0: 80개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전날에도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강대강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제5항이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 안전 항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현재 형태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양측 모두 전면전 복귀를 원하지 않는 만큼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 여부는 국제에너지 시장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대화 지속을 요청해 이에 동의했지만 휴전은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의회의장 모하마드 바길 갈리바프는 이에 맞서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휴전을 전제로 했던 기존 종전 양해각서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양해각서가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이란은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정 항로를 벗어난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를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공습과 추가 제재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오늘 이란 최고 지도자 측 자금 조달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다음 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중재국 카타르도 오늘 이란을 방문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기존 종전 틀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호 불신이 깊어진 만큼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요청에 따라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이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 양측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하지만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되찾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요청에 따라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이 끝났다는 걸 이란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 때 밝힌 휴전 종료 입장을 SNS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To me, I think it's over. I don't want to deal with them anymore. They're scum. You know what scum is?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3: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란 자가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은둔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애초에 이란 공세에 못 이긴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라며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란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편드는 동안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선 안 된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5: We stand with our partners in calling for de-escalation and return to diplomacy. And we welcome reports that both sides are returning to talks.
3: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어렵게 이뤄낸 평화의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에게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어제 남부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코나라크 해군 기지가 발사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과 해군 자산 등 90개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전날에도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강대강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제5항이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 안전 항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현재 형태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양측 모두 전면전 복귀를 원하지 않는 만큼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 여부는 국제에너지 시장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귀국길에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에어포스원 대신 기존 전용기를 일부 구간에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전용기의 보안 성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화요일 앙카라를 출발할 때 새 전용기를 타지 않고 1990년부터 운용해온 구형 보잉 747을 타고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새 전용기로 갈아타고 귀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비밀 경호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조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카타르 기증 전용기가 기존 전용기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 체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랭크 캔들 전 공군 장관은 카타르 기증 항공기의 에어포스원 수준의 개조를 모두 마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보안 통신 기능 중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 전용기 개조는 방위산업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가 약 10개월간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행했으며 개조 비용은 4억 달러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실장은 새 에어포스원은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최첨단 항공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새 전용기는 구형 전용기와 2028년께 인도될 차세대 기종 사이의 과도기적 모델로 운용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항공기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오늘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령일은 오는 14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박 대법관은 올해 2월 이른바 사법 3법 2법 후폭풍 속에 취임 42만에 물러났고 이후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왔습니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처장은 임명 전날까지도 대법원 3부에서 사건 심리와 판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임 재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9월에는 이응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처장 임명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임 재청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핵심 강물 다자 협의체 포지의 새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지는 올해 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연합체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핵심 강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포지가 출범한 2월부터 초대 의장국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미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포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 강물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 재편한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의장국 재임 기간 회원국들과 협력해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로 중국이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의장국을 맡은 것은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카타르의 중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협상단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쟁 위기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대화 지속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에 동의했으나 휴전 종료를 분명히 통보했다고 적었습니다. 협상 창구는 열려있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방식으로 상장해 첫 거래일부터 13% 넘게 급등하며 성공적인 대비를 알렸습니다. 170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SK 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았고 최종적으로 168달러 선에서 첫 날짜를 마쳤습니다. 이번 상장 규모는 265억 달러로 지난달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 이어 미국 시장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오늘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에 비해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는 인식이 근거 없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투자회사 AJ 벨에 낸 코츠워스 투자 책임자는 미국의 수요가 일부 시장이 예상보다 강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이 아니라 숨 고르기 국면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신규 설비 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임시 종목 코드 SKHYV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정식 티커 SKHY로 변경돼 정규 거래에 들어갑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오늘 텔루라이드 SUV 약 46만 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형부터 2024년형까지 북미에서 판매된 차량으로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제작된 모델입니다. 기아는 지난 2024년에도 같은 모델을 리콜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조수석 화재와 모터 손상 신고가 18건가량 추가로 접수되면서 이번 조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앞좌석 전동 시트 손잡이가 충격을 받거나 끼이면 스위치가 손상된 채 계속 작동해 시트 모터가 과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열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건물 밖 야외에 주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수리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다음 달 13일부터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텔루라이드는 북미 시장만을 겨냥해 개발된 기아의 핵심 전략 모델입니다. 해당 연식의 텔루라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아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딜러십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늘 한국의 대미 투자 핵심 후보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이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나머지 투자처로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테라파워와 SK그룹이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SMR 사업이 최우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일본도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를 SMR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SMR이 선정되면 아시아 시장 독점 판권을 가진 SK그룹이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일본도 SMR 관련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미 SMR 사업이 대미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면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2: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후보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에너지, 핵심 광물 등이 꼽힙니다. 신한 투자 증권은 미국이 에너지 전력 인프라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원전이 대미 투자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형성된 SMR 기업들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미국 에너지 기업인 테라파워와 SK그룹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SMR 사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테라파워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3: We're really pleased to see the US-Korea trade deal and that it could consider SMRs. So we, you know, really look forward to decisions from Motier and the US government.
12: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 거세다 보니 미국 내 SMR에 집중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를 SMR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설지로 테네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SMR이 선정될 경우 미국 SMR 중 가장 먼저 건설 허가를 받은 한미 SMR 기업들의 아시아 공동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 테라파워의 주주로서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SMR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4: 한미 원전 동맹이 SMR 협력으로도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글로벌 SMR 공급자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7: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9: 애플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300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두 회사의 맞춤형 반도체 파트너십이 2031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입니다. 애플은 이 계약을 통해 150억 개의 미국산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제조시설 확장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곳에서 애플의 무선통신 관련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산업 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만큼 두 회사가 그 기조에 맞춰 미국산 생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애플이 핵심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2.4% 줄어든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44만 600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르는 이 역설의 핵심은 매물 부족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묶어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재고는 156만 채에 그쳤고 현재 속도라면 4달 반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업계는 정상적인 재고를 6달치로 보고 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모기지 금리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모기지 금융기관 프레디맥이 어제 발표한 주간조사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9%로 전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6% 중반대의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이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약 2천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아마존이 채권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9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번 채권 발행은 흥행에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최종 투자 수요는 발행액의 약 1.6배에 그쳤는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평균인 4배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3월 발행 당시 3.2배였던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3,350억 달러로 반년 만에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제너스 핸더슨의 크레딧 총괄 존 로이드는 신용 악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지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순부채는 자기 자본의 10%를 밑돌아 미국 상장사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무구조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0: 대법원은 오늘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1심 재판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되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1심 재판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깜짝 등장했고 윤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 발언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1: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첫 재판 이후 김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2: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21: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 측의 주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3: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출범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지휘부나 편파수사 논란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서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만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최신 거만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거만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캘리포니아에서 빈 고급 주택을 노린 조직적 무단점거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빈집에 침입한 뒤 자물쇠를 교체하고 전기가스 수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위조한 임대계약서와 부동산 서류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서류가 제시되면 경찰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은 수개월에 걸친 법원 퇴거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직 LAPD 수사관 모지스 카스티오는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해 집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절도이자 주거침입이라며 단순 임대차 분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조직은 이른바 캐시포 키스 수법으로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갈취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에 따라 집주인은 경찰에 전자승인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점거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 퇴거 명령과 쉐리프국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집주인이 직접 점거자를 내쫓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워둘 주택에는 스마트 보안 카메라와 원격 출입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물과 공공요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납부한 세금 과태료와 이자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신청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팬데믹 초기 몇 년 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과태료와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최근 결정에 따라 이 기간에 부과된 일부 페널티와 이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은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이 최종 마감일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과태료나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면 이후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을 수 있어 오늘 안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IRS 웹사이트 주소는 irs.gov 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이 LA 통합교육구의 재정 파산 위기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교육감 데브라 두아르도는 이달 초 서한을 통해 교육부가 재정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체결한 노사 협약으로 내년 한 해에만 추가로 10억 달러가 더 필요한 데다 기존 예산 적자와 학생 수 감소까지 겹쳐 재정 위기가 한층 깊어진 상황입니다. 카운티는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27년 11월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의 적립금을 끌어다쓰며 예산을 메워왔습니다. 이에 교육부 이사회는 올여름 재정 안정화 계획을 승인했고 수천 개 일자리 감축과 임시휴직 그리고 퇴직자 의료비 기금삭감이 포함됐습니다. 카운티는 8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수정하도록 기한을 주고 재정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충분한 개선을 보이지 않으면 카운티는 그 전문가에게 이사회와 교육감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안드레스 차이트는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이사회는 8월 11일 10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9: 대법원은 오늘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1심 재판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되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1심 재판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깜짝 등장했고 윤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 발언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3: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첫 재판 이후 김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그라프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4: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3: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 측의 주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판의 흐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혹에 연루됐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5: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출범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지휘부나 편파수사 논란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서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0: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호바트 동쪽에서 담장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파운틴과 세라노 인근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방향을 집중 수색하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장 용의자가 주거 지역 안에서 도주 중인 만큼 해당 구역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노스필드 스트리트의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건물 전체로 확대된 상태로 현재 진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트 LA 경찰청도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아 현장 인근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후 재건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자재가 밀집해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도 조사 중입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오늘 오후 2시 37분 스튜디오 시티 벨리아트 드라이브와 제임스 스튜어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흉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911로 접수되었습니다. LAPD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초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용된 흉기의 종류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7분, 스튜디오 시티 랭커신 블러버드 4029번지 차고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스 할리우드 관할 LAPD 경찰청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차고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순찰 차량이 해당 건물 일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경찰 헬기가 상공에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계선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 통제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미국에서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닌그라드주를 포함한 4개 지역의 공장과 정제단지 저장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장거리 드론 공격 성과를 앞세워 서방을 향해 전세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올해 12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받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 허가까지 얻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스크바를 겨냥한 새로운 작전 사령부까지 신설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4명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방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진 미국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받은 뒤 당분간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크라마토르스크 등 우크라이나 각지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전선은 다시 강대 강대결 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3: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오늘 섭씨 40도를 넘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됐습니다. 불길은 3,200헥타르 이상을 순식간에 태웠으며 휴가 중이던 외국인 여러 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폭염이 강타해 프랑스 중서부는 섭씨 40도까지 올랐고 영국 런던도 섭씨 35도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 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산 능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천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7: Está es una ruina. No es solo por el monte, sino por lo que van, por los muertos que van ya y por todo lo que va.
6: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8: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6: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주현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0: 해피 투게더?
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2: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3: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 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 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어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시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웨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 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 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은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천이 똑딱이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또 다양하게 활용되죠. 불리한 천을 개고물에 적셔 얼굴과 목 뒤를 닦으면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러닝캡, 선바이저, 버킷햇, 그리고 사하란햇. 이번 주말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아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탑 뉴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9: 저희가 오늘부터 새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로부터 하신 분들 여기 좀 있긴 한데 아, 괴로운 일이죠. 예, 오늘도 다시 제로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최대 폭 상향, 반도체 고점론 자자드나 자자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거센데요. 두 분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교수님,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뭐 사실 올해 초만 해도 AI 버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순환 출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AI가 버블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잦아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결국은 반도체 생산량의 성장률이 네. 예측보다 이제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아 지금 사실 무한히 성장하면서 거의 이자 마진이 70% 80%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 그거는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11: 그런데 네. 이제 피크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제 피크가 온 것이냐에 대한 뭐 이야기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에 메타, 페이스북의 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메타에서 이제 자기네 유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여유 어떤 용량 같은 것들 여유 연산 용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사실 이제 성장률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실 중국의 어떠한 그런 역할이 흔히 말해서 좀 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 지금 최근 딥시크가 자기만의 AI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도체 칩 안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9: 이제 더 이상 구걸 안 하겠다?
11: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우리가 주로 트레이딩하는 한국이나 미국 장의 반도체 주식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잉 생산이 오거나 혹은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떠한 수요가 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쫓아올 것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같은 거 레거시 반도체는 뭐 하나 팔면은 80% 이익이 난다고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건 분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로 사가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10: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 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9: 슬슬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네요.
10: 네네 네. 80%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자금 조달하는 채권 다 발행하면서 지금 풀로 대출을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삼전닉스 마이크론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피크아웃이 일단 되면 안 된다고 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국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 IPO도 지금 되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전닉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또 주가랑은 별개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9: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건지 삼성 노조만 좋은 거 아닌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이걸 두고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10: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도 급락한 이후에도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하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 KB증권이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네. 하우스인데
9: 그렇죠.
10: 예. SK하이닉스 목표가 420만 원 주당 지금 이제 오늘 현재 220만 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거의 배 이상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고 앞서 이제 BNK증권이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면서 주당 185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9: 이거는 사실상 매도하라는 거네요.
10: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BNK증권이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는 증권가에서 일제히 매수 보고서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매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키움증권이 이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내리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도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뭔가 삼전닉스의 그 상향 이거를 이 좀 이제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조금씩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어떤 약간 흔들리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삼전닉스의 그러니까 선행 PER 앞으로의 이익 벌어들일 거에 비한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라고 보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 뭐 이게 저평가냐 밸류 트랩이냐라는 논쟁들이 네.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고요.
9: 밸류 트랩이 뭡니까?
11: 아, 밸류 트랩이란 것은 이 현재 어떤 수익하고 가격 비율 이런 거라든지 그냥 PBR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부가 대비 뭐 시가 비율 같은 것들을 보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예, 예. 산업의 수치를 산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밸류에이션이 나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죠. 흔히 말해서 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주가랑 수익의 비율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산업의 사이클이죠. 지금 반도체 주가 AI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산업인 사이클이 딱 하향기라든지 혹은 성장세 꺾인다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 흔히 말해 제조업이기 때문에 경쟁 격화에 따라서 혹은 과대 생산에 따라서 뭐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고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PER 수준이나 PBR 수준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가 뭐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사실 PER이라든지 PBR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9: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땐 저평가다.
11: 예, 숫자만 예. 봤을 땐 저평가인데 이 산업 산업의 구조라든지 AI 산업의 동향 그리고 AI 산업에 영향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수익 그다음에 그들 자본 지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산업의 예.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밸류가 그 흔히 말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출입했던 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분기별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서 삼성 구내식당 가는 길에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이런 거 붙어 있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잖아요.
10: 네.
9: 그런데 아직 이렇게 어떤 나빠지는 조짐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반도체 수출 올해 뭐 1000억 달러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5월 경상수지도 좋았고 국제기금 통화기금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높여잡고 있잖아요 지금.
10: 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9: 네. 네,
10: 한국은행 발표한 통계 보면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해서 종전 최대치였던 3월 최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규모가 1412억 8천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었습니다.
9: 네.
10: 증가 속도도 한은의 예상 속도를 뛰어넘고 있어서 한은이 전망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를 불과 지금 1,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안 끝났는데도 지금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9: 그쵸?
10: 그러니까
9: 네.
10: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물론 연간 전망치도 이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IMF도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IMF가 1.9%를 제시했거든요.
9: 네네.
10: 이것보다 지금 벌써 0.7%포인트 상향한 거니까 그만큼 반도체 수출은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제가 조금 전에 올해 수출액 10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1조 달러죠. 1조 달러죠. 예, 1조 달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ADB, 이거는 아시아개발은행이든가요? 이쪽도 2.6% 성장률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 성장률 앞으로 더 개선되는 어떤 전망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11: 아, 예, 뭐 한국은행 신현성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왜 2.6밖에 안 되냐, 뭐 수출은 뭐 1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흔히 말 경제 성장률은 실질 개념이거든. 실질 개념이란 어떤 거냐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야 된다.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 늘었느냐가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9: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11: 생산량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느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출 그 무역 흑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오, 무역 숫자 뭐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뭐 1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퀀티티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 그 국가 경제의 생산량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IMF, ADB 다 성장률 높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곧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3%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뭐 외국계 은행들, 외국계 어떤 금융기관들은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0%, 3.7% 굉장히 많이 오르죠. 4%대를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3% 성장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말 나온 김에 실질과 명목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에 실질이 붙을 때가 있고 명목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뭔 차이예요?
11: 그 명목이란 것은 우리가 화폐 단위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 있는 그대로의 숫자네.
11: 예, 수출액
9: 그러면?
11: 같은 거는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1000억 달러 수출이면 1000억 달러 수출, 1조 달러 수출이면 1조 달러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생산량 단위입니다. 생산량 단위로 보통 환원하는 것인데 가격이 오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얼마 물건이 늘어 물건 가격 같은 물건의 생산량이 늘었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실질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9: 아 그럼 물가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11: 물가가 여기는? 반영을 해서 이미 예. 계산해서 우리가 경제가 큰다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소비는 생산량 단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산 지표에는 많이 실질 지표를 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 단위로 생각한다 실질 가격까지 포함해 생각한다면 명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실 때 명목은 숫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 물가 같은 것들을 도입이 됐으면은 실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상수지도 좋고 반도체도 잘 팔리고 이러면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 다시 올라서 지금 1,500원대인데
10: 그게 참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수출 대금을 이제 원화로 바꿔서 국내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래도 1,5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9: 있었죠.
10: 그때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환율을 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꿔서 그런 영향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좀 바꾸는 수출 기업들이 근데 뭐 니제 맞아야겠죠. 그들이 니제 맞아야 되는 거고 환율 잡자고 이렇게 원화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하려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했다가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반도체발 유동성, 물가, 부동산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성과급 이거를 현금이나 뭐 주식 이렇게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또 왜 정치권에서 이걸 강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11: 아니 환율 코멘트 하나만 드리고 이거 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선물안을 흔히 말해서 사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을 발행하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선물안을 발행하면서 환율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ADR 미국의 주식을 발행한 시점에서 달러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9: 네.
11: 그런 걸 이제 환해지라고 해서 보통 선물안을 사서 특정 시점에 가격을 얼마나 될지 이제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을 하는 쪽들이 보통 시중은행이라든지 외은계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선물한 계약을 맺으면 미래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당장 달러를 팔고 미래 어차피 달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한 계약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아 이제 자기가 있는 달러를 팔고 원화로 아 바꾸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따라서 아마 좀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 그래서 1490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하이니스의 영향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
11: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흔히 말하는 환해지에 뭐 일부 영향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지급이란 것은 일종의 소비성 쿠폰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00원 지급하면 한 40원 정도 쓰고 네. 한 60원 정도 저축하면서 미래에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할 때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 법안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현금 대신에 뭐 지역화폐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또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좀 감론을 박이 있다. 물론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간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또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의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하고 큰 틀에서는 과연 지금 재정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뭐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물가만 반짝 오르고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 잡히는 집값에 주담대 오픈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해요. 가계대출이 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10: 네, 많이 늘긴 했습니다.
9: 예.
10: 6월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게 5월에 9조 3천억 원이 늘어나서 그것보다는 적게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대 증가폭이 3조 5천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6월 8조 3천억 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주담대 증가폭이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된 점 그리고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전반적인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 이런 점이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야, 심상치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고요.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대출, 가계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한 그런 조치 같아요.
11: 사실 뭐 은행이 수익만 생각하면은 네. 가계대출 많이 해주는 게
9: 빵빵하게
11: 좋습니다.
9: 해야지.
11: 주담대가 네. 대출 중에 가장 안전한 대출이고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이 사면은 그 사람 또 갖기도 쉽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수익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
9: 뭐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보니까.
11: 절대 손해 안 보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특별하게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수익성 차원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정부가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27 대책에서 이제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줄여버렸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반영 결국은 이제 가계 대출 늘리지 말라라는 전방위적인 좀 압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3억으로 줄어버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산금리 또 높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9: 네.
11: 가산금리만 높이는 걸로 또 문제가 되니까 가산금리가 높게 되면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자 당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의 양이라든지 주담대 양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게 은행 입장에서 문제거든요. 이게 좀 제한이 있는데 대출을 하려는 사람 너무 많고 대출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는 가산금리 같은 거 올려서 금리를 좀 높게 되면 이자 수익이 많아서 이자 장사만 한다는
9: 그렇지,
11: 비판도 받기
9: 그렇지.
11: 때문에
9: 예.
11: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정부에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배경을 봐야죠. 이 배경을 보자면은 부동산, 전월세 이런 쪽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었기 때문 아닙니까?
10: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0% 주간 단위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무려 74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성북구, 구로구, 중랑구 순서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달 30일에 규제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 역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0.17% 포인트 축소한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9: 1.29% 한 주 동안
10: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이제 상승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올해
9: 1.29%가 한 주에 오른 거면
10: 한 주에 오른 네. 겁니다.
9: 연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10: 계산이 잘 안 되는데
9: 100%쯤 돼요. 100%
10: 그럼 예. 배 이상 오른다고 예. 벌써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올해 이미 지금 거의 15%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0.56%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0.64% 올랐다라고 합니다.
9: 네.
10: 이 밖에도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시가 집계한 데이터도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네.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르면 6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67%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금리가 올라도 좀 대출 일으켜서 무리해서라도 사자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요즘 가보면은 근데 더 무서운 게 전월세 시장 쪽인 것 같아요. 이번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한 주만에 0.31% 올라가지고 5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기록했거든요. 5주 연속으로 이렇게 0.3%대 기록했던 전 기록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11: 언제입니까?
9: 그게 언제냐면은 2015년 11월 9일 이후입니다. 10년 8개월 만에 대기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시장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11: 사실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임대차 시장은 신규 분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신규 분양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은 사실 바로 들어가실 분보다는 보통 청약 같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9: 네.
11: 전세 같은 것들 끼고 사는 분들이 많고 전세 같은 거 끼고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9: 그럼 어찌됐건 임차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11: 임차를
9: 게 있네요.
11: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대규모 분양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차를 크게 공급해주는 죄송합니다. 역할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22년, 2023년부터 고금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들이 안 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지어지게 되다 보는 효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에 어떤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뭐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들 신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에 전세주택에 전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주택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9: 그렇죠.
11: 보시면
9: 됩니다. 네.
11: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빌라도 어떤 훌륭한 임대 어떤 주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터지면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신규 물량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신규 물량 감소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제 매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심리 속에서 지금 은행 창구 쪽에는 오픈런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이거 대출 받으려고 오픈런 하는 겁니까?
10: 네, 맞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도 결과가 이제 결정이 비슷한 결정 내릴 수 있다. 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9: 네.
10: 가장 간편한 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실제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이제 뭐 한도가 지금 빨리빨리 차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가장 영향이 큰 수요층은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9: 네네.
10: 15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하려도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대출 받아서 강제 매수하자, 매수 빨리 하자, 좀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9: 근데 집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비트 수요, 이쪽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비트가 잘 안 되니까 카드론까지 손을 벌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10: 네, 맞습니다.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미 뭐 신용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받고 했는데도 이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9: 그쵸?
10: 그래서
9: 네.
10: 이제 조금 이제 속칭 좀 이렇게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 좀 물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카드론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융기관에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9: 카드론 금리가
10: 두 자릿수인데 이게 올라주면은 모두가 행복한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앞서서 일부에서도 거론했듯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 네.
10: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다. 대환대출, 뭐 리볼빙 이런 잔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9: 알겠습니다. 저 어떤 그 절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이게 타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주변에서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뭐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화도 내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던데, 이런 실수요자들의 문제로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11: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든지, 최근에 모기지 보험 같은 것들을 안 가입시키면서 이제 한도 같은 걸 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청 한도에 비해서 좀 덜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급하게 돈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9: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11: 이게 네. 사실 아까 카드론 마찬가지인데, 카드론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비투하다가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당장 돈을 넣어야 되는데, 카드론 당일에 나오니까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기 때문에 카드론과 어마어마하게 비싼 카드론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온다든지 뭐 한도가 축소돼서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 나머지 그렇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들도 이미 사려는 사람들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그게 사실은 정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딱 하면 좋긴 한데, 이것들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고 계약 이행 같은 것들은 뭐 엄밀하게 하라는 또 지침 같은 것들을 주는 거 역시 바람직할 수가 있다. 결국은 집을 한 번 사게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뭐 특히나 잔금 같은 거 치를 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관리 같은 것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대출 틀어막으면은 지난 627 대책 때도 봤지만, 이 대출을 틀어막았을 때 그 피해는 거의 실수요자들에게 오고 현금 부자들은 전혀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거?
11: 집에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자갈 공급할 것이냐, 임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약간의 플랜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하고 자갈 시장도 약간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장이거든요.
9: 네.
11: 그러니까 임대차 수요가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수요까지 어떻게 보면 맞춰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임대차 수요가 적절하게 맞아지게 되면은 또 자가를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는 이런 영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가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주택이 거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에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아파트랑 공공임대만 놓으면은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임대시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 뭐 조이기만 하는 거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면은 하반기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입성.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인데요. 그런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주 흐름이 어떻습니까?
10: 네, 지금 반도체주 흐름이 오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SK하이닉스가 0.69% 올라서 한 2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9: 예. 예.
10: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2.8% 정도 올라서 2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지금 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ADR이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ADR 공모가 수준으로 이제 그 본주인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공모가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수준을 넘지 않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로 보면은 주당 $149 요게 22만 4천 원 정도니까
10: 네.
9: 종가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0: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종가가 한 218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한 3% 정도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22만 원 정도인데 이게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의 10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한 220만 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가격도 그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마 뒤에 오후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그 수급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이 끝나고 아마 이제 ADR이 이제 정말 상장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길 바랍니다만 오른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본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해 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9: 근데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11: 뭐 지금 가격이 일치한다는 게 뭐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 이미 충분히 돼 있다.
11: 예, 이미 뭐 공모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번 ADR 상장 보통 이제 그 거래소간 이전은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전에 펑저빌리티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둘의 가격이 거의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크게 이쪽에서 상장 가격이 한국 시장 가격하고 어마어마하게 틀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 그 가격이 뭐 적정한 그냥 이제 물론 상황이 그게 미국 AI 시장이 지금 뭐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9: 네.
11: 뭐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ADR에 다만 뭐 흔히 말하는 물량의 7배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이제 AI 그 공모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발행한 주수가 있을 거고 수요를 추정해 봤더니 7배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AI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삼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익 같은 것들이 미래 좋기 때문에 뭐 사려는 인센티브들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 기념하러 최태원 회장도 뉴욕 현지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를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별로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밤에 보면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10: 네.
9: 이게 정부 눈치 보고 대규모 투자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에만 있는 줄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트럼프 눈치 본 게 딱 보이던데 이 행사에서 미국 쪽 당국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거론을 했다고요?
10: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자국에서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 이 마이크론이 이제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전닉스가 이렇게 그 서남권에 이제 반도체 팹 짓는다고 할 때 아 이게 피크아웃의 신호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론도 이렇게 짓는다. 물론 규모가 이제 삼전닉스에 비해서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9: 그래도 뭐 370조 원 없던데요. 뭐.
10: 네, 네 맞습니다.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제 삼전닉스를 이제 직접 언급하면서 이게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라서
9: 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10: 네,
9: 사겠다는 등
10: 뭐 정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제가 좀 재밌게 느껴진 것은 이때 질문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이런 거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삼전닉스 메모리 너무 비싸.
9: 네.
10: 애플 중국 거 쓰겠어라고 했는데 이걸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이제 회피했다라고 하더라고 해서 허용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전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9: 이게 굉장히 AI 시대에 각광을 받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뉴스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 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우방국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13: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5: 오늘 어떻게 서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16: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4: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허위 공보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24일까지인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의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난 2023년 9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 수사기간 연장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로 마지막 속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2: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지만 체포방해 사건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3: 2차 종합특검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17: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사건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종합특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이 주목하는 건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입니다.
18: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17: 다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종료까지 소환 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19: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17: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이 당시 의원들이 직접 집행을 막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특검은 인간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위법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의원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만약 특검 기소를 통해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체포방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3: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12: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권에선 범 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13: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0: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버린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1: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0: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2: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0: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23: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0: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24: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0: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선거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선호 투표제인데 파열음이 계속되는 이유를 백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5: 애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당대표 선거에서 통상적인 결선 투표를 대신해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2, 3순위 후보까지 함께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부터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합니다. 별도의 결선 투표

0: 기본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1: 송영길 전 대표 측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는 판단인데 최근 네거티브보단 정책 행보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 선호투표가 결정된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경기를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당헌 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전 총리와 송전 대표 측의 반청 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이 여러 차례 보류됐던 이유입니다. 통상적인 결선 투표의 경우 1차 투표 이후 일주일쯤 뒤에 치러져 다른 변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일 끝나는 선호투표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3: 경선 눌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당헌당규 위반의 논란이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선호투표제 논란은 집권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눠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6: 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5: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이른바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7: 시뮬레이션은 뭐 수백 번 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뭐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5: 청와대는 내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반도체 기업 초고화 이윤 재분배 방법을 논의하려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 토론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고화 이윤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주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9: 대기업의 초과 이윤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언을 열고 싶습니다.
8: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초과 이윤 재분배 공론화를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1야당은 물론 주주단체와 학계 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장관이 말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나 사회 연대임금 단어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가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이윤 재분배가 토론의 핵심은 아니고 혁신 투자나 사회안전망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속도뿐 아니라 수위도 낮춰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임석입니다.

0: they could just get more capacity, they could generate more tokens, their revenues would go up.
1: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3: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2: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17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170의 거래를 개시했는데 공모가 $149보다 14%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정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확실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오프닝벨 행사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세상이 오면서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메모리 수요 트렌드는 상당 기간 우상향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가 전담 실행 조직인 행정지원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미래산업위원회를 띄우면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 반도체 산업 지원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단은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ceus@gmail.com입니다.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6: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초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새로운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4: 네.
3: 기자님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명당 당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기로 하셨잖아요.
4: 네.
3: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브리핑 맡게 되자마자 저한테 엄청 중요한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3: 임무요? 어떤
4: 네.
3: 임무?
4: 지금이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3: 맞아요. 아, 우리 PD님 지금 막 울어요. 밤잠 못 자요, 지금.
4: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요.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럼 일단 받아서 뭐라고 하셔야 된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자,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정답.
4: 네,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뉴스 명당 딱 네 글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도 양손 가득 들고 대기 중이니까요.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윤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3: 네.
4: 네, 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새롭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3: 네.
4: 그래서 안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 체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어제 발의한 겁니다.
3: 검찰의 이제 보안수사권을 없앤다는 건데 그럼 대신 어떤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4: 네, 이제 핵심은 보안수사권은 없애되 보안수사 요구권은 강화한다는 겁니다.
3: 네.
4: 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직접 보안수사 할 수 없고 이제 경찰에다가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찰에 대해서 좀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검찰의 요구 따라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안수사 마쳐야 합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이행하지 않거나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 요구하거나 다른 경찰서나 중수청에 사건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요구 이번 개정안 핵심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어제 했는데요.
3: 네.
4: 또 이제 지금 송치가 안 되는 사건은 고소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인도 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경찰이 이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을 하더라도 이런 사건 기록이나 모든 증거들 공소청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 통해서 공소청이 기록 검토하고 다시 한번 재수사 요구할 수 있게 이런 장치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최근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피해가겠다라는 건가요?
4: 네,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 그 당론이나 뭐 이제 정부 안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그래도 예전처럼 직접 보안수사 맡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요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 발의했다 뭐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까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도 바꿀 수 있고요. 네. 또 경찰이 연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공정한 수사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경찰청이나 뭐 중수청에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경찰 수사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담당 수사관을 바꿨는데 그 수사관이 전임 수사관 하던 대로 아 이건 뭐 그냥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면은 또 바꿔요?
4: 또 바
3: 그럼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4: 네.
3: 그러면은 피해자 구제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의원 나리들 정말 잘 좀 검토해 보세요, 논의해 보세요 이랬겠냐고요. 참 이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4: 네.
3: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입니다.
3: 와,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만 해도 표정이 어땠네, 졸았네, 어쨌네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징역 7년 확정됐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 시사 방송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아이템으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가 네, 경호처가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동원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3: 네.
4: 이게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라서 좀 의미가 있고요.
3: 네.
4: 또 대법원이 대통령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끈 뉴스였었습니다.
3: 이제 기결수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 네.
3: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죠? 지금도 막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4: 네, 네. 어제도 재판이 끝나고 또 그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현직 대통령 재판도 못 받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수사 자체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 네.
4: 또 공수처가 다른 혐의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같이 새로운 또 혐의 발견했다면 그 부분까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3: 네.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끝났지만 다른 재판은 계속되는 거죠?
4: 네. 이번에 확정된 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윤 전 대통령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 이적 혐의, 뭐 정치자금법 위반 7건 재판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좀 의미 있는 첫 확정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법 절차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X파일 터뜨리셨었잖아요,
3: 네?
4: 소장님.
3: 네?
4: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3: 그 X파일 때문에 저 죽을 뻔했어요. 왜 또 기억을 또 되살리게 하세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막 네.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도 하더라고요.
4: 네.
3: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할 뉴스 같아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 정몽규 홍명보 증인 검토입니다.
3: 오, 결국 국회에 나가는 건가요?
4: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은 국회 나오겠다 입장 어제 밝혔고요.
3: 네.
4: 네, 지금 저도 명당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축협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3: 맞아요.
4: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겁니다.
3: 네.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몽구 축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3: 네.
4: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등은 이제 참고인으로 부름을 당한 검토 중입니다.
3: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4: 이게 저도 월드컵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3: 맞아요.
4: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홍명보 선임 감독 선임 과정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3: 그렇죠.
4: 불공정했었다. 그리고 또 앞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까지 해가지고 협회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운영 전반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아직 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는 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네.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같이 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축구협회 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 같아요.
4: 네, 월드컵 부진 이번에 좀 크게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감독 선임 시스템 그리고 협회 내 이해관계 전반 손봐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 보도도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명보 감독은 국회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고요. 22일 날 누가 출석할지 또 어떤 발언이 나와서 어떤 사실관계 드러날지 또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3: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놓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민주당 내 충돌이 또 심화되고 있다고요?
4: 네, 마지막 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놓고 친명, 친청, 정면 충돌입니다.
3: 당대표 선출 그 선거 룰 가지고 갈등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4: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가 선호투표제 도입한다고 수요일 날 밝혔는데
3: 예,
4: 이게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당원당규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이고요.
3: 네.
4: 이제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룰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좀 계속 핫토픽이 될 예정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3: 좋아요.
4: 네, 우리가 투표를 이제 한 번만 하는데
3: 네.
4: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모두 적어서 내는 방식이에요.
3: 1번 뭐 예를 들면 송영길, 2번 김민석, 3번 정청래 이렇게.
4: 네, 그런 식으로 1, 2, 3순위를 다 적어서 내면 이제 1순위를 먼저 과반을 득표를 하지 못해서 1순위를 아무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
3: 네.
4: 내가 찍었던 표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놓은 2순위 후보에게 내 표가 같이 가는 겁니다.
3: 네. 네.
4: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면 그 표 김민석 총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2대1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이제 당원 단계에 이제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 네.
4: 근데 전준이 어제 선호투표제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문제없다 결론을 내렸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 그러면 뭐 전당대회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결정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4: 네.
3: 언제 결정돼요?
4: 일단은 데드라인은 뭐 오늘이라고 얘기를
3: 오늘이에요?
4: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침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3: 네.
4: 이때도 또 의결이 안 되면 표결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3: 표결로?
4: 해요. 네, 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친청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또 부결이 되면 또 전준이가 다시 의결을 올리고 다시 최고위 논의하고
3: 네.
4: 또 이게 약간 좀 공회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참 이게 전당대회가요. 결국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사활을 걸고 전당대회에 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4: 네.
3: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4: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3: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3: 입니다. 네, 날로 격화되는 민주당 당권 싸움. 이번엔 선호투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칵 뒤집힌 친청계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요. 의원님.
6: 네.
3: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전반적으로
6: 네.
3: 어떻게 느끼세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 같다. 사생 결단식에 정말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6: 제 입장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3: 아이, 나쁘게
6: 아쉽죠. 아쉽죠. 많이
3: 직설적으로
6: 아쉽고.
3: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6: 네, 아쉽고 지금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더 고착화되거나 더 깊어진다면
3: 네.
6: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3: 네.
6: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승자도 반쪽의 승자.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3: 그렇죠.
6: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많은 방송계 패널 분들이 방송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그 당대표직 수행하면서 했던 뭐 메시지 행동들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6: 반청 패널 분들만 나오신 모양인데요. 저는 꼭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건데 방식에 있어서 집중을 선택할 거냐 균형을 선택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전히 패널들의 몫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3: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패널 평론가 생활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은 정청래 대표는 X,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6: 네.
3: 의원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6: 그러지 않고요.
3: 아니에요?
6: 대통령께서 당의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큰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저런 표현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관여라고 생각지는 않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그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셨잖아요.
6: 네.
3: 그때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하고 좀 상의하셨나요? 윤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어떤 메시지 내야 되나 상의하셨어요?
6: 대통령께 문 전 대통령께서 저하고 상의했다라기보다도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여쭙고 했던 거고요.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3: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만나니까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6: 일반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이니까 풀코스가 어디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들은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이 다소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것은 그나마 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야기하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3: 두 분 만남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간에 좀 갈등이 약간 좀 자제하게 됐다라고 평가도 하시죠?
6: 그렇죠. 중요한 건 당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과 단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돼라는 것들을 좀 깨우치진 않았나 싶어요.
3: 그럼 윤건영 의원님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6: 아닙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3: 네. 가라고 하셨어요?
6: 저요?
3: 네.
6: 저는 거기서 뭐 제 참모의 의견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3: 아니 중요하죠. 의원님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괜히 이용당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가셨겠죠.
6: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대통령 레벨에서는 뭐 당연히 소위 말하는 후배 대통령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뵙자고 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3: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6: 네.
3: 어느 게 맞아요?
6: 맞는 게 있겠습니까? 게임의 룰이.
3: 아니 근데 지금 막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요. 뭐 결선 투표, 선호 투표.
6: 맞습니다. 선호 투표제만 예를 들어도 이제 전준위에서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에서는 결선 투표제에 속해 있는 거다. 예, 선호 투표제가 그렇게 당은 당규장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호 투표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결선 투표제하고 선호 투표제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전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세요?
6: 저는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전준희가 최고위로 공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가급적 이게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거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3: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호 투표제도 뭐 결선 투표제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거 뭐 선호 투표제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지 이거는 결선 투표라고 가야지.
6: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도에 따른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은 당규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석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원론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그 해석은
3: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면 저는 네. 당헌당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3: 아니 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죠.
6: 비전문가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법률국이라든지 네.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3: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6: 아니요. 그건 서 있는 곳에서 아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유불리가 뭐 이쪽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쪽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를 뭐라고 타박하기는 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3: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결론 안 나버리면 전당대회 준비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6: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호 투표제든 결선 투표제든 또는 뭐 순회 경선 일정이든 국민들이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뭐 후보와 캠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의 태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후보들이 이건 특정 후보를 생각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모든 후보들이 이런 문제들은 넓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전준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6: 그건 당연한 거죠.
3: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하고 좀 친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친문계 예,
6: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3: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당대표 출마하잖아요. 네. 의원님하고 혹시 교감이 있으셨어요?
6: 사전에 깊이 상의한 건 없고요. 네. 그것도 뭐 의원들이 모여서 상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네.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깊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성의 언어와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6: 뭐 젊은 민주당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자체가 저는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3: 그럼 몸은 응원 안 하세요? 이렇게 가서 도와주시거나
6: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 당헌 당규의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 운동하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3: 근데 대놓고 운동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6: 대놓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형식과 내용이 괴리돼 있는 건데 네. 예, 저도 적절한 선에서 네. 네.
3: 아 도와주시긴 하시는 거죠? 그러면.
6: 마음이 가야죠.
3: 네. 네. 아니, 중앙일보 언론부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분류가 돼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씨를 찾아간 뭐 우리 김민석 후보 그 방송 좀 보셨어요?
6: 짤로만 봤어요. 짤로만? 쇼츠로만. 예. 요즘 쇼츠가 대세여서.
3: 맞아요. 그 쇼츠라도 이렇게 보면은 예. 중요한 부분 다 이렇게 예. 따서 보여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좀 조마조마하게 보셨어요? 아니면 와 김어준 씨가 야 저렇게까지 하다니 좀 눈치 좀 보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6: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야, 김어준 씨가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3: 예. 쫄았다 막 그런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6: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장성철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일컬어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하겠다.
3: 네.
6: 당연히 오케이 네. 오셔라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가 들어가 있는 논란이 되는 영상을 입수했다. 당연히 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유튜브를 매개로 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 자체는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봤어요.
3: 네.
6: 묘한
3: 재밌었어요.
6: 긴장감이
3: 맞아요.
6: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네.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3: 근데 김민석 후보에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비상겸 당일을 뭐 했어? 감기약 뭐 먹었어? 성분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참 당하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일거에 정리를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좀 편을 들어준 거 아닌가.
6: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장설정 진행자께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인터뷰 안 하시고 영상을 안 트실까요?
3: 하겠죠.
6: 당연히 틀죠.
3: 근데 그 김어준 씨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 예. 총리 시절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6: 개인적 선호와 방송인으로서의 태도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6: 방송인으로서의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전 별개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섞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 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네. 방송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네.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 비상기념 당일날 김민석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막 이슈를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야말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라 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그냥 뭐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와 성분 밝혀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6: 저는 여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허물이 본인의 장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선거에서. 네. 남의 허물은 허물일 뿐이에요. 네. 그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셨던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선언을 이번에 출마하시는 네 분 후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의자로 비교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네 분이세요. 네. 의자에 다리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못 앉잖아요.
3: 그렇죠.
6: 우리 당의 튼튼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자. 네. 이분들이 다 있고 올바르게 제대로 활동하실 때 우리 당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한쪽 의자가 빠질 때 즉 저 후보가 없어져야지 내가 강해진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3: 이제 언급하시기가 조금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지탱하는 주요한 뭐 버팀목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슬쩍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거는 평론의 영역인데요. 네. 저 같은 선수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3: 아유 얘기해 주세요.
6: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 아 그래요?
6: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방송이고 개인적 선호는 네. 선호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애시당초부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3: 그래요?
6: 예.
3: 그럼 저랑 인식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6: 그 부분은 토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3: 그럼 지금 그거 가지고 토론해요?
6: 네.
3: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정청래 TV 유튜브 채널 뭐 개소를 했고 뭐 11일 날 뭐 출마 선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마 선언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난장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네. 하고 백의종군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6: 지금 안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불가능해요?
6: 네. 네. 아니, 지금까지 그런 길을 보면
3: 아니, 극적으로 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6: 그렇죠. 정치는 상상력이 기본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출마할 것 같고요.
3: 네.
6: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나서 적절한 시점 직후를 택하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당의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3: 네.
6: 뭐 그 이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좀 넘겨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윤 의원님은 그 길이 맞다고 보세요?
6: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3: 맞아요.
6: 법이잖아요.
3: 네.
6: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꽤 많은 공론을 모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최근에 경찰발 이슈가 또 터지면서
3: 맞습니다.
6: 여론들이 막 어지럽죠.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6: 첫 번째 중심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6: 두 번째 중심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6: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 선에서 저는 민주당이 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시는
6: 전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상됩니다.
3: 네.
6: 충분히.
3: 그렇죠.
6: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보자라는
3: 네.
6: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를 해나간다면
3: 네.
6: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3: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님들 모인 곳에서 의원 나리들 이거 좀 제대로 좀 논의하고 숙의 좀 해달라라고 현재의 민주당 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부담이 좀 안 되세요?
6: 부담스럽죠.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3: 네.
6: 근데 또 의원들이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법을 다루는데 이 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구현되고 발현될 것인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법 네. 하나하나가 그렇기 네. 때문에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름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결론을 내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보안사 수사 요구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놓고 논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6: 그러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앞서 말씀 두 가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다.
3: 네.
6: 두 번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 두 가지가 결론 같아요. 나머지는 뭐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3: 네. 그 우총 이렇게 가보시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6: 그렇게
3: 않을까?
6: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네. 의원님들도 다 고민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3: 고민.
6: 그래서 이걸 무자르듯이 야 50대 50이야 뭐 7대 3이야 8대 2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3: 보안수사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제도를 변경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다고 보세요?
6: 전자겠죠.
3: 그래요?
6: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에 이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에 결정날 것 같습니까?
6: 저는 가급적 빨리 총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 그래요?
6: 왜냐하면 10월 2일 중수청과 네. 공소청 출범이라는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대한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3: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6: 뭐 전당대회 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보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10월 2일 날 전까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3: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2차 현장 조사 다녀오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특이한 사안이나 새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6: 중앙선관위하고 서울시 선관위를 갔는데 좀 황당했어요.
3: 왜요?
6: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는 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중앙선관위를 간 이유는 상황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3: 그렇죠.
6: 걸 보러 간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6: 근데 상황실을 없애버렸어요.
3: 없애버렸어요? 네. 어머나.
6: 저희가 6월 8일 날 여야가 공이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3: 그렇죠.
6: 그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6: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9일과 10일 날 선관위를 해체했어요.
3: 그건
6: 말이 안 되잖아요.
3: 될 수가 있겠네요. 네.
6: 그리고 이건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3: 네.
6: 기본적으로.
3: 네.
6: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서울시 갔을 때는 저는 잃어버린 5시간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송파 선관위가 일종의 SOS를 날린 게 오전 11시 한 반 어간이에요.
3: 네.
6: 근데 실제로 오후 한 5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시 선관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3: 안 합니까?
6: 송파구 선관위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예컨대 투표용지에 뭐 일렬번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요구를 해요.
3: 네.
6: 전화만 받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3: 네.
6: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상황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확인했고요.
3: 네.
6: 앞으로 청문회가 두 번 남아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3: 뭐 국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도 좀 필요하잖아요.
6: 그런데
3: 지금 야당은 안 들어오고 있고 당대표는 지금 장애 집회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6: 답답하죠. 학생이 학교를 안 오고 네. 학교와 PC방에서 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3: 네.
6: 장동혁 대표는 밖에서 위부를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네.
6: 국회로 오시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계속 그러니까
3: 네.
6: 밖으로 나가서는 오히려 이제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응원받고 하니까
3: 네.
6: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3: 네.
6: 그러시지 마셔라.
3: 네.
6: 국회로 빨리 오셔라.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국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3: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전화로 청취율 조사가 옵니다. 그럼
6: 네.
3: 의원님. 뭐를 즐겨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6: YG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즐겨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3: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데뷔하자마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10: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 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11: 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한 뒤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170까지 오르면서 공모가보다 14%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 16%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첫날 거래는 $168.49로 공모가 대비 1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시장 선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플랫폼 리플렉시티비티의 공동 창업자 주세페 세테는 이번 상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투자 테마에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는 상장 오프닝별 행사도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2: The United States is the epicenter of AI. The customers leading AI innovation are here. The partners building the ecosystem are here.
11: 이번 공모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 증시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기업까지 포함해도 지난달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9: 네, 최근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SK그룹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고요?
11: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구조적 성장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 회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3: 여러분이 보시는 AI는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입니다. 성년이 된다는 건 거의 우리가 AGI에 간다는 얘기고 이 AGI에 간다는 얘기라고까지 갈 때까지는 예, 엄청난 양의 얘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11: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 능력이 결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스타트업 등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 증시 상장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를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또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수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시장의 경계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9: 들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0: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4: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5: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4: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9: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0일 하메네이와 기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숨어 있다며 그와 다른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음을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0: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갈리바프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경험은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엿새간 치러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이어 후계자 모즈타바가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IRNA는 현재 시간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모즈타바가 이란 북당부 동시 마슈하드에 있는 이맘레자 영묘에서 부친인 하메네이의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보안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즈타바가 추모식에 참석한다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추모 의식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0: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6: 산 냉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0: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1: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0: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주연입니다.

0: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도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 지역에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4: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 그리고 올해까지 네 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3: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냉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3: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에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0: 피해도 우려됩니다.
1: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이 기름이 유출될까 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시라든가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로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서 의술을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슈바헤처로 불린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몽골 방문 첫날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둘째 날엔 두 나라의 우호 역사를 되짚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추모한 겁니다. 의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10년대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의술을 펼쳤습니다.
4: 몽골 국왕의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5: 지금 어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 항일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양국의 오랜 유대관계를 상징하는 이태준 열사의 활약상을 꼼꼼히 살펴본 이 대통령은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어선 몽골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포 80여 명을 만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대된 두 나라의 협력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6: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몽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정부 수반인 총리도 각각 만나 정상회담 성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몽골 측 또한 한몽 황금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축제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2: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유럽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8: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7: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9: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7: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 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 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0: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결국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11: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7: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 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그런가 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은 재발저린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3: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13: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 셈은 없습니다.
12: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년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4: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4: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단 겁니다.
15: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14: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5: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14: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위대학교.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네, 이번 주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뉴스 명당의 최고의 인기 코너죠.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인데요. 문자로 3117님, 국힘 지지자이자 뉴스 명당 당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거만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거만해지면 우리 또 망합니다. 너무 거만해지셨습니다. 장동현 대표 얘기하는 건지 저 장성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1: 어쨌든 비대위 임박했습니다.
20: 비대위 임박했어요? 저도 그럼 잘리는 거예요?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종합판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22: 네, 안녕하세요.
20: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3: 안녕하세요.
20: 예, 한겨레 김항희 기자님 어서 오세요.
24: 네, 안녕하세요.
20: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가 명당의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22: 아, 그래요.
20: 그 이번에 청취율 때 지난번 받았던 청취율에 딱 두 배가 나와야 돼요. 아.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02로 시작되는 네. 번호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24: 뉴스 명당.
20: 다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아, 다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24: 장성철의 뉴스 명당.
20: 땡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3: 네네.
20: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겠습니다.
23: 네네.
20: 이번 주 최대 화제는 뭐니 뭐니 해도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거예요.
23: 네.
20: 어떠셨어요? 볼 때.
23: 아니 일단 출연한다는 소식 자체부터 다 굉장히 신선했고
20: 그래요?
23: 와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뭐 예전에 뭐 여론조사에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 넣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내 맘대로 할 건데요. 그때 기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만남이 어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많은 분들이 평가하셨지만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털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20: 털고 갈게요.
23: 예, 아예 그냥 그 주제가 그러니까 시작되기도 전에. 본주에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렵게 입수한 CCTV를 스스로 오픈하면서
20: 어렵게 입수 안 했대요.
23: 아 그래요?
24: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어떻게 입수했을까?
23: 국회에서 입수.
20: 닦아요? 네. 다 얘기해? 네. 내가 이거 저기 네. 그냥 우리 유튜브용으로 하면 네. 내가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라디오로 나가서 네.
23: 그러니까 여러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렇게 CCTV를 털어주면서 에이.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니까 에이. 오 이상하다. 에이. 야 저걸 해소를 다 시켜주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윤 최고라는 성함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에이.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한 분들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에이. 취지의 언급까지 하더라고요. 에이. 야 김어준 씨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
20: 바뀌었어요? 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씩 불려서 인터뷰하는 거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23: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생경한 거죠.
20: 네.
23: 마이크를 주는 것과 그다음에 해명을 그렇게 시켜주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생경한 모습이죠.
20: 네.
23: 없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제가
20: 그러면은
23: 보기엔
20: 막 일각에서는 네. 김어준 씨 좀 쫄았네. 아니면 눈치 보는 거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23: 그렇죠. 왜냐하면 뭐 눈치 본다기보다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다 출연해서 한 말에 절반 가까이를 편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매우 이제 서운해했고 네. 그래서 자체 플랫폼 만들어서 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20: 네.
23: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럼 편집된 게 뭐냐 내용이 대부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거일 거다.
20: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23: 예, 네, 그러니까
20: 눈치 본 거.
23: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네. 무슨 대통령과의 적대세력인 것처럼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20: 네.
23: 그건 당연히 나는 객관적인 언론인이에요. 방향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퇴하는 수밖에 없죠.
20: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이슈랑은 상관없지만 유튜브 댓글에. 강수영님 외박하셨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외박하셨어요?
23: 아니 저는 저기 원룸에서 잤습니다.
20: 원룸에서
0: 계속 네네. 외박 상태입니다.
23: 계속 외박 상태입니다.
20: 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1: 김어준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좀 놀라긴 했지만
20: 출연 자체가 아니면 네. 내용도.
1: 전에도 나오셨으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내용은 좀 들어보니까 말투나 이런 표정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어요.
20: 떨떠름.
1: 그, 예, 떨떠름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뭐 소위 말해서 위축됐다든지 뭐 김민석 의원 쪽으로 넘어갔더니 그런 것 같지는
20: 그런
1: 않아요.
20: 그런 건 아니에요.
1: 살짝 좀 방향을 그쪽으로 좀 돌아보는 느낌 뭐 그 정도죠. 다만 그런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왔던데 이런 건 참 사회적 퇴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20: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 모른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장 측에서 서로 뭔가 핑퐁하는 듯한.
20: 저 어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 사무처 직원들 다 취재했어요. 다 끝났어. 난.
0: 얘기해 주시죠.
23: 얘기세요.
20: 유튜브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1: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깔고 해석을 유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관여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 판단하시겠지만 네. 김어준 씨라는 이 문제적 인물이 가져온 폐해는 굉장히 크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편파적이다. 근데 그 편파의 과정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법정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 무슨 됩니까?
1: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20: 소리 없는 아우성.
1: 그리고
0: 그 얘기를 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 결론은 뭐 비즈니스 한다고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만 열렬한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 그분을 후원했던 분들이 결국 그분 식당 차려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정청래 후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1: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청래 후보는 네. 그분 자체도 김어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 아니었을까요?
20: 네.
1: 이 정도로 확 갑자기 관계가 바뀌고 할 정도면 그렇게 오랜 관계, 깊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20: 그러네요.
1: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뭘 섭섭해합니까?
20: 김한 기자님은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해서 보셨어요?
0: 김어준 씨의 감각이죠. 역시 김어준 씨의 감각.
20: 감각?
0: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그래도 유일하게 아니 유일은 아닌가? 네. 저 뉴스공장에 나갔던 고정됐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20: 하면 작년에
0: 아, 예. 김어준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거와 정반대 유형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20: 어떤요?
0: 상인의 문제 의식과 서생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김어준 씨가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좀 과잉평가되는 지점이 있고 인상비평당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김어준 씨는 결국엔 자기 미디어가 화제가 되고 자기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 미디어가 주목받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민석 후보의 의혹도 털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도 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작용들을 일으키잖아요.
20: 네.
0: 그리고 그 작용을 통해서 민주당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지점 포지션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김민석이 되는 것과 뭐 정청래가 되는 것과 송영길이 되는 것에 근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포지셔닝의 차이가 있는가
20: 그쵸.
0: 뭐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누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뭐 팀 김어준이 뭐야 뭐 멸칭 쓰면서 얘기했을 때도 아 이거 좀 과잉이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 정청래 당대표 찍고 2030년에 조국 전 대표 대선 후보 만들고 이게 로드맵이다라는 얘기
0: 저는 뭐 장 소장님이 그런 얘기 방송에서 저랑 할 때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20: 왜 동의하네요. 네,
0: 근데 김원 씨는 원래 그런 정도의 호흡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늘 이제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하는 채널, 자기가 하는 미디어가 주목받고 화제받고 네.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민주당을 자기가 견인하고 뭐 이런 과정의
20: 형식이기
0: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 입장에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김민석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강훈식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냐. 왜냐하면 나는 그 과정을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23: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20: 좋습니다.
23: 예, 그 합당 논의 때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2월 이때 합당 논의 때부터 민주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쏟아져 나올 때도 김원준 씨는 합당 뭐가 문제냐 도대체.
20: 그러니까
23: 유시민 작가 불러서 절차 말고 이유를 얘기해봐. 합당이 안 되는 이유. 합당하면 다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는 건지 절차 제외하고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막 강변했었어요. 그리고 평택을 공천 관련해가지고 야 정치가 이럴 수 있냐.
20: 그렇죠.
23: 굉장히 그 감회해진 표정을 굉장히 애석해하고.
20: 조국 편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23: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딴지 게시판 보면 거기는 거의 조국 혁신당 당원 게시판 같이 그렇게 논조가 그렇습니다. 된 지가 한참 됐고. 네. 그리고 만물 이제 김민석. 우주 만물의 모든 원인이 김민석에 있다. 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시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 거꾸로 가시네? 저거 다 배후에는 김민석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한 지가 한참 됐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막 드라이브에 관심 가질 때도 다음 권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왔던 게 김어준 씨였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2연패했고 3연패까지 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방향을 쓱 바꾸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 유시민 씨는 왜 조용할까요?
23: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20: 아, 유시민 팀. 네.
23: 개인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20: 참전한대요.
0: 근데 위축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위축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막 그때는 이제 열기가 막 있으니까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본인 했던 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썩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딴지 게시판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후배들인데 말하자면 진영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유시민 씨를 옹호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현타가 좀 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어준 씨도 뭐 파리 식당에 화제가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뭐 이런 과정들 전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 2년 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립감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유시민 씨가 촉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을 샷아웃하고 여기가 최고위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유시민 씨도 정치를 해봤던 입장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20: 유시민 씨 참전할까요?
1: 뭐라도 하겠죠.
20: 뭐라도 해요?
1: 그런 지금 우리가 판단하듯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좀 자제할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분의 세계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뭐 ABC부터 시작해서 안 했겠죠.
20: 네. 네,
1: 그렇게 봅니다.
20: 그 전반적인 판세는 지금 외부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좀 분위기 잡아가고
1: 뭐 대통령이 뒤에 계시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고
20: 네.
1: 결론적으로는 선호 투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이 되겠죠.
20: 예.
1: 과반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20: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겠죠.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1: 그렇게 돼.
20: 강승윤 변호사님, 선호 투표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23: 좀 선호 투표제나 결선 투표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 이미 그 흐름 분위기가 끝났다?
23: 네, 네. 전혀 없을 것 같고 결선 투표 가도 송영길 후보의 표가 만약에 송영길 후보 죄송합니다. 송영길 후보님께 만약에 3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선에 김민석 대 정청래 편이 그 구도가 됐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당연히 저는 거의 대부분 김민석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지.
20: 네.
23: 갈릴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인데 근데 왜 이거 룰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엔 지고 있다는 걸 지금 직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게 1번. 그다음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진다. 1차와 2차 사이에. 그 사이에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내고 뭐 어떤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심하게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결선 투표하고 첫 투표하고 당시에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득달같이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인데요.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20: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3: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최고위에서 네. 전준이 그 의견을 안 따를 것 같아요.
20: 아 그래요?
23: 예, 제 예상은 최고위에서 거듭
20: 오늘이잖아요.
0: 오늘인데.
23: 예, 우리가 봤을 땐 당원 당규 위반이 맞는 것 같아.
20: 아 그렇습니까?
23: 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3: 결선 투표로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준이 네. 의원한테 당원 당규 위반인 근거는 이러하다고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20: 아니 전준이가 이미 이건 위반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위반이에요라고 얘기한다고 전준이의 위원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위반이에요 이렇게 바꿀까? 전준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23: 그러니까요. 예, 네. 문제적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20: 아 이거는 어떤 정보를 좀 분위기를 들으신 거예요?
23: 분위기를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최고위원들이 네. 일부 최고위원들이 완고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20: 김한 기자님, 네. 기자의 시선과 눈으로 판단으로 이거 당원 당규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0: 애매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애매한 지점. 예를 들면 확실하게 하려면 뭐 당규 정도는 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준희의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당원상에는 결선투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규에는 선호투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선호투표라고 하는 형식이 결선투표에 포괄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뭐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아직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냥 결선투표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강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시험은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보는 거지 이거를 시험지에 답을 써서 내냐 OMR카드에 표기하냐로 성적이 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적극적으로 그런 당권파였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당권파였는데 당권파였던 분들이 며칠 만에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게 뭐 일을 안 해놨던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 변호사랑 달리 오늘 최고위가 어쩔 수 없이 전준이 의견을 낼 따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파열 같은 게 나면 저는 후보자들끼리 협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는 나중에 누가 되더라도 법적 소송을 갈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20: 아, 네. 그래요?
1: 네. 이쪽이 어디예요?
0: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 그 한민수 전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지자들이 이거 소송 갈 거다 지면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후보자들끼리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20: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고요. 네. 그만큼 정청래 의원 쪽이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거라도 붙잡아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 할 게 없어졌잖아요. 강수영 변호사 말씀대로. 그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야 소송까지 간다.
0: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소송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지지자 탓을 했군요. 네. 예.
20: 하여간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11일이냐 아니면 15일이냐 뭐 그러던데
0: 16일부터 등록이니까 네. 그 만약에 출마한다면 네. 그 전에는 해야겠죠.
20: 아직도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김한 기자님.
0: 아니 대표를 사퇴하고 하는 이유가 다음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지금 한 달째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정청래 대표가 잘 볼게 봐야 된다. 왜 대표 한 번 더 하셔야죠. 아 연임하셔야죠. 이렇게 흔쾌하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 상황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2-1로 두들겨 맞고 있다 3-1로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정청래 대표 의원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출마 선언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 출마한다고 보시죠?
1: 네, 100은 없으니까 네. 저는 98% 할 것 같은데요. 네.
20: 그래도 출마 안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도
1: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20: 그러니까요.
1: 아니 소송 한다면서요 지지자들이.
0: 뭐 그런 얘기까지
1: 네, 한민수 형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할 거예요. 본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20: 나가서 지면은 진짜 정치 그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1: 다른 방법이 있겠죠.
20: 다른 방법?
1: 네, 다른 방법이 있죠. 뭐예요? 바깥에 세력이 있고 당도 네. 있고.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같은 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 강수영 변호사님 최종 전망을 듣고 이 이슈는 넘어갈게요. 네,
23: 저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20: 할 것 같아요. 네,
23: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수련회나 그 수학여행 가면 레크레이션 할 때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많이 했는데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신문지 위에 서 있기. 그래서 신문지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팀끼리 어깨 동무도 해야 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신문지가 한 장 남았다 한 장. 설 공간이 없어서 물론 처음부터 친척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지만 지금은 서로 얼싸안고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뒤퉁뒤퉁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신문지 한 장도 반장으로 더 줄 것 같고 갈수록 공간이 줄어들어서 위태할 것 같지만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그 공적 의식보다는 자기에 대한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20: 네.
23: 이대로 그대로 드랍했다가는 지금 모양새가 더 이상하다. 나의 미래는 더 어둡다. 지금 그만두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 지지자들이 실망하니까.
20: 네.
23: 그러니 약간 장동혁 대표하고 유사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런 얘기 네. 제가 할 때마다. 네. 그래서 못 먹어도 고.
20: 네.
23: 그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 단답형으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23: 네.
20: 의원 빼놓고 네. 그냥 패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23: 네.
20: 친청계 하면 정청래 대표를 좀 옹호하거나 입장 대변하는 패널 분들이 좀 있어요?
23: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요.
20: 아 있긴 있어요.
23: 네네네. 근데 레거시 언론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는 드문 것 같아요.
20: 드문 것 같아요?
23: 네. 두 분? 한 분? 두 분?
20: 예를 들면 누구?
23: 뭐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장윤미 변호사.
20: 아, 당직자. 지금 당직자니까
23: 네. 하긴 그러네요. 그냥 패널 중에서 거의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 찾기 어려운 거죠.
23: 네, 네, 네.
20: 그리고 저기 고민정 의원도 출마 지금 대표 출마하셨으니까 한 네. 말씀 좀 평가해 주세요.
23: 네, 뭐 왜 나왔는지.
20: 알았어요. 에이, 그래도. 네.
23: 아 의도는 명확한데요. 세대 아니,
20: 되게 거룩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23: 세대 하셨어요. 교체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20: 네.
23: 민주당이 낡은 정당이 됐다는 것도 문제식도 동의하고.
20: 네.
23: 청년 정치를 하려면 지도부의 리더십이 젊게 바뀌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100%
20: 네.
23: 동의하고 본인도 그 기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0: 네.
23: 그런데 그래도 내심의 그 출마의 진정한 동기는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
20: 네.
23: 아, 친문 세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 아, 정청래는 친문 아니야. 라는 그 드러내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20: 고민정 의원에서 항의 오겠네.
23: 네.
20: 이게 내부 세 분 이상이 되면 컷오프가 네. 있는 거죠? 세 야, 분으로
3: 한 명 줄이죠?
20: 그럼 처음에 출마할 때 기타금 얼마예요?
3: 500만 원이라고
20: 그러던데. 500이에요? 네. 1500이 아니고?
3: 네.
20: 그리고 그러면은 본선 가게 되면?
3: 그거는 본선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500이라고 하더라고요.
20: 아 이번에 그 500, 4000 뭐 이 정도 네. 되나 보네. 그럼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20: 국민의힘 징계 국면
4: 네.
20: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좀 길게 끌 것 같은
20: 길게
1: 느낌이에요.
20: 길게 끌어요?
1: 지금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인사를 했잖아요.
20: 네.
1: 그 이유가 이제 뭐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법원에서 번번이 징계 의결된 게 가처분으로 무력화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잘 판단해보자 해서
20: 네.
1: 뭐 보강됐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하긴 하는데 심사숙고하여 대상부터 징계 수위까지 시간을 좀 많이 쓰면서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3: 근데 그 명단 한 명 추가됐을 때 기자들이
20: 네.
3: 엄청 물었어요.
20: 네.
3: 누구냐, 네. 왜 추가한 거냐, 누가 그만뒀냐, 뭐 이 의미가 뭐냐 한마디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첫날 그걸 이유를 못 들었어요. 결국 기자들이.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여성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날 그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대변인이나 누가
1: 대변인 몰랐을 수가 있어요.
3: 예.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사안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네.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1: 대변인 다 알지 않아요. 그냥 회의 와서 나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3: 예. 네. 네. 네.
1: 진짜 그래요.
3: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 그 윤희석 대변인도. 우리 새누리당 때부터 좀 당원이셨고 좀 활동을 하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 한나라당
20: 때부터인가요?
1: 네.
20: 와, 이렇게 한 한나라당. 50명 이렇게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 그러고 당대표 너도 징계받아라 막 이런 경우 처음 보시잖아요. 이 당 이래도 됩니까?
1: 안 되죠. 이 누가 당대표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당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20: 네.
1: 근데 이것을 자꾸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고 이거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20: 종교인이에요?
1: 생각해서 뚫고 나가겠다는 자세만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본인도 그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 그만하시기 바라고, 윤리 차원에서도 보면은 윤리가 이렇게 각광받은 적이 없잖아요. 뭐 과거 이항희 윤리위원장 때 잠깐 그런 적은 있지만 윤리위원들도 좀 생각이 많이 나뉜다고 들었어요.
4: 네.
1: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하는 거지? 징계의 논리는 뭐고, 또 비난 나중에 후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징계하긴 할 텐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상황이 많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4: 그래요?
1: 예.
20: 강수영 변호사님, 네. 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정치 이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 좀 개탄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그 아까 이제 윤리위원 추가한 것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명단 이미 막 돌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적 제거를 해서 당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을 추가를 하면, 혹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를 만들어내려니 윤리위원 구성상 윤리위원장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가까운 사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좀 결과가 담보된 사람을 넣은 거 아니야?
4: 네.
23: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4: 네. 그래도 상대당 저렇게 좀 시끄럽고 난장판스러운 모습 보이면,
23: 네.
4: 그래도 뭐 야 우리가 지지율이 좀 더 오르겠네, 국민의힘 지지율 낮아지겠네, 아이 더 싸워라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23: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이것도 저 노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정당이 하는 나쁜 짓을 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4: 아, 맞아요.
23: 네, 저들이 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정도 정도는 해도 돼. 저들이 한 100 정도 잘못했으면 한 90 정도만 해도 돼, 잘못을.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를 가동해가지고 징계 정치를 하면 민주당도 언젠가 선례가 있지 않냐?
4: 그러겠네요.
23: 저들보다는 약하게 하지 않냐? 네. 이게 무슨 뭐 징계 정치냐? 저는 그렇게 된 양당제의 폐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국민의힘 당장 뭐 혼란상 있다고 해서 좋아하면 뭐 5만 원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상화 되기를 원해요, 저도.
20: 조경태 의원이 장동현 대표 윤리위원회에 뭐 이렇게 징계하라고 제소했잖아요.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이거는 저희 당 이제 징계 국면에서 이제 별도의 하나의 트랙이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20: 아,
1: 조경태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그동안 저희 당 안에서 벌어졌던 징계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같은 동료에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또는 이제 당의 분위기는,
20: 네, 어때요?
1: 굉장히 세게 징계를 할 것 같다. 국회 이게 사실 그래요. 그 본인표가 28표가 났단 말이에요.
20: 그러니까 부의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박덕흠 의원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잇기 전에 모든 정당의 의원들에게 다 전화해서 박덕흠 찍어주면 안 된다고.
1: 나를 찍어라.
20: 네. 이게 오른 거다. 28표 나왔잖아요. 본회의에서.
1: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해당 행위냐라고 말할 때 직권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네. 당락이 바뀌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것까지 섞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당대표까지 누가 해당 행위 가려달라고 하면서 누가 해당 행위자냐 하면서 한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20: 저 어제 인터뷰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1: 들었습니다.
20: 했더니 그러면 내랑 옹호 세력 편을 드는 겁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저 좀 찾아보세요. 막 그랬더니 말로만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저 엄청 혼났거든요. 김한 기자님.
23: 네.
20: 이러한 국민의힘의 상황. 이게 조경태 의원이 조금 좀 이렇게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3: 근데 이분이 정치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을 앞세우고 본인 외에 다른 상황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이제 뭐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그걸 하고 하는데, 어제 이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든지 자당 후보를 비판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를 내리기에, 예를 들면 당권파도 그거에 대한 과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를 뽑았을 때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광한 최고위원도 지상파 라디오 나와서 뭐 오세훈 후보를 뭐 비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방이 길어지고 네. 근데 조경태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적 징계 사유도 명확하고 명확해요. 징계를 줘도 별 이제 말하자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조경태 의원 주변에 누가 세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를 징계줘야 되는 이유도 지금 뭐 소상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게 윤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숫자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경태 의원은 여기서 약간 이제 논점 이탈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징계 국면에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타깃이 아니라 뭐 한동훈계 뭐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다가 다 어려워지니까 네. 나를 타깃으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도 내가 그러면 맞징계 요구를 하겠다라고 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란 세력이다.
5: 그렇게
3: 이렇게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주목을 계속 받아 오셨던 분이라 뭐 그런가 보다 기자들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징계 50여 명 가까운 이들이 징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 희화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어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 정당이라는 곳이 정치하는 곳인데 윤리위라는 곳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지금 장동현 대표는 국회에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제 마스크 쓰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제 지방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집회 한다고 하던데 그 피켓에서 제명아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시긴 하지만 좀 어때요? 그렇게
21: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또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야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뒤에 말이 안 들리잖아요.
5: 안
21: 우리가 그 맞아요. 호칭에만 집중을 하고 네. 대통령을 호칭 없이 그리고 성도 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멸칭이에요.
5: 네.
21: 그런 식으로 거의 욕이죠.
5: 그렇죠.
21: 그래 놓고서 무슨 주장을 한다는 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피켓에?
5: 네, 공사체.
21: 그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5: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시죠?
21: 제가 참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5: 강승현 변호사님.
3: 장도태가 오늘 원래 한석수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네. 일정이었어요.
5: 어제 아니었나?
3: 어제.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지방을 간 건데 그것도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네. 국무총리실하고는 어떻게 뭐 의견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뭐 그런 이제 피켓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의 일정 관리로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5: 네. 강 변호사님.
23: 장도태 대표가요. 그 계속 평가받았던 게 뭐 극우 세력에 기대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서 정치한다. 그런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디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극우 세력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5: 네.
23: 그러니까 선동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 제기하고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여론 환기하고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환기가. 뭐 가령 제명아라는 그 호칭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뒤에 보면은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배재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재고에 징계한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요. 대한소프트볼 야구협회에서 민간 사단법인이 결정해가지고 위원회 열어서 한 거를 마치 정권 차원에서 무슨 탄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광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대항만은 나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5: 네.
23: 근데 그거 좋은데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해버리면 사회 갈등이 생기잖아요.
5: 그러니까요.
23: 너무 무책임한 극우 세력이 돼가고 있다.
5: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요 두 분의 설전 좀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전화 왔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왔습니다.
3: 장성철의 뉴스명당
5: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5: 네, 문자 소개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6176님 장 대표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좀 하라고 해주세요.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6417님
20: 저도 정치 비상구에서 보고 아침에 뉴스 명당 들어요. 커피 쿠폰 주세요. 두 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금 좀 곤란한 분인데 8406님 이동영 작가님 진지하고 중립적인 멀쩡한 모습에 좀 놀랐어요. 응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이동영의 정면 승부 거기 들으시고 거기 가서 커피 쿠폰 받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와서 왜 뉴스 정면 승부를 왜 얘기하세요? 너무
3: 플랫폼에서 새로 시작한 라디오인데.
20: 안 돼 경쟁자예요. 그분은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21: 시간대가 다른데 뭐 괜찮잖아요.
20: 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안철수, 한동훈 이 계엄당일 진실 공방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21: 이건 진실 공방도 아니고.
20: 아니에요? 오. 근데 계속 막 SNS 상으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던데.
21: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네.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측 이런 분들이 그거 봐라 한동훈이 당사로 오라고 했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네, 네. 바이럴을 해서 그런 거지.
20: 추경호가 뭔 잘못했냐 아마. 네,
21: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계엄해제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당사로 오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대한 비판이죠. 네. 그럼 한동훈 당시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처음에 11시 3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자고 소집을 해요.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20: 네.
21: 그 이유는 국회가 봉쇄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이 담 넘어서 넘어가고 한두 명씩 본회의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어서 네. 다른 의원의 폰에다가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올린단 말이죠. 국회로 오라고. 지속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국회예요. 그런데
20: 네.
21: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맨 처음에 11시 3분에 당사로 오라고 뭐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내 들었으니까 네. 의원들이 다 국회로 간 거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국회 당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한 사람이 당대표니까 네. 추경호 의원이 뭐 일부러 당사에 가라고 한 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가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란 얘기를 하신 거다. 네. 이렇게 본 거죠.
20: 안철수는 왜 자꾸 여거에 집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걸까요? 당대표 선거 뭐 나오려고 그러나 아니면
21: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건데 네. 이분 또는 이분 측과의 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시점이라든지 맥락을 자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맥락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한 대표가 당사로 최고위원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국회 표결과는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20: 네.
21: 지금 중요한 건 국회 표결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라는 건데 한 대표는 의원이 아님에도 당대표니까 국회로 와라. 이거 막아야 한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단톡방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는 갑자기 당사로 바꿔요. 본인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네. 0시 3분부터 바꿔요.
20: 네.
21: 계속 문자를 낸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를 판사는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말씀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 네.
23: 저는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을 봐야 되는 게 왜 의총을 그 긴박한 상황에 했어야 하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20: 네.
23: 장소가 당사냐 국회냐 의총 장소가 그건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20: 네.
23: 우리 생중계로 다 그 현장을 봤지만은 계엄분들이 오니 많이 막 지금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20: 맞아요.
23: 한가롭게 무슨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총의를 모으냐고요. 아니 그 텔레그램방 보면은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비상의총합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 해제할 사람 해제하고 표결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는 이거 계엄 내란 아닌 것 같아 왜 해제해? 뭐 이런 사람들 표결 안 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모여 있는데 아 그냥 일단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20: 네.
23: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말처럼 의총은 죽어도 해야 된다.
20: 네.
23: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국회로 장소를 바꾸지 않았냐 의총 장소를 그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전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아니 지금 일단 의총부터 하고 해야 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한테는 좀 밀어달라. 아니 지금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가 맞냐 이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네. 내란을 더 용이하게 하는 중요 임무 종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5: 변호사님 생각에 추경호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게 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3: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원총회를 처음에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건 네. 이건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5: 알겠습니다. 예. 요 사안 이렇게 넘어가고 김한 기자님께는 네. 우리가 한 6개월 전만해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법정 출석했네 뭐 물 마셨네 표정이 어땠네 이게 정말 관심 많았는데 네. 어제 대법원에서 네. 체포 방해에 대해서 7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도 네. 별로 안 다뤄요.
3: 아, 안 다루고 이 재판에 윤석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
5: 출석 안 했다.
3: 대법원 재판이니까 뭐 출석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제 다른 제 내란 관련 본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잠깐 이거 선고하는 동안 변호인단이 우리 이거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정해서 이제 봤다라고 하는데 네. 김계리 변호사한테 그냥 욕해버려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욕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서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체포 방해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관저를 요새화해서 버티면서 뭐 공수처가 수사 권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영장도 불법이다.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한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이 싹 그 부분이 다 문제없다라고 네. 이제 판결을 해서 7년형 확정을 했습니다.
5: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3: 어제 같이 1심이 나온 게 그 김성웅 경호처장이랑 네, 그 경호처장
5: 5년 받았죠?
3: 네, 5년 뭐 이렇게 받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법질서를 방해한 형격한 이제 말하자면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600일 가까이 밖에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구속시켰거든요.
1: 법정구속.
3: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5: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본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판결 나오면 좀 반성할까요?
1: 윤 대통령이요?
5: 네.
1: 그럴 만한 성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5: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 보안 사건 좀 논의를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비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좀 정리해서 한번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1: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5: 네.
1: 검찰이라는 조직 또는 검찰에 있었던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수사에 시호자도 주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는데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안수사권이라는 뭐 용어를 떠나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의 조직의 수사권을 다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5: 그러니까요.
1: 뭐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그걸 자꾸 덮으려고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해요.
5: 어떤
1: 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얘기가 수사기관의 뭐 견제 이거에 충실하면 되지 어떤 잘못된 걸 자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 네.
1: 장윤기 사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에 의한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을 때 경찰 내에서 어떻게 견제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사 주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5: 이 수사가 말고 다른 경찰에 맡긴다.
1: 다른 경찰은 경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검찰에 넘긴다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악마인데 네. A 악마, B 악마, C 악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논리지 않습니까? 네. 제 얘기는 경찰이 악마란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논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놓고 다른 주체가 있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구도를 머리에 넣고 이 정치적인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네. 결과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 맞는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민주당에 가도 이거 안 될 거예요.
5: 강수영 변호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23: 좀 저도 이게 슬픈 건 뭐냐면요. 이런 논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의제조차도 극히 논리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네. 보안수사권 검사한테 주는 거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거야. 수사권 1g이라도 주면은 그 검찰주의자야. 그 구도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다음에 네. 자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 의견들을 먼저 듣고 숙고해서 지지자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해 준 다음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지 한 집단을 악마화시켜놓고 결론을 내놓고는 전문가 집단이 디테일을 따지면 그 단순화된 거에 오류가 많다. 저렇게 단순화하면 안 돼요. 보안수사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안수사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런 얘기하면 저 검찰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 전문가 집단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토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만 떼면은 그냥 뭐 당원들한테 찍혀갖고 다음 공천 날아갈 수도 있어.
5: 그렇죠.
23: 아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정치할 거면 배지를 왜 달고 있냐 이거예요. 김민석 후보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 네.
23: 이 부분을 강경하게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당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욱 씨가 사과도 하고 그 방송을 최욱 씨 방송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김용민 의원을 불렀는데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도 수사에 참여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수사를 뭐 이의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 그 말이
0: 해요.
1: 더 웃겨요.
0: 예, 네, 그러니까 수사 뭐 예를 들면 인권심의관이라든지 뭐 수사심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 이틀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보안사건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게 제도기 때문에 사실 제도는 100% 옳고 100%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표현대로 따지면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해갖고 여기까지만 동의하면 우리 편, 동의 안 하면 우리 편 아니야 이런 구도로 몰아가서 지금 결국엔 이 제도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강수영 변호사님,
3: 네.
2: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보안수사권은 그냥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윤건영 의원님 나오셔가지고도 이제 이것은 뭐 전당대회 전후를 통해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3: 네.
2: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요? 이거는 보시기에?
3: 좀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2: 네.
3: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자꾸 당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사실 예견했잖아요. 전당대회 무렵 돼 갖고 보안수사 문제 가지고 싸움 날 거라고 크게. 그랬더니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요. 국회 계속 열릴 수 있고 뭐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들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 계속 낼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원초가 될 수, 단초가 될수 있다.
2: 그렇죠.
3: 검찰개혁이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조차도 원위치 되는. 정권 바뀌면 법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검찰이.
2: 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3: 그럼요.
2: 어려울 수 있다?
3: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선거 부실, 그다음 재선거 여기 좀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도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도 지금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
4: 그뭐 다른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2: 네.
4: 장도혁 대표는 나쁜 정치라면 어떻게 된다는 전형을 자꾸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어떤 의미죠?
4: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당대표가 당대표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또 본인 신분도 감춰요. 왜 모자랑 마스크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장외를 갔으면 장외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파했다고 치면 다른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4: 당 내에서조차. 근데 지금 재선거는 당에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위청에서도 선을
2: 그렇죠.
4: 그었고 당내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지금 나가서는 장외에서의 행동은 당대표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
2: 안
4: 생각이 듭니다.
2: 들어요, 근데 안
4: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2: 들려요.
4: 거죠.
2: 예. 마스크 속에 귀마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희석
4: 네.
2: 대변인님 지난주에 윤 대변인님이 좋아요 땡겨주세요 안 해가지고 좋아요가 좀
4: 아, 그래요?
2: 부족했어요.
4: 지금 몇 개입니까?
2: 지금 1,0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929개 지금 3,00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4: 명당이 비대위가 되면 안 되죠.
2: 해주십시오. 좋아요.
4: 자, 3,000만 땡겨줘요.
2: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여러분께 청취율 전화 조사가 갔습니다. 띠링띠링 뭐라고요?
5: 장성철의
2: 뉴스입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 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8: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 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0: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불법 증거 수집과 강압 수사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납치, 감금,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불법 취득해 조작하고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CCTV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진술을 강요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2: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국민에게도 실망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휘부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광주지역경찰의 대응으로 조직 전체가 비판받게 된 데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이 경찰의 불신으로 번지는 데 대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일면식 없는 17살 고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범죄를 두고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 이를 계기로 야권에선 범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버린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4: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
3: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5: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3: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6: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3: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7: 보안 수사권을 네.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8: 예.
7: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3: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 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의 경제하는 장치로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안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10: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9: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0: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9: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1: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9: 하지만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라며 여전히 공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영권 매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수진.
0: 한국의 중앙일보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공식 돌입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 미주 지역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채권자들은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통해서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전체 금융채권에게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개시되며 어제 기준 채권에게 75% 이상 찬성이 확인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등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사업만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한 해외 법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중앙일보 등 각 지역 법인의 매출, 수익성, 비용 구조 등이 채권단의 검토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중앙일보와 계열 법인들은 채권단 관리 아래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사업부에 대한 통합, 경영진 개편,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전사적인 자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창간 60년이 넘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미셸 박 스텔 신임 주한미국 대사의 공식 부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이 X 계정을 통해서 미셸 스텔 신임 주한미국 대사를 소개한다라며 스텔 신임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 등장한 미셸 박 스텔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라면서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긴급 뉴스.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Michelle Steele and I am so honored to serve as the next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m just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0: 한편 미셸 박 스텔 대사는 최근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치고 이 부임 선서까지 했으며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도 받았기 때문에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작금의 미국 상황과 펜로즈의 계단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펜로즈 계단, 이는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그의 아버지 라이오넬 펜로즈가 고안한 불가능한 도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간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계단이죠. 그림으로는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마치 계단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릴 수는 있는데,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형의 가상 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CNN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현 상황을 이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것입니다.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니까 뭐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쉽게 표현하면 진퇴양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봐도 진퇴양난의 곤란함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MOU에 대해서 더 이상 종전 MOU가 필요 없어진 것 같다. 이제는 그 MOU의 효력이 다 끝난 것 같다. 라면서 F자 욕설까지 섞어서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렇다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이란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 지도자들은 역겨운 인간들이다.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또 욕설을 하면서 비난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종전 MOU의 이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고, 이를 미국은 문제 삼아서 이란을 공격하는 등이 무력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서 양측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다라고 할 때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매우 걱정스럽다. 전쟁을 멈추는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속력이 있는 휴전 협정이나 종전 협정이 아닌 이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 즉 양해각서라는 이 종이 한 장이 과연 얼마나 평화를 지켜줄지 우려됩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구속력도 없는 종이 한 장짜리 MOU에 서로 간의 신뢰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이 일시적인 종전 MOU는 사실 언제 붕괴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MOU입니다. 문제는 이란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 많은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걸림돌은 이란의 계산기에 떠 있는 정답입니다. 그들이 볼때 정답이죠. 바로 그 답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계산기를 톡톡톡 두드려 보니까 미국과 순조로운 협상을 해서 경제 제재를 면제받고 또 재건 자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차지해서 대대손손 이 해협 통제권을 받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자기들끼리의 정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종전 MOU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지만 슬그머니 유조선 공격을 이어가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이 종전 MOU를 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휴전 상황이 깨지고 긴장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자신들의 안위는 그 통행료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이 같은 판단이 오판이다라고 깨닫게 만들 만한 묘책이 미국으로서는 딱히 없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동네에서 한 양아치가 좁은 골목을 딱 지키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자릿세를 받아먹겠다, 통행료를 받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를 흠씬 두들겨 패서 두번 다시 골목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가 다른 건전한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돈벌이를 할수 있게 도와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택은 이중 그 어떤 것도 뚜렷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걸어가도 걸어가도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는 이 펜로지의 계단에 갇힌 형국입니다.
1: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 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이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쯤 현장에서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길버트 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며 내가 의대를 간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 선고를 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사 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카운티 검사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한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아이는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인은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에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사고 당시 NFL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모여 있었는데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시민권자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는 약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에 지난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은 최소 5천 명 이상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10년 지의 추이를 보면 이 증가세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천 명대에 머물던 이 시민권자 한인의 장기 체류 입국자 수는 2020년에 5천 명대에 들어선 후 매년 5천 명 이상이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이민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채 한국의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사실상 역이민처럼 장기 체류하며 살고 있는 한인들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고 있음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굴착공사 중 대형 가스관이 파열돼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다울정 옆 놀만디길에 인도 밑을 통과하는 전력선 교체 공사 중에 굴착장비가 메인 가스관을 파손시키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일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교통과 통행을 통제한 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인근 시니어 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한인 시니어들이 한데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옥스퍼드 코너 소위 윌셔 잔디광장에 위치한 3700 윌셔의 빌딩이 주거용 아파트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로마 센터 옆 3700 윌셔 빌딩의 입주자들은 이미 입주자들에게 퇴거 독촉이 이루어진 가운데 건물 소유주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총 370유닛의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한 펄밋을 LA시에 신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이미슨 측의 이 아파트 전환 계획에 따르면 기존 11층 오피스 타워 내부를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부 공간은 입주민 편의시설로 변경됩니다. 이번 계획은 약 10년 전 고층 주상복합 개발 계획으로 추진됐었지만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다가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인데 펄밋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된 중국산 짝퉁 에어백 부품으로 인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로 한인 강의석 씨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강의석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텍사스주에서 폭우 속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에 작동한 에어백이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턱 절반과 상당수의 치아를 잃었으며 한 달 동안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에어백은 이베이에서 구매된 뒤에 중고차 딜러가 차량에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회원들이 많은 프라이빗 골프장 로스 카요리스 컨트리 클럽의 관리 회사가 연쇄적으로 회비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한인 멤버들이 집단 반발해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이 소송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본 재판이 시작되지도 못한 채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인 원고 측이 33만 달러가 넘는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대야 한다라는 피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근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인 멤버들이 이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 회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5월 새로운 골프장 소유주가 로스카요렌스 컨트리 클럽의 월 회비를 잇따라 대폭 인상해서 매달 부담액이 1,800달러 선까지 치솟자 이 한인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타각제.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6: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5: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지금 심상치 않은 텍사스의 민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을 모으고 있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는 올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의 모금액인 900만 달러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래로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은 확실한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의 팩스턴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고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압도하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변이 실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적당히 많은 정치 자금으로 오랫동안 특정 정치 성향을 지켜온 지역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라디코 후보는 작년 9월 출마 선언 이후 총 7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 중 78만 명 이상이 무려 78만 명 이상이 개인 후원자였습니다. 실제로 탈라리코 캠프는 후원금의 97%가 1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으며 기부자들 중에는 교사들이 가장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풀뿌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치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텍사스에서 탈라리코 후보의 선전 요인과 비슷한데 그 탈라리코 후보의 선전 요인은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언급한 풀뿌리 운동입니다. 광범위한 소액 기부자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금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그의 정책과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이 메시지가 텍사스 지역 대중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상대성입니다. 즉 상대 후보가 원래 이 모금 실적이 좀 약한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유권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자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변화를 좀 원하는 그런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텍사스도 바뀔 수가 있는 모양이네. 내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도 내 표가 벌어지는 표, 소위 사표가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인식이 늘어난 데에 따른 변화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과연 텍사스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이 탄생할지 아니면 잠시 잃었던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바깥세상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중국 푸젠성에 위치한 한 신발 공장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28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239명이 있었으며 이 중 213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26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화재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중국 내 모든 공장들은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정하라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화재 사고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산시성의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82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4일에는 후난성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최소 161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복스바겐 그룹이 공장 네 곳의 생산을 중단하고 10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복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직원 65만 7천 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네 곳을 추가로 폐쇄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일간지 빌트는 감원 목표가 10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스바겐 경영진은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 개를 줄이고 독일 공장 두 곳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영진은 감원 목표를 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감원 규모를 보면 지난 목표 규모에서 두 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감원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노조는 당연히 역대급 이 감원 예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노조는 본사와 또 12개의 복스바겐 사업장 앞에서 어제부터 대규모 감원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이 멕시코 국적자가 사망하면서 미국 내 강경 이민 단속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이번엔 매우 강경했고 매우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외교적인 대응만 했지만 이제는 외교가 아닌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자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형사 고소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시위대 천여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규탄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차량 검문 도중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지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미 이민당국은 불법 체류자인 아라우호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요원을 차로 치려해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아라우호가 미국에서 3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취업 허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10: My father was being followed by two unmarked cars. Had my father seen an emblem of ICE or an emblem that says anything about law enforcement agency, my father would have complied. He would have stopped.
9: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11: This is why I wi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to evict and confiscate.
9: 분노는 멕시코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국민 17명이 숨지자 멕시코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서 사법 차원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No podemos ser omisos frente a los mexicanos que han fallecido en operativos de ICE o que estaban detenidos.
9: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확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 이어 다시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민 단속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 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아,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어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시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물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웨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 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은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천이 똑딱이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또 다양하게 활용되죠? 불리한 천을 계곡물에 적셔 얼굴과 목 뒤를 닦으면,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러닝캡, 선바이저, 버킷햇, 그리고 사하란햇. 이번 주말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아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일곱 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백악관은 지금 변신 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단 시설 정비와 공사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백악관 북측 현관에 기둥 보수 작업을 위해서 설치된 비계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림막을 쳐놨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당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버거 내무부 장관은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둥을 보고는 헤이 이것 좀 봐 여기 수리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나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이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 한 6분간 이들 기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부터 인부들이 기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들어서는 쾅쾅거리는 공사 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금박 장식을 추가하고 즉 모든 장식을 다 금색깔로 바꿨고 백악관 로즈가든을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스타일의 석조 바닥으로 똑같이 교체했습니다. 또한 1,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서 백악관 이스트 윙을 철거했으며 연회장 지붕에는 드론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위한 신형 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변신 중입니다. 이어서 바이든이 했던 건 뭐든지 다시 돌려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채택된 대형 트럭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시키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트럭의 판매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환경청은 또 트럭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출가스의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하는 규제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트럭의 이 오염가스 처리 장치가 고장났어도 오염가스가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마련한 이 스모그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들일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환경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해버렸으며 또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설가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청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다 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기를 오염시키면 결국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는 당연하지만 의료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종전을 위해서 MOU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애초에 그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MOU 종이 한 장으로 평화를 찾겠다, 종전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와이텔의 보도입니다.
1: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로운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아드 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It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1: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보복이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이란의 계획을 포착한 뒤에 이를 미국에 공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의 지도자인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에도 정보를 확인했는데 나는 그들의 암살 대상 명단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운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을 거론하면서 귀국길에 전용기를 두 대 동원해서 번갈아 탑승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첩보는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지도자 장례식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다. We will kill Trump라는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이란 내 강경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이 머스크의 기업만 제외한 새로운 ETF가 나올 전망입니다. ETF란 안정적인 주식 종목만을 중심으로 묶어서 분산 투자하는 주식 펀드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신생금융업체 서브버시브라는 업체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은 싹 빼고 안정적인 주식만을 묶은 새로운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서브버시브는 해당 ETF의 종목 티커를 각각 QQNE 그리고 SPNE로 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에는 투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ETF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ETF는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인데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만든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금융가에서 너무 개인화된 ETF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영권 매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수진.
13: 한국의 중앙일보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공식 돌입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 미주 지역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채권자들은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통해서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전체 금융채권에게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개시되며 어제 기준 채권에게 75% 이상 찬성이 확인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등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사업만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한 해외 법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중앙일보 등 각 지역 법인의 매출, 수익성, 비용 구조 등이 채권단의 검토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중앙일보와 계열 법인들은 채권단 관리 아래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사업부에 대한 통합, 경영진 개편,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전사적인 자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창간 60년이 넘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인 5월에 비해서 2.4%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주택 거래는 주춤했습니다만 그나마 집값은 만성적인 매물 부족 때문인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44만 600달러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평균 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4만 600달러.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변동에 따른 월별 판매량의 등락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 여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6.3%에서 6.5%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5% 미만의 낮은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재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에 훨씬 높아진 금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잠김 효과라고 해서 lock-in effect 또는 모기지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 락인 이펙트가 풀려야 공급이 늘어나고 매매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동맹국에 대한 거친 비판을 한 것과는 달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갑자기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가 회의 참석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첫 몇 시간 동안 국방지출 증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스페인 등 나토의 일부 동맹국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스페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스페인과 같이 이처럼 협조적이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공개 세션에 들어가자 30분간 연설을 하면서 한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완전히 바뀐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도 않았고 또 국방지출 증액에 비협조하는 스페인에 대한 비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발언이 많았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정상 등의 이 나토에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의 동맹국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은 기자들만 보이면 큰 소리치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8: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8: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8: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오늘부터 하루하루 올라가는 낮 기온입니다. 오늘 83도, 내일 84도, 일요일 84도, 다음 주 월요일 85도, 화요일 90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95도, 다음 주 목요일 94도. 아, 참 보기 드물게 급상승하는 LA의 날씨입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빠르다라는 말을 오늘도 공감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래요. 한 주가 어떻게 휘리릭 가죠?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경쾌하게 탭댄스를 추던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딕 반 다이크 씨가 이 배우가 올해 드디어 100세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100세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처럼 유쾌하게 웃는 그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1: 나는 평생 아침에 나쁜 기분으로 잠에서 깬 적이 없어요.
0: 최근 영국의 한 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렇게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15%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죠. 그거는요, 딱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매일 먹는 식습관, 움직이는 활동량,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느냐, 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진짜 장수 비결은 몸에 좋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마음에 떨어뜨리는 긍정이라는 보약 한 방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전자 결정하는 30% 어쩔 수 없다 쳐도 나머지 70%는요. 오늘 우리 함께 굿모닝 차차차와 행복하게 채워나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혹시 커플이신 분들은요. 애정표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세상에 브라질에 한 커플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30초 동안 195번의 볼 키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다음 목표를 세웠네요. 1분간 많이 키스하기. 현재는요. 일본 커플이 1분 동안 27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요. 커플들은 한번 오늘 도전을 우리 내볼까?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리시면. 더운데 이열 치열이라고 커플들은 붙어서 비벼주세요. 밥 비벼 먹자.

0: 그때가 언젠가요? 1980년대 말에 이 노래가 전 세계로 휩쓸었죠. 람바다. 아우, 남녀가 붙어가지고 그냥 아우, 이 골반 운동이 너무 좋은 그런 람바다 댄스 쳐본 지가 언제일까. 브라질의 이 커플이요, 30초 동안 195번의 볼키스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이걸 따져보니까 1초에 6번입니다. 어떻게 1초에 6번을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현재 1분 동안 제일 많이 키스하기 세계 기록은 일본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277번이래요. 야, 뽀뽀가 뭐예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유 이쁘다 이러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우리 점돌이 고양이한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놈이 엄마한테 왔을까, 아우 이쁘다 이러면요 걔가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사랑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끼리는 묘한 그 텔레파시가 있어서요. 진심으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아유 이쁘다 이러면 이쁜 짓을 하면서 오늘이 피나콜라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열대과일을 많이 우리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파인애플이 그렇게 값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늘 한번 파인애플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코코넛 주스라든가 코코넛 크림을 넣고 거기에다가 럼주가 있다면 럼을 한 방울 혹은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피나콜라다죠. 휴양지의 대표적인 칵테일입니다.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애쓰셨어요. 이런 특별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맨날 먹는 거 말고 오늘은 피나콜라다 피날까 이러면서 너무 뽀뽀 많이 하면 피날까 피나콜라다 이러시면서 너무 재미난 뉴스가 있네요.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지난 주말이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우리의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풋볼 선수 트래비스 캐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진짜 그 하루를 빌리는데 100만 불? 뭐 이런데 3일을 빌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술가 저스틴 진약 씨가 이날 식장 밖 거리에서 쓰레기를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심지어는 한쪽만 남은 에어팟 이런 것까지 샅샅이 수거를 했어요. 아니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요거를요 묶어서 투명한 플라스틱 큐브에 예쁘게 담아서 이거를 파켓 가비지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개당 $25, 라지 사이즈는 $100 이랬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돈이 났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턱시도까지 입고 쓰레기를 줍다가 하객으로 오해받긴 했는데 내부 초대를 못 받아서 식장 안에 진짜 좋은 쓰레기는 못 주운 게 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머 이걸 근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팬인데 결혼식장에 밖에 버려진 쓰레기라도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이걸 살까요? 그 투명한 아크릴 상자 밖에다는 Just Married라는 문구까지 딱 받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께서 물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물을 파냐 이랬는데 우리가 물을 사먹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아, 바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건 아트다 이래가지고 바나나를 벼랑간에 덕테이프로 벽에 붙여가지고 아트야 이래서 무려 12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팔렸고 나머지 3개의 에디션도 모두 팔리고 또 미술관의 기증이 되기까지 했어요.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면 또 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도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 시장의 허영심과 가치를 비꼬는 일종의 풍자였죠. 그래서 전시를 보러 온 또 다른 나 예술가야 이런 사람이 와서 벽에 있는 그 바나나 전시한 거를 실제로 먹어버리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얼른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예술이야? 아, 주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술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허리케인 박인 누님 예술하실까요? 이래가지고 이런 람바다 음악 오늘 예술을 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이주 최고의 종합 미디어 라디오 서울에서 새로운 인재를 모집합니다. 인공지능과
0: 아니 이게 어느 날 안 내용이 바뀌었죠. 아우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딱 열어보니까 아니 다람쥐가 튀어나와가지고요 태국에 있는 메타 기업의 사무실에요 누군가가 택배를 배달했어요. 딱 열어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람쥐 대치법이라는 가짜 AI 교육 영상을 만드는 등 유쾌하게 보냈다고 그러는군요. 저쪽 알래스카에서는요 곰 한 마리가 쇼핑몰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어머 곰 넣어왔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곰이 복숭아 하나만 탁 드시고요. 그리고는 그 바닥에다가 영역 표시로 응아까지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유유히 가셨다 그래요. 먹튀를 한 셈이죠. 복숭아 하나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면서 차차차 하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10: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막 링이 올라가는 것 같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레이스 홍님, 비키님, 그리고 우리 다정님도 오셨습니다. 제 오늘 옷이 더위에 너무 좋은데요 하셨는데요. 이 바로 방송 끝나고 하와이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로 가셔야 될까 이러셨는데 제가 이 옷을 세상에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다 옷을 주변에 주고요. 한 백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입을 게 없어가지고 뒤져가지고 아우 이거 다행이다 있어서 이랬는데 괜찮아요. 자 오늘은 그런 과감한 또 멋진 패션을 한번 해보세요. 남 눈치 볼 거 없이 입고 싶은 것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오늘 바로 와이저 리빙의 K 실장님 모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가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1: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에 뵙네요.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무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네. 가히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 와이즈 리빙이 소개에 올리는 이런 네. 의료기기들과 함께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네. 제품도 네. 여러분들 삶의 질을 정말 대단히 네. 대단히 네. 훌륭한 삶의 질과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입니다.
0: 삶의 질,
1: 네.
0: 케겔 운동기.
1: 그렇죠.
0: 와,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1: 케겔 운동기는 네. 여러분들 뭐 의사 선생님이시라거나 여러분들 그 PT 선생님들도 네. 많이 추천하시고요.
0: 네.
1: 사실 하실 수만 있다면
0: 네.
1: 네, 삶에서 늘 네.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0: 쉽지가 않아요.
1: 쉽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0: 네.
1: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0: 네.
1: 오늘 소개 올리는 저희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는 여러분들 방석처럼 생긴 거거든요.
0: 네.
1: 여기에 딱 앉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앉아만 계시면 요실금, 네. 전립선, 방광 관련한 질환들, 좌골신경통,
0: 네.
1: 다리 저림, 늘 허리 통증 달고 사시는 분들
0: 네.
1: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네. 된답니다.
0: 와, 세상에.
1: 네.
0: 뭐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는 많은 분들이 또 비뇨기과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정말 신뢰가 가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그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 환자분들에게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0: 네.
1: 그리고 이 케겔 운동기는 여러분들 30분 마치고 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스쿼트 운동 아시죠?
0: 오.
1: 그거 200행하고 동일한 거예요.
0: 진짜요?
1: 네. 요실금 야. 치료만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스쿼트 운동 200개하고도
0: 네.
1: 네.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0: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중앙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허벅지, 허리,
1: 네.
0: 그리고 정말 이 단전 이
1: 맞습니다.
0: 부분인데 골고루 이렇게 운동이 되네요.
1: 네, 여러분들 몸의 중심이 되는 코 근육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0: 네.
1: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제품의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혹시 나는 그 요실금 치료기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이 늘 관심이 많았었는데
0: 네.
1: 조금 일시불로 하는 게 조금 망설임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0: 네.
1: 저희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0: 오.
1: 개인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12개월, 24개월 이자 없이 무이자로
0: 네.
1: 네. 할부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또 굉장히 놀라운 건데 머니백 네. 개런티를 해요.
0: 머니백 개런티?
1: 네, 이거는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의
0: 네.
1: 자신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처음으로 머니백 개런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그동안 원하는데 좀 망설임이
0: 네.
1: 있으셨다는
0: 그렇죠.
1: 분들에게는
0: 네.
1: 보름 정도 사용해 보시고요.
0: 네.
1: 여러분들 혹시 보름을 써보신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낫거나는 아니지만
0: 네.
1: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0: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은.
1: 네, 사실은 개인차가 있어서
0: 네.
1: 뭐 시간이 좀 더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한 그래도 보름 정도 사용해 보시면 네. 오 이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 머니백 개런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 강추드리는데요.
0: 네.
1: 15일 사용하시고 오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0: 어머,
1: 결제하신
0: 대단합니다.
1: 금액을. 예, 그런데 10% 정도는 리스타킹 피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네. 다 돌려드리는 머니백 개런티
0: 네.
1: 이번에 한번 이용해 보실 것 강추드리니까는요. 이 기회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미국 닥터들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FDA 의료기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 정말 대단한 거지요.
0: 네, 얼마나
1: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네.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0: 네.
1: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미국 FDA에서 메디컬 클래스 2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0: 네.
1: 효과만이라거나 안전성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서두에 언급해드립니다.
0: 이제는 K 의료기기네요.
1: 그렇죠.
0: 케겔 운동기기.
1: 맞습니다.
0: 앉아만 있어도. 그리고 이게 고관절이나 다리절이신 분한테도
1: 다리절임 있으시거나 자골신경통 네. 있으신 분들 네 해결됩니다. 치질, 변비도 해결이 됩니다.
0: 어머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와이저리빙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머니백 개런티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건데
1: 그렇지요?
0: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562-529-5343 562-529-5343 요실금과 전립선에도 좋다는
1: 네.
0: K 야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입니다.
1: 네.
0: 우리 K 실장님 전화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입니다.
1: 맞습니다. LA는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해 네. 보시면 좋겠고요. LA가 가까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인타운에 또 여름이니까
0: 네.
1: 시원한 동치미국수로 유명한 길몽 레스토랑
0: 네.
1: 대각선으로 있는 3층 건물 301호입니다.
0: 네. 요즘 광고 듣고 오시는 분보다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효능을 들으시고
1: 네.
0: 요실금이나 또 다른 증상이 치료가 돼서 주위의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찾아오신다고요?
1: 맞습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추천들을 많이 하시지만요. 실제로 이 자동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시고 요실금이 치료가 되신 분들, 자골신경통이
0: 네.
1: 나으신 분들이 정말 소개를 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어머 그래요? 네. 우리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2: 네. 너무 좀 쌓여 지금.
3: 그때 그전에는 그랬다.
2: 네, 이거를
3: 이거죠.
2: 만나기 전에는 네.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네. 해도 화장실을 그렇죠.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3: 네.
2: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주 만에 정말 기침 안 나도 오줌이 안 나와요.
3: 진짜.
2: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3: 진짜? 네.
2: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진짜 바로 코앞이 화장실인데도
1: 네.
0: 여성분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머
1: 맞습니다.
0: 나이에게도 이런 일이.
1: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렌지
0: 네.
1: 카운티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하루에 서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지금 물소리만 들어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느낌 톤이
0: 네.
1: 완전히 아주 리얼하잖아요.
0: 네. 여자들만의 얘기를 비밀 얘기를. 근데 이게 뭐 비밀
1: 네.
0: 얘기 아니에요. 우리
1: 네.
0: 사랑하는
1: 불편함은
0: 얘기예요.
1: 불편함은 그렇죠.
0: 경우는.
1: 요실금도 나오셨지만 이분은요.
0: 네.
1: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셨는데요.
0: 네.
1: 케겔기 쓰고 나서 감각이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0: 네.
1: 네. 그래서 남편이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시죠.
0: 어머나. 남편과도
1: 네.
0: 함께. 남편분도,
1: 남편분도
0: 쓰시면
1: 열심히 케겔기 쓰고 계시죠.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이분은
4: 아픔이셔서요.
5: 자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4: 네.
5: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5: 네,
4: 텐데
5: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5: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5: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그럼 저 비슷한 분이시구나.
5: 네.
4: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5: 네 너무 신기해요.
0: 와,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고 그러시네요.
1: 네, 이분은 네. 자골신경통도 치료가 되셨지만은요. 네. 사실 이분이 변비가 심하셨어요.
0: 오.
1: 그래서 네. 이분은 변비도 치료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네. 뭐 긴 간증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케겔기를 끌어안고 삽니다. 라고 하셨던
0: 너무 고마워서.
1: 분. 네. 정말 이분도 전도사가 되셨어요. 케겔기. 네. 물론 이렇게 음성으로 또 방송국에 오셔서 간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카톡으로 또 손으로 친필로 써서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몇 분만 네. 소개를 해올릴까 네. 합니다. 친필로 주신 분 중에 요실금을 수술하기로 아마 예약을 하셨던 분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네. 케겔기 5일 사용한 다음에 진료를 했더니 너무 좋아지셔서 수술 네.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3개월째 사용하고 있는데 요실금 제발 안 하고 있어요 하신 분 따님이 어머님에게 요실금 치료기 케겔기를 아마 선물을 하신 것 같으세요.
0: 네.
1: 9월 중순에 이 제품을 받아서 매일 하루 한 번씩 쓰고 있는데 어머님 방광염도 사라지고 변비도 사라졌다라고 하시면서 네. 좋아하셨던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자다가 화장실을 하룻밤에 한 3번 이상 가셨나 봐요.
0: 네.
1: 근데 지금은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몇 년 전 치질 수술로 항문 쪽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아픔도 사라졌고요.
0: 네.
1: 어깨 통증도 완화가 돼서 그리고 또한 치료기가 집안에 있으니 병원에 어포인 안 하고 병원 안 가도 좋습니다라는
0: 네.
1: 분도 계셨고
0: 네.
1: 또 하나는 요실금 확실히 잡혀가고 양쪽 무릎 아픈 것이 완화되고
0: 네.
1: 소변 줄기가 힘차지고 네. 시원하게 본다라시는 분
0: 네.
1: 잠을 밤에 푹 잘 자니까 아침에 얼굴 부었던 것도 사라지고 본인의 몸에 여러 곳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60대 중반 남성분은요.
0: 네.
1: 소변 조절이 안 돼서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기저귀 완전히 벗으셨다라고 하시는
0: 네.
1: 신기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아주
0: 네.
1: 폭포수처럼 소변을 아침에 보니까 바디닥터 정말 굿굿이에요 하신 분.
0: 네.
1: 또 한 분은 디스크 허리협착증으로 10분 서 있기도 힘들어 는데
0: 네.
1: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쓰고 나서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화이팅 하신 분도 계십니다.
0: 어머 후기가 엄청나네요.
1: 굉장히 네. 많습니다.
0: 전립선이 안 좋아서 만날 때마다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 그런 남자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근데 그런 분한테는 정말
1: 네.
0: 좋겠네요.
1: 네.
0: 야, 이 사용하신 분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 아주 흐뭇합니다.
1: 네.
0: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좀 한결같이 친필로 이렇게 또 카톡으로 후기를 보내오셨을까 싶습니다.
1: 네.
0: 아, 혹시 방송으로 그동안 소개가 됐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자동 케겔 운동기가 뭐길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여러분들 케겔 운동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항문을 조였다가
0: 네.
1: 풀어주는 괄약근 운동이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0: 네.
1: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케겔 운동인데요.
0: 네.
1: 요실금이 있는 분들 주치의 만나면 PT 받아보라고들 권하세요. 그래서 피지컬과
0: 테라피
1: 네. 에서는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케겔 운동이
0: 네.
1: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관련한 문제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0: 네.
1: 문제가 뭐냐면요.
0: 네.
1: 케겔 운동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0: 맞아요.
1: 불가능합니다.
0: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얘기는 듣고
1: 맞습니다.
0: 한번 해야지 했는데 지금
1: 한번
0: 아마
1: 해보세요.
0: 방송 들으시는 분 지금 다 하고 계실 거 같아요.
1: 네. 한번 이렇게 권력근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0: 네.
1: 오늘 소개해 올리는 이 방석처럼 생긴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는
0: 네.
1: 여러분들 노력이나 의지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0: 네.
1: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으로 시켜주는데요.
0: 네.
1: 이 자동 케겔 운동기에는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서 앉는 순간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시켜주고 두드려주고
0: 네.
1: 마사지되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동작을 30분 동안 반복시키고 끝나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0: 네.
1: 케겔 운동이 무려 210회가 넘도록 운동을 하신 거예요. 노력이나
0: 네.
1: 의지 없으셔도 됩니다.
0: 네.
1: 나이로 인해서 느슨해진 속근육, 골반근육,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까지 엄청나고 확실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거지요.
0: 네. 야,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으로 이렇게 시켜준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 엉덩이 부분 전체를 그 EMS 저주파 펄스로 이렇게 해주면서 네. 꾸준히 해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네요. 와.
1: 놀랍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필로 카톡으로 또 방송국까지 직접 걸음하셔서 간증까지 해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여러분들 뭐 기침만 해도 아까 그분처럼 네. 소변이 이게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건 정말 우울하기까지 하잖아요.
0: 정말 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정말.
1: 그리고 네. 제가 이 케겔 운동기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오, 자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이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거를
0: 네,
1: 제가
0: 많아요.
1: 새삼 알게 됐어요.
0: 네.
1: 이 허리 통증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0: 네.
1: 너무너무 놀랍죠.
0: 네.
1: 지나면 혹시 네.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심장까지 너무너무 이거는
0: 너무 고통스럽
1: 불안해서 고통스럽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1: 보통 아까 그 간증하신 분 중에 자골신경통 10여 년은 넘으신 분들이
0: 네.
1: 4-5일 만에 완벽하게 나오셨다라고 하시는데
0: 네.
1: 모든 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네.
0: 야. 이 뭐 머니백 개런티까지 자신 있게 내놓으시면서
1: 네.
0: 이렇게 좋다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 정말
0: 케겔 운동을 해주는 그런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 여러분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도 받고 주문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K 실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1: 네.
0: 정말 요실금만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다리저림, 좌골신경통까지
1: 네.
0: 치료해준다니까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네요.
1: 맞습니다. 노벨상감이 맞고요. 여러분들 꼭 이걸 앉아서 받지만은 않습니다.
0: 네.
1: 혹시 손발이 저리시거나
0: 네.
1: 지가 자주 나시는 분들, 손바닥이 지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혈행이 네. 원활하냐서 차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손발이 차신 분들. 손이나 발바닥을 올리셔도 되고 종아리가 또 제2의 심장이잖아요. 종아리를
0: 네.
1: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혹시 근육을 뭔가 뻐근해서 어깨 근육이
0: 네.
1: 우리가 말하는 그 담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담에는 또 직방입니다.
0: 네.
1: 치질 치료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0: 네.
1: 집안에 하나 두시면 또 여러분들 이게 쓰시면 쓰실수록 엉덩이가 올라가요. 애플 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0: 네.
1: 청소년들이라거나 젊으신 분들 나는 이렇게 또 엉덩이에 업되는 게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0: 네.
1: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쁜 엉덩이 만들기 위해서.
0: 그렇군요.
1: 네.
0: 야, 너무 진짜 신통방통하네요. 응? 놀랍다.
1: 바디닥터
0: 자동 케겔 운동기 562-529-5343 562-529-5343 K실장님 213-831-5855 213-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 네.
0: 가격이 얼마인겨?
1: 네, 이제 중요한 건 또 가격이죠.
0: 네.
1: 여러분들 그냥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냥 한글로 치시면 나옵니다.
0: 네.
1: 한국에서는 이게 3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0: 네.
1: 미주 시장에는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 500불
0: 네.
1: 할인을 해서
0: 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는 1,999불
0: 네.
1: 1,999불에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1년, 2년도 가능하시고요. 또 보름간의 머니백 개런티 여러분들
0: 네.
1: 혹시 보름 써보시고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면
0: 네.
1: 10%만 리스탁비만 저희들이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돌려드리니까
0: 네.
1: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0: 네.
1: 하나 바디닥터에서 나온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한 허리벨트가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차고만 계시면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의 허리 사이즈를 줄여드립니다.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신 분
0: 네.
1: 평균 허리가 6cm, 인치로는 2인치 이상이 줄어든 거고요.
0: 네.
1: 이것도 함께 사용, 또 같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
0: 네.
1: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와 허리벨트를 동시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방송에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네. 전화 주문을 하시거나 유방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시크릿 또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562-529-5343 K 실장님 213-831-5855-831-585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 있으신 분들 한결같이 좀 우려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00세 시대에 건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기 온 가족이 쓰면서
1: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다 쓸 수 네. 있어요. 네.
0: 회춘하는 거다 이건 진짜.
1: 네. 돌아갑니다. 네. 거기에 성기능 강화라는 것도 임상실험에서 나온 네. 거예요. 여러분들 젊어지십니다. 네. 요실금이나 네. 자골신경통이나 치질 변비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의 엉덩이는 또 애플힙이 되기도 하잖아요.
0: 네.
1: 네. 꼭 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요.
0: 어떤 분은 이걸로 요실금 뭐 전립선 잡으시면서 14시간 성지순례 다녀왔다라고 행복해하시는
1: 맞습니다.
0: 분도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이 한결같이 잘한 결정이다 하시고 하루 종일 끌어안고 사신다니까 노벨상 후보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그쪽으로 확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동 케겔 운동기로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방광 문제 있으신 분, 좌골신경통 또 허리 통증, 네. 다리가 저리신 분들도 이걸 탁 놓으시면서 거기다가 허리벨트로 뱃살까지 2인치를 줄인다는 건 어디예요?
1: 정말 이거는 허리살은요, 네. 뱃살은요, 네. 여러분들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요 네. 허리벨트는 여러분들 그냥 허리에다 차시고요.
0: 네.
1: 주부분들은 집안일 하셔도 됩니다. 청소기 네. 설거지 하셔도 되고 네. 요가 하셔도 되고 와. 남성분들은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0: 네.
1: 이거 차시고 트레드밀에 올라가셔서 저희 네. 다니엘 박 대표님처럼 왕자 새기실 수 있습니다.
0: 와. 지금까지 와이저 리빙의 K실장님이셨고요. 전화번호 562-529-5343, 529-5343. 건강과 미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와이저 리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굿모닝 네.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세종 퀴즈. 세종 바이오텍에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버지니아는 요즘 어떤지 궁금합니다.
16: 뭐 여기도 여름이니까 덥죠. 뭐 똑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더워지네요. 네. 아, 지난주에 휴일을 쉬었고요.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세종 퀴즈를 주시겠어요.
16: 지난주에 휴일인데 또 혹시라도 기다렸던 분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2주 전에 지난주에 퀴즈를 했을 때 정답은 세종 리포좀 비타민 C, 그게 네. 정답이었습니다.
0: 네.
16: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정답 맞추셨고요.
0: 네.
16: 비타민 C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데 또 리포좀 비타민 C. 지난주 정답자 또 소개해드릴까요? 전화번호 뒷끝번호 네 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중에 첫 번째는 1764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1418 축하드리고요. 2971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는 5216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는 6741 전화번호 축하드리겠습니다.
0: 좋아하셨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퀴즈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주세요.
16: 휴가철이 되면 물이 바뀌거나 또 장소가 바뀌면
0: 네.
16: 장에 탈이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0: 네.
16: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분은 그 꼭 물이 바뀌면 저 물만 바뀌면 화장실에 가서 설사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선물은 퀴즈의 선물은
0: 네.
16: 장 건강에 요즘에 아주 그 재구매도 많고
0: 네.
16: 또 요즘에 휴가철을 앞두고 문의가 많은 제품 500억 유산균.
0: 네.
16: 세종 유산균. 아마 우리 한미옥 씨 이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6: 세종 유산균.

0: 네.
1: 이름을 맞추시는데
0: 네.
1: 저 사장님 제가 이름 다 어떻게 기억해요? 네, 제가 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0: 네.
1: 여러분들이 그 제품 이름을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예문을 드리는 번호를 얘기하셔도 되는데 뭐 방법 그대로입니다. 전화하셔서
0: 네.
1: 음성으로 몇 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섯 분에게 세종 유산균 한 병씩 선물로 드리는데
0: 네.
1: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주세요.
1: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힌트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까? 자, 1번 이 제품은 호박 추출물, 크랜베리 추출물, 비수리, 아연 이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정된 제품입니다.
0: 네.
1: 성분 이름만 가지고 아실 분도 계신데 자, 2번
0: 네.
1: 이 제품은 15년 전부터 매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효과를 인정받고
0: 네.
1: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3번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 이상으로 빈뇨 증상, 소변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드시는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이제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0: 네.
1: 마지막 천연의 제품이지만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요로 청보감. 전화번호 드립니다.
0: 네.
1: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남기시면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벌써 왔네요. 전립선 이러니까 뭔가 뭐 요로 뭐 이러면서 느낌이 팍 네. 옵니다.
1: 여성분들
0: 네.
1: 소태, 여성분들은
0: 네.
1: 소태, 그렇죠?
0: 네.
1: 우리 소태 재발이 막 방광염 소태
0: 네.
1: 재발이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이 드시는 제품이고요. 신장, 그다음에 방광, 요로 건강에 아주 좋은데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0: 빨리 주세요. 시간이. 네.
1: 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힌트입니다. 1번 호박 추출물, 크랜베리 추출물, 비수리, 아연 등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번 15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3번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 건강 이상으로 빈뇨 증상이 있는 분들, 소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4번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1번,
0: 네.
1: 자, 저 예문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4번, 세종 요로 청보감.
0: 네, 13383-8899, 13383-8899로 전화하셔서요. 정답 맞추신 분께 아주 오늘 좋은 세종 유산균. 아, 늘 주신대요. 다섯 분께 드립니다. 오피스가 윌셔 6가 버질길에 사무실 있죠?
1: 네, 그 사무실에 뭐 일주일 요즘에 딱 당첨되면 이틀
0: 네.
1: 만에 다 와서 다 받아가십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네.
1: 윌셔 6가 버질길
0: 네.
1: 그 1층 주차 잘 돼 있습니다. 주차 시설
0: 네.
1: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오셔서
0: 네.
1: 일주일 내로 픽업하시면 되니까
0: 네.
1: 여러분 오늘도 꼭 퀴즈 맞추시기 바랍니다.
0: 네, 대표님. 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은 퀴즈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후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금강환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이 있는 넷박스에 99불이래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프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오늘은요. 남자들이 나는 조금 외모가 빠진다 해도 어떻게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비결을 우리 후니탱자가 풀어주신대요. 기대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핫섭 인증인데요. 핫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핫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찾아. 누나가 소리 지르니 좋니?
1: 좋아.
0: 네, 우리 사돈 맺으면 어떨까요? 아니 훈이 씨가 요즘 네. 아기 고양이를 입양할까 말까 해서 하는 말이에요.
1: 검은 고양이 내로.
0: 오늘이 네, 내셔널 키튼데이 아기 그러니까. 고양이의 날이에요. 아니
1: 너무 귀엽더라고.
0: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면 네. 진짜 좋아요.
1: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또 아들이 그걸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0: 여자 베이비를 입양을 하면 네. 제가 어디 가실 때 네. 그리고
1: 또 점돌이 또 맞춰주려고 또
0: 우리 점돌이 검도 저기 걸프렌이 필요해요.
1: 점돌이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0: 3년.
1: 아 3살이요?
0: 네.
1: 아직 어리네.
0: 젊지.
1: 젊네. 네.
0: 3년, 요즘 너무 심심해서 차이는... 마음이 아파. 우리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거 짝을 찾아야 될 텐데.
1: 왜 우리 부모님 안 그러셨죠? 그만 아니, 좀 찾으라고 저한테.
0: 오늘 집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 쫓느라고.
1: 아 평소에 얼마나 안 놀아주시면.
0: 아니 놀아줘요. 놀아주는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또 있어야 돼 또래가.
1: 파리 잡아요? 잡아요 파리?
0: 파리는 잡은 거 못 봤어요.
1: 못 잡아요?
0: 바퀴벌레는 잡아.
1: 잡으면 어떻게 해요?
0: 우리 집에
1: 줘요?
0: 바퀴벌레가 멸종됐잖아요.
1: 갖다
0: 옛날에
1: 줘요?
0: 있었는데.
1: 주인한테 아니면?
0: 아니 그냥 널어놓지. 몇 마리 옛날에
1: 먹진 않죠.
0: 안 먹죠. 그러니까...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굉장히 나쁜 기운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러워.
1: 아 이쁘죠. 이쁜데.
0: 키우세요. 네. 우리 점돌이 너무 잘생겼어.
1: 알아요. 사진 봤잖아요.
0: 네. 고양이계 에르메스.
1: 고양이게 좀 뭐
0: 키워요.
1: 좀 이 사람으로 되죠. 사람으로.
0: 사람을 따지면 친구하자 서로.
1: 알았어. 좀 시간 기다려주세요. 네. 갑자기 오갈 순 없잖아.
0: 잘생긴 점돌이는 네. 여자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은 못생긴 애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도?
1: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미리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게 네. 제가 조금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갖고 목소리가 좀 조금 안 좋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도 멋져요.
1: 제가 지금 네. 요 며칠 좀 고생을 했더니 네.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런 말 있죠.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0: 패션 완성은 얼굴이에요?
1: 얼굴이다. 네, 얼굴이란 표현이 있죠.
0: 네.
1: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 저랑 같이 공감해 주실 분들은 많을 텐데 네. 일단 잘생긴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얀색 티 하나만 입고 지나가도 일단 모델 같아. 그리고 머리만 넘겨도 화보 찍는 것 같아. 자, 우리는
0: 오늘은...
1: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머리 넘기면 머리숱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죠. 하지만 네. 그렇다고 과연 미남 잘생긴 네. 미남만 여성을 쟁취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물론 잘생긴 남자가 첫인상에선 앞서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오래가는 매력 끈끈한 매력은
0: 진짜
1: 태도, 센스, 말투, 청결, 네. 여유 그다음에 뭐 금융적 재산 뭐 등등 네. 유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네. 외모로 승부를 단기간에 보기 어려운 남성분들 네. 잘 들으세요.
0: 오늘은 잘생기지 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 발산하는 생존법을 준비했습니다.
1: 잠깐만 잘생기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아요?
0: 그래요. 이거 빼자.
1: 덜
0: 다들 개성있게 생겼지.
1: 그러니까
0: 덜 생긴 남자가
1: 생기다 만
0: 아니 그것도 그렇다. 하여튼,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 발산하는 생존법.
1: 하지만 미남이 아닐 경우 네. 빰빰
0: 빠바.
1: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0: 네.
1: 저의 생존 필수 그 뭐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0: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1: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필살기 몇 개 숨겨놨고.
0: 자, 네. 가보죠.
1: 12. 일단 남성분들 향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향수보다 네. 몸의 냄새를 관리하세요.
0: 아, 향수 너무 많이
1: 향수 뿌리는 거 좋아.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캘리포니아에서 차 냄새. 딱 차를 여자분을 모시고 탔는데 막 퀵캠 뭐 담배 냄새라든가 무슨 신발 냄새,
0: 맞아.
1: 햄버거 냄새.
0: 일단 마이너스요.
1: 거기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끝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잘생기지 못했으면 상쾌하기라도 하래.
0: 네. 네.
1: 잘생기지 못했으면 최소한 상쾌해야 됩니다, 여러분.
0: 네. 얼굴은, 땀 냄새, 입 냄새, 옷 냄새.
1: 그럼요. 그런 거. 그거를 향수를 뿌려서 없애려 감추려 하지 말고 몸 자체를 위생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셔라.
0: 네.
1: 어떤 여성분은 남자 만날 때 손톱 보는 사람도 있어요.
0: 손톱이 관리.
1: 긴지 저 지저분한지.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청결 위생.
0: 청결.
1: 요거를 네. 잘해야 남자들 여러분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9위. 비싼 옷 필요 없고요. 깔끔하게 입어라.
0: 아 깔끔하게.
1: 아무리 명품이라도 막 구겨져 있고 핏이 안 맞으면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냥 내가 어울리는 깔끔하게 입는 게 제일 많고요.
0: 특히 신발.
1: 신발?
0: 깔끔하게. 오.
1: 아, 좀 지저분한 거 막 찢어지고
0: 운동화 막 이런 거 너무 안 빨아가지고 막 그런 거.
1: 아 근데 그게 또 일부러 빈티지 멋으로 입는 경우도 있긴 빈티지랑 한데.
0: 빈티지랑 막 더러운 거랑 다르죠.
1: 죄송합니다.
0: 그거 구별 못하나?
1: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그것도 본다면서요? 목 늘어난 셔츠 이거 봐요?
0: 아 조금 그렇죠.
1: 아 진짜?
0: 그 후질근하게 너무 그러면 또 그렇죠. 오. 평상시 조금 나중에 친해져서 운동하고 이럴 때는 괜찮지만 네. 그래도 데이트할 때는 그치. 목 늘어난 셔츠는 좀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막 색바란 셔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8위 말을 처음에는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0: 아 그거 중요해. 진짜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
1: 피곤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잘생기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야, 저 사람은 잘생긴데 자신감이 역시 뿜뿜. 근데 좀 덜 잘생긴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아니, 수다쟁이 말이 많아서 이렇게 피곤해.
0: 말까지 많아.
1: 말까지 많아. 억울한데 현실이에요. 네. 네.
0: 잘 들어주는 남자가
1: 전략적으로
0: 좋아요. 서로 좀 들어주는.
1: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0: 아 그랬어요? 아 네 그랬구나.
1: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대요. 여성분들이 남자를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웃겨주는 남자 좋지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0: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좋습니다. 자 얼굴이 안 되면 귀를 여세요.
0: 네.
1: 자 7위 돈 자랑하지 말고요. 계산할 때 센스를 보여줘라.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0: 네네.
1: 돈 많아 보일 허세 부리지 마세요.
0: 어.
1: 얼굴도 별론데 돈 허세까지 하면 짜증납니다. 근데
0: 그러면서 돈은 안 써?
1: 또 안 써. 근데 아우,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0: 네.
1: 쪼잔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0: 아.
1: TV나 주차비 이런 거 낼 때
0: 네.
1: 언성 높이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매너 네. 있게.
0: 그래요. 어떤 분한테 남자 네. 소개시켜준다고 돈 많다고 그러면 돈 많은 거 필요 없어. 얘 나한테 얼마 쓰느냐가 중요해. 맞아. 여자한테 돈 쓸 줄 아는 맞아. 맞아. 남자.
1: 맞아. 자기만 돈 많으면 뭐해. 제가 아는 게 그랬다니까요.
0: 내 돈이 아니야.
1: 자기 은행에 무슨 몇백만 불이가 몇천만 불의 캐시 있다고 그러면서 술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는 거야. 필요 없지. 자, 아무튼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거는요. 돈 얻는 남자가 아니라
0: 네.
1: 돈 앞에서 작아지는 남자라고 합니다.
0: 아,
1: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0: 작아지면 안 돼.
1: 쓸 땐 써야 돼. 그게 네. 뭐 1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1센트가 됐든 금액보다도 쓸 때는 쓰라는 거죠.
0: 그러면 어때지는 줄 알아요?
1: 어때죠?
0: 그럼 여자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남자의 돈을 아껴주고 싶어.
1: 맞아요.
0: 그렇게 가야 돼.
1: 못 쓰게 하죠 또.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0: 비싼 거 먹지 마. 왜 여기서 싼 거 있어. 그러면서.
1: 그러면 남자도 고마워해요.
0: 그러면 불 붙는 거지.
1: 부럽다. 자, 6위 갑니다.
0: 네.
1: 덜 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자기 일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라. 일단 잘생긴 사람은 언제 봐도 멋있지만 자기 일에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더하게 하는 남자는 그 매력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0: 네.
1: 막 까불까불하다고 일 얘기할 때 확 돌변하는 남자죠. 아 제가 또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0: 네.
1: 일할 때는 그냥 어마무시해. 가만 있어.
0: 아우 분위기 멋있다.
1: 와, 막 직원 울리고 막.
0: 와. 야, 울려?
1: 아 근데요 자기 분야에 대해 뭔가 그 지식이도 있고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0: 그렇죠.
1: 근데
0: 그러잖아요 남자 이렇게 셔츠 이렇게 오르고 막 땀 흘리면서 일할 때가 그쵸, 제일
1: 멋있다고.
0: 섹시하다고.
1: 그러니까 섹시하다고. 근데 그걸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돼.
0: 혼자서 너무 일만 하는 남자.
1: 막 일을 설명해 하면서 막 네.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를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면 여자가 지겹죠. 일이랑 사러 이렇게 하지. 오빠 일이야 나야 이렇게
0: 딱
1: 있으니까.
0: 균형이 필요해요.
1: 네,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너무 오버하지 말아주세요.
0: 네.
1: 자, 5위 유머러스한 게 중요한데 유머를 공격형 유머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유머를 써라.
0: 네.
1: 요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0: 어.
1: 못생긴 아 죄송합니다. 덜 생긴 남자가 유머까지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면 굉장히 답이 없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유머라도 막 친구를
0: 너무 세게
1: 막 야 너는 얘는 얘는 다리도 짧잖아.
0: 막 아 외모가
1: 너는 주름살이게 막 이런 식으로 깔깔대고 자기는 재밌다는 거야. 그런 유머는 통하지 않는 거죠. 나를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0: 네.
1: 나를 상대를 나를 낮추고
0: 네.
1: 일단 상대를 그 어떤 트집을 잡거나 비아냥거리는 유머는 절대로
0: 나쁜 유머야.
1: No thank you.
0: 좋은 유머.
1: 그렇죠. 좋은 유머. 나쁜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형이
0: 네.
1: 나쁜 유머의 대가거든요.
0: 어떻게 아시는데?
1: 자기는 깔깔대 웃어요.
0: 응.
1: 근데 저는 한 3분 있으면 화가 나.
0: 주변에서 싸한 거야.
1: 아니 주변이 아니고 막... 형은 또 친구들은 잘해요.
0: 네.
1: 저한테만.
0: 뭐라고?
1: 저한테만 그러던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러던가.
0: 응.
1: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지내면서 저를 되게 이상한 놈을 만들어요.
0: 안 돼.
1: 그럼 주변 사람들 그 얘기 신기하니까 깔깔대고 웃는데
0: 네.
1: 이거 사실도 아닌 얘기를. 네. 그리고 자기 재밌었대. 와, 그 그런 배드 유머 나쁜 유머 알아요. 안 돼. 네.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자기 자신 살짝 낮추면서 하는 유머.
0: 따뜻한 유머.
1: 네. 저는 이런 거 잘하는데.
0: 뭐요?
1: 제 스스로 그냥 바짝 납혀서 하는 유머들. 뭐 식사 뭐 그러면은 뭐 밥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사실 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데. 너랑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저기 어디 수목원 이런 데 가 가지고 아침 새벽 이슬을 막던가 뭐 꽃향기를 맡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안합니다.
0: 아, 네.
1: 몸살이 걸려서 약기운에. 자, 4위 넘어갈게요.
0: 네.
1: 남자들 덜 생긴 남자들 큰 거 말고 작은 약속 잘 지키세요.
0: 아, 네. 내가 전화할게 이러면 전화하는 남자.
1: 그리고 그런 있잖아요. 여자분이 근데 지나도 이런 펜 색깔을 있는 거 봤어. 어, 나 빨간색 필요한데. 어, 그래 내가 다 좀 사줄게. 이랬으면 다음에 꼭 사줘야 돼. 그게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0: 말만 하는 남자.
1: 자기 사소한 것들 꼭 기억해 주는 남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답니다. 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니까.
0: 아, 신뢰를 쌓기 위해서.
1: 네. 외모는
0: 말한 거는 지켜라.
1: 그렇죠. 내가 한 말은 지켜라. 믿음이 쌓여야. 그나마 우리가 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3위. 여자 앞에서만, 내 여자 앞에서 친절하지 말고 모두에게 친절해라. 이런 분도 있죠.
0: 아, 맞아. 어디 식당 갔는데
1: 막
0: 종업원에게
1: 분도.
0: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X.
1: 너무 꽝이야. 저 여자분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막 저희한테는 막 이러다가 일하시면한테 거기 놔두시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얘가 한번 화가 나다 싶으면 말투가 계속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럼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기지 않았다면 인품이라도 좋아하겠다. 네. 그래야 관상이라도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네.
1: 예의 바른 남자.
0: 이게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1: 진짜
0: 인품이
1: 뺐어.
0: 나오는 거야. 어느 날 푹 나오는 거지.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인품을 갈고 닦아야 돼.
1: 지금 로빈님께서 싫어.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별로다. 플레이비 아니까 의심한다. 아 이걸 여자한테 친절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주변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0: 어디 식당 가서나.
1: 여기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만약에 미옥 씨가 저랑 네. 썸을 타요. 썸을 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옥 씨 친구랑 같이 나왔어. 미옥 씨 친구 여자분들. 내 친구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는 그냥 무뚝뚝한데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
0: 전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
1: 남친구
0: 좋아요.
1: 아니에요. 썸이에요.
0: 썸이래도
1: 솔직하게.
0: 적절하게
1: 아, 이게 제일
0: 뚝뚝하게 하는 거 말고 예의는 지키되 나는 only you 너만 보고 있어
1: 예의만
0: 이렇게
1: 지켜라
0: 약간.
1: 예의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0: 예의를 지키고.
1: 이렇게 하고
0: 너무 그 선 넘으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썸 타는 사이인데
1: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너의 친구니까 잘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0: 그리고
1: 하는 건데
0: 관심 있는 사람의 친구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1: 그럼요,
0: 그런 것도
1: 점수 따기
0: 있죠.
1: 그럼요.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응. 근데 그러니까 선까지 어느 정도 친절하면 되지만
1: 그리고요. 이런 얘기 참 방송에서 하면 그렇지만 여성분들의 친구분을 모시고 오잖아요. 100이면 100 아시죠? 본인보다 뭐요? 조금 뭔가 못하신 분을 모시고 옵니다. 항상 그래요. 외모가 됐든 나이가 됐든 재력이 됐든 지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조금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번 인사를 하지.
0: 네.
1: 처음부터 내 친구들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이쁘고 제일 멋진 여자와 같이 소개시켜 주는 경우 거의 없을걸요, 여자분.
0: 저는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네가 그러면 외모 좋은 여자한테 그렇게 저기 할 거면 너는 아니다라는 그런
1: 처음부터
0: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닌 거지. 처음부터 보는 거죠, 저는. 아, 난 진짜 그래요.
1: 우후.
0: 그럼 외모 안 따져.
1: 우후. 누가요?
0: 아니 누가 그런 친구들 데리고 나갈 때 얘가 나보다 난데 이런 거 안 해.
1: 그냥 그 사람이랑 하는데 진짜?
0: 나랑 인연이면 인연인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 이러면 조금 달라지.
1: 그런 거 하잖아요, 여자분들.
0: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나?
1: 걔네 막 야 오늘 꾸미지 말고 대충 나와 이러고 자기 막 꾸미고 나오고.
0: 각자의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1: 남자들은 안 그런 거 아시죠? 남자들은 완전 반대요. 남자는 무조건 한 명만 연결하면 돼요. 그날에 1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오늘 나가서 우리의 목표는 한 명만 연결되면 돼. 전문용어로 새끼친다고 그러죠. 한 명만 되면 또 다른 프레시한 미팅들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될 것 같은 친구를 우리는 무조건 밀어줘요.
0: 아, 그렇구나.
1: 세상에서 얘가 제일 멋진 남자야, 그날은. 남자들은 막 으쌰으쌰해서 이 남자를 야 오늘 아니, 너가 되니까 너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0: 그래서 그 새끼치기를 위해서 한 명 공략하는 게요.
1: 네.
0: 그 여자들 중에 조금 떨어지는 여자를 공략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1: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 못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문용어 이제 뭐 제거반이라는 분들이 있죠.
0: 네.
1: 뭐를 제거하시는 분 이거 말고
0: 네.
1: 남자나 여자 서로 잘 되는 5명 5대5를 했는데
0: 네.
1: 5명이 잘 잘 될 확률은 없거든요.
0: 네.
1: 근데 그중에 한 팀 정도는
0: 네.
1: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자를 엄청 밀어주는 거지.
0: 아 옛날 얘기하고 있다. 미팅해본 지가 언제야.
1: 그러니까 내 말이요.
0: 네.
1: 아유 저 88올림픽도 빠르지.
0: 말이라도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1: 상상만
0: 재밌잖아요.
1: 상상만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1위 덜 생긴 남자분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1위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착각은 하지 마라. 야 뼈를 때리네요. 네. 착각을 하지 마. 자, 잘생기지 못한 남자의 가장 중요한 선입법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돼.
0: 그래. 아니 남자들은요 조금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나한테 관심 있나?
1: 그렇죠.
0: 이게 착각은 진짜 하더라고요.
1: 남자 그래요 진짜.
0: 왜 그러죠? 그러니까
1: 본능인가봐.
0: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구나 친절하게.
1: 아니, 너무 잘해주고 얘기하세요. 응? 남자가 잘해준다 어떤 것 같아요? 관심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자는 왜 관심 없는 잘해줘요? 좀 그게 더 이상한 거.
0: 잘해준다기보다 그냥 뭐 친절한 거. 그냥 이 이상.
1: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말씀이에요. 남자가 자신감은 있어 당당하게 뭐 미혹적이면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뭐야 너도 나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로. 아. 자신감이 오버면은 진짜 재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
0: 그러니까. 아 근데 적당히.
1: 적당히. 자 어쨌든 여러분.
0: 이게 중요해.
1: 외모는 잠깐 한 순간입니다.
0: 네.
1: 네. 어쨌든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네. 많기 때문에.
0: 네.
1: 얼굴은 첫 페이지예요. 하지만 네. 인생에 사는 그런 품성과 인성과 태도는 내용 모든 풀스토리입니다.
0: 네.
1: 첫 페이지 화려하지 않아도 내용이 좋으면 계속 읽겠죠.
0: 아, 이런 연애 얘기하니까 연애 세포가 이렇게 막 죽어있는 게 막 이렇게 살아나다가 오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신청곡 하셨어요 이거.
1: 거짓말.
0: 주댐. 아 진짜요.
1: 정말 주댐 뭐 이거요?
0: 네. 어, 굿모닝 차차차.
1: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이 노래, 우리도 오늘 배워봐요.
1: 이 노래 좀 중간에 좀.

0: 아유, 그만 여기서 자르자.
1: 네, 잘라야 돼. 하고 나.
0: 네, 주태임은 너무 명곡이죠.
1: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네. 조금. 네.
0: 네, 서지 게임버그와 진 버킨이 불렀습니다. 주태임, I love you. 오빠 이러면서 오늘 연인들 짝이 있으신 분들은 짝짓기 하시길 바랍니다.
1: 아, 저기요.
0: 우리 싱글들은 어떡하지? 네? 우리 싱글들은.
1: 저 축구나 보세요.
0: 굿모닝 차차차 네.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우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네. 하십니다. 훈이
1: 네.
0: 씨,
1: 네.
0: 요즘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럼요. 정말 많은 무리가 들어오고 있죠.
0: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 K홈스 리얼티의 앨리스 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저는... 네.
0: 아, 아름다운 미녀.
1: 네.
2: 네. 저는 K홈스 네. 리얼티의 앨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는 미주에 계신 한국분들, 한인분들이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편하게 상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 네.
2: 오늘은 저 서울 서초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와, 서초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0: 지젤 라이프
1: 그라피 서초.
0: 그라피. 자, 제목이 어렵네요.
1: 근데 뭔가...
0: 지젤 라이프 그라피?
2: 네.
1: 굉장히 서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2: 네.
1: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매물 이야기 전에
0: 네.
1: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주 한국 한인분들 커뮤니티에서 많은 네. 이제 수요가
0: 네.
1: 실제로 진짜 문의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2: 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크게 네. 세 부류로 보면은 첫째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국에 이제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뭐 의료, 교통 이런 거 다 좋은 서울 쪽으로 많이 찾으세요.
1: 그렇죠.
2: 강남권 제일 선호하시고
1: 네.
2: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이나 가족 문제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1: 네.
2: 이제 많이 계셔서 1년에 몇 달씩 머무시니까 그때 이제 머무실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자녀 교육이나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우량 자산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크게
1: 네.
0: 그런 분들이 매물을 고르실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2: 네, 그렇죠. 일단은 가서 거주를 하시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는 매물을
1: 그렇겠죠.
2: 가장 많이 원하시고요.
1: 네. 네.
2: 미국에 계시면서 계속 공사 그 상황을 체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0: 네.
2: 그런 부분에서도 그걸 더 원하시는 부분이 크고
1: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손이 안 가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보안이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고
1: 네.
2: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풀옵션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고 위치는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공항이나 서울 뭐 이런 강남권 이쪽을 제일 많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잠깐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진짜 실물 매물인 거예요?
2: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도면이랑 이런 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2: 서초동에 직접 나가서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1: 실제로 있는?
2: 네네 네. 커뮤니티랑 이런 유닛 같은 걸 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1: 네.
2: 수 있는
1: 네. 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그냥 뭐라지? 그 도면? 뭐 조금 이것만 보는 건 또 차원이 다르네요.
0: 그렇죠. 이미 지어져 있는?
1: 그렇죠.
2: 네네.
0: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지젤 라이프 그라피
1: 서초.
0: 서초.
1: 네.
0: 어떤 물건인지 좀
2: 네.
0: 소개해 주세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있어서 총 399실 규모로 되어 있고
1: 네.
2: 전용 면적은 17평에서 21평.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600스퀘어핏에서 740스퀘어핏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대가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투베드, 투베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1: 전세대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아까 오피스텔에 왔었잖아요. 오피스텔은 보통 뭐 원룸 이런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투베드, 투베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가
1: 네.
2: 아니지만 한국에서
1: 네.
2: 흔히 이제 보는 원룸형 오피스텔이랑 다른
1: 완전
2: 그 업그레이드된
1: 네.
2: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베드 투베스의 공간도 넉넉한데 위치도 이제 서초동이라는 프리미엄 로케이션 그리고 호텔급 어메니티 네를 갖춘 그런 상품이라고
0: 네.
2: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부부가 살거나 자녀 손주가 방문했을 때도
1: 누가 오셔도
0: 네. 딱 좋네요. 투베드 투베스가
1: 그러니까
0: 제일 좋네.
1: 화장실도 두 개, 방도
2: 그쵸?
1: 두 개.
2: 네.
1: 손님 오실 때 딴 데 안 가셔도 같이 지낼 수 있다. 너무 좋은데.
2: 그쵸.
1: 근데
2: 네.
1: 주차는 어떻게 좀 공간이 있나요?
2: 네. 주차는 자주식 주차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직접 운전해서 지하주차장에 대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1: 네.
2: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전기차 구역에 가족 배려 구역까지 이렇게 있어서
0: 네.
2: 뭐 호텔처럼 차에서 바로 내려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그런 존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또 따로 세대마다 개인 창고가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네 좋은
1: 너무
2: 네.
1: 좋다.
2: 네.
0: 아 그리고 로케이션이 완전히 프리미엄이에요. 저도
2: 그쵸?
0: 옛날에 서초동에 잠깐 살았거든요.
2: 네.
0: 그 다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서초동 입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 네, 일단 교통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걸리고 2호선 교대역이랑 서초역까지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보실 수 있고,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 항복판을 관통하고 그다음에 삼성역이나 강남역 어디든 연결되는
1: 네.
2: 그리고 이제 도로로는 차가 있으실 때는 남부순환로 서초대로 반포대로 통해서 이제 전역으로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3: 맞아요.
2: 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리무진이나 차량으로 접근하기도 동선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3: 네.
1: 일단은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 역이민 하시는 분들은
2: 그렇죠.
1: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리타이어 하시면 주변의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의료 쪽을 많이 보시거든요.
2: 맞아요.
1: 그거는 어때요? 의료 쪽은?
2: 네. 병원도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랑 서울 성모병원 인접해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가깝기 때문에 대학 병원 두 곳이나 생활권에 두고 있고 은퇴 후에 이제 오시는 거니까 뭐 장 보시는 것도 뭐 롯데마트 코스트코 사실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코스트코도 많이 그리워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까운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멤버십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래요.
1: 네, 그래서.
3: 문화나 여가 환경도 좋죠.
2: 네, 여기 보시면 반포대로 따라서 서초 문화벨트 조성되어 있고요. 예술의 네. 전당이 도보권에 있어요.
1: 와,
2: 그래서 네, 콘서트 오페라 이런 거 그냥 가깝게
3: 걸어서?
2: 가실 수 있고 네.
3: 네.
2: 그리고 또 공원, 몽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 그다음에 우면산 산책로 등 되게 가깝게 또 그런 거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학군은 또 한국에 또 학군이 워낙
2: 그쵸.
1: 중요하니까.
2: 그렇죠. 서초 사실 딱 들어도 학군이
1: 좋죠.
2: 네, 강남 8학군.
1: 네,
2: 네
1: 들어오는,
2: 많이 들어보셨죠?
1: 네네네.
2: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서초 뭐 학교가 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1: 네.
2: 유명한 뭐 상문고, 세화여고, 뭐 서울고 등이 다 밀집을 해 있고 서초동의 학원과까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네.
3: 네. 요즘은 이 서초 지역이 주거지, 고급 주거지로 많이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일단 뭐 법조 타운이나 뭐 대검찰청이 자리한 행정중심지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재건축도 주변에 많이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 주거타운으로 많이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 그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오피스텔에서 원룸이 아니라 투베드 투베스 전유닛이라고 하셨는데
2: 그쵸.
1: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또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발코니 얘기가 있었어요?
2: 네, 여기에 또
1: 발코니가
2: 사실
1: 들어가요?
2: 네, 오피스텔에서 많이 보기 힘든 발코니가 또 있는데
1: 네.
2: 다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추가 비용 없이 바로 그냥 발코니가 포함돼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장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되는 타입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확장된 평수로 또 즐기실 수 있고요.
3: 네.
1: 너무 좋다.
3: 이러니까 요즘은 뭐 발코니 다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이라고 그러죠?
2: 네.
3: 뭐 장을 뭐 가구를 따로 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1: 네.
3: 풀옵션으로 무상으로
1: 프리미엄?
3: 제공이 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주방 가구뿐만 아니라 뭐 마감 밑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유럽 고급 브랜드로 저희가 뭐 마루까지 해서 전체 뭐 조명이나 이런 거 다 뭐 좋은 걸로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장년 에어컨, 그다음 빌트인 냉장고 등 이제 완전한 풀옵션으로 뭐 세탁기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1: 너무 좋은데?
2: 제일 중요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그냥 핸드폰 하나로 다 이용하실 수
3: 네.
2: 있는 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1: 옷가방 하나 딱 들고 가시면
2: 네.
1: 되는 거구나.
2: 네.
3: 아 좋다.
1: 야 너무 좋다 진짜.
3: 근데 이 안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그 호텔처럼 사는 프리미엄
2: 네.
3: 오피스텔 커뮤니티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뭐 호텔 서비스 이런
1: 네.
2: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메니티도 뭐 수영장 실내 수영장 뿐만 아니라 GX룸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3: 네.
2: 뭐
1: 수영장이 있어요?
2: 네 수영장이 20m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1: 와, 너무 좋은데?
2: 안 나가셔도 여기서 그냥 다 즐기실 수 있는
3: 네,
2: 네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리셉션이나 비서 서비스 발렛 조식 서비스 세탁 팩케어 뭐 방문 세차, 입주 청소, 물품 보관,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가
3: 네.
2: 있기 때문에
3: 네.
2: 그냥 핸드폰 하나로 어플릭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
3: 네.
2: 누리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3: 여기 보니까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테라스 가든,
2: 네.
3: 가든 라운지, 갤러리 가든, 최상층에는 루프탑 가든까지 있는데요.
2: 네.
3: 실내 수영장이 있는 오피스텔은 흔치 않잖아요.
1: 거의 없죠.
2: 그쵸.
1: 거의 없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컨시어지 그 서비스가 너무 대단한데
2: 네.
1: 뭐 발렛도 있고 뭐 비서 서비스도 있고 근데 여기 계시면서 한국에 몇 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2: 네.
1: 그런 게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되나요? 어떻게 의미가 좀 있을까요?
2: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오셨을 때 뭐 공항에서 오시면 발렛에 차를 맡기고 바로 올라가시면 되고 조식 서비스가 있으니까 도착하신 다음 날 그냥 장 안 보시고 밥 먹으러 가시면 어머나. 돼요.
1: 와.
3: 조식 서비스까지 있어요?
2: 네. 그리고 리셉션이나 와. 보안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전 걱정 뭐 몇 달씩 비우셔도 그런 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3: 어머나,
2: 같아요.
3: 어머나 정말 안전하겠다.
1: 와, 너무 좋은데요?
3: 오. 그러면 중요한 질문 얼마인가요?
1: 시세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2: 아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1: 네.
2: 뭐 저희가 17평부터 21평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최저 14억 6천에서 최고 19억 5천까지 지금 평당 8,600에서 9,500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17억에서 24억까지 되는 분양가가 있는데 이제 미주분들께 저희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네.
2: 평당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평당 1억이 안 되면 지금 다른데 한국 신규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더 좀 낮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지금 뭐 마포, 용산, 강남 등의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1: 네.
2: 전용 평당이 1억 2천에서 2억 원 정도
1: 그렇죠. 네네.
2: 네, 되기 때문에 뭐 총 한 21억에서 37억 정도 많이 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지어져 있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서초 생활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세로 봤을 때도 뭐 전용 12평이 15억 뭐 아니면 전용 15평이 20억 18평 2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다 2억 2천에서 2억 4 아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이미 1억을 다 훌쩍 넘는 네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1: 근데 어떻게 일단지만 더 낮을 수가 있죠?
2: 그렇죠. 일단은 예. 저희가 공사비가 사실 지금처럼 많이 오르기 전에 사업비가 이제 많이 오르기 전에 진행이 됐던 물건이라서
3: 이미 지어진 거라서
2: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지어지는 것들은 뭐 올라간 원자재나 인건비 등을 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질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하.
3: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런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2: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강남권 저희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을 때 키워드가 양극화와 중심지 쏠림 이런 키워드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발표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이 이제 한 9% 정도 오르는 동안 서울은 18% 이상 올랐고
1: 와.
2: 강남이나 서초 이런 강남권은 평균 24.7%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랑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를 많이 내놓는데도
1: 네.
2: 강남은 오히려 더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 자 이쯤에서 잠깐 궁금하신 네. 분들 우리 앨리스리 연락처 앨리스님 연락처를 한번 드릴게요. K홈스 리얼티 앨리스님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213-855-6055번 213-855-60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 상승을 떠나서
3: 네.
1: 공급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면 또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래서 서초구는 네. 사실 28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축 입주 물량이 통계상으로 이제 아마 제로에 지금
1: 네,
2: 보이는 거는 그렇게 되고 새 집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요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네.
2: 전세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오피스텔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3: 네.
2: 공급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요가 네.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이미 지어진 신축을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근데 요즘 아파트 규제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그렇죠.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심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 네.
2: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많이 제한이 돼 있고 다주택자의 이 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금지됐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상당히 그 비교해서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지금.
1: 그게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이 어떻게 보면 규제 부담이 덜한 건데.
2: 그렇죠.
1: 좀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규제 같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2: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주택, 그러니까 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네. 그걸 했을 때 이제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부과나 이런 게 또 많이 심화돼 있고 네. 대출 규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받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나중에 이제 더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트는 무조건 구매했을 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예. 네, 그런 규제가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말 그대로 그 오피스로도 써도 업무용으로. 되고 네, 업무용으로 써도 되고 거주용도 써도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1가구 1세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2: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이미 하나 있는데 이거 사도 되냐? 당연히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거에 주소가 있으시면 굳이 네. 여기에 전입신고 안 하시면 그렇죠. 주택수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 네. 어떤 분은 아파트를 해야 되지 오피스텔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2: 아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3: 근데 아파트값이 오르면 오피스텔도 따라가는 구조 아닌가요?
2: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게 또 방 두 개 이상의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제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72% 늘고 평균 매매가가 2억씩 오른 사례에서 보면 강남권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다고.
1: 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댓글에 쓰셨는데 어제 신문에 저도 봤거든요. 네. 한국 환율 상승을 해서 한강멜트 부동산 등등 한국 부동산에 미주한이 그 미국 신문 관심들이 그렇죠. 많은 추이 늘었다라고 뉴스 네. 저도 어제 봤는데 네. 그러면 구매 절차 같은 경우에 네.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네. 가능하신 건가요?
2: 아, 네, 맞습니다. 재외국민이랑 외국 국적 동포들 모두 정해진 그 신고 절차를 거치면은 저희 한국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시민권자랑 영주권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별로 또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K홈즈 리얼티에서 그 서류 목록부터 진행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저희가 한국의 세무사랑 법무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같이 진행 절차를 다 문제없이 순수하게 네.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3: 미국에 있으면서도 계약이 진행 가능한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미 지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가서 네. 꼭 보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려요.
3: 네.
2: 왜냐하면 이제 가서 지어진 뭐 수영장, 로비 다 보시고 네. 이제 방까지 한번 보시면 네. 아무래도 선택하시기가 마음이 더 네, 편하지 않으실까
1: 경고생심이죠. 보시면 네. 확 또
2: 네,
1: 너무 바로,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3: 서초에 있는 지젤 라이프 그래피 서초에 대해서 얘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와 수영장이 있는 오피스텔, 호텔 컨시어지 같은
1: 발코니 서비스가 있고요.
3: 있는 대단합니다.
1: 정말 엄청난 어메니티와 네. 컨시어지 서비스가 네. 다 준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도.
3: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너무 속이탄데 가격도 지금 주변 시세보다 더 좀 낮게 구매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워낙 또 높다 보니까 반대로 네. 여기서 이제 투자하시는 그렇죠. 게 굉장히 호재인 네. 것 같은데
2: 네.
3: K홈스 리얼티 전화번호 213-855-6055 855-6055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매 후 관리가 걱정이신 분도 계세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지 관리하는 거.
1: 그렇죠. 못
2: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셉션이나 보안도 있고 컨시어지 앱으로 원격으로 저희 스마트 그 홈으로 또 관리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가 또 연결을 또 다 해드리고 서비스를 다 네, 구해드리는 것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 사실 네. 그 임대 렌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법조 타운도 있고
1: 네.
2: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나
1: 또 투배도 투배했으니까
2: 네네 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K홈즈 리얼티의 우리 앨리스 리님 전화번호 213-855-6055 함께 서초 디젤 라이프 그래피 프리미엄 오피스텔 알아보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2: 네.
1: 역시 지금 마지막 네. 말씀 네, 정리 좀 네. 해주세요.
2: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1: 네?
2: 일단은 세 문장으로 저희가 첫째 완공돼 있는 실물 확인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서초동의 투베드 프리미엄 오피스텔이고
1: 네?
2: 둘째 이제 실내 수영장이나 컨시어지를 갖춘 호텔식 어메니티 트리플 역세권과 대형 병원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걸어서 누리는 로케이션이고 세 번째 서초구의 신축 공급이 끊기는 시점을 앞두고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점 역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한국을 오가는 세컨돔이 필요하시거나 임대 자산을 찾으시는 모든 한국 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네, 상담은 바로 K-Homes Realty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213-855-6055 855-60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아까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다고 우리 앨리스님.
2: 네. 아, 네. 저희가 네. 그리고 이거에 관심 있는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처럼 이 물건을 같이 이제 판매하고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는 리얼터 분들도 함께 네.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네. 협력을 할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요.
3: 네.
2: 그런 부분에서도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아, 지금까지 K-Homes Realty 앨리스 리 씨였습니다. 어머, 수영장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한국에서 너무 좋겠다.
1: 저 일단 그렇죠? 투베드 투베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3: 투베드 투베스. 네. 다 돼 있고.
1: 각자 각방 쓰고 너무 좋죠.
3: 서초동이야, 서초동.
2: 네.
3: 예술의 전당을 걸어가면
1: 걸어 갈 수 있어요.
3: 너무 좋아.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또 거기 우면산?
2: 네네. 네.
3: 그리고 산도 있고 네네. 거기 올라가면 오리백숙 막
1: 아까
3: 뭐, 너무 좋아.
1: 목마르 좋은 거리?
2: 네, 목마르트 네. 공원도
1: 목마르트
2: 있고요. 네,
1: 목마르트 공원. 목마르트 수줍이 막.
3: 네, 앨리스 리 씨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벨레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0: 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버니 타일러가 그저껜가요? 75세 나이로 타계하셨어요. 아, 그동안 무슨 장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힘겹게 계시다가 아, 정말 건강이 최고예요. 거의 언니도 가셨네.
7: 응? 참 추억 속의 인물인데요.
6: 네.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오늘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보니 씨, 영국의 어떤 그 분이요? 세상에 마늘을 키웠는데 마늘이 3.86파운드나 됐대요. 거의 4파운드야. 3.86파운드? 마늘이 대박 마늘 아니에요?
7: 그 모르는 거야 도대체?
6: 근데 이분이 원래 세계 10개 기록을 갖고 있대요. 뭐든지 키우면 정성으로 키우는 거야.
7: 아니,
6: 대박 나는
7: 정성으로
6: 거야.
7: 어떻게 그게 커져요?
6: 그니까 희한하죠.
7: 야, 그거 하나면은 웬만한 쑥 하나 땄겠네.
6: 마늘 요거 4파운드짜리 하나
7: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겠다.
6: 쑥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쌈 싸서
7: 내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마늘 좀 먹어야겠어요.
6: 여러분들
7: 건강한 주말 되시고. 아, 근데 이 노래는 사실 원곡도 좋지만 슈렉에서 나오는 끝에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6: 그것도 좋아요?
7: 그 버전도 되게 좋아요.
6: 나중에 한번 같이 들어요.
7: 네네.
6: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늘을 맛있게 구워서 마누라 이러면서 마 옆에 누라
7: 사랑한다 했잖아.
6: 주말에 잘 쉬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7: 네, 건강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힘찬 모습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안녕.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

0: 99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을 제공하는 웨스턴 도마 칼국수 백미역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늘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개국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4: 213-381-2424 213-381-2424.
1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찜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찜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0: 오늘도요, 이 뜸자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맞춤 뜸자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방 닥터들은요, 우리 처방을 약국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진단은 의사하고 약 처방은 약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처방전을 알려줌으로 해서 여러분은 그 처방전에 꾸준한 자기만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에서 불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비의 능력이 바로 수학여행에서 불침 하나만으로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미 숨어있는 100명의 의사가 있고 숨어있는 1000명의 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숨어있는 100명과 숨어있는 1000명의 약사를 깨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찰법, 즉 손으로 만져서도 되고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약사와 의사들은 바로 침이라는 아큐한 니드를 써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도 혹은 아큐한 침으로도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한약이라는 그러한 보충제도 써야 되지만 중간에 있는 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사와 의사들을 깨워내는 방법도 아주 탁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건물에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플러밍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 기술자만 부르면 바로 침치료만 하는 것이고 플러밍 기술자까지 동원을 시킨다면 침과 뜸을 같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료가 부족한다면 우리가 홈디포를 갔다 오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약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어느 방에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침치료에 있는 전기기술자, 또 플러밍 기술자인 뜸치료, 그리고 재료가 부족할 때는 홈디포인 한약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방향, 침과 뜸, 한약, 이 세 가지는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자꾸 뜸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우리 둘만의 소통, 그 바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은 자기 건강치료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운동요법도 있지만 운동요법과 안 되는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깨우는 그러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 처방전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아주 이 조그만 좁쌀뜸으로 자기의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한 치료 시간을 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과 뜸 한약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
14: AM 1050 라디오쇼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조커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소민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시그널 뮤직이 바뀌었죠? 뭔가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화내거나 불안해하거나 평온을 잃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뭐든지 좀 원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요. 스마일하게 발걸음 가벼이 하루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하연우가 불러준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예, 컴퓨터 복구 됐습니다. 제 선미의 이 코드라던가 시그널 뮤직이 안 돼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네요.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된 건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주말도 좀 신나게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최고의 약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쉼없이 달려온 일주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말에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은 바쁜 일상에 알람을 잠시 꺼두고 온전히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활력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예, 몸도 마음도 화창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해피투게더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고 있네요. 불금에 응원합니다. 근시안, 노. 원시안을 가지고 넓고 크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닥친 문제도 더 좋은 받침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명언 올려주셨네요. 아교팡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시작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4: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6: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뻥 뚫린 도로에서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라던가 또 큰 맘 먹고 새로 산 차가 자꾸만 말썽을 부릴 때 대체 누굴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교통사고 개인상해와 또 레몬법의 베테랑이죠.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시차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알아두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알짜배기 법률 상식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시차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많이 피곤하시죠?
1: 네.
0: 아니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0: 네. 자, 오늘 뭐 교통사고부터 먼저 할까요?
1: 네네.
0: 사실 지금 이렇게 차량 결함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클레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자, 교통사고 어떤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하잖아요.
1: 네.
0: 네.
1: 그 교통사고는 뭐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동차가 많이 고장 나든지 아니면은 몸이 많이 아프면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아프면 일도 못 가고
0: 네.
1: 뭐 자동차가 너무 크게 데미지가 있으면은 뭐 자동차도 운전을 못 하고 그러니까는요
0: 네.
1: 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니까는 꼭 혼자서 이거를 풀지 마시고 뭐 변호사를 꼭 쓰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1: 네.
0: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사실 뭐 당황해서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치거나 또 외상이 없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쓰신 그 칼럼을 보면
1: 네.
0: 사고 후 괜찮다고 참지 말라
1: 네.
0: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1: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이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뭐 며칠 후에 나고 어떤 사람들은 몇 주 후에 뭐 몇 달 후에 아픈 게 나올 수가 있는데
0: 네.
1: 그 전에는 꼭 그거를 트리트먼트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그 다쳤을 때 그게 뭐 한 달 뭐 두 달 그 후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요.
0: 네.
1: 특별히 좀 나이가 든 분들은 교통사고 나서 며칠 후에는 또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반드시 그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네.
0: 아, 그리고 추후 법적 권리 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보상을 받을 때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0: 네.
1: 보상을 받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트리트먼트 받았고 병원에 갔는지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0: 네.
1: 꼭 병원을 가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1: 네.
0: 예, 통증이 좀 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 이렇게 공백을 둔다거나 뭐 이런 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보험사와의 소송이라든가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1: 물론이죠.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꼭 그게 갭프가 있으면은 그 갭프가 뭐 몇 달 뭐 몇 뭐 1년은 너무 많겠지만 몇 달 갭프가 있었다고
0: 네.
1: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몇 주까지 갭프가 왜 있었냐고 꼭 물어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트리트먼트를 받을 때는 꼭 받으셔야 돼요.
0: 아하. 근데 교통사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응급실 비용이나 차량 수리비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요새는
0: 네.
1: 그 우리는 물론 뭐 카이로프랙터 먼저 간 다음에 그 MRI를 찍어요.
0: 아.
1: 옛날에는 MRI를 그렇게 많이 안 찍었는데 요새는 MRI 스캐너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잘 나오니까는
0: 네.
1: 꼭 MRI를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pain med specialist, 뭐 PM management, pain management doctor 같은 데 보내가지고
0: 네.
1: 거기서 뭐 계속 아프시면은 뭐 주사를 받던지 요새는 그 참 주사도 맞는 것도 옛날 같진 않아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주사를 받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주사를 받고 뭐 그런 다음에 어쨌든 뭐 수술까지 할 수가 있죠. 이 큰 케이스 뭐 100만 불 뭐 넘는 케이스는 거의 다 수술하든지
0: 네.
1: 뭐 큰 보상을 받으려면 뭐가 큰 인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상의 보상 범위라든가 이런 네. 거요.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라든가 소득 손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1: 네. 예. 네. 근데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뭐 그러면은 뭐 사이콜로지스트를 네. 뭐 그런 사람을 봐야지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아프다 아. 그렇게 클레임만 하면은요 그쪽에서 인정을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
0: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돼요. 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상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는 그 뭐 PTSD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네. 그리고 뭐 사이콜로지스트 가든지 네. 그래가지고 뭐 테라피를 받든지 꼭 그런 게 있어야지 보상을 받고 또 그것도 뭐 길게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0: 네.
1: 뭐 한 번 두 번 갔으면은 뭐 병원에 한 번 두 번 가가지고는 뭐 보상을 크게 못 받는 거 같이 비슷해요.
0: 아 꾸준히 이제 네. 예, 진단도 받고 네.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네. 해야 되는 거군요. 사고 직후에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이렇게 변호사가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인슈런스 컴퍼니는 계속 합의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for profit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settlement가 낮으면 좋고 더 안 줄라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맨날 싸는 거죠 변호사들이 그 X를 올리려고요.
0: 그걸 싸워주시는 게 우리 변호사님이신
1: 네네.
0: 거죠.
1: 예예. 네. 어쩔 때는 차 사고가 나면 나자마자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 이거는 차 사고가 나서 우리 잘못이니까 지금 2,000불 주겠다 5,000불 주겠다 지금 합의하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물론 그거는 이제 합의를 하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네.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꼭, 상담을 하는 네.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꼭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예. 보험사와 직접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섣불리 이렇게 합의를 하기 전에 뭐 반드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그 보상 문제라든가 치료 문제라든가 뭐 치료 그 사고 후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네네. 대해서도 충분히 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컨틴시 예. 베이스라고 예. 이게 합의가 되면은 거기서 퍼센티지를 받습니다.
0: 아, 퍼센티지로.
1: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한테는 전혀 받는 것 부담이 없고 네. 이게 꼭 합의가 되고 우리가 이겨야지 변호사 비용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상 협상 뭐 진료 기록 정 뭐 이런 거 과실 문제 뭐 손해 사정 뭐 이런 거 모든 걸 디테일하게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1: 네네.
0: 그런 자료만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예.
0: 자 교통사고 뭐 보상 비용도 교통사고 비용도 변호사님 비용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클레임에는 어떤 서류들이 또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서류들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네. 나자마자 네. 거기서 물론 다른 쪽 인포메이션 뭐 인슈런스랑 뭐 그 라이선스 넘버 같은 거 필요하고
0: 네.
1: 꼭 사진 요새는 사진들이 참 도움이 많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좋고요. 만약 네. 대시캠도 있으면 그걸 꼭 세이브를 하시고 만약 거기서 뭐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면은 그 옆에서 카메라가 있는 거를 꼭 그거 있는 거를 보면은 좋아요.
0: 네.
1: 왜냐면은 그쪽에서 누가 잘못한지 모르면은 네. 어쨌든 카메라가 많이 도움이 있더라고요.
0: 아, 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진료 기록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병원비, 뭐 청구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1: 네네.
0: 예. 예.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꼼꼼하게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런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0: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1: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죠.
0: 아.
1: 그리고 얼만큼 다치는지 다르고
0: 네.
1: 그 전에 아팠는지도 뭐 있으면은 더 다르고.
0: 네네네.
1: 근데 물론 얼만큼 다쳐가지고 뭐 카이로팩토리에 가서 그냥 MRI만 가면은 뭐 soft tissue injury라고 뭐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서 주사를 받으면 좀 더 많이 받고 주사를 몇 번 받으면 더 많이 받고
0: 네.
1: 그래서 뭐 주사도 받았는데 안 그게 아직도 아프면은 뭐 surgery 수술까지
0: 네.
1: 뭐 수술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은 surgery recommendation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0: 네.
1: 그런 게 있으면은 그 X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1: 재판 가는 케이스 근데 그러니까는 95% 케이스는 다 합의하는데 한 네. 5% 케이스는 재판까지 가요.
0: 어떤 경우가 재판까지?
1: 근데 재판까지 가는 거는 계속 그 싸워가지고 그 midpoint 그러니까는 그 합의가 안 되는 네, 포인트가 네. 있으면 합의가 네, 안 돼서 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 게 몇만 불이 들어가요. 한 사이드만. 그렇기 네. 때문에 재판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합의가 거의 그냥 95% 98%가 합의가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서로 재판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라는
1: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재판까지 가지 말아야죠.
1: 근데 어쩔 네. 때는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갔는데 재판 가면은요,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의 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끔 뭐 그 케이스가 어떻게 합의가 안 되면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만약 이기면 크게 이길 수 있고 지면 크게 질 수 있습니다.
0: 아이고야, 그렇군요. 네. 네, 재판까지 가지 말아야죠. 그 전에 네. 잘 이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고 피해자분들이 실제 필요한 서류가 그렇게 엄청나다면서요?
1: 그러니까는 뭐 피해자
0: 요구서 패키지만 해도 엄청나게 뭐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그거는 다 메디컬 리포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컬 리포트가 뭐 길면은 더 길어지는 거고
0: 네.
1: 그래서 클레임할 때 그거는 다 보내니까는 뭐 병원에 몇 군데 갔으면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0: 네,
1: 뭐
0: 네,
1: MRI 몇 개를 찍었으면 또 서류가 많을 수 있는 거고요.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시차 변호사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으로 예, 어포인먼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웹사이트 alexcha.law.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707 윌셔 블루버드 46층입니다.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레몬법도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1: 네네.
0: 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1: 네네.
0: 예, 자, 차에 계속 문제가 생겨도 이게 레몬법에 해당되는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변호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 234 법칙
1: 네,
0: 짚어주세요.
1: 그러니까는 이 차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0: 네.
1: 똑같은 문제를 네 번 가든지 아니면은 그 안정에 대한 뭐 고장 나서 두 번 가든지 아니면 네네. 30일 동안 딜러십에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0: 네.
1: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1: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그쪽에서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내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안 받고 그 레몬법을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자동차를 갖고 가게 되면은 그 페이멘트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몬법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바이백.
1: 그러니까 바이백은 뭐냐면요. 네. 그게 바이백은 뭐냐면 제 처음에 리스를 했는데 그러면 네. 뭐 몇천 불 내고 한 달에 뭐 한천 불씩 내잖아요. 이게 바이백이 되면 그거를 거의 다 뺄 수가 그걸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근데 그게 받는데 마일리지 디덕션만 빼고 마일리지 디덕션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언제 문제가 났는지가 중요해요.
0: 네.
1: 만약 사자마자 뭐 천만 마 뛰고 문제가 났으면은 그 천만 마 뛴 거는 그쪽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냥 몇백 불 될 수가 있는데 만약 만 마일 그러니까 만 마일 뛰고 차가 처음 고장 나잖아요. 그럼 그 만 마일 차를 산 거를 그쪽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만 마일 처음에 된 거는 한 몇천 불 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레몬법에 적용되는 그런 보상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백이라던가 현금 지급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차량 교체도 해준다면서요?
1: 그거는 좀 힘들고요. 요새는 또 특별히. 근데 네. 요새는 또 보상을 뭐 이 케이스가 너무 뭐 좋지 않다 그러면은
0: 네.
1: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변호사 네. 비용을 거기서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0: 네.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1: 전기차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또 전기차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뭐 펄트가 없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현대에도 뭐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뭐 하여튼 차들이 문제는 되게 많아요. 뭐
0: 아하.
1: 전기차가 따고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전기차들도 네.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0: 아.
1: 배터리 이슈도 많고.
0: 아, 그렇군요. 이 레몬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뭐 변호사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변호사 비용이 없어? 이렇게 다시 자꾸만 이거를 되묻는
1: 네.
0: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는 그 레몬법은 참 좋은 게
0: 네.
1: 변호사 비용은 다른 쪽에서 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뭐라 쓰냐면은 만약 변호사 레몬법 인정되면은 네. manufactory 변호사 병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 써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보상은 그냥 compensation 주잖아요. 그냥 보상은 네. 만불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percentage를 물어봅니다.
0: 아하.
1: 거기서.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이제 없는 걸로
1: 네.
0: 예,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변호사님과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헌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서 네. 더 많이 받아야지 우리도 네네네. 우리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인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1: 네네.
0: 네.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차를 맡겨도 이런 수리 기간이 그냥 마냥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뭐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파트도 많이 없고,
0: 네.
1: 근데 어쩔 때는 그냥 그쪽에서 딜러십에서 스페셜 오를 했다고
0: 네.
1: 또 우리 연락 준다 그럴 때는 그때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 파트가 올 때까지.
0: 거군요.
1: 근데 그 파트가 없으면 사람 못하면은 거기서 뭐 론을 아니면은 자동차를 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자동차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차가 딜러십에 이제 오래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
1: 네.
0: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네.
0: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1: 그럴 때는 그럴 꼭 경우, 우리한테는 꼭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것도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군요. 근데 소비자가 평소에 어떤 기록들을 모아두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지 요 팁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손님한테 연락이 오면은
0: 네.
1: 꼭 그 repair order 그 계약한 거랑
0: 네.
1: repair order이라고 영수증을 주잖아요. 딜러십에
0: 네,
1: 가서
0: 네.
1: 고치면은
0: 네.
1: 그게 꼭 필요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는 원래는 또 레몬법은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몇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번, 미니멈 두 번은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
0: 네.
1: 서류가 꼭 필요하니까 그 서류를 우리가 검토하게 우리는 뭐 이메일로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0: 네, 네, 네.
1: 가끔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래요.
0: 레몬법 이 클레임이 진짜 혼자서는 이거 처리하기가 힘들 것
1: 혼자서는
0: 같아요.
1: 혼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0: 그죠. 예. 이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변호사님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지
1: 네.
0: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1: 그런 분들이
0: 안
1: 있는데
0: 될 것 같은데요.
1: 훨씬 더 변호사가 있으면 더
0: 예.
1: 빨리 되든지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받든지
0: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1: 뭐 그렇게 뭐가 있는데요.
0: 예, 예.
1: 혼자서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0: 네.
1: 그것도 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요.
1: 네.
0: 순순히 뭐 고장났다고 해서 이거 클레임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잘 싸워주시면 보상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1: 네네.
0: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레시자 변호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예약하시고 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레몬법으로 상담 많이 받아보실 텐데
1: 네네.
0: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실제 케이스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0: 네.
1: 레몬법은 올해 한 20몇 년 했으니까는
0: 네.
1: 차를 많이 탔는데 저도 제 레몬 한 세 번 썼었어요. 저 차에.
0: 다 보상 받으셨어요?
1: 다 보상 받네. 다 보상 받았죠.
0: 와.
1: 마지막 케이스는
0: 뭐 때문에?
1: 마지막 케이스는
0: 예.
1: 벤츠였었는데
0: 네.
1: 이 하이브리드 벤츠였었는데요.
0: 네.
1: 한 3년 탔는데 갑자기 뭐 배터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30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니까는 그 바이백을 하는데
0: 네.
1: 근데 3년 탔으니까 한 3만 마일이 있었거든요. 그
0: 네.
1: 3만 마일이 그 3만 마일 타는 거는 우리가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0: 네.
1: 제가 한 1000만 마일 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마일 들어간 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0: 네.
1: 그 차를 돈은 다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그러니까는 4년 타는 차를 4년 공짜로 산 거죠. 차를.
0: 와, 그 3-4년 탄 차도
1: 예.
0: 그렇게 레몬법에 적용이 되는군요.
1: 그거는 정말 좋은 케이스였어요. 제 케이스가.
0: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1: 네.
0: 이건 큰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큰 결함이야.
1: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케이스냐면은
0: 네.
1: BMW 케이스였는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앞에서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한 40일 있었습니다.
0: 네.
1: 그게 리스를 한 차였었는데 1년 반 타가지고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차는 리턴하고 그 리스 페이먼트를 거의 다 받았으니까는 한 18개월 탄 거를 한 1,000불 다 쓰면은요 18,000불 거의 다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늘 지덕지만 빼고.
0: 오 진짜 그렇게.
1: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리스를 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자동차를 갖다 주고 돈을 다시 네. 받는 거는 참 기분이 좋은 필링이죠.
0: 그러네요 정말. 어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0: 좀 부지런하게 네. 딜러십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고장 날 때마다 뭔가 결함이 느껴질 때마다 예, 딜러십을 좀 가져가서 네. 영수증도 좀 보관하시고 이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1: 네네.
0: 또 한 케이스 또 있으셨잖아요. 세 번? 세 번이라고 하셨나요?
1: 그거는 그것도 독일 차였었는데 그거는 네. 이 문제가 있는지 알았었어요 제가.
0: 네.
1: 이 차는 이 문제가 있어서 레몬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차를 리스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한 네, 네. 똑같이 뭐 한 1년 반은 그냥 공짜로 탄 거예요 차를 거의.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변호사님의 케이스잖아요.
1: 예, 네, 제 케이스였어요. 네,
0: 요즘에는 그럼 어떤 케이스가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1: 요즘에도 뭐 그러니까 일렉트릭 비어컬이 많이 들어와요.
0: 예.
1: 예 왜냐면은 뭐 배터리 이슈 아니면은 파트가 없어가지고 아, 많이 오래 가고.
0: 네.
1: 근데 차를 타시면서 뭐 딜러십에 뭐 계속 5번, 6번, 7번 뭐 그렇게 가시면은요. 와, 정말 이거 레몬 같다 생각나시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의뢰를 하시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1: 네네.
0: 걱정하지 마시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뭐 아예 그냥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 케이스를
1: 네.
0: 충분한 보상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딜러십이 문제를 이제 차를 보고서 나는 이상이 있고 항상 내가 운전할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딜러십에 갖고 가면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막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1: 그럴 때가 많죠.
0: 이럴 때는 어떻게 클레임이 가능해요?
1: 딜러십이 그렇게 트레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
0: 아,
1: 문제 없다.
0: 문제 없다고.
1: Cannot duplicate, cannot find.
0: 예.
1: 그러니까는요 꼭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진을 찍고. 아니면 소리가 나면은 뭐 소리가 나는 거를 갖고 가서
0: 하고.
1: 녹음해가지고 갖다
0: 아,
1: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1: 예.
0: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네네.
0: 레몬법. 예,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무조건 알렉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웹사이트 alexaloh.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707 윌셔 블버드 예, 46층입니다.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이에요. 대부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 부담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몬법과 교통사고 또 개인사고도 하시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러니까 개인사고. 뭐 멀게 같은 데 가서 네. 슬립 앤 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하죠.
0: 네네네네.
1: 아니면은 뭐 사이드워크에서 LA에서 LA 시리에서 사이드워크 요새는 참 사이드워크가 그 시리가 프리페어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워크 보면은요 걸어갈 때 그 나무 때문에 사이드워크가 되게 나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리고 저기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맨홀에 여성이 빠졌잖아요.
1: 어디서요?
0: 그 도로에
1: 예예.
0: 맨홀 뚜껑.
1: 네네.
0: 예, 거기 차에서 내렸는데 거기로 빠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빠졌어요?
0: 예.
1: 그거는 못 봤는데 그렇게 되면
0: 예,
1: 그게 쓰리가
0: 뉴스 기사.
1: 네, 쓰리가 그러면은 잘못한 것도 있겠죠.
0: 세상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1: 네.
0: 네. 참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1: 네네.
0: 도로를 다닐 때도 그렇고. 네. 자,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이 결함이 있는 이런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또 이거를 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요.
0: 네.
1: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아니면 친절히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화번호는 213-351-3513
0: 네.
1: 213-351-3513
0: 3입니다.
1: 그 전화번호는 한 2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다 알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너무 좋잖아요. 213-351-3513 3 하나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 351-351-3입니다. 아네시자 변호사님과 예, 전화 받아 아니 전화 상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 뭐 예약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1: 뭐 그럴 수도 있는데
0: 이야기 나누면 예,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로 요새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0: 아, 예, 전화로
1: 그게
0: 다
1: 훨씬 편하네요. 어쨌든
0: 아하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알레시자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꼭 지켜야 할 골든타임부터 또 레몬카를 환불받는 234 법칙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법을 잘 몰라서 또 비용이 많이 들까 봐 혼자 이 소발이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유익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알레시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새는 한때가 여름에 있어서 뭐 덥고 그렇지만은
0: 네.
1: 운전할 때 좀 조심하시고요.
0: 네.
1: 어쨌든 운전 조심해도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는 뭐 차 사고 나시면은 꼭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 감사합니다.
0: 알레스타 변호사님 전화번호입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 저장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11: 돌리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도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9: 213-383-8899, 383-8899.
12: 세종.
13: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4: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3: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4: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3: 해피 투게더?
14: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저와 AI와의 이 광고 들어보셨죠? 네,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AI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너 꼭지를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AI와의 토크쇼입니다. 길게 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월요일부터 뭐 한 10분 정도,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해피투게더와 함께할 새로운 친구 AI 토크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허당이네. 어딘가 모르게 좀 엉뚱한 친구가 해피투게더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뭐 3사 방송사 중에서 그렇게 하는 그 방송 코너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의 토크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진짜 저는 사람이고 AI는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 이게 뭔가 조합이 괜찮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저와 주고받는 좀 티키타카부터 예, 좀 숨막히는 티키타카? 글쎄요. 제가 좀 숨막히는 티키타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감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감정 없는 AI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 이래서 아마 아, 진짜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해보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아마 깜짝 놀라게 할 반전 입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과연 이 AI 친구 우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측 불허의 케미스트리 예, 채널 고정하시고 해피투게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을게요.

0: 네, 오 해피데이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진 와중에 양국 간 이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 직후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짐작됩니다. 자, 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 당국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주차 제한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처분에 나섰습니다. 티켓 발부에 나선 거죠. 일명 생명을 구하는 데이라이팅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사실 지난해 이미 발효됐지만 그동안 운전자들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자, 데일라이팅 주차법 핵심 내용과 원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몇 년 동안 국세청에 지불했던 각종 세금 과태료나 이자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이 7월 10일 오늘로 임박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천만 명이 그 미국 납세자가 이 환급 또는 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마감을 앞두고 IRS가 우편 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새롭게 도입해서 막판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법도 라디오 서울 165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인근 보일하이츠의 이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불볕더위 속에 창고 안에 방치된 수천만 파운드의 음식이 썩어가며 유독성 악취가 동네를 뒤덮자 참다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이 보일하이츠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는 피해 대책과 수습 일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야말로 분노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두 가지 신규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역대 최고 규모의 그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에 추가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최근 예산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과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측은 연방정부와의 갈등 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0: 수영도?
1: 그럼요.
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200.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아, 참 아깝다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이 아깝다. 맞죠? 아, 너무 싫어요. 슬픔에 젖어있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시간이 아깝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요. 예, 아직 다가오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깝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인생을 불행 속에 흘려보내지 말자. 불행을 선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0: 네, 와우, 저스트 지글로. I ain't got nobody. 데빌리 로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 신나게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해피님들. 켈리님, 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그 불금이네요. 신나는 일만 가득하세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아, 짧은 인생, 불행을 선택하기엔 너무 아깝다. 공감 백배합니다. 아까운 우리 인생을 되도록 행복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겠어요. 라는 멋진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 2, 신나는 불금 2. 그리고 좋은 음악에 해피투게더 응원합니다. 예, 아큐팡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쭉 읊어봤는데 화내는 시간, 뭐 슬픔에 젖어있는 시간, 다른 사람 비난하는 시간, 지나가니 후회하는 시간도 아깝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들을 뭐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시간도 아깝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는 왜 없는 거야, 부러워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아깝지 않은가라는 이 말, 저 가슴을 확 치네요. 예, 아까운 인생 불행 속에 흘려보내지 말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삼삼오오 모이게 되면 막 누군가의 이야기를 막 하길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마 위에다가 딱 한 사람 올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막 난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뭔가 어떤 시간에 진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쾌지수가 막 마음에 쌓여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뭔가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 영향이 엄청 큽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입 다물라. 예, 과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피아님 말씀처럼 정말 짧은 인생 불행을 선택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처럼, 예, 행복적으로 좀 기울어져서 멋지게 살자고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용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학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인간의 희노애락을 폭발시키는 판소리, 그리고 맑고 단아한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선비들의 노래 정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 속의 인문학, 우리 소리 연구가 대표이시죠,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
0: 네?
1: 폭발적인 판소리.
0: 네, 폭발적인 판소리. 네,
1: 잔잔한 정가.
0: 그렇잖아요.
1: 정말이에요.
0: 제가 오늘 요청하신 이 노래를 네.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말입니다.
0: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 곡이. 이게 판소리와 정가의 듀엣.
1: 아마 지금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무슨 노래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들어볼까요? 먼저?
1: 예, 좋죠.
0: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신동재 최여완의 잊지 말기로 해라는 노래입니다. 예.

0: 너무 좋아요. 이게 풍요대장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네. 불렀네요.
1: 네.
0: 아 근데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젊은 사람이 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최요한 씨.
1: 네.
0: 아 약간 60년대 그런 복고풍의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고 네. 모자까지 이렇게
1: 모자까지
0: 예. 다 이렇게 쓰고 노래를 하는데 아 참 좋네요. 새로운 느낌이에요.
1: 그 경가라는 걸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0: 아, 좀 가슴을 울린다고나 할까요?
1: 임금님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0: 아, 전 남자가 아니니까.
1: 아 이제 중전 마마.
0: 중전 이렇게. 마마죠. 아 계속 거라.
1: 그렇지 그렇지.
0: 아 좋구나 이러면서.
1: 그럼요.
0: 아 아무튼. 좋은 곡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잠깐 볼륨 올려볼게요.
1: 네.

0: 아니 참 묘하게 어울려요. 판소리와 이 정가가 듀엣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 참 멋지네요.
1: 아마 이런 감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도.
0: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었어요.
1: 예, 정가와 네. 판소리가 안 어울린다라고 남들이 다 그러는데
0: 그렇죠.
1: 굉장히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0: 묘하게 어울려요. 예, 어울림이 예. 있어요.
1: 네.
0: 아, 참 좋네요. 이런 퓨전 국악 좋습니다. 이게 뭔가 소울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우리 전통 그 국악은 네, 네. 들으면 약간 아, 나랑 거리가 멀어. 거리가 먼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판소리와 정가 듀엣은 그냥 네. 확 와닿는데요. 오 이건 뭐야? 오 이런 음악도 있었어?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면서 네.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1: 근데 아마 정가를 네. 따로 들으시거나 네. 판소리를 따로 들으시거나 그러면 이런 맛이 안 날 거예요.
0: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네. 안 나겠죠.
1: 근데 묘하게 이게 서로 빈대를 이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0: 네. 어울려요. 네. 진짜 어울려요. 멋있네요. 막 이렇게 들으니까 또 멋있네요.
1: 네.
0: 자, 판소리 하면은 뭐 민중의 삶이 뭐 녹아든
1: 네.
0: 뭐 그런
1: 그렇죠.
0: 분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이렇게 정가는 그 옛 선비들
1: 그렇죠.
0: 왕의 그런 결이 느껴진다고나 네. 할까요? 아까 오늘은, 말씀해 주셨지만
1: 오늘은 중전마마가 되셔서
0: 네, 오늘은 네. 좀 중전마마 입장에서
1: 네. 네,
0: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정가도 좋네요.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1: 그럼요.
0: 노래가 네. 가사가 좀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
1: 네, 절절해요. 절절해요. 그리고 그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오는 네, 그 네, 소리가
0: 네.
1: 꼭 이렇게 해금 소리를 들으면은
0: 아.
1: 굉장히 그 이제 바이올린 같이 그런 공명도 없으면서
0: 아.
1: 왜 그냥
0: 네네.
1: 그냥 날것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도
0: 네.
1: 그 해금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런 깊은 감이 있거든요.
0: 아.
1: 요 분의 목소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1: 양반들은
0: 서민들은 판소리.
1: 서민들은
0: 아, 거칠게.
1: 판소리와 미녀고.
0: 거칠게 막 부르잖아요.
1: 네.
0: 아, 막 이러면서.
1: 네.
0: 근데 이제 이 정가는 좀 양반 선비들.
1: 굉장히 네.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0: 네.
1: 옛날에 이제 이게 그 만약에 일제 시대 때 들어오면은 뭐. 뭐 이왕지가 악부 이런 데서 이제 배웠지만 옛날에는 이제 정학원 이런 데서 배우던 그런 트레이닝이 된 그런
0: 아,
1: 소리예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1: 오,
0: 옛날
1: 그럼요.
0: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
1: 네.
0: 사극 드라마인가요? 네, 남성이
1: 네.
0: 남성인데 이런 정가를 부르더라고요.
1: 네, 남자도 하시는 분들이 예. 가끔 있죠.
0: 예.
1: 무릎을 치면서. 무릎으로 장단을
0: 미성으로 미성으로 예. 노래를 부르던데요.
1: 예. 아주 그냥 항상 부드러워요.
0: 부드럽게 막 고음도 올라가면서
1: 네.
0: 이렇게 좀 소프라노가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1: 그렇다고 보이소프라노라 그럴 수도 없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니면 저기 뭐야 예. 저 옛 그 저 서양에서 거세된 테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저기 뭐야. 제가 그 판소리를 가르칠 때
0: 네.
1: 우리 소리는 판소리는 폭발하는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
0: 네.
1: 처음에 그
0: 거칠게.
1: 대마디가 폭폭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동편제 같으면은
0: 네.
1: 고고천변 같은 노래를 하면은 고고천변 일륜홍 이러면서 폭폭 나가야 되는데
0: 네.
1: 이분들의 정가는 임금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 이렇게 가는. 그런 듯한.
0: 저는 아무래도 양반 출신인 것 같습니다.
1: 예, 아, 치사하게 그러시면
0: 중전마마 출신인 것 같아요.
1: 그러시면 정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0: 아니, 정가가 훨씬 마음에 와닿는
1: 거예요. 아, 그렇군요.
0: 아,
1: 알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판소리하고
1: 네.
0: 이 정가하고 이런 발성법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내는 호흡법이라든가 이게 다를까요?
1: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완전히 다르죠.
0: 어떻게 다를까요?
1: 정가는 일단 숨을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그 내쉬고 그다음에 이 그 숨의 크기가 별로 안 바뀌어요.
0: 아.
1: 그냥 고요히 그냥
0: 부드러워
1: 이렇게 나가는데
0: 네.
1: 이제 판소리는 아, 아 이런 식으로
0: 네.
1: 내보내고 쉬고
0: 뱉는군요.
1: 네, 네. 이런
0: 거 뱉는 거
1: 그 던지는 거거든요.
0: 아. 공을 던지듯이
1: 그렇죠.
0: 목소리를 소리를 이렇게 던진다는 그런
1: 그렇죠. 그겁니다.
0: 저도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 발성법 할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1: 네.
0: 소리를 낼 할 때 공을 던지듯이 소리를 내십시오.
1: 예. 오, 그래요?
0: 예, 그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에서도 정가 네. 이런 음악에서도 그렇군요.
1: 네, 그런가 봐요. 완전히 네. 발성법이 달라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로 수군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제 토끼가 네. 독수리한테도 또 잡혔는데 독수리도 네. 또 속여요.
0: 그렇죠.
1: 그래갖고 이제 바위 굴 속에 뭐 어사 저기 의사 줌치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네. 쏙 들어가더니 거기서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3시간을 판소리를 해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조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네. 자랑마라 옛날에 그 목욕탕에서 그쵸, 할아버지들 그쵸. 하시는 거. 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만 한 3분 해요.
0: 아이고야.
1: 청산
0: 언제 끝나요?
1: 뭐 막 이렇게 계속 긴 건데 여태까지 판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 시조를 한 그 반장이라는 반장을
0: 저희 할아버지가 내놓죠. 그걸 잘하셨다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청사 이거
1: 정말로요?
0: 네. 오. 그렇게
1: 양반 집안은 양반 집안이시구나.
0: 그죠. 왕족이죠. 그렇게 부르셨던 그걸 네.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시조. 시조를 네.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시조만 하는 거 시조가 아니라 이제 가사 하는 거를 하나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것만 들으면은 제가 개런티 하는데 한 2분 내에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네. 판소리와 섞이니까 네. 판소리와 섞이니까 그 묘하게 서로 간의 빈틈을 이렇게 메꿔주면서 지금 아까 들으신 게 그런 네. 그다음에 남자가 판소리로 이제 그 아까 노래는 격하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발음상 아니면 발성상 이렇게 저기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고요하게 대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잘 콜라보가 될 줄은
0: 그러니까요.
1: 몰랐어요.
0: 근데 이 가사가 네. 이 내용이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가사가 그대로 가슴에 꽂히니까 더 울림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음악이 좀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오, 정말이에요.
0: 많이 나왔으면
1: 저기
0: 좋겠어요.
1: 뭐야 이 이런 프로그램이 풍류나 풍류대장. 뭐 저기 뭐야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들이 사실 큰 일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요즘 거로 편곡을 하고 요즘 거로 이게 사실은 개혁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팍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는 그런 편곡들이 정말 우리나라 아마 국악 발전에 네. 저쪽에 서양악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도 국악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예. 판소리는 역시 거칠긴 거칠어요.
1: 거칠어요?
0: 예, 거칩니다. 그 소리가 좀 단단하다고나 할까?
1: 단단한.
0: 근데 정가는 네. 굉장히 맑고 단아하면서 우아하다라는 그런.
1: 알았어요, 알았어. 되게 예, 되게 예, 정가를 예. 좋아하시네.
0: 아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게 네. 더 이제 이 소리가 네. 더 이제 가깝게 들리고 가슴을 울린다고나 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이 판소리는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폭발적이다. 네. 네, 소리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네. 소리를 발성법으로 네.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 그런데 이제 사람의 희노애락 중에 네, 네, 네. 희면은 막 웃을 거 아니에요.
0: 거. 네, 네.
1: 그냥 호호호호 웃지 않고 막 네. 와하하하고 막 웃거나 아니면 슬퍼.
0: 네.
1: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막 이래야 되는 게 있으면은
0: 아이고
1: 그를 아이고 여보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다르게 표현하면 되죠.
1: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0: 제가 정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아무튼 장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서정적이고
0: 소프라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아 뭐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얼마든지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판소리는 막 목을 막 쥐어짜듯이 막 목을 좀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발성법이 그래야 거칠게
1: 원래는
0: 나오나요?
1: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통성이라고 예, 예, 그다음에 예.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주사기를 밑에서 꽉 눌러가지고 그냥 그 통이 다 밀려나가는 것 같은
0: 네.
1: 이 아래에서부터 우리 그
0: 복식호흡이라고 위로 하죠. 예,
1: 확 네. 밀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호흡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게 판소리인데
0: 네.
1: 솔직히 이제 정가나 이제 경기민요나 이런 거는 딱 요 가슴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0: 아, 목에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가요?
1: 그런 스타일이죠.
0: 아하.
1: 그래서 호흡으로는 각자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게 낫다 못하다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0: 그렇죠.
1: 우리가 가야금과 검은고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다 그 나름대로의 판소리는 판소리의 매력이 있는 거고
1: 네.
0: 정가는 정가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과 울림이
1: 맞아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다 우리 건데요, 뭐.
0: 그렇죠. 예. 판소리는 사실 그 서민들 저작거리나 네. 뭐 이런 평민들과 호흡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고
1: 네.
0: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가는 궁중이나 양반들의 음악이다. 역시
1: 혹시 예. 그 저기 정도전이 조선을 처음 세울 때
0: 네.
1: 양반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전 국민의
0: 모르겠어요.
1: 3%였어요.
0: 오 진짜요?
1: 예. 나중에 1894년에 예. 그
0: 1894년?
1: 아니 그 갑오경장이 일어났을 때
0: 네네.
1: 그때는 양반이 한 14~15% 됐었고
0: 네. 아니
1: 그래도 14~15%라고 하더라도
0: 네.
1: 양반 아닌 사람이 85%였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양반이신 건 참 다행이지만
0: 아니 근데 양반은 재미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럼요. 서민들의 네. 삶이 굉장히 막 활동적이고
1: 네.
0: 재미가 있잖아요.
1: 네,
0: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근데 양반이 예. 뭐가 좋습니까?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1: 아니 양반 출신이 왜 그러실까?
0: 그래도 저는 양반이었습니다.
1: 제가 지난번에
0: 살았습니다.
1: 저기 그 예. 하동의 그 최참판 댁을 한번 갔었어요.
0: 네네네.
1: 그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 댁 거기에 가면은 거기서 그 밑에 그 평산인가요? 그 이제 그 들이 쫙 보이면서
0: 네.
1: 그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딱 그분들이 하시는 그 풍류를 한번 내봤는데
0: 아하.
1: 야 정말 그 양반도 할 말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신발 신고 안 나가니까 이제 그렇겠죠.
0: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왕들도 수명이 짧았잖아요.
1: 네.
0: 그죠.
1: 그럼 오늘 약간의 그 좀 사이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0: 네.
1: 이 정가가
0: 네.
1: 이 그야말로 궁중 음악이었거든요.
0: 네.
1: 이 정가. 근데 난 왜 발을 정자를 썼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 발을 정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0: 불협화음이겠죠?
1: 그죠. 불이겠죠. 부.
0: 예, 부.
1: 근데 우리 정악, 정가의 그 대비되는 민속악은 민속악이라 그러지.
0: 아.
1: 그 저기 뭐야 그 나쁜 거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0: 네.
1: 발을 정자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0: 네.
1: 지네가 계속 정가라고 써서 그런 거
0: 아,
1: 같은데.
0: 그런가요?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음악인가?
1: 그렇다고 하죠.
0: 네.
1: 그런데
0: 네네네.
1: 그 정가도 그 저기 일제 시대 들어와서 못 배웠어요.
0: 아,
1: 안 가르쳐졌었어요.
0: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1: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일제 시대가 오기 전에는
0: 네.
1: 이제 정화학원 뭐 이런 데서 그것들을 계속 그다음에 저기 뭐야 종묘제례학 하는 그런 분들 다 그 양성을 했는데
0: 네.
1: 그 후에는 제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 그 단어가. 이왕직 악보라는 거를 일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일제가 만든 거예요?
1: 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이왕직이라는 사람이
0: 네.
1: 학교를 세웠던가 뭐 이래가지고 악보를 만들었나 그랬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이씨왕조 그래갖고 이놈들이 이왕
0: 와.
1: 거기서 근무하는 이왕직 악보라는 단어를 이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0: 뜻이군요. 네.
1: 그래서 거기서 요 그래도 정가나 이제 종묘제례학은 가르쳤는데 민속악은 안 가르치고 그 이 사람들이 그 민속악의 그 저기 뭐야 무서운 점을 안 거죠.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무서운 거는 광군이 아니라 의병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그 저 일본 사람들이 아니까.
0: 네, 네.
1: 그래서 민속악을 탄압을 해서 민속악은 싹 없어지고 그것이 다 권번으로 갔어요. 권본은 아시죠? 기생학교.
0: 권본이 기생학교.
1: 예, 기생들 가르치는 데거든요.
0: 아,
1: 거기서 뭐 가야금 가르치고 소리 가르치고 기생들의 다른 것까지 다 가르치는 그런 권번에서만 가르치게 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맨 처음에 특히 19년까지 그 1910년서부터 19년 사이 문화 말살 정책을 필 때는 네네. 정말 우리나라 민속학은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배우려면 기생이 돼야만 됐었어요.
0: 어머나.
1: 근데 누가 기생 돼서 그걸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기생 거기에서 이렇게 점점 나오기 시작했군요.
1: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네. 1930년대에는 그 훨씬 더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걔네가 이제 풀어줘가지고 그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도 32년도에 조선일보에 네. 나왔기 시작을 했고 한 32년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뭐 무슨 조선성악협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민간인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긴 해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처음에는 한 15년 정도까지는 그 저기 뭐 전혀 민속학을 못 배우게 아하. 그렇게 했었어요.
0: 이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그 유산으로 네. 지정됐네요.
1: 네, 오래 전에 됐어요.
0: 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
1: 네.
0: 정가
1: 그때
0: 역시
1: 그거를 하시느라고 네. 그 안숙선 선생님, 조통날 선생님, 네. 그 뭐 저기 또 뭐 이런 분들이 전 유럽으로 순회 여행을 순회 공연을 떠났어요.
0: 네네네.
1: 그래갖고 무조건 완창을 하는 거야. 한 분이 하나씩 서로 돌아가면서 네. 그 완창이 말이 그렇지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다니면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완창을 하면서 네네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서 알렸어요.
0: 아하.
1: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조통달 선생님이니까 조통달 선생님 말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 된 거야라고는 얘기하지만 딱히 그것만이겠습니까만은
0: 네네.
1: 정말 그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0: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가 역시 특유의 그런 정적인 아름다움으로
1: 그것도 유네스코죠.
0: 서양의 미니멀리즘 음악과 좀 이렇게 다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정말 우리 소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서양 사람들은 타민족들은 우리의 이런 전통 음악 정가라든가 판소리를 듣고서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1: 그러죠.
0: 예. 네. 퓨전 국악이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1: 그렇게
0: 또
1: 나와야 돼요.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0: 관심이
1: 제가
0: 많아요.
1: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에 몇 개만 남고
0: 네.
1: 나머지는 또 분명히 사장될 거예요. 하지만 그 몇 개 남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같은 거,
0: 그쵸.
1: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그 뭐 매덕 뷰를 찍었잖아요 유튜브에서
0: 네네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선이 되나가는. 근데 그 사람들은 창극단
0: 네.
1: 이런 데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율 배반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은 네. 그분들은 한국에서 제일 그 저 편안한 직장이 만약에 이제 그 국악원, 창극단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신 분들, 못 들어가신 분들.
0: 그렇군요. 자, 김원일 선생님 이번에 뭐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흥내소리
1: 네.
0: 김원일 선생 미산지 네. 수군가 완창
1: 네.
0: 초대합니다 라고
1: 네.
0: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0: 좀 소개를 해주세요. 미산지가
1: 네,
0: 무슨 뜻인가요?
1: 미산은 그 박초월 선생님의 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0: 아하.
1: 박초월 선생님에서 조통달 선생님으로 내려와서 조통달 선생님에서 저한테 내려오는 그 미산지 수군가를 하는데 흥보가도 지난번에 했고요.
0: 네네네.
1: 미주에서는 지금까지 완창이라고 한 게 딱 세
0: 네.
1: 번밖에 없어요.
0: 오호,
1: 첫 번째가 그 2015년도에 제가 했고
0: 네.
1: 2016년인가 그 제가 했고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연운 서운정 선생이 이제 심청가를 했고
0: 네.
1: 이번에 제가 수군가를 다시 하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회가 없는 그런 연주회예요. 아하.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요새 죽어가고 있습니다.
0: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네.
0: 목소리 관리 잘 하시고요.
1: 네.
0: 뭐 3시간 완창을 3시간 하셔야
1: 하는데,
0: 되니까.
1: 예, 아마 언제 가는지 모르게 곤방 시간이 가실 거예요.
0: 예,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동양선교교회에서 공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예, 많이들 공연에 참석해 주시면
1: 네,
0: 고맙겠습니다.
1: 이거는 정말 요즘 국악이 다시 리바이벌해 올라오는 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0: 네, 네, 네.
1: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8월 그리고, 첫날.
1: 예, 잉글리시 서브타이틀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0: 자막으로 다 처리가
1: 네.
0: 된다면서요.
1: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나 네. 그래도 개들이 와도 다 보고 이제 즐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좀 아이들도 네. 좀 와서 보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가족이 다 함께 가셔서 예, 공연 네.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1: 네, 그렇죠.
0: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8월 첫날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김원일 선생님은 국악 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영리단체예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제가 그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를 지어주셨는데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는 이제 그 흙내 소리라고 흙냄새 나는 소리라고 해서 제가 줬어요.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0: 좋습니다.
1: 그날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흙내 소리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김원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판소리의 뜨거운 열정과 또 정가의 깊은 절제의 노래가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에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지난주에 그 재즈랑 네. 검은고랑 한 것도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도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야 이런 거를 자꾸 발굴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자, 우리 소리 연구가로서 귀한 지혜를 나눠주신 김원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0: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들어봤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창에서 판소리는 안 들려주시나요? 방송에서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방송에서는 판소리를 듣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안 되고요. 이번 공연 8월 1일 공연이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이 미산지 수공과 완창, 예,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이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 관람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영킴님, 예, 이 공연 꼭 가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텔레트론이 그동안

0: 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저는 물러갈게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웃음이 가득한 행복하고 활기찬 주말 되십시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도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쩌죠. 죄송합니다. 이 노래 끝까지 못 듣고요. 그냥 예, 중간에 끝날 것 같아요.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 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 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아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어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시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물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웨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 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의 권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일주일 중에서 유일하게 금요일 오후가 주는 어떤 설렘, 기대, 내지는 희망, 아, 이것을 좀 담아서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뭐 햇살이야 무조건 따사롭고 아주 LA다 랄 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후 3시쯤 되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 정말 여러분들 많이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오후의 마무리를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갈 때 그 전날 그 설레임 있죠? 김밥 막 싸서 준비하고 이랬던 그 설레임 잊으시진 않으셨죠? 자, 지금 이 순간을 내일 소풍 가는 날로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를 보낸다면 조금 설레임이 있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으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풍 가는 기분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보셨죠? 웃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 소풍 얘기했는데 소풍 가기 전날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똑같은 얘기지만 소풍의 꽃은 일단 김밥 아니겠습니까? 김밥의 꽃은요, 제 기억으로 김밥을 막 싸다가 맨 꼬다리 남은 거 거기가 제일 맛있대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추억도 나고, 소풍하면은 그 귀한 바나나를 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타라는 그 음료수를 좋아해서 그 오렌지 맛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넣고 오늘 조금 지치는 오후이긴 하지만 여러분 소풍 간다는 기분으로 오늘 저녁에는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늘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출출해지면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시간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라비님, 금요일은 왜 항상 불탄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불탄다니까 저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죠. TK님 병원 다녀오셨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TK님 카톡으로 들어오세요. 많은 친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어제서부터 뵈니까 참 굉장히 흐뭇하고 반가운 것이,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말씀도 나누시고 음악도 나누시고 또 몇몇 분들은 새벽 6시 넘어서 출근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하루의 일과를 카톡으로 나누시는 거 너무 보람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시카님이 왜 카톡으로 옮겼어요? 게시판에서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원활하고 편안한 소통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님 들어오셔서 불금 내 친구들 어서오세요. 제시카님, 크리스틴님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7월 13일에 키모 받으신다고요? 예, 몇 번 받으시고 수술하시면 분명히 완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김밥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무지하게 배가 고파질 것 같아요, 우리 소반식당에 우리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먹는 밥인데 반찬의 미학이다, 뭐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밥에서 기본적인 반찬하는 건 기본인데, 그 반찬의 미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왜 생겼는지 제가 잠시 후에 모셔서 그 이유나 좀 그 방법을 좀 알아서 여러분께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오늘부터 새로 광고가 생겼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그리고 이거는 2부에 나오는 광고인데 오늘 보너스로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3: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TK님 응원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카톡 들어오셨고. 아, 우리 순철님 어서 오세요. 예, TK님 치료 잘 받으시라고. 아, 우리 순철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아까 우리 장요셉 단장님하고 대화 나누시는 거 보니까 아, 그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리가 바로 장요셉 단장님이 아, 연주도 했었고 신청한 노래였는데 오늘 그 노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7월 13일날 항암 주사 3차 맞으신다고.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화면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 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그런가?
1: 아, 살이 찌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네. 오히려 마르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방송하고 뭐 무대에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근데 다이어트해서 몸이 좀 날씬한 건 좋은데 근데 얼굴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역시 아무래도.
1: 네.
0: 그래서 나이가 들면
1: 네.
0: 그냥 잘 먹고 뽀동뽀동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저희 남편이 맨날 놀려요. 이 오. 연약한 몸에 왜 연약하냐고 놀리냐면 뼈가 없대요. 안 잡히니까 뼈가.
0: 아이고.
1: 뼈가 안 잡히니까 뼈도 없는 여자가 얼마나 네. 연약하냐고 막 놀려요.
0: 그러셨구나. 그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셨어요?
1: 네, 잘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요즘 그 제가 들어보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캐대헌이라고 그 우리 그 만화 가지고 네. 굉장히 그 초대박을 친
1: 네.
0: 그 팀들이 스태프들이 와서 식사를 하셨다고 네. 캐러링도 하고
1: 맞아요.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1: 그냥 아니 뭐 골든글로브 받고 오셨고
0: 예, 예.
1: 그다음에
0: 예.
1: 또 그 오스카 받고도 오신다 그래갖고 오셨는지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1: 그러고
0: 네, 네.
1: 또 그쪽에서 전부 이제 파티할 때
0: 캐러링
1: 또, 네, 저희가 가서 해줬어요.
0: 근데 그런 그 사실 네. 그런 파티는 외국인들 파티잖아요. 한국
1: 그렇죠.
0: 파티가
1: 한국
0: 아니고
1: 사람도 있고 파티도 있고
0: 그럴 예. 때는 어떤 음식을 위주로 준비해 가시나요?
1: 우리 음식 그대로 해가지고
0: 와,
1: 가서
0: 거기도 예, 뭐 예. 저기 그 간장게장도 갖고 가고 뭐
1: 예, 예.
0: 은대구조림도
1: 예.
0: 갖고 가고 그래요.
1: 그런데
0: 갈비찜도
1: 이제 뭐
0: 갖고
1: 통째로
0: 가지고.
1: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조금만 그릇에다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0: 네.
1: 이렇게 서브하고 그래. 저는 못 갔어요.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이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서브하고 다 해줬다고 그러네.
0: 제 생각에 다른 반찬보다
1: 예.
0: 그 외국 분들은 갈비찜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달달해서
1: 예.
0: 워낙 갈비찜. 바비큐도 좋아하니까
1: 예.
0: 아 그랬구나.
1: 예.
0: 자 그런가 하면은 6월 달에는 이현우 요리사와 가족들이 또 소반에 오셨었다고.
1: 예.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저 유명한 사람이야
0: 네네네.
1: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0: 네.
1: 하게 됐는데
0: 네.
1: 이제 그 엄마하고는 지금 너무 친해가지고 그 엄마가 계속 저한테 뭘 막 갖다 주셔요. 막 빵도 거기서 갖다 주시고 막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바쁘니까
0: 네.
1: 한 7월 넘어서 이제 우리 집에도 한번 같이 오고 음식도 아마 그분은 유튜브가 워낙 유명하신
0: 예,
1: 분이니까
0: 예, 예, 예.
1: 이제 같이 우리 집에서도 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재밌습니다.
0: 아, 자 이거는 사실 네. 뭐 그 소반식당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집에서 기본적으로
1: 네.
0: 뭐 많이는 안 하지만 한두
1: 네.
0: 가지 반찬도 하고
1: 네.
0: 뭐 된장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들 하시잖아요.
1: 네, 네.
0: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만일에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름에는
1: 네.
0: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하는 게 몸에도 좋고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1: 제일 정말 요즘부터는 점점 이제 입맛이 조금 떨어지는 더우니까
0: 그렇죠 지치니까 입맛이 없어요
1: 없죠
0: 예.
1: 그때는 나도 지금 좀 이제 오늘이나 이제 마켓 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열무김치가 열무김치 있으면 그거는 정말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국수
0: 너무 좋지.
1: 삶아서 말아 먹어도 되고 비벼 먹어도 되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게 영양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0: 아, 열무김치가. 네,
1: 열무김치가 그 이런 전문적인 말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사포닌이 거의 인삼 산삼보다 더 많다고 이래요.
0: 열무에 그래 들어가 있다는
1: 그렇대요.
0: 얘기죠.
1: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섬유질이 많아서 또 좋고 야채 먹어서 좋고 그래서 뭐 영양이 아니 막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이 그냥 밥맛 없을 때 못 먹은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1: 그래서 열무김치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고 마켓 가서 열무가 어떤가 열무도 너무 커도 맛없고 너무 적어도 막 적당한 크기로 해서 따듬어서 그거를 저는 감자를 삶어요. 그 열무에는
0: 김치에다가 예, 감자를 넣어요?
1: 감자를 삶아서 이제 오래오래 끓으면 예. 이렇게 부셔요 이렇게 예, 얇게 부셔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덩어리 있어도 조금 그냥 같이 넣어요
0: 예.
1: 그렇게 하고 액젓 좀 넣고 예. 살짝 소금에다 절여도 돼요 그 따듬어서
0: 예.
1: 절여서 그냥 씻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좀 사과 좀 갈아 넣고 양파 마늘 넣고 뭐 오이 좋아하는 분은 오이 넣고
0: 예, 예, 예.
1: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냥 부어서 한 이틀 한 요즘 더운 날은 아마 하루면 말로
0: 야, 굉장히 쉽네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넣으세요. 그러니까 액젓 간만 맞으면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다음에 사과 조금 갈아 넣고
0: 네.
1: 뭐 양파하고 마늘하고 좀 갈아 넣고 파 좀 썰어 넣고
0: 네.
1: 오이 넣고 그냥 간만 맞춰서 놔두면 아마 요즘 같으면 하루면 익을 것 같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비벼 드시든 말아 먹든 뭐든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더 또 좀 더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요즘 코스코 가니까 삼겹살을 아주 얇게 썰어놓은 게 있어요. 통삼겹살.
0: 코스코에?
1: 네. 통삼겹살도 있는데
0: 예, 예.
1: 오전에 빨리 가야 된대요. 너무 다 사가버려가지고
0: 인기가 좋아서.
1: 오후 가면은 없대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 돼지고기가 아주 좀 연한 건 것 같아요. 오래된 게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전 돼지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0: 그러세요.
1: 근데 그거 맛붙여가지고요. 그걸 좀 계속 사다 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삼겹살 나는 안 먹었으니까 잘 돼지고기를
0: 예, 예, 예.
1: 제가 돼지띠고 또 통통하니까 우리 남편이 네. 같은 저기끼리는 먹는 네, 네. 거 아니라 그래갖고 또 몸에도 좀 안 맞고 그랬어요.
0: 예.
1: 근데 이거는 뭐 부작용도 없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이상해. 그거는 반찬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삼겹살에다가 그냥 삼겹살을 이렇게 그냥 하나로 먹어도 돼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그거 넣고 익은 김치 있잖아요.
0: 예.
1: 한 포기 툭툭툭 썰어놓고 그냥
0: 그거 최고죠.
1: 마늘 좀 한 주먹 집어넣고
0: 그럼요.
1: 그냥 이렇게 볶으면 되는 거예요.
0: 볶아서 먹으면
1: 그럼 뭐 김치도 필요 없고
0: 예.
1: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거하고 그냥 밥 먹고 술 드신 분들은 그냥 술 한 잔 넣고 먹으면
0: 네네네.
1: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한국 그리고 맛도 있고
0: 예,
1: 그래서
0: 예, 그렇죠.
1: 요즘 그 맛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부럽습니다.
0: 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자, 갑자기 생각나는 게
1: 네.
0: 열무하고 알타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저는 알타리라는
1: 알타리는 그거
0: 다른
1: 그 청강무 그거 아닌가요?
0: 아,
1: 예,
0: 열무하고
1: 같은데, 예.
0: 왜냐하면 제 기억에 뭐 그 알타리 무 알타리 김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1: 네.
0: 그게 열무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건 모양이네.
1: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참 어중간한 게 뭐냐면 저 21살에 미국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되게 세련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생긴 거는 완전 시골 아줌마에 시골 아줌마에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별로 안 해봤어
0: 네네네.
1: 미국 와서도 일하느라고 생활을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말도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 생각에 알타리무는 총각 그거가 그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0: 글쎄요, 예. 그런 모양이구나. 자, 이제 식당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1: 예.
0: 물론 뭐 기본적으로 우리 소반에는 아예 딱 이제 기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1: 네.
0: 광고도 하고 있지만,
1: 예.
0: 일단 간장게장, 갈비찜, 예. 은대구조림이 예. 베이스로 해서
1: 네.
0: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이렇잖아요.
1: 네.
0: 물론 전 개인적으로 갈치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1: 예.
0: 자 그러면. 이 손님들 오시는 입맛에 따라서 계절별로 메뉴도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1: 거의 그대로 간 것 같아요. 1년 내내.
0: 예. 1년 내내.
1: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름에는 좀 여름 음식 시원한 거 좀 하고 겨울에는 좀 뜨거운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0: 글쎄.
1: 저희는 너무 그게 딱 그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메뉴를 거의 바꾸지를 못해요.
0: 근데 저는 참 그 어떤 식당을 가보면
1: 네.
0: 메뉴가 벽에 까뜨기예요.
1: 예.
0: 그러면 제가 얼추 쉬어도 50가지예요.
1: 예.
0: 아무리 주방이 뛰어나도 50가지를 다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1: 예.
0: 아니 음식은 하는데.
1: 네.
0: 근데 우리 소반을 가보면 몇 개 안 돼요. 네. 사진도 큰 데다가. 네. 야, 이래야 전문적으로 좀 뭐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나오지 않나. 혼자서 네. 그런 생각을 가끔 네. 해요.
1: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메뉴가 좀 더 많았어요.
0: 아~
1: 근데 제가 이게 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날마다 하루에 뭐 은대구가 몇 개 나가고 갈비 예. 그걸 적었거든요. 하고 그렇죠. 예. 한 5년인가를 적었을 거예요.
0: 아~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부터 안 팔리는 건 무조건 뺐어요. 왜냐면은 아~ 냉장고 오래 놔두다 보니까 그렇지. 냄새도 나고 신선하지가 않아요.
0: 그럼 당연하죠.
1: 그래서 빼기 시작하다가 계속 빼면서 이제 빼다 보니까 지금 그 메뉴로 하는데
0: 예.
1: 이제 좀 더 빼고 싶은데 더 이상은 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우리는 한 20까지도 안 되는데
0: 안 되는 것 같아요.
1: 예, 안 돼요. 근데 너무 종류가 많으면 신선하지도 않고 내가 예. 옛날에 되게 유명한 집 가서 거기서 잘 안 팔리는 거를 시켰는데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완전 오래되었고 막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집이 좋은 식당인데도
0: 네.
1: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메뉴를 최대한으로 다 줄여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기도 너무 쉽고 재료도
0: 그렇죠. 예, 예.
1: 그렇죠. 신선하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해봐야 10가지도 안 나가요 사실은.
0: 네, 글쎄요. 예. 그런 것
1: 항상
0: 같아요.
1: 그 맛있는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뉴가 많다고 저기 한 건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통 외식을 할 때는 집에서 잘 먹기 어려운 거
1: 네.
0: 주로 이제 저는 생선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 좀 냄새도 나고 이 조리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식당 가서 임현수를 좋아해서 시키면
1: 네.
0: 일단 딱 상에 오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잘 네. 순환이 잘 안 되는 메뉴라는 네. 얘기죠.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0: 네.
1: 그 집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드셔야 돼요, 사실은.
0: 아.
1: 그래야지 신선하고
0: 네네.
1: 맛있고.
0: 네,
1: 그 집 가서 뭐 유명하지도 않은 거 뭐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시키면은
0: 그렇죠.
1: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고
0: 아.
1: 그 집에서 되게 잘 팔리는
0: 네네네.
1: 거. 보통 주인이 권할 때 아, 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몇 명이 왔는데 이거 하고 구색이 맞는데 막 이상한 걸 시킬 때는
0: 아.
1: 한 번쯤 내가 권해줘요.
0: 아, 값은 좋은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1: 값은 같은데 되게 푸짐하고
0: 그렇지.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0: 네.
1: 아니면 막 찢어지게 시키면은 좀 안타까워 어떨 때는. 근데
0: 아.
1: 고집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0: 아.
1: 그렇게 하고.
0: 그렇죠.
1: 근데 보통 내가 이제 이렇게 권해주면 이거하고 구색이 맞고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분들은 거의 그대로 시키세요.
0: 아, 예.
1: 모르니까.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시키신 분인데 보통은 가끔 이렇게 따로 시키면 되게 먹기도 그렇고 보기도
0: 그렇죠.
1: 푸짐하지 예. 않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대로 역시 소반하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기본 틀이고
1: 맞아요.
0: 그걸 일단 시키고
1: 예.
0: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찌개를 시키든지
1: 예.
0: 그거는 이제 다음 선택권이라고
1: 예.
0: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 예. 것 같아요.
1: 되게 혼자 오신 분들은 뭐 구이, 뭐 고등어구이,
0: 예,
1: 갈치구이,
0: 예, 예,
1: 뭐
0: 예, 예.
1: 조기구이, 뭐 임현수구이 거기에다 된장찌개가 나오잖아요.
0: 예.
1: 혼자 오신 분들은 거의 그걸 많이 시키시고 예. 그다음에
0: 이제 여러분 오시면 예. 거기서 이제 조림.
1: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예. 애드하고 그다음에 뭐 알탕 애드하고
0: 네네네.
1: 아니면 해물 두부전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애드하고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거의
0: 예. 그렇시구나.
1: 네.
0: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 하나 드리면 혼자 가시면 꼭 갈치구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1: 고등어구이도 진짜 맛있습니다.
0: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자, 제가 알기로 이제 항상 이제 마켓을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1: 예.
0: 이제 오랜 세월 그러시다 보니까
1: 예.
0: 이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예를 들어서 야채를 한눈에 봐도
1: 예.
0: 아, 오늘은 좋다.
1: 예.
0: 오늘은 어제보다 못하다.
1: 예.
0: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나요? 보통 야채 같은 경우는.
1: 야채는 벌써 싱싱한 거는 벌써 보기도 싱싱하고 색깔이 되게
0: 색깔이
1: 선명하잖아요.
0: 좀 선명하죠.
1: 예.
0: 예, 예.
1: 근데 세일하고 막 어떤 거는 그러면 예. 오래된 거 막 주고 그러면 진짜 기분 안 좋고 세일에도 되게 좋은 게 있고
0: 네네네.
1: 저도 진짜 좀 양심은 없지만 대신대로 세일한 거 손님한테 적하게 대접해야 되니까 사는데 그러니까 한 제가 세 군데를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집은 오이가 좋고
0: 네네.
1: 대강 이제 다 알아요 제가.
0: 아 그렇죠. 예, 예.
1: 쑥갓은 어디가 좋고
0: 그렇지.
1: 뭐 샐러리는 어디가 좋고 거의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핑핑핑 돌면 하루에 세 군데 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0: 아, 그러시구나.
1: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아니까.
0: 근데 예. 사실 뭐 저는 뭐 요식업에 대해서 진짜 빵점이지만 지금 우리 저 대표님 말씀대로 세 군데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게 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1: 저는 아니까
0: 일일이.
1: 내가 필요한 게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딱딱딱 돌고 딱 오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거의 그거니까.
0: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은 특히 아시겠지만 여자분들도 만일에 마켓 가시면 재료를 사실 때 좀 눈에 띄고 좋은 걸 사시고 좋은 재료를 사와야 그걸 다듬어서 음식을 만들어도 맛도 훨씬 나고
1: 그럼요.
0: 더 싱싱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
1: 가끔 가면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저는 워낙 하니까
0: 그렇죠.
1: 어디가 뭐가 있다 어느 집에는 뭐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만 지금 방송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저는 운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옷 할 때는 샤핑센터를 진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야 돼요.
0: 예,
1: 옷을 봐야지
0: 그렇지,
1: 새로운
0: 알지.
1: 걸 아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운동이었고 지금 식당 하면서는 마켓 도는 게 운동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운동을.
0: 그렇죠.
1: 식당에서 일한 것
0: 빼놓고.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지.
1: 그러니까 그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음식 하다가도 아 오늘 뭐가 나왔지 새로운 게 막 그러고 목요일부터 세일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러면은 막 가고 싶어. 근데 어제는 재료가 많아서 못 갔어요. 이제 이거 마켓 이거 방송 끝나고 또 가야지.
0: 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여름이 오면 아까 말씀대로 입맛도 떨어지고 우리 말로 얘기할 때 기력이나 원기가 좀 떨어지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삼계탕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여름 건강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 저는 그날 먹는 거를 저는 평생 좋아했어요. 다른 거는 내가 안
0: 지난번
1: 원하는데.
0: 말씀에 여행에 먹으러 가신다고 그
1: 어디든지 가면 먹으러만 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먹는 건 제가 쓰는 편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다고 고급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내가 그날 딱 일어났는데 지금 뭐 먹고 싶지? 그럼 그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그 파스타집을 하잖아요. 걔가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손자들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가져와 하고 둘이 바꿔 먹자. 걔네는 40불인데 우리는 200불을 지졌어요. 걔네가 훨씬 부자인데.
0: 그렇지. 그랬구나.
1: 그래갖고 그리고 그때 먹고 싶은 거예요. 피자 먹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막 손님들 와서 보면 뭐 짜면은 뭐가 안 좋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뭐 막 어떤 분은 막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필요 없이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살찌고 뭐 특히 아픈 사람들은 지금 뭐 내가 당뇨가 있어서 뭐 단 거를 먹으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무조건 먹어서 몸을 일단 건강하게 해놓고 나중에 네네네. 해야지. 지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쏙 살이 빠져 있어요. 뭐 당이 있으니까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암이 있으니까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내 몸이 지금 지쳐 있는데.
0: 그렇지.
1: 뭐를 이겨요. 일단 먹어서 건강해져야지 행복한데.
0: 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1: 아니 우리... 근데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 말을 들어야죠.
0: 아니 근데,
1: 저는 그래요.
0: 그 요사에 이런 얘기 있어요. 병원에서 암의 65% 이상이 원인이 없이 다 스트레스에 의한 거래요.
1: 스트레스하고 과로.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세요. 뭐 약주를 꼭 몇 잔씩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끊으시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몇 잔씩 드시라고 그러고.
1: 그럼요. 네? 먹어야죠.
0: 그래야지 그게 풀리지.
1: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다가 그게 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 다 우리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어야 벌써 기분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1: 안 먹으면요 진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힘도 없고 일단 저는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0: 그거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1: 지금 우리 집 뒷산에 불이 지금 월월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타면 타는 거고
0: 그렇죠.
1: 일하는 사람이 물 주고 있다니까 뭐 그러나 보다 하고 작년에도 불이 진짜 그 동네 동네 다 났거든요. 막 경찰이 나가라고 난리예요. 근데 여보 네. 나 잘 테니까 정심 한번 깨우고 나 그렇지 않으면 깨우지 말고 저녁 내 자고 일어나니까 아, 새벽 그렇구나. 4시에 꺼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걱정을 해야지 왜 미리 걱정을 한가. 그래서 불타도 나 지금 불타고 있으면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우리 바로 뒤에요. 예, 흔히
0: 예.
1: 보여요.
0: 예, 예.
1: 근데 내가 간다고 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놔두자. 그리고 타면 그때 걱정하고
0: 아.
1: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막 예, 고민이 생겨도 예, 예. 그때 뭐 안 되는 걸 미리 막 걱정하고 난 이걸 못해요. 딱 아. 걱정 생기면 딱 하나 먹고 그 배부른 거로 그대로 자는 거예요.
0: 근데 제가 이제 뭐 벌써 여러 번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화면에도 여러 번 보이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란 스마일 바지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이렇게 달고 다니던 거. 네. 우리 대표님은 항상 스마일 바지 같아. 항상 눈에 웃음이 있으시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네. 지난번에 제 기억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1: 예, 예.
0: 우리는 가족끼리 하니까 조금 덜 가지고 하면 된다. 예,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가 특히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면
1: 예.
0: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님의 그런 철학이
1: 예.
0: 그 오늘의 소반이 있게 예. 만들지 않았나.
1: 예.
0: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해서 후덕하고 넉넉한 인심.
1: 예.
0: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음식도 권해주고 맛있는 반찬 해주고 그 사람들 먹는 게 즐거우니까 손수 가서 몇 군데 들려서 좋은 재료 사주고
1: 에이.
0: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 가지가 다 즐거움이 연속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1: 에이.
0: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그런 식당을 가면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저는 좀 가족들한테는 되게 좀 냉철한 편이고요.
0: 아.
1: 외에는 그 외에는 저는 누구하고도 그 하고 싶지 않아요.
0: 아, 네. 그렇구나.
1: 가족들한테는 조금 냉철한 편이에요.
0: 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과 놀턴 코너에 보면
1: 네.
0: 아주 하얗게 이쁜 간판이 있습니다. 혹시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323-936-9106 323-936-9106이고 매주 화요일 하루는 쉬십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갔다 화요일 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1: 오늘도 손님이 오셔서 화요일 날 왔다 갔다 네. 왔다고.
0: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식당들이 화요일 날 주로 이제 문을 네. 안 닫는 편이니까
1: 네.
0: 그래서 아마 화요일만 기억해 두시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2부 시간에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구절이 맛있는 소반식당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저녁에 찾아가셔서 모처럼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0: 네네.
1: 진짜 먹어야 돼. 안 먹으면요 아무것도
0: 네네.
1: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조금 저혈압인 편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0: 예.
1: 안 먹으면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0: 아.
1: 되게 막 기운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미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몸이.
0: 아.
1: 그러니까 저는 그때그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0: 네네.
1: 막 나는 그냥 뭐 살찔 거 생각도 않고
0: 아.
1: 그렇게 먹어도 이 정도면 만약에 지금 같으면 나 같으면 한 300파운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0: 네.
1: 먹고 신경 안
0: 네네.
1: 쓰고 먹으면
0: 네네.
1: 근데 300파운드 안 그 반보다는 좀 더 나가요. 그래도
0: 네네.
1: 그래도 그냥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0: 네네. 예. 알겠습니다.
1: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안 해요.
0: 자 소반에 자 못 돕니다. 잘 먹자. 잘
1: 예.
0: 먹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0: 예.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건강하게 또 다음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2부 시간에는 지금 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타이틀송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라디오 서울의 총무국의 보배 안선영 씨, 우리 라빈 씨하고 함께 제가 어떤 코너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어떤 코너인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TK님, 7월 13일 월요일이 키모 치료하시는 날이라고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마치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아이고, 우리 장 단장님도 들어오시고 치료하고 시간 되시면 잘 마쳤다고 연락 주시라고. 네. 크리스틴님 주변에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열심히 일하는 70대 분이 계신다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예. 우리 알총님은 97년부터 우리 제시카님 97년서부터 세크라멘토에 계속 사셨죠. 예. 한국 사람 보기 힘들었다고. 세크라멘토는 아직 H마트도 안 들어왔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 갈비집도 생기고 여전히 맛없고 비싸긴 하지만 꼭 오셔서 소반 한번 들려보세요. 갈비찜 한번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민기입니다. 친구.

우리가 이 김민기 씨의 노래를 듣고 김민기 씨를 표현하되 대한민국의 밥 딜런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비비안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청님 가보지 않고도 소식을 들으니 좋은 세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단장님이 저희 방송에서 연주도 하셨고 또 노래도 들었던 에보니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영원히 사랑하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리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저 짱짱님은 주정부 공무원이시군요. 20년 되셨다고. 아, 그러셨군요. 아, 예. 자, 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 라비님께서 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대답은 하긴 하는데 언제서부터인지 불타는 금요일로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쨌든 뭘 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정열적이고 사실 뭐 내일 꼭 무슨 내 계획이 있거나 또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괜히 금요일 되면 좀 설레고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했었고, 제가 주로 금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신나는 음악 몇곡 이렇게 나이트식으로 분위기도 잡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명곡 원 서머 나잇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낮에는 내 친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It's a heartache. 아, 이 노래를 부른 보니 타일러. 어제로 기억이 됩니다. 75세를 일기로 안타깝게도 하늘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참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이은하 씨 정도로 표현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분위기 올리겠습니다.

0: 네, 참 신나는 노래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이 노래 러퍼션 넘버 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우리 저 형들이나 고고 출던 그 당시죠.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남자들도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고 그랬던 야외 전축 야전 틀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렴풋나마 신나게 트위스트 고고를 추던 그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본 그런 추억의 팝송들 함께 나눴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8: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8: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김현진과 함께한 마량에 가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라스베가스요? 뉴욕이요? 샌프란시스코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사이 그 가수들이 말이죠, 본인이 인기를 얻기 전에 전국에 있는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노래들을 많이 해서 본인의 그 PR을 많이 알리러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에 우리 김현진 씨가 충청도 대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강사입니다. 가수이면서 그 김현진 씨가 많이 초청해줘서 임영웅 씨가 거기 무명 시절에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나서 그 고마움으로 각종 방송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줘서 역주행을 해서 요새 다시 인기를 얻게 됐던 그런 약간 흥부 스토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른도시의 보랏빛 엽서를 본인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우리 임영웅 씨.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그런 좋은 곡을 선물을 받고, 참 흥부 스토리가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가요계에도 있다는 게 참 따뜻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여러분 항상 익히 알고 계시는 우리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싱 앤 마케팅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이 돈을 또 키우고 자라는 방법을 아주 귀한 정보죠, 알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평론가 또 지금 이곳 라디오 서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네.
0: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기인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2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주제로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0: 네네.
1: 그러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0: 근데 네. 이번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보니까 각 세미나마다 이 토픽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는 그 은퇴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0: 네네.
1: 했었어요.
0: 네네네.
1: 다섯 개 교회에서 했는데 7월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먼저 7월 11일 바로 토요일이죠.
0: 네네.
1: 내일인데요. 상속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0: 아, 샌디에고에서.
1: 예, 저희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있잖아요.
0: 네네.
1: 샌디에고 지역 분들이 사실은 LA까지 올라오셔서 변호사님을 만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 자꾸 미루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자꾸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상속 준비 못 하시게 되고 나중에 마음의 짐만 더 커지게 되고
0: 그렇죠.
1: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내려가서 저희 오피스에서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0: 네.
1: 상속 워크숍이 있고요.
0: 16일에는
1: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트 저희 오피스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0: 네, 네.
1: 그 에이전트 모집
0: 저희가 지라는
1: 네.
0: 예, 예.
1: 그래서 재정 전문가로 다시 한번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게 미래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인지 직종인지
0: 네.
1: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서 사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드릴 것인지 어떻게 에이전트로 키워드릴 것인지
0: 네.
1: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16일 목요일이네요. 그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세미나가 부동산과 은퇴인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퇴가 될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0: 네네네.
1: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0: 그렇죠.
1: 부동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집값은 올라도 내 인컴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렌탈 인컴이 오를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뭐 빠지는 비용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HOA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택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0: 네네.
1: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1: 네.
0: 하게 되네요.
1: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0: 네네.
1: 탑 브로커 하고
0: 예,
1: 계시는
0: 예, 예, 예.
1: 그분과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0: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뭐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1: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1: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안경을
0: 그렇죠.
1: 쓰신다든지
0: 네네네.
1: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못 하시게 될 거고요.
0: 곤란하죠.
1: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신체가 네. 건강하고
1: 그렇죠.
0: 의욕이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0: 아.
1: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0: 예.
1: 어찌됐건 라이센스를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0: 그렇죠.
1: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괜찮고요.
0: 네.
1: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0: 아, 그러시겠네요.
1: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또 요즘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0: 네네.
1: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면은 아마 적정 시간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런 아무래도. 분들만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1: 네.
0: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 네.
0: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 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1: 네.
0: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1: 네.
0: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1: 뭐 이런 거죠.
0: 대해서.
1: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 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0: 네네.
1: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0: 그런데
1: 그렇죠. 그 돈이
0: 예.
1: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에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1: 실제로
0: 예.
1: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있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0: 그렇구나.
1: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0: 네네.
1: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0: 그러시네요.
1: 네,
0: 예,
1: 아직
0: 예.
1: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아. 부동산을 해결하고 네네.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자, 그 예, 만약에 세미나 네.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네. 그 전화번호 626-827-9599
0: 네.
1: 626-827-9599이고요. 네.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네네. 혹은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아, 치셔도 네.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긴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1: 네.
0: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네. 재산이면
1: 네.
0: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0: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1: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0: 네네네.
1: 저희는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의 은퇴가 예.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예.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개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재정 플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물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집은 나의 재정과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그 재정은 은퇴로 귀결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은퇴와 상속이에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고 나중에
0: 예.
1: 다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다가 물려주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0: 네,
1: 저는
0: 네.
1: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에이전트
0: 그렇구나.
1: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0: 그렇죠.
1: 믿고 있어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0: 네.
1: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0: 네네.
1: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0: 네네.
1: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0: 네.
1: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0: 네네.
1: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0: 예, 예.
1: 인컴을 찾았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0: 네.
1: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0: 아.
1: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 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0: 그렇구나.
1: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0: 네.
1: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0: 그렇죠.
1: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0: 네.
1: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0: 예.
1: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요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나면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1: 네.
0: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1: 하죠.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0: 알죠, 예.
1: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0: 그렇죠.
1: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0: 그렇지.
1: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0: 그렇지.
1: 교육받아서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0: 네.
1: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0: 네.
1: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0: 그렇구나.
1: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0: 그렇죠.
1: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거꾸로 오히려.
1: 네. 아.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가능할까요? 해서 이제 부모님을 또 보내시거나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 좋습니다. 한 가족에 그리고 또 정말은 사실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어떤 재정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0: 자, 개인적인 질문 간단하게.
1: 네.
0: 제가 은행에 집이 있어서 에퀴리가 50만 불 있고.
1: 네.
0: 지금 401k가 50만 불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1: 네.
0: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1: 네네.
0: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401k를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1: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0: 오케이.
1: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401k를 뽑게 된다면
0: 네.
1: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이
0: 그렇죠.
1: 좀 있어야지.
0: 에이.
1: 예를 들어 70은 안 됐지만 은퇴 플랜에서 401k는 내가 찾아 쓰는 돈이거든요.
0: 그렇죠.
1: 또 하나는 401k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브라켓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바이 상황이다.
0: 입장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401k는 세금을 내는 대신 내 돈이고
1: 이자는 없고
0: 여기는 이자를 내야 되고
1: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또 그리고 또 그만큼 페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지.
1: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또 401k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된다면 현금 유통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퇴 플랜이 또 이제 뭐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0: 네.
1: 직접 그런 손님들과 마주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그럴 때
1: 네.
0: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1: 네.
0: 상담을 하는 거군요.
1: 네. 전화번호는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자, 7월에 다섯 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아, 네.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0: 네네.
1: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0: 그렇죠.
1: 그러죠.
0: 네네.
1: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 멋진 말입니다.
1: 네. 네.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0: 예.
1: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0: 그렇군요.
1: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1: 네, 건강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네, 보약 같은 친구 진시몬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는 모든 분들하고 보약 같은 친구처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진심 어린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사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일주일을 정리를 하고 또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정리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사실 지금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하다가도 좀 있으면 이게 뭐야? 땡스기빙이 벌써 내 앞에 다가왔어. 이럴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징글벨 징글벨 하고 제가 방송에서 캐롤을 틀면서 야 하얀 눈이 내리는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립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고 참 항상 매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다람쥐처럼 그냥 돌아가요. 그 얘기는 굉장히 무탈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모르고 살다가 요새 와서는 다람쥐같이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지 요즘 와서 뒤늦게 새삼 하루하루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 TK님도 항암치료 무조건 성공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래 어깨동무하면서 저희가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어요. 제가 답글은 못 올려도 유튜브로도 보고 라디오로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분들이 들어주신다고 방송 좋다, 구수하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런 기분 좋은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하루도 여러분들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도 무럭무럭 또 잘할 수 있었고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준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성원 없는 라디오는 내 친구는 존재하지 않죠. 네, 저녁놀 우리 성시경의 음성으로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
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8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순종과 경계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서 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8장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과 경계의 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하고도 긴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고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8장은 그 뜨거웠던 응답의 불이 꺼진 뒤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워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보, 실천적인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역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국경을 넓히고 성읍을 건축하면서 예배의 제도, 찬양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영성 관리하는 것,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승리로 바꾸어가는 솔로몬의 치밀한 영성을 배우고 또 우리 가문의 영적 경계선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영성, 수축, 보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건축하여 그랬는데요. 건축하다는 뜻의 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행위,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 가문을 세우다,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 회복시키다, 가문을 세우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성읍들을 다시 중축하고 세워서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것, 건물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삶의 터전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뜨거워진 영성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무너진,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무너진 그곳의 거룩한 성벽을 바나, 건축, 증축, 리빌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문턱이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늘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위기를 대비하는 국고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성은요, 미스케노트라고 부릅니다. 미스케노트, 곡식이나 무기를 미리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 그 곡식으로 백성들을 배불리고 또 무기를 통해서 국방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짓는 성이죠.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확대하고 또 요충지에 미리 무기를 가져다 둠으로 인해서 병력의 이동이나 기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고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어의 목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자는 거죠. 솔로몬 왕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가뭄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안정기가 찾아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양식을 저축하고 말씀에 칼을 갈고 무기를 감추어서 미스케노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사실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고요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곳곳성에 기도를 채워넣는 겁니다. 눈물에 눈물병을 눈물에 흘림을 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감사가 가득가득 쌓이고요, 간증이 충만하게 쌓이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증인들로 가득 채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1절 말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면서 별도의 궁을 지어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궤가 미치는 곳은 다 거룩하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못하리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카다시, 거룩함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비록 정략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과 이방의 풍습이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밀한 영적 예민함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살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에 아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랬어,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사람으로서 다시 바나 건축하는 심정으로 카다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곳에 세상의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단호함이, 대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허물어지고 영성이 깨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탈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성전을, 공동체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어기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의 핵심, 거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1세대 우리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리듬,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카드를 쓰면서 메모를 남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상 속에, 성경책 속에, 자신들의 앨범 속에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직무를 카다시 거룩하게 하게 될 때에, 지켜낼 때에 자녀들은 생활 속에 성실함이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를 만나는 영적인 국고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해야 됩니다. 반화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다시 재건축, 반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산을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어서 인생의 혹한기 겨울을 만날 때에, 광야의 지대를 지나가게 될 때에 미스 캐넛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경계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담겨있는 성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범람되지 않도록 카다시 거룩함의 용성을,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 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세상에서 부유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유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유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여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르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게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별로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 보면은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 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6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0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0: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작전,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지도자로 삼을 하니까 모세가 지금 내가 지식도 없고 말도 둔합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념도 없고 옛날처럼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것입니까? 한 말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고백한 그들을 내가 네게 맡기니까 그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지거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난다고 옳은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서 또 옳은 종이 아니라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고 기적이 안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요 강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그는 한 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 주의 종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 갖고 그 종이 위대한 종이다 그 종이 위대한 종이 아니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나에게 맡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란 신명기 13장에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나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맞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신들 우리가 쫓아 승리자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라를 알게 하려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종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여러 수억만 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치 위대한 종이 성경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어.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며 그 분을 믿어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됐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믿어 순종이 하는 것은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구약의 모세의 사명과 사도바울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내가 네게 맡긴 것인가? 그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적이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이러이러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따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주에 제할 것이요 따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신기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지 간절한 적에 성경에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적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이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은 은혜를 세교그룹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게 마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데

0: 설 것인가? 진리와 비진리. 아버지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는 심으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의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이 교회를 쓰니 엄부이건 해하지 못하겠다. 열매는 다 절자 같고 다듬은 열점은 청구여설 얘기해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으면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삶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사는 성이 이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과 섬긴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복음. 복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이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주의 종에게 야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과연 그들은 기도했는가? 과연 그들은 아버지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보여주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겨서 내용을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인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누구야?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목사는 먼저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단한 종이고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벨부르는 종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옳게 섬기게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종이지만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바로는 허락지 않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분이 사람이 하나님 이제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합독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1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하며 그 섬김을 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그래.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런 것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말 것이다.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맞죠?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 아멘. 지금 출애굽에부터 지금 이 서대방까지의 사건은 1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 근데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의 종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갖고 섬긴다. 너희가 잘못돼 돼가지고 그때 그 목사들하고 제사장한테 돌로 맞아 죽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람만 하면서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바람만 하는 그 스데반을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줍니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꼭 필요하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아닌 아버지 말씀은 주님의 섬기는 법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니,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나?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사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다. 아멘. 다시 시작.
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0: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 없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그랬고 세속에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동시에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주전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절대 지켜서 절대 가르쳐서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주전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 전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0: 다시 한번 더 예.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0: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하면 내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성격이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준 하나님의 말씀인 순간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1: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0: 자, 사람의 교단 교리 갖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갖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나는 계속해서
1: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0: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오 주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를 것을 친히 맹령하여 주시 그의 맹령이 영생인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똑같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복음을 섬길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기는 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하고 예수님 이미 아버지 말씀을 훈련받았다. 아멘. 왜? 우리 주님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내 교회는 내 교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전에, 즉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바로 목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의 싸움이다. 공중의 악의 영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우리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이는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린 절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정말 복 있는 지혜와 명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끄집어내고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뭐를 드는 것이다? 희생을 드는 것이다. 즉 섬긴 것을 드는 것이 희생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시작.
1: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0: 섬긴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드린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것이다. 아멘.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린 것이 제사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드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즉 뜻이란 것이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뜻대로 살아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 거고, 그래서 성령 중심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교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다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연속으로 시작.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아멘. 하셨으며.
0: 호색 동그라미, 탐심 동그라미, 범죄와 천사 동그라미 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5절부터 시작.
1: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0: 자, 노아는 성전을 짓고 성전 노아의 방주 짓고 맞죠?
2: 아멘.
0: 세상 끊고 방주 짓는데 총력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가 사고 사고보고 상계하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 했죠? 그래.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할까요? 계속해서.
1: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갖추셨으며.
0: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 여기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 8절입니다. 시작.
1: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0: 날마다 동그라미. 예수님 날마다 세상에 있을 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거요. 그건 여러분이 정해. 여러분이 다윗만치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도 세상에 보고 나서 세상에 범죄했어. 다윗 같은 사람도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우리 안에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합한자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말씀에 불순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 걸 바라봄을 통해서 맞지요? 먼지서 바라봤는데도 범죄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 깊숙이 들어가라. 마귀는 아니다. 주일만 들어가지. 결코 다른 날은 나와 놀자.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사실을 잘 기억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7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아, 다른 말로 에스겔아,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지금은 망해서 딴 나라 같지만 옛날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땅이 더러워진대. 땅이 더러워진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뺏으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죄 없어도 잡아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 피가 흘려져가지고 땅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우상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땅을 더럽히는 거다. 자신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분노를 쏟아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천년을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분노를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피를 흘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난민이라 그래요. 난민은 남의 나라 가면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수르로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그렇게 해쳤다. 다 그렇게 딴 나라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4: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3: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도망간 많은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그때 바다가 갈라졌대. 아니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대. 40년을 그렇게 살았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이 다 땅을 차지했대. 근데 망했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 한대. 남의 나라에 도망와서 난민으로 산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나?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며. 그거 왜 그래? 그거 이상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먹칠이 된 거야.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야. 하나님 백성이 망했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외 여러 나라,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내 이름이 정말 아깝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22절 시작.
4: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3: 그래서 너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쫄딱 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 줘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단다. 이렇게 행하실 건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내 이름이 먹칠이 돼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3: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자기가 죽으면 자식도 계속 노예예요.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 아멘.
3: 난민으로 다른 나라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받고 몇 년 계약하고 종살이 하는 거. 그 계약하고 종살이 하니까 이것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4: 아멘.
3: 그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노예들은 더러워요. 난민들도 더러워요. 깨끗한 난민 봤습니까? 더러운데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서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4: 아멘.
3: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너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4: 아멘.
3: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마음이 더럽고 영혼이 더럽고 모든 우상 숭배,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4: 아멘.
3: 그리고 26절 계속 보죠. 시작.
4: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3: 너희 영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4: 아멘.
3: 아, 그리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랬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것이고.
4: 아멘.
3: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4: 아멘.
3: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4: 아멘.
3: 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 아멘.
3: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시작.
4: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 아멘.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준 땅, 결국 여호수아와 더불어 점령하게 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4: 아멘.
3: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4: 아멘.
3: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4: 아멘.
3: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4: 아멘.
3: 아멘. 아멘. 31절 시작.
4: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 그때에 너희가 종살이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4: 아멘.
3: 식량도 넘치고
4: 아멘.
3: 복되게 살게 되고
4: 아멘.
3: 그때 가서 너희들이 과거의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일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미친놈이지.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냐. 내가 돌았냐. 진짜. 아, 한심하네. 한심해. 내가 왜 그랬냐. 진짜. 그리고 과거의 자기를 믿게 보리라. 난 이제는 그런 짓 절대 안 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때 미쳤나 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과거에 다 잘했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한심하잖아요. 왜 그랬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스스로를 그때 과거의 나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33절 하반절 시작.
4: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안에 박살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면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고 집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갔으니까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건축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안 살고 짐승이나 살고 그랬는데 이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건축됐네. 주민이 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4: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 아멘. 진짜 신기한 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만 끌고 갔어요. 거기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냥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유대인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폐헌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종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건축이 이루어지네? 사람이 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4: 아멘.
3: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4: 아멘.
3: 여호와가 황폐한 이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심으셨구나.
4: 아멘.
3: 그렇게 이방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4: 아멘.
3: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4: 아멘.
3: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높은 사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나라로 도망을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저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능력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포로로 끌려갔든 도망을 가서 난민이 됐든 내가 그들을 그 고국 땅으로 다 데려간다. 첫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4: 아멘.
3: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4: 아멘.
3: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내가 할 것이다.
4: 아멘.
3: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4: 아멘.
3: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할 것이다.
4: 아멘.
3: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없게 하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지은 자신들을 밉게 볼 거다.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폐허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땅에 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고백을 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됐네.
4: 아멘.
3: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네.
4: 아멘.
3: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4: 아멘.
3: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못해. 이건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거리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네.
4: 아멘.
3: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4: 아멘.
3: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37절에 보면 시작.
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 아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4: 아멘.
3: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4: 그래도
3: 이스라엘 족속이
4: 이스라엘 족속이
3: 이와 같이
4: 이와 같이
3: 자기들에게
4: 자기들에게
3: 이루어 주시기를
4: 이루어 주시기를
3: 하나님에게
4: 하나님에게
3: 구하여야 할지라
4: 구하여야 할지라.
3: 아멘.
4: 아멘.
3: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
4: 아멘.
3: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4: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3: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4: 아멘.
3: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 하나님의 영광을,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생기게 했다 그 말이야.
4: 아멘.
3: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4: 아멘.
3: 그런데

0: 아멘.
1: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0: 아멘.
1: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 왜 그러시냐?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 응답 막 해주시면 우리가 고마워서 그냥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기도 안 했더니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해주실까? 기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왜 기도에 토를 달아? 왜 그러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0: 그냥 주시면 얼마나
1: 그냥,
0: 좋아요.
1: 그냥 막 안 구해도 그냥 막 알아서 주시면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더 예배도 나오고 그냥 막 더 봉사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문제는 내가 아는 거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0: 아멘.
1: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0: 아멘.
1: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0: 아멘.
1: 얼만큼 사랑하시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오.
0: 아멘.
1: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0: 아멘.
1: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가끔 속삭여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0: 아멘.
1: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면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다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 나도 영광 받을래.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해야. 하나님은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하고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0: 아멘.
1: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0: 언약의 하나님.
1: 언약의 하나님.
0: 언약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0: 아멘.
1: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이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기도해야 내가 응답.

0: 아멘.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준다. 아멘.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건강하게 되고 항상 재정의 복도 받고 애들도 잘 달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건강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1: 아멘.
0: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1: 아멘.
0: 하나님을 찬양하고
1: 아멘.
0: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아멘.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1: 아멘. 아멘.
0: 물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설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자란 말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런던에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상을 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죠, 그죠? 이번에 누군가가 실격했죠, 실격. 처음 시작할 때 잘못했다 이래갖고 실격했잖아, 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달아난다고 해서 다 상을 받습니까? 법 안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달아나는 거야. 요이 땅, 요이 땅 해갖고 번호 1, 2, 3, 4 뭐 붙여갖고 요이 땅 해갖고 가는데, 여기 이제 꼬린선이 있잖아요.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상을 받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법대로 경계를 해라. 법대로 경계를 해라. 그런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이 있죠, 그죠? 면류관 받아 쓰는 자가 있고 면류관 못 받아 쓰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법대로 경계하라. 성경에서의 법은 뭡니까? 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다음에서 날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죄 짓는 거, 이거 죄 짓는 거. 하나님 그러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자들 하나님 벌한다 그랬어요. 벌한다. 법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못 들어간 자들이 왜 우리 못 들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계세요? 내 집안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슈퍼마켓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아나 봐.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고 있어. 근데 집에 가면요 딴짓하고 이웃한테도 가서 딴짓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삶이지 뭐. 바리새인의 삶.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나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시장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다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어떻게 감당하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바깥에 가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너무 거룩한 척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른 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어요. 이제 몸에 배어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바깥에 가서 행동을 하는 행동이나 거의 비슷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계를 해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럼 이 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이 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면 첫째, 육신으로 사는 삶이 다 사망이다. 사는 삶이 다 사망이라는 것. 우리 저기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뜻을 쫓으면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결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죠. 그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네. 불법.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음성을 듣고 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고 가래 뒤쪽으로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죠.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게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 게요? 음행하고 더러운 거. 이게 동성연애가 더러운 게 속하죠. 호색하고 호색하는 거 알죠? 우상 숭배.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우상 숭배하고 술수 점치로 다니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라.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아 쓴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해요.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되는 게,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딱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나와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쫓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걸 쫓고 살아야 되겠냐.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네 권력을 위해서 한 천불 정도 내놔라. 하나님 이거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유 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저 괜히 해봤자, 응? 뭐 주기 싫은 거야. 그 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나는 주기 싫고 하나님은 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라면 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기 싫어도. 아멘.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놓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뺏어올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딱 해놓고는 주여, 그건 다 천국에 쌓이는 거야. 보화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린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주 쉽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불법을 행하지. 법대로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법대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물질 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게 두 번째로. 불법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써드려라. 이게 물질의 바른 청지기를 말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그 집안에서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도 하고 맛있는 거 맨날 맛있는 거 해먹는 거야. 옷도 그냥 여름이면 다 이렇게 시원한 거 입고 신발도 다 신고 그냥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어요. 집에 있는 돈 갖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 문 앞에 사는 거지였죠. 그죠? 문 앞에 살았어요. 그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배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를 뒤졌는지도 몰라.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니면 다 먹고 난 상 버리는 상 뛰어들어가서 좀 달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거지는 그 문 앞에 살면서 개가 상처가 나갖고 아팠는 모양이야. 상처가 나고 골 맞는데 개가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고름이 나가지고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약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 살았으면 지붕이 있었겠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그냥 처마 밑에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 하나 제대로 약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 부자는 음부로 갔다. 음부. 음부로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불꽃 가운데.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돼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 응?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막 고생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거지 나사로 보고 그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갖고 근데 입술에도 저는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지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거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고 그 얘기를 주님이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네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로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비록

0: 나사로는 거지로 이 세상에 살때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에 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큰 부자야. 왜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아멘. 어?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근데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질 생활이 안 되면 그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의 유리 처해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질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어떤 분 보면은 주의 종이 됐는데도 십일조를 안 해. 그 물질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경주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내 몸이나, 내 봉사하는 거나, 내 시간이나, 나 달란트나,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물질 관리 생활 잘 못하면 외식하는 자의 유혹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예 물질에 대해서 마음 비워야 됩니다. 주시면 왜 주시나? 하나님 도로 갖고 가실 것인데 어디에다 갖다 주라고 주십니까?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째는 뭐 육신으로 살지 마라.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세 번째는요.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맡겨진 영혼들, 이웃들이죠.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 몸의 지체. 이러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뇌죠, 브레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브레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자도, 코 역할을 하는, 입 역할을 하는 자, 귀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역할을 하는 자도, 엄지손가락. 이런 지체라는 거는 몸의 일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발가락 역할을 하는 자, 다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하면 안 돼요. 피차 물어뜯고 하면 서로 망한다 그러죠. 피차 멸망한다 그러죠. 피차 서로 물어뜯고 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들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졌죠.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로 살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아, 한분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나나 우리 부모나 다 같이 하나님을 한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예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지체로 여기라. 지체로 여기라. 내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아파요. 발가락이 하나 아파. 엄지발가락이 골맞어요. 엄지발가락이 골맞는데 전체적으로 걸음을 못 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골먼 거는 엄지발가락 하나뿐이야. 그런데 걸음을 걸으려는데 이게 너무 아팠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네.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저 사람 멸시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가끔 가다. 있죠? 응? 그런사람들도예수를믿는지체라는거예요우리그리스도안에서한몸이라는거예요그가지금아픈거야그가아파그발가락이하나아픈거예요그게발가락이아프다그래서그거를항생제를주고주사를주고고쳐야지달래서아프다고그래서다잘라내봐엄지발가락잘라내고아프니까눈이아프니까눈하나파내고어그다음에위가아프니까위를잘라내고다잘라내면어떻게될까사람이아니지뭐그죠근데이지체라는개념이뭐냐면지체라는개념이뭐냐면요그발가락하나가아픈데내몸전체가아픈거야이게무슨얘기냐면요한사람이그리스도안에지체예요그가발가락인것같아근데그게골마스아파요근데그가아프면내가아파야되는거예요전체가나도아파야되는거이게지체의개념이에요그가아픈데나는고소해아이고잘됐다어이러면지체의개념이아니에요그와나는따로노는거예요그가고통받고있을때내가아파야돼요아니어떻게나한테저렇게모욕을주고욕을하고나를갖다가씻고돌아다니고그런형제자매를내가어떻게사랑을하나내가지체로여깁니까그가지금아픈거예요그가아프다니까요그럼나는하나님이나를안아프게해주신하나님을하나님께감사해야죠우리는그런자들을놓고기도해줘야되는거야내가아픈부위가있으면그기다약을바르고좀쉬어주고이래야지아프다고해서그걸잘라냅니까이게지체의개념이아니라는거예요그럼법대로경주하라는말이무슨말이냐법대로경주하라밀어내지말라는거예요밀어내지마라구분하지마라여러분우리는우리마음을잘봐야돼요하나님은우리배부와심장을감찰하시는하나님이에요우리의마음의동기를보시는하나님이에요저는또한번회개를했어요오늘뭘회개했냐우리이동생이아프고가니까혹이라도내가어우리교회오는분들이좀제대로안된분들이좀많잖아요내가혹시그분들을내가멸시하진않았나내가혹시불쌍히여기는마음이덜하진않았나그런마음을제가해결를했어요하나님이원하시는그게아닌데하나님은그들이아프면내가 아파하기를원하는거예요밀어내는게아니라우리는기도를해줘야돼요이게법대로하나님이원하시는그법대로영혼을사랑하는거예요주님은뭐라그랬냐아가장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바로곧나에게한것이라그랬어요가장작은자여러분에게는가장작은자가누군지모르지만가장작은자가장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곧바로나에게한거라그러잖아요주님이나에게한거다그게그래서우리는가장작아보이는형제자매를불쌍히여길수있어야돼요내가나은게아니에요우리는참우리가신앙생활잘못하는게보면내가남보다훨씬낫다라고생각해그러니까그사람들을정죄하고불쌍히여기지못하고응비난하고저사람은가까이하지못할사람딱못박아놓고그러잖아요근데그런게아닌것같아요하나님이원하시는것은그런게아닌것같아요진짜하나님의사람들은오히려그렇게작아보이는형제자매더문제가있는형제자매들을더보살피는그래서저는홈리스사역하시는분들을예사롭게보지않습니다저도가끔가다이세븐일레븐앞에누워있는홈리스도보고요다보여요있어요거기홈리스사역하는사람저런사람들만모아서사역하는데참대단하게느껴서요어떻게그런마음을하나님주셨을까여러분에게홈리스사역하라는얘기가아닙니다지금우리교회들은사실은홈리스들이오질않아요왜못들어오게하니까참우리그런모습들도사실은요하나님앞에회개해야돼그것도그런사람오면보통사람들안온다안오기때문에홈리스들받지말아야되는데그런게어디있습니까어디성경에그런게있습니까 오면받아야죠그래서여러분물론다나름대로이유가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하나님앞에섰을때우리한사람한사람이하나님앞에서심판받을그때에여러분이한모든게비춰질겁니다내가어떤마음으로했나내가어떤마음으로저사람을멸시했나내가어떤마음으로저사람을밀어냈나내마음에서나는왜그사람을싫어했나이런게다드러난다고요그때가서여러분저는그래요영원한곳에서후회할것같으면여기서내가차라리피해보는게낫다그런생각을제가좀갖고있습니다이세상에는거짓말해서많이이익을보자조금이익보자이세상에서근데그것이천국가서나에게영원한곳에서의피해를준다거짓말한게저는차라리거짓말안하고피해보고살래요왜저기가서실패하니까저기는영원한곳이잖아요여러분제가좀극단적인얘기를하나요그런게아니고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정말우리마음의동기그심장과폐부를살피시는하나님앞에서살아야된다는말씀을하고있는겁니다그사람들은자기자신을잘모르는것같아요자기도속고다른사람들도속이고근데하나님은안속는다이거죠그래서여러분우리에게오는모든지체들밀어내지않고양심에빛비춰주심성령님이양심의빛을비춰주시잖아요그빛을비춰주심에따라서하나님의음성양심의소리를하나님의음성으로듣고잘살아드릴수있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그래서사도바리가나는양심에비춰봐서책망받을것이없이끄리낌이없다그랬어요끄리낌이없는거고그게하나님앞에서사는모습이죠그죠하나님앞에서사는자의모습이죠그죠내양심에그리낌이없이사는거어떤지체를보거나불쌍한자를보거나나에게보내어진지체들을형제자매들이웃들을밀어내는것이아니라하나님의사랑으로받을수있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목사님께서말씀증거하셨습니다주님의사랑교회는216이스트31스트리트 LA 에위치하고있습니다좀더자세한안내를원하시는분은전화213-574-9400 213지역574-9400번으로문의하시면안내해드립니다지금여러분께서는 AM 1650그리스도의비전을함께나누는크리스천비전신문사와비전복음방송에서보내드리는영혼의쉼터함께하고계십니다생명의말씀보내드립니다이시간에는먼저얼바인침례교회권태선목사님께서말씀증거하시겠습니다이시간주시는생명의말씀은요한복음15장1절에서7절에있는말씀을중심으로십자가를깊이묵상하자라는제목으로말씀증거하실때은혜의시간되시길바랍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삶이 엉클어지고 죄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 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돈,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해주고,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돈,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예?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다가 그 사람들 속담을 들었는데 예,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갖고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아,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로 출발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조금 전에 배재고를 떠나는 버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배재고 교장, 야구부 지도자들, 학생, 선수, 전원, 그리고 학부모, 서울시 교육청 직원까지 80여 명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재고 학생들은 오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뒤에 광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면 광당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사과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광주고 학생들과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어떤 일정을 치르게 될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학생들 몇 시쯤 도착하게 되는 거죠?
3: 학교는 오늘 오후 3시에 광주 제1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방문자 가운데는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가 포함돼 있고 또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합치면 모두 8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측은 부적절한 응원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0: 사과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적절한 응원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광주제일고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배재고등학교 측이 지난 1일 광주제일고등학교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요.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배재고등학교가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제일고등학교는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후에는 국립5.18 민주묘지 방문도 이뤄지는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계획입니다.
1: 네, 파장이 커지면서 지난 주말엔 이런 일도 있었죠.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경찰이 이거 수사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게시글에는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고 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네, 배재고 사태가 정치권의 진영 공방으로도 번졌는데요. 배재고 사태를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이병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SNS에 게시한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모어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모어의 삶을 두고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신을 향한 거취 압박 또한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 성적 부진으로 퇴진 압박을 받았었죠.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그리고 해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치부 출입국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까지 제대로 쓴 건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거네요.
2: 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7월과 8월에 2주씩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요. 첫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부산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에 한정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2년 정기감사 이후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는 통상 정기감사 때 투입하던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10월 이전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1: 감사원 이번에 감사 범위와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죠?
2: 네, 감사원은 크게 두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내용, 그리고 선거 물품 구매와 관리비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더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과 과거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사업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쪼개기, 특혜 의혹 여부가 없는지, 그리고 직원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두 명이 전담팀에 합류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렇게 전담팀이 가동이 되면 수사가 선관위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겠죠?
3: 네, 합수부는 이몽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 예산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오늘 합수본에 충원되는 평검사 2명이 이 전담팀으로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맡았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선관위 직원이 허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살펴보며 어떤 사건을 이첩받을지 검토하고 있고요.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담팀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죄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에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소환 조사도 이뤄진다고요?
3: 네, 합수부는 오늘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상황을 따져 물으며 재구성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러 조사한 합수부는 이제 핵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외에도 선관위 비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특히 지난 1일과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합수본이 마련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4: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되던 광주 경찰의 감찰은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5: 네, 전국부입니다.
4: 네,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체포가 됐다고요?
5: 네, 긴급 체포된 사람 말씀하셨듯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7시 11분쯤 수사팀장을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편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참여했던 팀원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전담팀 수사는 시작됐지만 사건을 총괄한 광주경찰청 역시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는 점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물론 장윤기 아버지가 소속돼 있던 서부경찰서까지 포함해 광주경찰청 지휘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의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죠.
5: 네, 장윤기 수사팀은 수사 초기에 자취방에 있던 성인 용품 등을 실물 증거로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에게는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요. 장윤기가 구속된 뒤였다는 게 수사팀 해명이지만 장윤기 부친은 이후 성인 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 상황을 전화로 알려준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팀은 장윤기 부친과 일면식 없는 수사관이 피의자 보호자와 정상적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실수라고는 하지만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 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결과 보고서를 송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4: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피의자가 범행 후에 자해를 시도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6: 네, 과거 연인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옛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 수술이 예정돼 있는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숨진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피해 여성이 한 달 전에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가 됐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연락을 계속하고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에서 3호까지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17년 전 폭행 전과는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이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A씨는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 만에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에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현장에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맞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상황들을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검찰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 온라인 대화방에서 올해 2조 원을 더 벌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유가담합수사 결과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7: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유가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S오일 등 4곳인데요. HD 현대오일의 가격결정 부서장과 책임자, 법무실장, GX칼텍스의 국내영업부문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상호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실제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유소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에 필연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정유시장은 이들 4개 정유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만큼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4: 검찰은 이번 담합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7: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 사이 담합 관행이 이미 만성화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과 SK에너지가 재작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GS칼텍스와 S오일 역시 다른 두 회사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그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올해 회사가 2조 원을 더 벌 것이고 역시 전재군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S오일의 의식적 병행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4: 중동 분쟁 완화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도 8월부터 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 8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편 유류 할증료가 16,500원으로 책정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지난 6월 발권 기준 35,000원까지 올랐던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지난 7월 24,000원으로 인하된 뒤에 점차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1%대 상승세로 개장을 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부터 원달러 거래 24시간 진행이 된다고요?
8: 네, 구체적으로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7시부터 토요일 새벽 7시까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이면 24시간 중단 없이 시장이 운영됩니다. 기존 원달러 거래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졌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통화들을 뜻하는 이종 통화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뤄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이곳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찾았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부터 전환된 24시간 거래 체제에 외국인 거래 편의성도 높아지고 달러화 강세도 완화되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에 1527.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후 상승폭을 키워 오전 11시 반 기준 1534.2원에서 거래됐고 현재도 153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네, 증시 상황도 살펴보죠.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했다고요?
8: 네, 오늘 코스피는 1.22% 오른 8,186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급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워서 8,320을 넘기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해 하락 전환했고 8,000선을 넘어서 10여 분 전인 11시 반쯤에는 7,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대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갔고 낙폭을 더 키워서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23% 내린 866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요일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곳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또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초에는 중부에도 많은 비가 예보가 됐는데 이 장맛비답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9: 네,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이 같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은 모레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중부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기압계는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제9호 태풍 바비가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체전선의 위치와 강수 시기, 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보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 상황도 전해주시죠.
9: 네, 밤사이 청주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릉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기후 관측 지점 기준으로는 올해 두 번째인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도 발령됐는데요.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 곳곳과 제주 동부에 오전 11시 발효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정체전선이 중부까지 북상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4: 네, 조금 전에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 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여 목적 그리고 또 사용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법원은 이제 앞서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받은 1억 원 이것은 이제 정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제 2018년에 영천시장 선거 공천 대가로 당시에 1억 원을 받았다,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역사적 과제에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지역차별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정부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서 나온 거죠?
10: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는데요. 불가능하다는 건지 불균형이라는 건지 둘 중 하나만 비판하면 좋겠다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과 지역 불균형을 거론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벤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전해주시죠.
10: 네, 오늘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일단 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는데요.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부지 그리고 이를 전담할 청와대 내 조직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모든 절차를 위법이 아닌 한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오늘 참석한 기업에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직설적으로 얘기해달라며 두루뭉술한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미리 하셨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올 여름에 징계의 계절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2: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3: 식사하셨어요?
4: 예.
5: 닭다리 하나 하신 거.
3: 아, 괜찮습니다.
6: 이게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7: 또 닭은 먹으면 먹잖아.
8: 뭐 예를 들면 김용태, 뭐 김재석, 뭐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9: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뭐 징계당할 만한 행동을 과연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대표를 도우러 간 적도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뭐 치킨도 먹으러 가시고 했지만 네. 저는 거기도 안 갔어요. 치킨도 먹으러 가시고 했지만 네. 저는 거기도 안 갔어요.
10: 어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11: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를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뭐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1: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 네, 징계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윤리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12: 네.
0: 지금 뭐 4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 40, 50명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당장 오늘 뭐가 나오는 건 아니고 누구를 징계할 건지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12: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예.
12: 일단 윤리 징계 절차는 윤리에게 징계를 해달라는 청원이 이제 접수가 돼야 시작되는
0: 예.
12: 거니까 한 50명 정도 징계 대상이라고 하지만 중복되는 분들도 있어서 50명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0: 예.
12: 그럼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될 거고 그 분류된 분들 중에 징계를 할 부분이냐 아니냐 뭐 이것도 가려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징계 논의가 또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0: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첫 표적은 친한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그리고 이제 당대표를 비판했다라는 소장파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름도 거론을 했죠.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은 친한계 그러니까 다른 당 소속 우리 당이 아닌데 도왔다 이 얘기겠죠?
13: 근데 그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의원을 다른 당 소속으로 생각하고 찍었을까요? 제가 볼때 부산이라는 보수 지역에서 보수의 본류인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었다.
0: 네.
13: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0: 예.
13: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무소속 후보를 찍었는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얼굴 비쳤다고 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표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처음에 제명 자체가 잘못된 거에 대한
0: 예.
13: 저항, 그리고 보수 노선에 대한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새벽이 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나요?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어서 새벽이 오는 걸 막겠다는 마지막 발악? 뭐 이렇게 뿐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0: 일단 뭐 비틀어는 보겠다는
13: 예.
0: 건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나는 당선이 되면 복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표심, 민심을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3: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이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리고 여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지금 보수의 거대 정당 제1야당이 졌다는 것은요, 당 대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흐름이 맞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좀 변하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을 징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게 순교가 되지 그게 예.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면요 그 정치는 더 커집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판단과 시각이 객관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당내에서 아무래도 당권파와 친한계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당권파에서는 소장파는 몰라도 친한계는 이번에 징계를 해야 되고 뭐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총선 출마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12: 그렇죠. 당원권 정지 2년이 만약 실행이 되면은 예. 다음 총선이 2년이 안 남았으니까 네.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방법을 아예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소장파는 모르겠지만 친한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그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 기반을 유지할 수도 없고 당대표 자리도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다소 무리하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그런 징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예.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그분들이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런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네, 뭐 4, 50명이나 된다 그러고 뭐 시사정각에 나오는 분들도 이름이 좀 있던데 윤희석 전 대변인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 그 왜 장동혁 대표의 소위 팬클럽이라는 곳에서 예. 이렇게 한 사람씩 뭔가 봉투인지 뭐 박스인지 모르는 예. 거기에 이제 징계 관련된 서류를 쭉 나열한 사진을 봤는데 예. 거기에 제 이름은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예. 저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또 누가 캡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0: 아, 그럼 추가 예정입니까?
12: 예, 뭐 예. 추가로 접수가 됐겠죠. 예. 근데 뭐 그거 여부를 떠나서 저의 뭐 징계 여부를 그걸 떠나서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냐. 단순히 방송이나 여러 정책보를 통해서 받는 어떤 이미지들이 그분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징계를 청원한 건데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 보고 판단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를 또 저희가 잘 수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저도 처음에 그 명단을 보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왜 없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3: 있어야
0: 좀
13: 하나요?
0: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로 꼽히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워낙 좀 합리적인 네. 발언을 하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징계에서는 좀 빠지면 섭섭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3: 예,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권력자는 비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그냥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데 굳이 불편하다고 의사결정에 다른 의견을 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데 징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권력을 가지고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은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예.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0: 김재섭 의원은 이제 윤리위에 대해서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언론 취재기자에게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우리는 사냥개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다. 늑대라는 표현을 썼고 당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다. 장동혁 대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징계 요청을 좀 했고 윤리위 자체도 장동혁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12: 네, 어렵죠. 지난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당에서의 징계 결정, 그 결정문을 보면은 당대표는 당원의제 총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윤리위원장이 쓴 건데 지금 저 발언도 제가 볼 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예.
12: 그 정도로까지 당대표에 대한 권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뭐 당대표와 또 당과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얄팍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냥개하고 늑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0: 늑대가 좀 더 무섭긴 하죠.
12: 뭐 무섭게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윤리위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에 대비해 볼 때 늑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부터가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뭐 늑대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건 이번 징계 그냥 뭐. 솜방망이처럼 넘어가진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계와 당권파의 이런 갈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른바 조문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지난주에 조문을 갔는데 이 조문을 간 것이 기사화된 것을 놓고 지금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유족과 사전 조율도 없이 빈소를 찾았다. 애도가 아니라 이건 계산된 정치행위이자 10분 만에 사라진 불청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사전 언질 한마디 없이 찾아와서 장례를 뒤집고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뭐 친한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명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은 부산 행사 축사 일정까지 취소하고 부산에서 상경해서 조문을 한 거다. 그런데 왜 문상을 왔냐고 비난하는 것은 저질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이제 가족상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조문을 간 것을 놓고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근데요.
0: 예.
13: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 당권파든 한동훈 쪽 분들이든 모든 얘기들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지금 상황이에요.
0: 예.
13: 이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13: 다 아픔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3: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다들 좀 인간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픔,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뭘 안다고 저렇게들 떠들어 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입 좀 다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조문을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를 정치 이 코너에서 다룬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에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좀 격화되고 있고 어쨌든 사실 여부는 제대로 전달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한동훈 의원이 뭐 기자를 대동하고 갔다 이런 뭐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갔고 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12: 예.
0: 예.
12: 7월 2일에 부고가 돌았습니다. 그 부고를 접하고 조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조문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연히 조문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서부터 일부 의원들 그리고 언론인들도 조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하 의원의 연락을 받은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조문을 간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기자를 대동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미 그 빈소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계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두 분이 그래도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리를 같이 했고 뭐 술도 따라 드렸다고 해요. 장 대표에게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몇몇 의원도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며칠 후에 이제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그 조문을 간 것이 한동훈, 장동혁 두 분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정책 의도가 아예 없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인데요. 일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두 분의 반응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반응조차 장도혁 대표에게는 가장 슬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아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장 대표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서 저는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고를 접한 이상 문상을 간 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곁들여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뭐 저희가 이 출연 주제에서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리긴 했지만 이 내용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정치권 모든 분들 여야 할 것 없이 장동혁 대표에게 위로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절대 자산이고 공통 역사입니다. 네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당인으로서 그 정신과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거는 모두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요. 오늘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소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일 빌딩입니다. 네. 이 빌딩이 뭐 5.18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13: 그렇죠. 그때 이제 총탄이 245개 발견됐다 그래서 전일 빌딩 245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건물이죠. 예. 호남이라는 곳은요. 그 민주당 진보 진영의 본산이기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진보 진영을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력도 굉장히 크고 예.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이 일어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호남을 지금 누가 선점하느냐 그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숫자도 30%에 달하기 때문에 결집력도 강하고 그래서 호남의 광주 상징성 그다음에 그 전일 빌딩이라는 호남의 정서에 예. 맞는 거기에 호소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골라서 출마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윤윤석 대변인님 네.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공식 출마선은 누가 먼저 하나 눈치싸움도 좀 있을 텐데 네. 제일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12: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는 출마선을 좀 늦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8월 17일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세 분 간에 지금 세 분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예. 뭐 일부러 늦췄다기보다는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워낙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또 그 뜨겁다는 게 좋은 쪽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뜨거워져서 좀 서로 간에 눈치를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다고 판단한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오늘 출마 선언문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귀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난 1년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바로 직격했어요.
13: 가장 아픈 부분이죠. 예. 사실은 정당의 목적은요. 야당의 경우는 정권을 획득하는 거고 여당의 경우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야당은 그 정권 획득에 있어서 비판과 대안만 제시하면 되지만 집권 여당은 그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보여줬는데 집권당이 정부의 성공 없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드는데 집권당은 뒷받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때는 뭐 쓴소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비전이 분명한 일을 추진해 가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당을 앞서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예. 오히려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강화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 견제의 대상일 뿐이지 그게 지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아픈 부분을 점잖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어쨌든 김민석 전 총리가 치고 나왔는데 출마 선언 2번은 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5.18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재구 사태와 관련해서 5.18이 성역이냐 이런 글을 올려서 큰 파장이 일고 있죠. 오늘 강두구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외연 확장의 의미로 임명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 글이 상당히 좀 파장을 일고 있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세요?
12: 뭐 이병태 부위원장은 아마도 본인이 선택할 걸로 보여요. 뭐 여러 글들을 올리는데 예. 명예를 선택하겠다고 한 글이 있잖아요. 그럼 뭐 자리에 연연하겠다 생각은 아니신 걸로 봐서는 예. 뭔가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발언이 그럼 뭐 적절하냐 안 하냐 뭐 공직자로서 이 발언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분이 그동안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많은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적어도 그 5.18이 성역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적어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그 정당성이라든지 우리 민주화에 끼친 영향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광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네. 민주당에서 너무나 강구하게 울타리를 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럴 때 광주와 별로 연고가 없거나 예. 정치적으로 가운데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떤

0: 앞으로 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 하나로서 여권 내부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 네, 물러나라. 이런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계속되니까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지금은 삭제한 상태인데 이 글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영국 철학자 토머스 모어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살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놓고 또 저희 기자들은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을 했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글이요?
2: 단두대에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처형당한 것과 공직자 신분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피해자가 있었던 사안이고 사실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학자적 견해가 있으면 토론회 가가지고 학자로서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얼마든지 토론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뭐 성역화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뭐 발생하지 않은 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발생한 거는요,
1: 예.
2: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문제가
1: 예.
2: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는 절제된 언어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의 사감과 분노가 표출이 만약에 언어를 통해서 됐다면 그것은 저는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1: 네.
2: 생각합니다.
1: 배제고 응원 논란 사태가 정치권으로 오면서 이제 이념 논쟁이 상당히 좀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이런 이념 논쟁 속에서 조국 전 대표는 이른바 일베 감별법을 올렸습니다. 한 걸그룹 멤버가 무섭노 이런 말투를 써서 말 끝에 이렇게 노자를 붙이는 게 일베식 표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냥 사투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국 전 대표가 사투리 아니다 하면서 서울 사람과 일베 말투, 부산 사람 말투를 저렇게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은 윤희석 대변인은 서울 사람이니까 사투리 잘 모르시죠?
0: 아, 제 친가가 영남이어서 다
1: 아,
0: 알아듣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1: 그 무슨 무슨 노 이거는 사투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0: 저는 그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모하노
1: 예.
0: 이런 말 합니다.
1: 모하노.
0: 예.
1: 예.
0: 그럼 그 노와 일베에서 쓴다는 그 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노라는 게 전미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난 다음에 뭐 분석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자라는 게맨말 끝에 나왔다고 해서
1: 예.
0: 이분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뭐 일베와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부터가 저는 굉장히 저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뭐 이준석 의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관동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타금 일본어의 발음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를 구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치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예. 워낙에 좀 유명한 걸그룹, 이거 좀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무슨 무슨 노, 이 말투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무슨 노, 말투 자체가 일베라고 가르게 하는 뭐 이런 지금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2: 그게
1: 보십니까?
2: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걸그룹이 뭐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것을 의도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 하나를 놓고 그 의도를 이야기한다?

0: 이거는 탐 크루즈가 주연했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1: 예.
0: 미래를 몇 사람이 예견해가지고 그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예견에 의해서 모두 처벌하고 처단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국 대표님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관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다 판단하셔야죠, 모든
1: 예.
0: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상대보다는 권력이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1: 예.
0: 있다.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예민하게
1: 예.
0: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 이른바 뭐 일베 말투 표현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어져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입증 책임이라는 게
1: 예.
0: 존재하는 겁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그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걸그룹이 정말 그동안에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뭐 그런 것들 위주였다. 어? 그게 뭐 노골화돼 있는 상태다. 그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말장난은 저도 치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도 말실수를 하는데 그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말실수도 또 심지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까지 파악하고 정체성까지 파악해가지고 규정을 한다? 이거는 좀 저는 권력자들은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의문형 종결함이 모모노 이것까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 성공이
1: 예.
2: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걸
1: 예.
2: 생각을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3: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탑 뉴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저희가 오늘부터 새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로부터 하신 분들 여기 좀 있긴 한데 괴로운 일이죠. 예, 오늘도 다시 제로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최대 폭 상향, 반도체 고점론 자자드나 자자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거센데요. 두 분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교수님,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뭐 사실 올해 초만 해도 AI 버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순환 출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AI가 버블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잦아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결국은 반도체 생산량의 성장률이 네. 예측보다 이제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무한히 성장하면서 거의 이자 마진이 70% 80%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그거는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5: 근데 네. 이제 피크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제 피크가 온 것이냐에 대한 뭐 이야기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의 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메타에서 이제 자기네 유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여유 어떤 용량 같은 것들 여유 연산 용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사실 이제 성장률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실 중국의 어떠한 그런 역할이 흔히 말해서 좀 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 지금 최근 딥시크가 자기만의 AI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도체 칩 안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3: 이제 더 이상 구걸 안 하겠다?
5: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우리가 주로 트레이딩하는 한국이나 미국장의 반도체 주식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잉 생산이 오거나 혹은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떠한 수요가 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쫓아올 것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같은 거 레거시 반도체는 뭐 하나 팔면 80% 이익이 난다고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건 분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로 사가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벌면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4: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 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활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3: 슬슬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네요.
4: 네네. 네. 80%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자금 조달한 채권 다 발행하면서 지금 풀로 대출을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삼전닉스 마이크론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피크아웃이 일단 되면 안 된다고 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국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 IPO도 지금 대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전닉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또 주가랑은 별개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건지 삼성 노조반정 아닌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이걸 두고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4: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도 급락한 이후에도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하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 KB증권이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네. 하우스인데
3: 그렇죠.
4: 예. SK하이닉스 목표가 420만 원 주당 지금 이제 오늘 현재 220만 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거의 100 이상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고 앞서 이제 BNK증권이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면서 주당 185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3: 이거는 사실상 매도하라는 거네요.
4: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BNK증권이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는 증권가에서 일제히 매수 보고서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매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키움증권이 이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내리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도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뭔가 삼전닉스의 그 상향 이거를 이 좀 이제 흔들리는 그런 그런 감정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조금씩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어떤 약간 흔들리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삼전닉스의 그러니까 선행 PER 앞으로의 이익 벌어들일 거에 비한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라고 보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 뭐 이게 저평가냐 밸류 트랩이냐라는 논쟁들이 네. 좀 나오겠다는 말씀드리실 것 같고요.
3: 밸류 트랩이 뭡니까?
5: 아 밸류 트랩이란 것은 이 현재 어떤 수익하고 가격 비율 이런 거라든지 그냥 PBR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부가 대비 뭐 시가 비율 같은 것들을 보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예, 예. 산업의 수치를 산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나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PER 기준 흔히 말해서 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주가랑 수익의 비율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산업의 사이클이죠. 지금 반도체 주가 AI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산업인 사이클이 다 하향기라든지 혹은 성장세가 꺾인다든지 또 반도체 산업 흔히 말해 제조업이기 때문에 경쟁 격화에 따라서 혹은 과대 생산에 따라서 뭐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고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PER 수준이나 PBR 수준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가 뭐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사실 PER이라든지 PBR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3: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땐 저평가다.
5: 예, 숫자만 예. 봤을 땐 저평가인데 이 산업 산업의 구조라든지 AI 산업의 동향, AI 산업의 영향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수익, 그다음에 그들 자본 지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산업의 예.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밸류가 그 흔히 말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출입했던 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분기별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서 삼성 구내식당 가는 길에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이런 거 붙어 있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잖아요.
4: 네.
3: 그런데 아직 이렇게 어떤 나빠지는 조짐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반도체 수출 올해 뭐 천억 달러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5월 경상수지도 좋았고 국제기금 통화기금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높여잡고 있잖아요 지금.
4: 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3: 네. 네,
4: 한국은행 발표한 통계 보면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해서 종전 최대치였던 3월 최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규모가 1412억 8천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었습니다.
3: 네.
4: 증가 속도도 한은의 예상 속도를 뛰어넘고 있어서 한은이 전망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를 불과 지금 1,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도 지금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3: 그쵸?
4: 그러니까
3: 네.
4: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물론 연간 전망치도 이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IMF도 7월 세계경제 수정 전망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IMF가 1.9%를 제시했거든요.
3: 네네.
4: 이것보다 지금 벌써 0.7%포인트 상향한 거니까 그만큼 반도체 수출은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가 조금 전에 올해 수출액 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1조 달러죠.
5: 1조 달러죠.
3: 예, 1조 달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ADB, 이거는 아시아개발은행이든가요? 이쪽도 2.6% 성장률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 성장률 앞으로 더 개선되는 어떤 전망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5: 예, 뭐 한국은행 신현성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왜 2.6밖에 안 되냐, 뭐 수출은 뭐 1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흔히 말 경제 성장률은 실질 개념이거든. 실질 개념이란 어떤 거냐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야 된다.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 늘었느냐가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3: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5: 생산량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느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출 그 무역 흑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오, 무역 숫자 뭐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뭐 1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퀀티팅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 국가 경제의 생산량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IMF, ADB 다 성장률 높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곧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3%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뭐 외국계 은행들, 외국계 어떤 금융기관들은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0%, 3.7% 굉장히 많이 오르죠. 4%대를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3% 성장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말 나온 김에 실질과 명목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에 실질이 붙을 때가 있고 명목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뭔 차이예요?
5: 그 명목이란 것은 우리가 화폐 단위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 있는 그대로의 숫자네.
5: 수출액
3: 그러면?
5: 같은 거는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천억 달러 수출이면 천억 달러 수출, 1조 달러 수출이면 1조 달러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생산량 단위입니다. 생산량 단위로 보통 환원하는 것인데 가격이 오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얼마 물건이 늘어 물건 가격 같은 물건의 생산량이 늘었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실질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3: 아, 그럼 물가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5: 물가가 그러면? 반영을 해서 이미 계산을 우리가 경제가 큰다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소비는 생산량 단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산 지표에는 많이 실질 지표를 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단위로 생각한다 실질, 가격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명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실 때 명목은 숫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 물가 같은 것들을 도입이 됐으면은 실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상수지도 좋고 반도체도 잘 팔리고 이러면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 다시 올라서 지금 1,500원대인데
4: 그게 참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수출 대금을 이제 원화로 바꿔서 국내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래도 1,5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3: 있었죠.
4: 그때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환율을 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꿔서 그런 영향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좀 바꾸는 수출 기업들이 근데 뭐 이제 맞아야겠죠. 그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거고 환율 잡자고 이렇게 원화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하려고
5: 외은계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선물한 계약을 맺으면 미래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당장 달러를 팔고 미래 어차피 달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한 계약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따라서 아마 조금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 그래서 1,490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하이닉스의 영향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
5: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흔히 말하는 환해지에 뭐 일부 영향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지급이란 것은 일종의 소비성 쿠폰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00원 지급하면 한 40원 정도 쓰고 네. 한 60원 정도 저축하면서 미래에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할 때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 법안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현금 대신에 뭐 지역화폐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또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좀 감론을 박이 있다. 물론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간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또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의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하고 큰 틀에서는 과연 지금 재정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뭐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물가만 반짝 오르고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 잡히는 집값에 주담대 오픈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해요. 가계대출이 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4: 네, 많이 늘긴 했습니다. 예. 6월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게 5월에 9조 3천억 원이 늘어나서 그것보다는 적게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대 증가폭이 3조 5천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6월 8조 3천억 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주담대 증가폭이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된 점 그리고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전반적인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 이런 점이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야, 심상치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고요.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대출, 가계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한 그런 조치 같아요.
5: 사실 뭐 은행이 수익만 생각하면은 네. 가계대출 많이 해주는 게
3: 빵빵하게 해야지.
5: 주담대가 네. 대출 중에 가장 안전한 대출이고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이 사면은 그 사람 또 갖기도 쉽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수익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
3: 뭐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보니까.
5: 절대 손해 안 보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특별하게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수익성 차원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정부가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27 대책에서 이제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줄여버렸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반영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 늘리지 말라라는 전방위적인 좀 압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3억으로 줄어버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산금리 또 높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가산금리만 높이는 걸로 또 문제가 되니까 가산금리가 높게 되면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자 당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의 양이라든지 주담대의 양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게 은행 입장에서 문제거든요. 이제 좀 제한이 있는데 대출을 하려는 사람 너무 많고 대출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는

0: 가상금리 같은 거 올려서 금리를 좀 높이게 되면 이자 수익이 많아서 이자 장사만 한다는 그렇지, 비판도 받기 그렇지. 때문에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정부에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배경을 봐야죠. 이 배경을 보자면은 부동산 전월세 이런 쪽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었기 때문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0% 주간 단위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무려 74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성북구, 구로구, 중랑구 순서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달 30일에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 역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0.17% 포인트 축소한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 1.29% 한 주 동안
2: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이제 상승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올해
1: 1.29%가 한 주에 오른 거면
2: 한 주에 오른 네. 겁니다.
1: 연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2: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 100%쯤 돼요. 100%
2: 그럼 예. 배 이상 오른다고도 예. 볼 수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올해 이미 지금 거의 15%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0.56%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0.64% 올랐다라고 합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시가 집계한 데이터도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예.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르면 6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 신청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67%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금리가 올라도 좀 대출 일으켜서 무리해서라도 사자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요즘 가보면은 근데 더 무서운 게 전월세 시장 쪽인 것 같아요. 이번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한 주만에 0.31% 올라가지고 5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기록했거든요. 5주 연속으로 이렇게 0.3%대 기록했던 전 기록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0: 언제입니까?
1: 그게 언제냐면은 2015년 11월 9일 이후입니다. 10년 8개월 만에 대기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시장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0: 사실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임대차 시장은 신규 분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신규 분양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은 사실 바로 들어가실 분보다는 보통 청약 같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전세 같은 것들 끼고 사는 분들이 많고 전세 같은 거 끼고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 그럼 어찌됐건 임차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0: 임차를
1: 게 있네요.
0: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대규모 분양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차를 크게 공급해주는 죄송합니다. 역할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22년, 2023년부터 고금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들이 안 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지어지게 되다 보는 효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에 어떤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뭐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들 신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에 전세주택에 전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주택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1: 그렇죠.
0: 보시면
1: 됩니다. 네.
0: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빌라도 어떤 훌륭한 임대 어떤 주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증금 문제라든 이런 거 터지면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신규 물량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신규 물량 감소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제 매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심리 속에서 지금 은행 창구 쪽에는 오픈런까지 벌어진다. 된다고 해요. 이거 대출 받으려고 오픈을 하는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도 결과가 이제 결정이 비슷한 결정 내릴 수 있다. 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가장 간편한 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실제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이제 뭐 한도가 지금 빨리빨리 차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가장 영향이 큰 수요층은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네네. 15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대출 받아서 강제 매수하자 매수 빨리 하자 좀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1: 근데 집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비트 수요 이쪽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비트가 잘 안 되니까 카드론까지 손을 벌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미 뭐 신용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받고 했는데도 이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1: 네.
2: 이제 조금 이제 속칭 좀 이렇게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 좀 물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카드론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융기관에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여기서 예,
2: 두 자릿수인데 예. 이게 올라주면은 모두가 행복한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앞서서 일부에서도 거론했듯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 네.
2: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다. 대환대출, 뭐 리볼빙 이런 잔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어떤 그 절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이게 타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주변에서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뭐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화도 내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던데 이런 실수요자들의 문제로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든지 최근에 모기지 보험 같은 것들을 안 가입시키면서 이제 한도 같은 걸 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청 한도에 비해서 좀 덜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급하게 돈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1: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0: 이게 네. 사실 아까 카드론 마찬가지인데 카드론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비투하다가 반대 매수 떨어지면은 당장 돈을 넣어야 되는데 카드론 당일에 나오니까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기 때문에 카드론과 어마어마하게 비싼 카드론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온다든지 뭐 한도가 축소돼서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 나머지 그렇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들도 이미 사려는 사람들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딱 하면 좋긴 한데 이것들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고 계약 이행 같은 것들은 뭐 엄밀하게 하라는 또 지침 같은 것들을 주는 거 역시 바람직할 수가 있다. 결국은 집을 한 번 사게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뭐 특히나 잔금 같은 거 치를 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관리 같은 것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대출 틀어막으면은 지난 627 대책 때도 봤지만 이 대출을 틀어막았을 때 그 피해는 거의 실수요자들에게 오고 현금 부자들은 전혀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거?
0: 집에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자갈 공급할 것이냐 임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약간의 플랜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하고 자갈 시장도 약간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장이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임대차 수요가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수요까지 어떻게 보면 맞춰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임대차 수요가 적절하게 맞아지게 되면은 또 자가를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는 이런 영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가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주택이 거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에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아파트랑 공공임대만 놓으면은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임대시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이런.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조이기만 하는 거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면은 하반기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이것도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입성.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인데요. 그런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주 흐름이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반도체주 흐름이 오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SK하이닉스가 0.69% 올라서 한 2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1: 정도네.
2: 있고 예.
1: 예.
2: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2.8% 정도 올라서 2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지금 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ADR이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ADR 공모가 수준으로 이제 그 본주인 SK하이닉스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공모가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수준을 넘지 않는 건 아닌가 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로 보면은 주당 $149 요게 22만 4천 원 정도니까
2: 네.
1: 종가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종가가 한 218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한 3% 정도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22만 원 정도인데 이게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의 10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한 220만 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가격도 그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마 뒤에 오후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그 수급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이 끝나고 아마 이제 ADR이 이제 정말 상장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길 바랍니다만 오른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본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해 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근데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0: 뭐 지금 가격이 일치한다는 게 뭐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미 충분히 돼 있다.
0: 예, 이미 뭐 공모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번 ADR 상장 보통 이제 그 거래소간 이전은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전에 펑저빌리티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둘의 가격이 거의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크게 이쪽에서 상장 가격이 한국 시장 가격하고 어마어마하게 틀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 그 가격이 뭐 적정한 그냥 이제 물론 상황이 그게 미국 AI 시장이 지금 뭐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 네.
0: 뭐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ADR에 다만 뭐 흔히 말하는 물량의 7배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그 이제 AI 그 공모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발행한 주수가 있을 거고 수요를 추정해 봤더니 7배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 잘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뭐 AI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삼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익 같은 것들이 미래 좋기 때문에 뭐 사려는 인센티브들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 기념하러 최태원 회장도 뉴욕 현지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별로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밤에 보면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1: 이게 정부 눈치 보고 대규모 투자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에만 있는 줄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트럼프 눈치 본 게 딱 보이던데 이 행사에서 미국 쪽 당국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거론을 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자국에서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 이 마이크론이 이제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전닉스가 이렇게 그 서남권에 이제 반도체 팹 짓는다고 할 때 아 이게 피크아웃의 신호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론도 이렇게 짓는다. 물론 규모가 이제 삼전닉스에 비해서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그래도 뭐 370조 원 없던데요. 뭐.
2: 네, 네 맞습니다.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제 삼전닉스를 이제 직접 언급하면서 이게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라서
1: 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2: 네,
1: 사겠다는 등
2: 뭐 정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제가 좀 재밌게 느껴진 것은 이때 질문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이런 거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3.6 메모리 너무 비싸. 네. 애플 중국 거 쓰겠어라고 했는데 이걸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이제 회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용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1: 이게 굉장히 AI 시대에 각광을 받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뉴스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5: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 오늘 어떻게 서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8: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6: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허위 공보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24일까지인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의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난 2023년 9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 수사기간 연장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로 마지막 속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지만 체포방해 사건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5: 2차 종합특검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9: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사건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종합특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이 주목하는 건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입니다.
10: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9: 다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종료까지 소환 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11: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9: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이 당시 의원들이 직접 집행을 막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특검은 인간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위법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의원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만약 특검 기소를 통해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체포방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 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5: 구속된 강력 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2: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방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4: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권에선 범 여권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5: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3: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버린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4: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
13: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5: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13: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16: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13: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17: 보안 수사권을 네.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13: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 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선거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선호 투표제인데 파열음이 계속되는 이유를 백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8: 애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당대표 선거에서 통상적인 결선 투표를 대신해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2, 3순위 후보까지 함께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부터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합니다.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도 한 차례 투표만으로 당일 당선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은 불리할 게 없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기선 제압을 한 데다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들의 2순위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당무위에서 의결됐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전임 지도부가 다 포함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18: 송영길 전 대표 측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인데 최근 네거티브보단 정책 행보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0: 선호투표가 결정된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8: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당헌 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측의 반청 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이 여러 차례 보류됐던 이유입니다. 통상적인 결선 투표의 경우 1차 투표 이후 일주일쯤 뒤에 치러져 다른 변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일 끝나는 선호투표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21: 경선 룰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당원당규 위반의 논란이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이번 선호투표제 논란은 집권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눠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23: 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22: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이른바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24: 시뮬레이션은 뭐 수백 번 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뭐
0: 뭐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1: 청와대는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반도체 기업 초고화 이윤 재분배 방법을 논의하려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 토론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고화 이윤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주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3: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언을 열고 싶습니다.
2: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초과 이윤 재분배 공론화를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1야당은 물론 주주단체와 학계 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장관이 말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나 사회 연대임금 단어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가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 이윤 재분배가 토론의 핵심은 아니고 혁신 투자나 사회안전망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속도뿐 아니라 수위도 낮춰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임석입니다.

0: they could just get more capacity, they could generate more tokens, their revenues would go up.
1: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3: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2: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0: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17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170달러의 거래를 개시했는데 공모가 149달러보다 14%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정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확실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 오프닝벨 행사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세상이 오면서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메모리 수요 트렌드는 상당 기간 우상향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가 전담 실행 조직인 행정 지원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미래산업위원회를 띄우면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청사에 반도체 산업 지원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단은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명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남들이 지금은 집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000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초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3: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0: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토요일 아침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들 보내셨죠? 불꽃놀이도 보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바비큐도 드시고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지만 아니면 나는 그냥 집에서 푹 쉬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불꽃놀이 그 폭죽 소리가 엄청 시끄러울 줄 알고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12시인가 그때쯤 되니까 딱 그만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연휴 때 저희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도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데 가서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바다도 가고 그렇게 평범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보냈던 그런 소확행? 네, 그런 거였습니다. 별 특별할 거 없는 일들이었지만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올해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일요일일까요? 그럼 우리 월요일까지 쉬는 거예요? 전 연휴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또 놀 생각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쉬는 게 좋으세요? 월요일날 쉬는 게 좋으세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쉬면 그 주 한 주 진짜 금방 가거든요. 아 벌써부터 또 늘 생각하니까 좋긴 좋네요. 여러분들 어떤 주말 보내시는지 어떤 연휴를 보내셨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프로그램들 쫙 있는 곳에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도 있습니다. 아 근데 대문에는 아직 토요일 수다로 되어 있기는 해요. 저희 IT팀에 제가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해주셨어요. 곧 해주시겠죠 뭐. 암튼 거기 들어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참여하기 있거든요. 우리 거기서 토크토크 하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어쨌든 좋은 음악도 준비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일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패밀리들이랑 같이 수다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러니까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날 날씨는 좋고 집에서 있기가 조금 무료하기도 해서 3시쯤에 저희 동네 그 골프장을 갔거든요.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는 진짜 골린이거든요. 저는 몇 년째 골린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계속 골린이에요. 아무튼 동네 골프장이니까 그냥 슬슬 가서 그 사람들도 좀 보고 그 동네 골프장이 좀 재밌어요. 그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거기 샌드위치 바나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골프장이어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슬렁슬렁 치우고 와야겠다.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레인지 가서 연습하는 것보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치고 와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 골프장이 나인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치는 건데 예전에도 제가 혼자 갔을 때도 동네 골프장이고 시간도 오후고 하니까 다섯 명이 다 안 채워지고요. 그날은 세 명이 그냥 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독립기념일 연휴였고 하니까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고 갔는데 그날 월드컵 경기도 있고요. 골프장인데도 거기가 약간 동네 그런 파크처럼 한쪽에 맥주 부스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 막 핫도그랑 이런 거 먹고 굉장히 너무 막 재밌게 자유롭게 그렇게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면 오늘 혼자 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약간 살짝 기대를 하고 이제 체크인하러 갔거든요. 가서 플레이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섯 명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커플하고 전가 나인홀이니까 다섯 명이 치니까 그저 그렇게 되나? 하여튼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티박스로 갔거든요. 어머 그랬는데 엄마야 진짜 왜 그런 분들 있죠? 전형적인 미국 중년 아저씨들. 작년까지는 아니고 중년인데 키 크고 어깨 딱 벌어지고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와서 골프채 그냥 살살만 돌리는데도 막 휙휙 소리 나고 그런 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어머 어떡하지? 그냥 집에 갈까? 어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냥 같이 쳐야 되나? 저 사람들 뭐 또 볼 거야? 아유 그냥 뻔뻔하게 하자. 하여튼 막 이러다가 뭐 어차피 나인홀이고 혼자 카트 끌고 가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이제 막 호기 있게 하이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인하는 로빈입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그 왜 아시죠? 그 외국분들 나이스하고 목소리 크시고 엄청 크게 웃으시고 막 하이 나이스 투 미츄 그러고 Let's just enjoy the golf today 뭐 이러고 인사말 해주시고 자 그렇게 첫 티샷을 합니다. 로빈이 골린이 로빈이 첫 티샷 빵! 이게 웬일인지 몰라요. 제가 드라이버 진짜 못 치거든요. 진짜 매번 왜 뽕샷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만 뽕 뜨는 제가 진짜 그 뽕샷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은 진짜 뻥 나가는 거 진짜 조금 과장 조금 많이 해서 거의 그린 앞까지 그러니까 첫 홀 분위기가 되게 좋게 나갔어요. 뭐야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괜찮아? 오늘 좀 잘 되려나? 이제 스스로도 조금 만족하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아 뭐 아닌 게 아니라 두 번째 홀부터 완전 제 원래 실력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치기가 싫은 거예요. 잘 쳐도 생각해보세요. 남자 외국 남자들 4명하고 치는데 잘 쳐도 계속 칠까 말까 하는데 계속 못 치고 있으니까 집에 간다고 그럴까? 머리 아프다고 할까? 더위 먹었다고 할까?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쪽 팀에서들 저한테 이제 말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그중 한 명이 제 쪽으로 이제 걸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카트 끌고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좀 웃고 막 공차는 척하고 제발 나한테 아무 말도 시키지 마 이렇게 복화술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뭔가 저한테 말을 시키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걸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티셔츠 예쁘네? 막 이런 어색한 농담하면서 오늘 날씨 참 좋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 진짜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엄청 친절하시고 힘들 텐데 자기네들이 카트 끌어줄까? 뭐 이러고 제 공도 막 그들이 다 어디 있다 얘기해주고 그날 3시에 치러 나갔으니까 해가 조금 너무 세서 제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또 왜 그거 있죠? 별당 아씨 같은 마스크 얼굴 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하얀 색깔 그런 마스크까지 하고 완전 무장하고 나갔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조그만 동양 아줌마가 저러려면은 진짜 골프 왜 치러 나오냐 이렇게 쉽게 얼굴 다 가리고 첫 홀 조금 치는가 싶었더니 그다음부터 조금 또 헤매고 있고 한 8홀쯤 도니까 힘든지 다리 풀려갖고 자꾸 휘청거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을 치기만 하면 별로 잘 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나이샷! 해주고 그러니까 재밌었나 봐요 또.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좀 좋긴 좋던데요. 좀 뻔뻔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용기가 좀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어찌어찌 이제 나인홀 잘 돌고 재밌는 오후 한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는 용감하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다 같아요. 필 받은 김에요.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넌센스 퀴즈나 아재 개그는 딱 답을 들었을 때는 어떨 땐 좀 화나잖아요. 아우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화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왜 우리 사골 유머라 그러죠? 계속 우려나면서 나중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웃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제 질문 딱 듣고 아 이건가? 그냥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벌써 웃겨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하나, 둘, 셋.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이거 말 되죠? 웃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땡! 정답은 썰렁해. 썰렁해. 이게 진짜 좀 썰렁하긴 하다, 그죠? 이게 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썰렁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하면은 둘이나 셋이나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조금 재밌는데. 자, 다음.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킹, 콩. 왕, 킹이 콩 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게 이렇게 혼자 하면서도 재밌을까요? 지금 막 라디오 들으시면서 주위에 뭐 던질 거 있나 찾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 로빈 진짜 좀 혼나야겠어. 이거 좀 맞아야 되겠어. 막 던질만한 거 찾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래도 웃기잖아요. 조금 더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아, 요거는 조금 별로네요.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셔서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왕이 넘어지면 킹콩.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자, 다음은요. 심리 퀴즈입니다. 이 심리 퀴즈가요,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것도 또 되게 웃기고, 진짜, 맞는 것 같아. 맞아. 나 원래 이랬던 것 같아. 맞아. 아, 너 원래 이랬던 것 같아. 막 그렇게 맞아 퀴즈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이 휴가지를 갔습니다. 휴가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으로 알아보는 심리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호텔 체크인도 끝났고 이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 안에 커튼을 활짝 연다. 두 번째, 침대에 벌렁 눕는다. 세 번째, 화장실을 확인한다. 네 번째, 방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본다. 다시, 휴가지를 갔어요. 휴가지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했고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호텔 방 안에 커튼을 활짝 연다. 침대에 벌렁 눕는다. 화장실을 확인한다. 방 안에 냉장고를 열어본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심리 퀴즈는요, 맞고 틀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딱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셔서 아, 내가 휴가지 갔어. 호텔방 들어갔어.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했나 먼저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결과 말씀드릴게요. 방 안에 커튼부터 활짝 연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서는요, 계획보다 즉흥적인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침대에 벌렁 눕는다. 말 그대로 요즘 많이
지쳐있는 당신, 휴식이 필요한 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런가요? 해설이 이렇게 나왔어요. 화장실을 본다.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무엇이든 먼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거 뽑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어디 가든지 화장실부터 봐요. 뭐 식당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스타일. 그렇게 제가 뭐 꼼꼼하고 현실적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화장실부터 저는 본단 말이죠. 저와 같은 분 계시죠? 방 안에 냉장고를 열어본다.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지. 여행 와서도 결국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주에 불꽃놀이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들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들도 그게 남았는지 아직까지 불꽃놀이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나를 먼저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화려한 색깔.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 세 번째, 함께 보고 있는 사람.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 요거 조금 애매하죠?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 것. 첫 번째, 화려한 색깔.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 세 번째,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 자, 다 고르셨나요? 메모지 막 적으시면서 아 1번이 뭐랬지, 2번이 뭐랬지 막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화려한 색깔이 불꽃놀이 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사로잡는다.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감성이 풍부하고 작은 행복도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색깔을 뽑으신 분들 역시나 감성이 풍부하고요. 작은 행복도 잘 발견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다를 뽑으신 분들은요. 행동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런 타입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추억도 사람과 함께일 때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고르신 분들은요. 여유롭게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분위기를 잘 읽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체,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보시는 분들, 불꽃놀이 할 때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분위기를 잘 읽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오, 심리 테스트 오랜만에 했는데요. 역시 재밌는데요? 네. 심리 테스트 넌센스 퀴즈 함께 해봤습니다.

0: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여름 한가운데 주말 아침. 오늘은 진짜 수다수다 재미난 심리 퀴즈 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는 조금 재밌어요. 자, 여러분. 요즘 며칠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대요.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닐라. 두 번째, 초콜릿. 세 번째, 딸기. 네 번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대요. 바닐라, 초콜릿, 딸기, 민트 초코. 하나, 둘, 셋. 땡! 땡 소리에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결과 알려드릴게요. 바닐라를 선택하신 분,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새로운 것보다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초콜릿을 선택하셨나요?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딸기를 선택하셨어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시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민트초코, 요거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민트초코, 아주 개성이 강하신 분이군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즐기고 자기만의 취향이 아주 확실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민트초코가 맞아요.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그런데 그 민트 맛에 살짝 쌉싸름한 그런 초콜릿이 씹히는 거 맛있잖아요. 네, 저는 민초입니다. 자, 하나 더요. 이제 진짜 마지막. 아쉽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길을 가다가요. 10달러를 주었어요. 길을 걷다가 막 가고 있는데 1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그냥 지나치실 분 계실까요? 진짜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길을 걷다가 10달러 지폐를 발견했을 때 드는 생각. 아싸! 오늘 운 좋다! 두 번째. 어머머, 어떻게 하면 좋아?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분명히 돈 다 세놨다가 10달러 없어진 거 알아챌 텐데 어떡하지? 세 번째. 어머머, 공돈 생겼는데 뭐 사 먹지? 자, 고르셨나요? 첫 번째, 오늘 운이 좋구나. 두 번째, 어머 어떡해,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세 번째, 공돈 생겼는데 뭐 사 먹자. 자, 다 고르셨어요? 결과 알려드릴게요. 오늘 운이 정말 좋구나, 이거 고르신 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작은 행운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안타까움에 이걸 선택하시는 분,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스타일. 와, 꽁돈 생겼는데 뭐 사 먹을까? 현실적이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1번이요. 와, 오늘 운 좋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소확행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자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실연당하고 와서 막 훌쩍훌쩍 울다가 먹어도 맛있는 라면. 끓이는 순서로 알아보는 심리 퀴즈입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라면 끓일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1번 물부터 올린다. 2번 스프부터 뜯어 놓는다. 3번 면부터 꺼내 놓는다. 4번 계란이나 뭐 파, 햄 같은 재료부터 준비한다. 라면 끓이는 거 상상해 보세요. 물부터 올린다. 스프를 먼저 뜯어 놓는다. 면부터 꺼내 놓는다. 계란이나 파, 뭐 햄 이런 부재료부터 준비한다. 어떤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결과 알려드릴까요? 물부터 올린다. 근데 이거는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 일단 다 물부터 올리지 않나요? 물이 끓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부터 올린다. 어쨌든 선택하신 분 성격이 현실적이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모아님은도 인생의 모토인 타입입니다. 스프부터 뜯어 놓는다. 계획형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 아, 이것도 약간 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지 않을까요? 물 올리고 스프부터 뜯어 놓고. 아, 그 다음에 면 꺼내야 되는군요. 네, 그 다음은 면을 꺼낸다. 성격이 아주 급한 편입니다. 빨리 드시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다음에 담배 피러 나간다 그러더니 나 왕따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짜장면 먹고 왔냐고, 아, 금세도 드시고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좀 막 꽈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일하다가 봉창 두들기냐고,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무슨 짜장면을 먹고 오냐고 자기네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데요. 그 담배 냄새가 저는 짜장면 냄새로 났던 거예요. 이 밀가루 금단 현상으로 그 담배 냄새가 짜장면 냄새로 제가 맡았던 거죠. 와 진짜 엄청 민망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죠? 왜 담배 냄새가 짜장면 냄새로 났었을까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 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

0: 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0: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2: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걱정도 은근히 됩니다. 살모넬라균 하면 달걀을 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달걀 자체보다 이 껍데기를 만진 손과 조리 도구 때문에 균이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에 남아있던 살모넬라균이 손이나 집게, 도마 등을 통해서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냉면이나 샐러드처럼 다시 가열하지 않고 먹는 음식은 특히 여기에 꼭 달걀이 곁들여지잖아요. 예, 조리하면서 균이 옮겨갈 찬스가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은 사람과 가축, 가금류의 장에 또 자연환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달걀 분변 등에 의해서 달걀 껍데기 표면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에 균이 묻었다고 꼭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 달걀을 깨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때 더 커집니다. 달걀을 깬 그릇이나 칼, 도마를 씻지 않고 다른 음식에 사용하는 경우 남은 달걀물을 다시 쓰거나 상온에 오래 두는 행위도, 또 달걀물이 묻었던 집게를 씻지 않고 이 조리가 다 끝난 음식을 덜어낸다면서 사용하는 경우 교차 오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달걀은 구입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텐데요.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내용물이 새어나온 제품은 피하고 계시죠? 네, 구입한 달걀 곧바로 냉장고 저 안쪽에 별도 용기로 보관해서 다른 식재료와는 되도록 닿지 않게 합니다. 껍데기가 지저분하다고 한꺼번에 물로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요 세균과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물로 씻으면 이 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름철 달걀 식중독은 반숙만 피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걀을 깬 손과 달걀물이 묻은 집게, 도마, 또 실온에 오래 둔 지단까지 살모넬라균이 옮겨갈 경로는 곳곳에 있습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켓 세일 정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한국마트 아니고요. 랄프마켓입니다. 랄프마켓에는 어떤 세일 아이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박스 통 열면은 그 쿠폰이랑 마켓 세일 그런 플라이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랄프 뽑아왔습니다. 그냥 왠지 제일 친근해서요. 이번 주 세일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랄프스 리워드 카드를 사용하시면은 할인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으니까 그 카드 꼭 챙겨가시기 바래요. 저는 그 예전에 키텍으로 된 그런 랄프 마켓 회원권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이제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 전화기 디지털 월렛에다가 랄프 마켓 코드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가서 그걸로 이제 결제할 때마다 넣으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먼저 90% 살코기 그라운드 비프 16온스 한 팩이 7.99불 햄버거 패리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밑볼이나 아니면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약간 양념 고추장 이런 거 할 때 그런 비프니까요. 그런 거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요. 냉동실에 조금씩 소분해 놓았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 없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도 아주 저렴한데요. 파운드당 2.99불 닭요리는 뭐 진짜 활용도 많잖아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파운드당 2.99불 요것도 사놓으신 다음에 조금 손질해서 냉동실에 닭다리면 닭다리, 가슴이면 가슴 아니면 닭가슴살, 닭다리살 요거는 닭볶음탕, 요거는 뭐 치킨 샌드위치 요런 식으로 조금씩 소분해서 얼려놓으시면은 후다닥 요리하실 때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 코너.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딸기. 요새 딸기 아주 실하더라고요. 알도 굵고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2파운드 한 팩이 4.99불 딸기 좀 이렇게 세일할 때 몇 팩 사놓으셨다가 좀 씻어서 냉동실에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소분해 놓으셨다가 아침에 간단하게 뭐 그릭 요구르트에 토핑으로 드셔도 좋고 딸기 주스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딸기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씨 없는 포도 레드, 그린, 블랙 모두 파운드당 1.99불 포도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포도를 냉동실에 꽝꽝 얼렸다가 음료수 같은 거 드실 때 얼음 대신에 요 포도 얼린 거를 딱 넣어서 드시면은 얘가 얼음 작용도 하고 포도의 그 달콤한 맛도 올라오고 요거 아주 괜찮은 팁입니다. 샐러드 요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랄프 카드 있으시면 그 상호 이름이 테일러 팜스인데요. 그 테일러 팜스 샐러드 키트 세 봉지에 12불. 와, 이 가격 진짜요? 세 봉지에 12불? 와, 이거 진짜 굉장한데요? 다음은 음료 코너. 이번 주는 믹스 앤 매치. Buy 3, get 3입니다. 이거 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믹스 앤 매치. 세 개 사면 세 개 공짜 주는 거. 좋아요. 신나요?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파워에이드, 립튼티, 그 다음에 비타민 워터, 그 다음에, 오, 스타벅스, 프라파치노까지. 여러 그 브랜드를 섞어서 3개 사면 3개 무료. 이게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니까 너무 빨리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써있죠. 믹스 앤 매치, buy 3, get 3.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파워에이드, 립튼티, 비타민 워터,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요런 브랜드들 섞어가지고 3개 사면은 그럼 6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3개 얘네들 사고 또 3개 얘네들 사고.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음료들 서로 섞어서 살 수가 있고요. 시원하게 여름에 냉장고에 좀 이런 음료수들을 좀 차 있으면은 너무 목마르고 이럴 때 또 물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갈증 해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높여줄 것 같습니다. 과자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과자 그냥 평범하게 자주 즐겨 드실 만한 그런 삼총사 도리토스 레이스 포테이토칩,
토스티토스 등 네 봉지의 10불. 이것도 좀 사놓으셨다가 요새 우리 아이들 방학 중이라 집에 있거나 아니면 학원 가더라도 잠깐 다녀오거나 그럴 때 약간 스낵으로 그렇게 싸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이거 정말 최고, 최고 중에 최고. 하겐다즈 믹스앤매치 바이 원 겟 원. 하겐다즈가요 믹스앤매치로 바이 원 겟 원입니다. 아이스크림 통에 들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돼 있는 거 하나, 요렇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 요거 제가 상호를 불러서 그러는데 매장 가서 보시면은 아 이거 그러실 거예요.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 요것도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 그린 마운틴, 그리고 맥카페 K컵 캡슐 커피 10개 드리가 6불 99입니다. 맥카페 K컵 캡슐 커피 10개 드리 6불 99. 와, 진짜 랄프 칭찬 많이 해줘야겠어요. 세일 진짜 좋은 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오늘 랄프마켓 소개해드린 세일 아이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베스트는요, 닭 가슴살과 닭다리살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포도 파운드당 1불 99, 딸기 2파운드 4불 99, 샐러드 키트 3개에 12불, 음료수 3개 사면 3개 무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하나 무료, 도리토스 뭐 레이스 이런 과자 4봉지 10불. 랄프 마켓 아주 칭찬하겠어요. 토닥토닥토닥.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랄프 마켓 주간 세일 정보였습니다.

0: 윌리엄 제임스.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 나를 상처 줄 수 없다. 간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에이브라함 링컨.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 마라. 온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석가모니. 명언을 조금 모아봤어요. 함께 같이 나누면서 듣고 조금 생각하고 또 이 명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약간 의지도 되고 어떤 다짐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이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명언 나누면서요. 지난 시간들 너무 그런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또 이런 명언 들으면서 힘도 얻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되새김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명언 모음을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진짜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 주 많이 무더웠는데 다음 주도 무덥다죠? 여름이니까 더운 게 맞긴 맞아요. 그래도 더위랑 너무 정면 승부는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시원한 나만의 도피처 하나 정도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프로그램들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있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5시 위크엔드 뉴스포커스,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YTN 토요일 뉴스, 시네마 천국 1부, 2부,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풍성하고 유익한 그런 주말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가 재미있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가 아닌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위크엔드 수다 찾으시고 채팅방 꼭 친구 추가해주시게요.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려야죠.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 오늘은 이제 뜸의 장점과 뜸맛이란 무엇인가 또 뜸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뜸쑥이라 하면 살갗에 불을 살짝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뜨겁기만 할 터인데도 뜸맛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뜨겁게 느끼지만 뜸뜨고 몸이 상쾌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뜸뜰 때 아, 시원하다. 아, 뜸맛이 이렇구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뜸자리에 붙여놓은 뜸쓱이 타들어가서 피부에 닿는 순간 열감을 위주로 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불임으로 그저 뜨겁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침 놓는 것처럼 찌르는 듯한 예리한 뜨거움이 생깁니다. 꾹 누르는 아픔과 흡사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한순간 섬뜩한 냉감이 흡사한 그러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뜸을 뜨는 순간은 뜨거움을 참고 뜨게 되지만 뜸이 끝나고 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열감은 뜸자리에 지극히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운으로 몸 전체 한 바퀴를 돌려주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뜸맛입니다. 침맛과 다른 점은 뜸을 뜨고 나면 대개 몸이 온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뜸자리 주위를 보면 불그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0: 흉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과 뜸 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침은 금속이기 때문에 안 맞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따갑게 맞는 것과 같이 뜸은 뜨겁게 느끼지만 침과 틀리게 뜸은 왠지 뜨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적구가 진짜 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적 살갗에 그러한 자극을 줘야만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가 양궁을 쏠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려면 바로 경혈 포인트에 뜨거운 맛을 따끔하게 받는 것이 바로 뜸맛이고 그래야만 집적구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LA의 하늘은 참 맑네요. 햇살은 이미 반짝이고 있지만 아직 오전 공기에는 시원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커피 한잔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세탁기를 돌리면서 집안일을 시작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또는 마켓에 다녀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또 골프 약속 때문에 벌써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 또 손주들을 만나러 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든 오늘 2시간 동안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누구나 아는 국민가요도 좋지만 오늘은 아, 이 노래 정말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하는 노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20살이 되고요, 또 첫사랑을 만나고, 또 대학교 때가 떠오르고요, 아니면 첫 직장 회식 때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향기보다 더 깊게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려놓으니까요. 그럼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우리의 추억여행 첫 번째 노래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성과 부릅니다. 제목은 서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첫 곡 신성우의 서시. 아,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우리 크리스님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끔 옛날 노래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자동차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차 안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가끔은 테이프가 늘어나서 연필을 꽂아서 돌리기도 했었죠. 신호대기에 걸리면 아, 이번에 다시 앞부분 돌려서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리와인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내 전화기에는 플레이리스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백 곡이 흘러나오지만 그때는 노래 한 곡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집 어딘가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쯤 남아 있으신가요? 버리려고 꺼냈다가 아, 이건 버리면 너무 아쉽네 하고 다시 넣어두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청춘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토요일 아침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람을 안 맞춰도 된다는 것? 아니면 늦잠을 좀 자도 된다는 것? 아니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아침 겸 점심을 드신다는 것? 저는 토요일 아침이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계만 보고 또 시간에 쫓기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가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여유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안 하는 그런 시간, 또는 노래 한 곡 동안 내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사실 그런 행복은 아마 이런 노래 한 곡, 또 짧은 내가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추억의 노래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전윤화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4: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운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3: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감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4: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6: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6: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전윤화의 너를 사랑하고도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살짝 따라 불렀는데 들으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라디오 엽서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자도 없었고 SNS도 없었죠. 좋아하는 DJ에게 손글씨로 엽서를 보내서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요. 또 우표도 붙이고 혹시 방송에 내 이름이 나올까 며칠 동안 기다리곤 했었죠. LA에서 듣고 계신 땡땡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다고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기다림도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좀 느렸기 때문에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8, 90년대에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전화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라고들 얘기하세요. 전화 속에서 선생님 목소리만 들려도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좀 괜히 혼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휴대폰 알림이 무섭다면 그때는 집 전화벨이 무서웠던 적이 지금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제목은 잊혀진 계절.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의 길 53년 금강 안경, 융자외의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태회사 텔로이스 정인숙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노래에는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 또비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 또 가을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노래 등등 말이죠. 그리고 또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가 또 있죠. 오늘 선곡한 곡들이 바로 계절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제가 준비해 놓았거든요. 한번 들으면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노래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LA에 살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 오전에도요, 엄청나게 프리웨이가 막히고 아침부터 굉장히 혼잡할 때가 많아요.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아침 손님으로 북적이고요.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 바닷가로 향하는 차, 교회 봉사를 준비하러 가는 차, 그리고 또 손주들 보러 가는 그런 자동차들까지 말이죠. 모두 목적지는 다르지만 희한하게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즐겁게 떠나는 운전이라면 조급하게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음악 하나가요, 이럴 때 목적지보다 더 좋은 여행의 길라잡이가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많은 것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요 더 오히려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요 사람도요 또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만큼은요 틀려도 좋고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그냥 아예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억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1980년 요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던 말이 세 가지가 있으셨대요. 첫 번째는 불 좀 꺼라. 두 번째는 수돗물 좀 잠그고 다녀라. 세 번째는 냉장고 오래 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 드는데요 아마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라는 게 그분들 몸에다 배어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 말들 많이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때 뭐 불 좀 꺼라 수돗물 잠가라 냉장고 오래 열지 마라라는 그런 잔소리가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은 아련하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신나는 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해철의 무한궤도가 부릅니다. 제목은 그대에게.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8: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네요 노래가. 추억은요,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또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브런치를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참 희한한 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음악을 듣던 음악은 시간을 가끔은 거꾸로 돌리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7월에 살고 있지만요,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어느 때는 1980년대로, 어느 때는 1990년대로, 어느 때는 2000년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옛날 노래는요, 화려한 히트곡도 많았지만 조금 이렇게 잊혀진 노래들이 어떻게 귓가에 맴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명곡, 아주 히트곡은 아니지만 우리 귓가에 좀 남아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제가 준비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곡은 약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사랑도 있고 짝사랑도 있고 또 끝사랑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고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참 우리는 순수했구나라는 게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첫사랑, 또 짝사랑, 또 끝사랑을 생각하게 할지 저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화가 부릅니다. 제목은 봄날은 간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였거든요. 이 노래가 영화 OST였죠. 우리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제목도 봄날은 간다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뭔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래들은요, 막첫 소절부터 굉장히 강하게 우리 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 노래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시작하죠. 그리고 가사 한줄한 줄을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곱씹고 곰곰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사와 노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노래들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카톡이나 문자를 바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한참을 고민을 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화를 할까? 하지 말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어렵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굉장히 머쓱하게 잘 지내나 해서 라고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몇 시간이 진짜 허무하게 단몇 초에 지나간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히 쑥스럽게 혼자서 웃거나 좀 혼자서 머쓱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아마 그때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사랑이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애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보고 싶을까 말이죠. 어떤 분은 아,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아니면 아, 어떤 분은 그때 첫사랑을 꽉 잡았어야 될 걸. 또 어떤 분은 아, 대학 때 전공을 그걸 아닌 다른 걸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 제 연배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좀더 많이 할 걸이라고 말이죠. 참 희한하게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련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후회보다 감사한 기억이 더 많다는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나를 또 성장시켜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눈물 흘렸던 순간도 지나고 오면 또내 마음을 더 깊고 또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지내온 지금의 나에게 참 수고 많았다, 참잘 살았다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토요일 오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부모님과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를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유익종이 부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그대에게.

지금 들려드린 곡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였습니다. 와, 댓글에 너무 응원의 글들 또 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2부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처음 미국에 왔던 날 기억하시나요? 낯선 공항, 익숙지 않았던 영어, 그리고 새로운 환경.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막막한 그런 시간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첫 생활,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던 어떤 시간들.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만 했던 우리 수많은 나날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현재 여기에 굳건히 와 있습니다. 미국이란 곳에 아니면 또 LA란 곳에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우리만의 터전을 일궈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요, 친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주말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잊고 살지만요,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대단한 시간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또 지금까지 멋지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성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일을 기다려.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되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날들. 그것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약간 좀 뭐라고나 차분하게 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들과 또 8, 90년대 숨겨진 명곡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 1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준이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완적 대박 시리즈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애가타.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

0: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두 번째 토요일 LA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7월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오전 11시.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도 곳곳에 주말의 여유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늦잠을 자고 막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마트에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멋진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오전 11시는 참 신기한 시간 같습니다.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든 떠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좋고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참 좋은 그런 11시죠.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들어가면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화가 시작되고 한 30분쯤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결말이 다가올 때쯤일까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은요, 영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가장 긴장되고 뭔가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요,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지고 팝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요, 잠시 후 영화가 시작된다는 코멘트가 나올 때 우리는 설렐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영화관, 또 첫 데이트를 했던 영화관, 또 친구들과 밤늦게 심야 영화를 봤던 그런 극장 말이죠. 영화는 2시간 정도에 끝나지만요, 좋은 영화는 우리 마음속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순서로 우리 이준학 시네마 가이드님 모실 거거든요. 지금 벌써 화면에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영화 이야기 할 예정인데요. 2부 첫 곡은요, 오렌지 카운트의 박자의 달인으로 유명하신 우리 마이크님의 신나는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록의 불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3, 2,

0: 주니와
1: 케빈의
0: 토요
1: 실내 마마마마마 지금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0: 그러니까요.
1: 나 되게 놀랐어요 지금.
0: 아, 근데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아유.
1: 아니 1부에서 아까 그 노래 따라하셨죠?
0: 네네 맞습니다.
1: 어제 술자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우리 토요 시네마를 늘 기다리신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준학 시네마 가이드님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요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네마 가이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1: 네.
0: 그냥 감독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1: 감독님이요?
0: 네네. 우리 영화 이야기를 할 때만.
1: 네네네. 편한 대로 그냥 부르세요.
0: 네네. 왜냐하면 네. 뭐 영화를 만드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네. 뭐 또 영화 비슷한
1: 네.
0: 뭐 작품들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충분히 감독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네마 가이드님 그러면 약간 좀 단어도 길고
1: 조금
0: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1: 제가 전문 네네.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가이드라는 이름을 좀 불리고 싶었는데
0: 네네.
1: 굳이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0: 근데 많은 분들이 시네바 가이드님보다는 외부에서 다 감독님 감독님 그러세요.
1: 네네.
0: 우리 그 영화 이야기하시는 감독님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호칭을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이
1: 좋습니다.
0: 들고요. 네. 혹시 우리 감독님
1: 네.
0: 제가 그냥 우리 대본에 없는 얘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 네네.
0: 영화.
1: 네.
0: 우리 감독님께 영화.
1: 네.
0: 어떤 딱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 영화는 뭐 추억일 수도 있죠.
0: 아,
1: 그러니까
0: 추억.
1: 자기가
0: 네네.
1: 뭐 학창 시절 때
0: 네네.
1: 뭐 누구와 어디서 봤던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영화가 다시 보게 되고 그 영화를 알게 될 때 그때 추억이 뭐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0: 네네.
1: 그리고 뭐 듄 요새 새로 시작된
0: 네네.
1: 뭐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내가 당장 죽으면은
0: 네.
1: 앞으로 전개되는 그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
0: 아,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1: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아, 사실 우리 감독님은 어떤 네. 영화의 그 장르를 안 가리시잖아요.
1: 안 가리죠. 예.
0: 일단은 네. 무조건 신작이 나오면 다 보시는 편이잖아요.
1: 웬만하면 다 봅니다.
0: 예. 그럼 올해 본 신작 중에서
1: 올해 본 거
0: 야, 이거 좀 진짜 좋았다. 기억에 남는다. 뭐가 있을까요?
1: 올해 남는 거요?
0: 네네.
1: 아시잖아요. 일주일 전 거 다 기억한다는 거. 근데 일주일 전에 영화 하나 봤습니다. 보기는.
0: 뭐 보셨어요?
1: 슈퍼걸.
0: 아, 슈퍼걸.
1: 네.
0: 어떤 영화였나 그거는 좀.
1: 그러니까 이게 슈퍼맨의 사촌 동생의 얘기인데.
0: 그래요?
1: 네. 아, 슈퍼맨은 안 보셨나요?
0: 아, 슈퍼맨 봤죠.
1: 어, 네.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슈퍼걸이 나오는데.
0: 네네.
1: 지금까지 슈퍼맨은 이제 어렸을 때 지구에 와가지고
0: 네.
1: 좋은 부모 밑에서 잘 큰
0: 네네.
1: 지구인이 된 사람이고
0: 네.
1: 그 사촌 동생인 슈퍼걸은
0: 네.
1: 어렸을 때 온 게 아닙니다.
0: 네.
1: 이미 그 행성이 망하고
0: 네네.
1: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0: 네.
1: 거의 성이 돼서 지구로 돌아와서
0: 아.
1: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것부터
0: 네네.
1: 그 자기의 그 행성이 멸망된 거를
0: 네.
1: 다 지켜본 봤던.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사실 전혀 다른 그 과거를 갖고 있는 그 여자의 성장기인데
0: 네.
1: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0: 아,
1: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잘 소화를 했고
0: 네네.
1: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정말 볼만합니다.
0: 아, 한 네. 두 시간 정도 되나요 또 이게?
1: 거의 두 시간입니다.
0: 아, 요즘 영화가 네. 다 두 시간이 넘어요.
1: 네네네.
0: 와.
1: 슬슬 기적이 차고 있는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
0: 저는요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1: 네.
0: 왕과 사는 남자.
1: 아하.
0: 그게 기억이
1: 본인이
0: 나봐요.
1: 이벤트 하려고 미리 저한테 물어보고 전혀
0: 아 그런가요?
1: 전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0: 아 저도 지금 여쭤보면 생각이 난 건데요.
1: 아, 오케이.
0: 진짜 좀 아련하게 기억이 남고 근데
1: 네.
0: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은요.
1: 네네.
0: 그 주인공 단종이 네.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는 장면들이 막 짧게 지나가요.
1: 그렇죠. 예,
0: 아이들도
1: 예.
0: 나오고 거기 안악내도 나오고 뭐 그 할아버지도 나오고
1: 네네.
0: 그게 커트커트 지나가잖아요. 그때
1: 네네.
0: 그 단종 배우 그 박지훈 씨가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늘 우울한 표정을 짓다가
1: 네네.
0: 그때 정말 환하게 웃거든요.
1: 네.
0: 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왕과 사는 남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네, 네. 그 한 진짜 1분도 안 되는 그 네, 장면들이 네.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1: 어떻게 보면 단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행복할 때였네요.
0: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슬픈 죽음보다는 네. 뭐 폐위되고 네.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뭐라 유배를 당하고 네, 네. 그런 좀 힘든 그런 뭐라고 하나 장면보다는 네. 그렇게 좀 뭐라고 하나 그 즐겁게 막 깔깔깔 네, 웃고 네, 네, 네. 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면서 네. 좀 뭔가 아 나도 저렇게 웃은 기억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가끔 이렇게 저는 우리 감독님하고 영화 이야기하면서 네. 웃을 때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왕가 사는 남자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 장항중 감독이 얘기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단종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하지만 500년 만에 전 그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말할 때 약간 닭살이 돋더라고요.
0: 근데 네. 진짜 잘 만든 영화 하나가요.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 네, 우리의 옛날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1: 하늘나라가 있으면은 그분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오늘도 네. 어떤 작품을 갖고 오셨을지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해 주시죠.
1: 보통 저희가 이제 개봉작이나 네. 뭐 넷플릭스 화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SBS 드라마입니다.
0: 아, 이것도 근데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요즘 예, 예, 예. 근데 와. 제목은 너무 뻔하죠. 김부장이 난 겁니다.
0: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오피스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0: 와, 근데 네. 이게 네. 전혀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1: 뭐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에 뭐 자가 있는 뭐 무슨 김부장 그러니까, 그런 예, 예. 거 그러니까 있어서 뭐 그런, 비슷한
0: 예. 그런 유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네네. 제가 짧게 얘기 될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빠가 딸을 구출하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예.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그의 과거까지 다 소환이 되고.
1: 그렇죠.
0: 진짜 뭐 예. 북한과. 네. 대한민국이 또 나오기
1: 정부가
0: 시작하고
1: 나오고,
0: 와 그러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서사가 네. 그려집니다.
1: 네네. 네.
0: 근데
1: 네.
0: 이 원작이 만화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웹툰입니다.
0: 네. 근데 요즘 보면요, 네, 네. 원작인 만화를 네.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러니까 뭐 일반 작가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 네. 만화가들의 상상력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자유롭다고나 할까? 그래서 웹툰에 있는 그 내용들이 더 황당하지만 더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예. 요즘도 너무 기술이 좋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또 너무 제작비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네네. 그런 웹툰이 제작되면 더 인기 있는.
0: 예. 와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드라마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의 한인사회 심지어는 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예.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드라마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 네. 한번 요 김부장에 대해서 한번 인트로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1: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단 5회 아마 어제 6회가 나왔나요? 하여튼 이 5회만에
0: 오늘 나오겠죠. 6회가.
1: 예,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시청률이 20%가 넘어버렸고요.
0: 야, 그러니까요.
1: 대단한 거죠.
0: 지금 예. 이런 시기에 드라마가 20% 넘는다.
1: 아니 이거 5%만 넣어도 성공한 겁니다.
0: 그럼요.
1: 원래.
0: 지금 예. 거의 그럼 옛날 80년대 따지면 뭐 60% 70%의
1: 맞습니다.
0: 그런 예. 지금 흥행이거든요.
1: 예.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는 비영어권에서는 2위고
0: 네네.
1: 그리고 아 1위고
0: 네네. 그 영어, 비영어권에서는
1: 예, 예. 그 영어권에서는 또 2위입니다.
0: 아 진짜로. 예. 그만큼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그러니까 진짜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네네.
0: 진짜 요즘 사람들이 다 만나면 김부장 얘기를 해요. 여자나
1: 맞습니다.
0: 애들이나 뭐
1: 맞습니다.
0: 좀 연세드신 분들까지
1: 네네.
0: 정말 그렇게 재밌나요?
1: 저는 일단 5편까지 못 봤고요. 4편까지 네네. 봤는데
0: 저도 4편까지 봤습니다.
1: 저도 재밌습니다. 일단은.
0: 와. 네, 네. 제가 요즘요. 드라마를 네. 보면서 네. 시간을 보면서 네. 이렇게 드라마를 즐기긴 진짜 오래간만이요. 네, 네. 아, 아직 20분이나 남았네. 막 이런 느낌을 보면서
1: 네, 네.
0: 쪼는 느낌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야, 드라마가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네. 와.
1: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볼 때 가만히 못 보지 않습니까?
0: 네네.
1: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더 살찌는.
0: 아, 근데 옛날에 넷플릭스는 그냥 한 번에 1부부터 8부 막 이렇게 아니면 그냥 네. 전부 다 네. 모든 시리즈가 다 나왔는데 네. 요거는 매주 나오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네. 뭐라고 하면 긴장감도 있고요.
1: 그렇죠.
0: 다음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네. 될지도 막 네.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제목이 참 평범해요. 김부장.
1: 맞습니다.
0: 와. 네.
1: 그러니까 김부장 하면 사실 약간 존재감 없는 어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름 같이 불리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징적인 걸 말씀,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한번 그 네. 1회부터 4화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1: 네네.
0: 한번 좀 적당한 스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0: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김 부장은 그냥 평범한 저축은행 부장입니다.
0: 아,
1: 네.
0: 진짜 부장이에요, 맞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서
1: 네, 그래서 김 부장으로 불리웁니다.
0: 네네.
1: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이 김 부장이야 부르고 유일하게 딸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0: 네.
1: 네, 그 매일 출근하고 뭐 상사 눈치 보고 뭐 네네. 부하 직원 챙기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가장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인 그냥 딸이 사라지게 됩니다.
0: 맞아요.
1: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딸을 뭐 찾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에 알리면 안 되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고요.
0: 그러니까
1: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됩니다.
0: 네네.
1: 그 장르가 바로 액션 누아르가 되어버리는 건데요. 이 누아르가 프랑스어로 이 검다란 뜻입니다.
0: 아, 검다.
1: 네,
0: 아.
1: 네, 네. 그래서 뭐 약간 어둡고 뭐 범죄 이런 영화 할 때 이제 누아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저희가.
0: 네네. 네. 그래서 보면 일부까지는요.
1: 네.
0: 진짜 말 그대로 좀 뭐라고 하나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직장인들이나 뭐 네네. 그냥 그 뭐야 그 엄마가 없는 아빠가 네. 아이를 키우는 그냥 맞아요. 평범한 얘기가 나오다가
1: 그러다가 뭐 여자 만나서 뭐 사이바이 보통 그런 네, 드라마라고 생각했죠.
0: 일부 말미부터 네. 이제 딸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1: 네네.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납치가 되고
1: 그렇죠.
0: 그 네. 뒤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와 네,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오늘 네. 토요일이니까
1: 네.
0: 1부부터 4부까지 지금 6부까지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1: 네, 네.
0: 한번 오늘 오후나 내일
1: 네, 네.
0: 한번 몰아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 몰아볼 수는 네. 또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0: 네네. 네. 근데 저는 요 드라마를 소개한 그 한 문구가 있었는데
1: 네.
0: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도 자식에게는 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사실 뭐 약간 오글거리지만 많이 듣는 얘기지만
0: 네네.
1: 아마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0: 근데 요 문장만 네. 들으면 진짜 좀 뭐 좀 평범하지만 드라마를
1: 네.
0: 보면
1: 네, 네.
0: 왜 이 말이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씬이 계속 나오면서
0: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엄마가 없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1: 네, 네.
0: 아빠가 정말 애정을 쏟고 고군분투를 네.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저는 3분과 4부에 나오는데
1: 네.
0: 그 우리 딸이
1: 네.
0: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아침밥을 차려주고
1: 네,
0: 근데 이제 안 사줄 것처럼 하다가
1: 네, 네.
0: 저녁 때 집에 가보니까
1: 네.
0: 책상 위에 새로운 핸드폰이
1: 네,
0: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와
1: 네, 네.
0: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우리의 모습이
1: 네, 네.
0: 이렇게 아이들이 뭘 조를 때
1: 네, 네.
0: 슬그머니 사다 줬을 때 그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그 모습. 아,
1: 그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딸이 있어서는 몰라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1: 그냥 자동입니다. 그거는
0: 액션은 네. 나오지만 그런 사이사이에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도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아마 이렇게 그 남녀노소가 네.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1: 맞습니다.
0: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한번 네. 지금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1: 네.
0: 이 김 부장은 뭐 한 1, 2편에서 어떤 사람의 캐릭터로 나오는지 한번 잠깐 스포해
1: 네,
0: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캐릭터 말씀드리면요.
0: 네.
1: 사실 조연들이 좀 화려합니다.
0: 네, 그렇죠.
1: 조연 먼저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최대훈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0: 맞아요.
1: 그 폭싹 소가수다의 학시.
0: 아, 맞아요.
1: 그 배우고요.
0: 요즘 연기 예. 너무 잘하죠.
1: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윤경호. 윤경호가 이제 완벽한 타인에서 뜬 사람인데
0: 네, 네.
1: 요즘 거의 대세 조연 배우고요.
0: 지금 틀면 다 나와요.
1: 맞습니다.
0: 어디든지
1: 예, 예, 예, 연예 프로도 많이 나오고.
0: 근데
1: 예.
0: 이 3인방 일단 주요 이제 인물로 나오잖아요.
1: 예, 예, 예. 예. 그리고 주상욱
0: 그러니까 아, 뭐 주상욱.
1: 오랜만에 이제
0: 빌런.
1: 네, 빌런으로 나오고 있고요.
0: 네네.
1: 손나은이라고 이제 그 걸그룹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 나오고 또 신예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 말이 끊기고 있죠 지금.
0: 네네. 아니 그래서
1: 우리 보면, 우리가 지금 대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네. 보면 그 중에 요즘에 네. 가작 배우로 유명한
1: 네.
0: 그 윤경호라는 배우가 어떤 네. 공약을 걸었다 그래요.
1: 맞습니다.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시청률이 13%가 넘으면은
0: 네네.
1: 뭐 13시간 무거운 수행 하겠다라고 했는데.
0: 아, 그래요.
1: 13시간 무거운 수행이 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네.
0: 이번에 이분이 또 말 많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1: 아, 6시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가 아침에 네네. 일어나면 13시간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네. 잠깐 정말 주요 얘기를 잠깐 남겨 놓고 노래 한 곡 듣고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준비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Bridge of the Troubled World.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6: 자, 다시 우리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넷플릭스, 네, SBS 맞습니다. 화제작인 우리 김 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김 부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연 소지섭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7: 네, 정말 대단합니다. 13년 만에 사실 SBS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6: 아, 그래요?
7: 네, 사실 이렇게 다작 배우는 아니죠.
6: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도 네. 많이 하고 뭐 이런데 네, 드라마는 네. 진짜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7: 네, 네,
6: 와,
7: 네, 네.
6: 대단하네요.
7: 근데 오자마자 또 시청률을 20% 넘겼고요.
6: 네, 네. 네,
7: 그리고 또 그 소지섭 그 특유의 그 말없이 눈빛으로 연기하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6: 근데 그 만화하고요. 예.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7: 맞습니다.
6: 네, 그래가지고 예. 진짜 어떻게 저 어떻게 딱 맞는 배우를 딱 섭외를
7: 그렇죠.
6: 했고
7: 예.
6: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도 잘 만들었고.
7: 네네네.
6: 어떻게 보면 원래 말수가 없잖아요.
7: 네네.
6: 근데 그 말투와 네. 말 없는 표정.
7: 네.
6: 아주 정말 그 김부장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네. 캐릭터 같아요.
7: 네. 하여튼 김부장 캐릭터하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6: 네네.
7: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6: 네. 사실 젊었을 때 보면 네. 소지섭은 좀 약간 뭐라고 하나 조각미남
7: 네.
6: 이런
7: 네.
6: 느낌이 강했잖아요.
7: 네. 네. 네.
6: 근데 요즘에는 그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배우가 된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6: 네네.
7: 맞습니다.
6: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소지섭
7: 네.
6: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
7: 최대훈
6: 뭐 윤경호 뭐 주상욱 이런 배우들이 네. 굉장히 드라마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7: 맞습니다. 예.
6: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에요.
7: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6: 그 부분 예.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이버 웹툰인데요. 사실 네. 드라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다릅니다.
6: 네, 네.
7: 예.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6: 예, 예.
7: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김 부장이 직업입니다.
6: 아, 저축은행 부장이 아니에요, 만화에서는.
7: 예. 웹툰에서는 그냥 네네. 직업도 명확치 않아요.
6: 아, 그래요?
7: 이름처럼. 예, 그냥
6: 네네.
7: 김 부장하고 불리고
6: 네네.
7: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저축은행 부장으로 정확히 나오고요.
6: 네네.
7: 사실 그래서 더 평범한 직장인 같은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6: 근데 오히려 네. 아주 그 저축은행도 굉장히 조그만 그런 지점이잖아요.
7: 맞습니다, 맞습니다.
6: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드라마에서 왜 네. 진짜 그 배역을 잘 설정해 준 것 같은데.
7: 맞습니다.
6: 아 네. 웹툰은 네. 직업이 명확하지 않았다.
7: 네.
6: 아,
7: 네.
6: 이것도
7: 네.
6: 좀 틀렸네요.
7: 네. 네. 그리고 네. 윤경호 그 배우 덩치감 있는 그 배우가
6: 네네.
7: 그 웹툰에서는 특전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해병대 출신으로
6: 네네.
7: 나오는데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해병대 특유의 또 있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요.
7: 예, 예, 예. 예, 예.
6: 아니 근데 그 3회인가요? 4회인가요? 그,
7: 네.
6: 그 윤경호 배우하고
7: 네.
6: 그 소지섭 씨가 그 부대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7: 네네네.
6: 그때 그 윤경호 씨 보고 난 너무 웃겨가지고 장발을 하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얼핏 보고 뭐 여자인 줄 알았어요.
7: 예, 예. 근데 기분이 안 좋죠? 북한군은 너무 잘생겼고
6: 네, 우리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데
7: 네, 우리 한국 대표는 완전히 그냥 아.
6: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7: 아 뭡니까?
6: 그러니까 네. 그거를 찍는데 네. 너무 이제 소지섭 씨가 윤경호 배우를 보고 웃어가지고 계속 엣지가 나가지고 이거를 좀 바꾸자. 그러니까 네. 가발을 네. 벗기든지 좀 뭔가 좀 바꾸자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웃기는 그 계속 NG가 나지만 네. 그거 이제 감독이 노렸다고. 아,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네. 캐릭터를 좀 웃기게 표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웹툰 자체는 네. 약간 만화적인 또 가상적인 네. 요소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드라마에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넣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보면 네. 왜 저 좀 억지로 설정을 넣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원작의 웹툰이다라는 걸 이것을? 생각을 하면 그 웹툰을 최대한 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끌고 왔을 때 웹툰적인 요소를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좀 보면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웹툰 드라마 그러니까 웹툰이 드라마로 옮겨왔을 때 좀 네. 좀 너무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장면들이 있잖아요.
7: 그야말로 약간 만화 같다.
6: 네, 네. 근데 이 김부장은 사실 만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뭐 주먹 한 방에 막 뭐 10m를 나가 떨어지고 네, 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제가 보기 약간 좀 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 요소가 있지만 또 네. 그걸로 하여금 네.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그 요즘 유행하는 그런 네, 네. 좀 뭔가 그 이 드라마와 웹툰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좋았던 것 같고.
7: 뭐 재미있는 제작 이야기도 많습니다.
6: 좋습니다. 사실. 얘기해 주시죠. 예, 예.
7: 원래는 이제 8부작이었는데 네네. 이제 촬영 도중 10부작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6: 아, 좋네요.
7: 예. 와, 네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티빙이나 네네. MBC에서 그 편성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보니까 가졌고 논의를 했었는데 네네. 뭐 제작비 문제를 무산되면서 결국 이제 SBS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SBS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6: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도 네.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SBS에서만 했으면 국내에서 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렇죠. 네. 넷플릭스에 제공이 되면서 전 세계인이 네. 볼 수 있는 네.
7: 그러면서 뭐 제작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6: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으로 다 맞습니다. 아주 특수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 안에서 AI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좀.
7: 그러니까 이제 과거 씬 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위에서 장갑차를 찍고 북한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네네. AI로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좀 아. 물론 이제 그런 일부 전투신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좀 네네.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네네.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말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6: 네네.
7: 근데 뭐 아직은 사실 AI가 사람의 감성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6: 근데 요즘에 AI가요, 네. 뭐 네.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네. 뭐 시사 채널에서도 그렇죠. 어떠한 네. 이제 그 장면을 보여줄 때 네. 옛날에는 뭐 배역이 나오거나 대역이 네. 나오거나 네, 네. 아니면 그냥 뭐 사건 자료 사진 네, 딱 들어갔는데 네, 네. 요즘은 네. AI 배우들이 나와서 네, 네. 실제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7: 네. 아,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6: 네, 근데 네. 이질감이 없어요.
7: 네, 네. 네, 네,
6: 옛날에는 네. 좀 뭐 중국 느낌도 많이 나고 네. 뭐 이게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제복을 입고 있으면 한국적인 제복이 아니라 무슨 중국이나 외국 쪽 제복이었는데 요즘은 다 그런 통일감도 생겼고요.
7: 네, 네.
6: 배경도 한국적인 네. 배경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조금 지나면 네. 굉장히 AI 자체가 네, 네. 드라마를 한 단계 이렇게 좀 위로 올리는 네.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7: 네, 말씀처럼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 아, 네. 그 지금 소지섭의 딸. 네. 딸도 굉장히 화제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7: 네, 아까 마저 말씀 못 드렸는데요.
6: 네네.
7: 그 서수민 배우입니다.
6: 네네.
7: 그래서 이번 작품이 이제 드라마 데뷔작인데요.
6: 아 그래요.
7: 그러니까 뭐 사실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6: 네.
7: 사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사실 그 친구가 올렸는데 바로 30만 명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6: 아,
7: 심지어 저도 봤습니다.
6: 와,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그 예. 학생 캐릭터였는데
7: 네,
6: 예.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7: 네.
6: 와, 이 드라마가 데뷔작인데.
7: 네.
6: 워낙에 김부장이 유행을
7: 네.
6: 하면서
7: 네 이미 와. 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건데 그냥 어느 여고생이 그냥 까만 안경을 끼는 여고생이 자기 그냥 일상을 그냥 학교 가는 얘기 이런 거 한 영상 올렸는데 그만큼 인상이 너무 좋아서
6: 와
7: 40만 명이 팔로우가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6: 근데
7: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네. 이 서수민 배우는 이제 차세대 스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 근데 사실은 네. 그 드라마 상에서는 네. 아주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7: 네, 네.
6: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7: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유튜브에서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6: 네, 네.
7: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웃고 있는 게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6: 네, 네.
7: 사실 별로 이렇게 이쁘다는 느낌이 없는데
6: 네, 네.
7: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얼굴이 평범합니다.
6: 네네.
7: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손대지 않는,
6: 네네,
7: 아주 깨끗한,
6: 네, 예,
7: 그런 느낌이라서 더 인기가 있나?
6: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즘은 또 도화지 같은 느낌.
7: 네,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요즘은 또 그런 배것도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6: 평범하지만 예. 뭔가 네, 예. 계속 생각이 나는 네, 그런 네,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7: 예전에 뭐 황신애처럼 서구적인 미인이 인기가 있다면 네네. 요즘은 그냥 동양적인.
6: 어,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딸도 워낙에 네.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뜨니까 진짜 네네. 뭐 영상 하나에 30만 구독자가 생길 정도라면.
7: 네네.
6: 도대체 이 김부장이나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인 건지 좀 한번
7: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6: 아, 세 가지. 예, 오케이. 예. 예.
7: 그냥 첫째는 어디나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6: 아버지 이야기.
7: 예. 둘째는 사실 액션이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6: 아, 진짜 액션이 너무 너무 좋아요.
7: 너무
6: 진짜.
7: 시원합니다.
6: 예, 예.
7: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6: 아,
7: 예.
6: 맞아요, 맞아요. 예.
7: 뭐 부녀지간의 뭐 감동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친구간의 그 의리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6: 네네.
7: 사실 우리 주변에 나의 어떤 불편함을 목숨을 걸고 같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6: 어.
7: 예, 그런 부분에 감동이 있는 거죠.
6: 사실 우리가 드라마 얘기보다는 어차피 네네. 드라마를 보실 거니까
7: 네네.
6: 우리 주인공 김부장.
7: 네네.
6: 김부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7: 네네. 그냥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6: 네.
7: 그냥 김부장은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 보는 그냥 네네. 평범한 부장이고요.
6: 네.
7: 뭐 출근하고 회의하고 부호직원 챙기고 뭐 이런 기타 등등.
6: 네.
7: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사실 전혀 다른 거죠.
6: 일부 마지막에
7: 네.
6: 이렇게 와이셔츠가 찢어지면서
7: 네, 네, 네.
6: 이 속 근육과
7: 네, 네.
6: 감춰진 상처가 나오잖아요.
7: 네, 네,
6: 와,
7: 네,
6: 그게
7: 네,
6: 완전히 네. 대박이었죠.
7: 네, 그렇죠.
6: 와.
7: 그 전에 양아치가 자기 이제 뭐 문신을
6: 그러니까요.
7: 보여줬다가
6: 실제 이제 김부장의 몸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라는 느낌이 든 거죠. 와.
7: 네.
6: 그래서
7: 네.
6: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했던 사람이
7: 네.
6: 딸, 가족을 위해서 진짜 영웅이 되는 그런 캐릭터로
7: 그렇죠.
6: 그려지는데
7: 네.
6: 이제 그게 바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의 마음이나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7: 맞습니다.
6: 뭐라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7: 네. 네.
6: 저는 그리고 그 소지섭 씨의 말 없는 그 눈빛.
7: 눈빛.
6: 아, 이게 네. 너무 대박인 것 같거든요.
7: 아,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소지섭 그 배우를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6: 옛날에는 진짜
7: 옛날에는,
6: 그냥
7: 네.
6: 잘생기고
7: 네네.
6: 혀 짧은 배우. 그다음에 목소리가
7: 아,
6: 약간
7: 짧은가요?
6: 좀 살짝
7: 네.
6: 짧죠.
7: 네.
6: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7: 네.
6: 말씀하신 대로 13년 만에 돌아와서 40대 후반이 됐잖아요. 소지섭 씨도.
7: 네네.
6: 그러면서 나오는 연륜.
7: 네.
6: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좀. 그 눈빛 하나나 목소리
7: 네.
6: 하나로도
7: 네.
6: 진짜 그 본인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7: 네네.
6: 아 그러니까 역시
7: 저도 이번에 좀 달리 배우고요.
6: 네네네.
7: 결국 시간이 해결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6: 네네.
7: 오랫동안 한 길을 가니까 또 지금 이런 또 연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6: 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상국 배우가 있어요.
7: 네네네.
6: 주상국 배우는 사실 실장님 네네. 역할을 제일 많이 한
7: 아, 그러니까
6: 재벌집 아들이나
7: 네네.
6: 아니면 어떤 회사의 간부
7: 네네.
6: 아니면 뭐 어느 그룹의 리더
7: 네네.
6: 선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7: 맞습니다. 예.
6: 뭐 병원에서도 의사인데
7: 네.
6: 쉽게 얘기하면 뭐 과장급의 의사로 나오기도 하고
7: 네.
6: 그랬었는데
7: 네. 거기 성격이 좀 못된
6: 네네. 뭐.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 빌런 중에 빌런으로 나와요.
7: 그렇죠. 예.
6: 아, 전 캐릭터도 굉장히
7: 예.
6: 눈빛부터도 야 근데 참 이
7: 네.
6: 배우들은요
7: 네.
6: 그 캐릭터를 맡으면 그런 눈빛이 나오나 봐요.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상욱은 어떤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뭐 말씀처럼 약간 특유의 카리스마가 나오고 있고요.
6: 네네.
7: 어떻게 보면 선인지 악인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연기를 좀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6: 네네.
7: 사실 저는 웹툰을 보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 네네.
7: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빌런이 굉장히 많습니다.
6: 네네.
7: 사실 한국 정부도 이거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6: 네네.
7: 왜냐하면 주인공을 이렇게 뭐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6: 네네.
7: 거기 또 북한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재벌.
6: 네네.
7: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과연 어떤 또 비너니까.
6: 그러니까요.
7: 어떻게 돌아왔을까.
6: 네네.
7: 사실 좀 궁금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6: 자, 인물은 좀 넘어가고요.
7: 네네.
6: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7: 네네.
6: 현재 5회까지 지금 방송이 됐어요.
7: 네네.
6: 앞으로의 좀 그 드라마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신다면.
7: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부터가 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6: 그러네요.
7: 지금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6: 네네네.
7: 네. 앞으로 김 부장의 과거가 조금씩 더 드러나면서
6: 네네.
7: 과거 씬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6: 네, 맞아요. 네.
7: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숨겨진 동료도 나올 수 있다.
6: 아.
7: 여기서 왜냐하면 워낙 빌런이 많아서.
6: 그리고 그 지금 학생인 딸의 엄마도 나올 네네. 것 같아요. 이제 실제 그 엄마가 왜 그 딸을 낳고
7: 네네.
6: 돌아가셨는지 네네. 나올 것 같기도
7: 네네.
6: 하고.
7: 네네.
6: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또 말씀해 주세요.
7: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딸을 둘러싼 거대한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6: 아, 그러니까요.
7: 네, 그런 곳 그런 시체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6: 액션도 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7: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6: 네네.
7: 가족보다 뭐 중요한 것은 없다.
6: 네네.
7: 뭐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일 크죠. 마지막에는.
6: 아, 네. 사실 오늘 네. 저희가 뭐 이게 1부부터 오늘 6부까지 이제 그 이제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7: 네.
6: 드라마로 나와 있잖아요.
7: 네네.
6: 근데 사실 드라마 얘기를 지금 막 줄거리를 한다기보다는
7: 그쵸.
6: 저희가 영화 이야기나 이런 지금 네.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건
7: 네.
6: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7: 네.
6: 이걸 듣고 그냥 뭐 짤로 뭘 느껴라가 아니라
7: 그쵸.
6: 저희는 네. 이 드라마나 영화를 소개할 테니
7: 네.
6: 꼭 남는 시간에 한번 좀 가족이나
7: 그렇죠.
6: 아니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좀 드라마를 봤으면
7: 네네.
6: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7: 맞습니다.
6: 그러니까
7: 네.
6: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좀 보시고
7: 네네.
6: 과연 쭈니와 케빈이 얘기하는 이 도대체 네. 김 부장이 뭘까?
7: 네네.
6: 한번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7: 네.
6: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7: 저희가 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거의 사실 스포를 하지 않았거든요.
6: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네. 이것도 힘들어요.
7: 네, 맞죠.
6: 알면서 얘기를 계속 돌려서
7: 네.
6: 중심을 얘기 안 하고
7: 네.
6: 근데
7: 네.
6: 저는 우리 이준하 감독님의 그 진행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7: 네, 네.
6: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7: 네.
6: 목적은
7: 네.
6: 이거를 알려주고
7: 네.
6: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7: 그렇죠.
6: 자꾸 네. 흥미 유발을 하고 호기심을 네. 알려드려서
7: 네, 네.
6: 좀 극장도 가보고
7: 네, 네.
6: 가족들과 좀 오붓하게 앉아서 드라마도
7: 네.
6: 보고
7: 네.
6: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십사는 거잖아요.
7: 사실 영화는 영화든 네, 네. 뭐 드라마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6: 맞아요.
7: 그러니까 저희 느낌을 얘기하는 것보다
6: 그렇죠, 그렇죠.
7: 본인만의 사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6: 네네.
7: 거니까요.
6: 네. 참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7: 네네.
6: SBS와 넷플릭스의 지금 그 두
7: 네.
6: 어떻게 보면 OTT와 지금 뭐 그 국내 방송사를 사로잡고
7: 네.
6: 정말 화제작인 우리
7: 네.
6: 김 부장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7: 네네.
6: 그리고 평범한 그 진짜 그 엄마가 없는
7: 네.
6: 홀 아버지가
7: 네.
6: 딸을 키우면서 어떻게 이게 액션 드라마로 발전하는지
7: 네, 네.
6: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 네.
6: 아직 진짜 보지 않으셨다면 6회까지
7: 네, 네.
6: 나와 있으니까
7: 네.
6: 꼭 한번 이번 주말
7: 네.
6: 또 일요일을 좀
7: 네.
6: 한번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7: 네, 네.
6: 한번 보셨으면 바람입니다.
7: 워낙 김 부장이 화제가 돼 있으니까요.
6: 네, 네.
7: 사실 그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 시작할
6: 맞아요,
7: 때
6: 맞아요.
7: 월드컵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6: 월드컵이 가슴이 아파요.
7: 그러니까 김 부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 네, 네, 네.
7: 그러니까
6: 아.
7: 재밌게 보시고
6: 네, 네.
7: 또 친구 만나면 또 김 부장 얘기도
6: 아,
7: 하고
6: 좋습니다.
7: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무튼 네. 좀 오늘 좀
7: 네.
6: 요즘 화제작인 김 부장
7: 네.
6: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7: 네네.
6: 다음 달에도
7: 네네.
6: 더 좋은 내용으로
7: 네.
6: 다음 달에 또 뭐 개봉작이 뭐가 좋은 게 있겠죠?
7: 엄청난 개봉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여름에 예.
6: 제가 이 우리 감독님과 저와 이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를 진행하는데
7: 네.
6: 몇몇 분들이
7: 네.
6: 그거 얘기한 거 듣고
7: 네.
6: 영화관에 갔다.
7: 네.
6: 실제 보니까
7: 네.
6: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
7: 네.
6: 아니면 그 넷플릭스를 봤는데 나 진짜 밤새워서 봤다.
7: 네. 네.
6: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7: 네.
6: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7: 네. 네. 네.
6: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하려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7: 맞습니다.
6: 그죠?
7: 네.
6: 근데 진짜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그 채널을 잘 들어주셔서
7: 네.
6: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준하 감독님께서 이렇게 계속 1년 넘게
7: 네.
6: 이 코너를 잘 진행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7: 네. 네.
6: 그다음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7: 네.
6: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7: 그죠.
6: 어디에 네. 돼 있습니까? 알려주시죠.
7: 우리 그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
6: 맞습니다.
7: 뭐 이준하게 뭐 스크린 가이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6: 네네.
7: 제가 여기서 방송하지 않았던 것들도
6: 맞아요, 맞아요.
7: 예,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지금 예. 연재가 되고 있어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7: 중간에 한번 텀이 있어서 안 나간 적이 있었고요.
6: 예,
7: 뭐
6: 예.
7: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예. 그걸 또 보셔도
7: 네.
6: 그걸 보시고 나서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7: 그리고 라디오 서울의 홈페이지의 특이점은
6: 네네.
7: 제가 이제 글로 올리지만
6: 네.
7: 그 밑에 육성을 녹음을 합니다. 그 글에 대해서.
6: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네. 그것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7: 들을 수 있습니다.
6: 아,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귀한 네. 시간 내주신 우리 이준학 네. 감독님. 네. 앞으로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도 좋은 영화나 좋은 소재로 네.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이준학 감독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감사한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댓글에 참여해 주신 우리 크리스틴 성, 그 다음에 또 우리 승맘 547님, 그 다음에 우리 데니시님. 아, 제가 노래 선곡해 놓았으니까요. 마지막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저희 그 토이리 조아에 응원을 해주신 우리 비비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벌써 시계는 정오를 향해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영화나 드라마는 상영이 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화이자 드라마이자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요,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영화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어떤 영화는요, 힘들었던 시절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 기억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각자 다른 장면에서 웃고 다른 장면에서 울고 또 다른 장면에서 희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아니면 좀 밀어놓았던 뭐 드라마나 어떠한 그 좀 옛날 추억의 영화를 꺼내

내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런 영화처럼, 정말 드라마처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또 우리 애청자분들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오를 앞둔 토요일, 여러분의 하루가 영화의 엔딩처럼 따뜻한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데니스님 그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갑자기 좀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주에 꼭 들려드릴게요. 케빈의 토리조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한동근이 부릅니다. 그대라는 사치 들려드리고 전 물러갑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 213-427-5500, 427-5500.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0: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그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에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1위가 설거지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균이나 그 물 청소하기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1: 그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그냥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흄이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흄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흄은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 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네.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0: 아,
1: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 스핀 슬림.
1: 요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1: 나온 지 얼마 안
0: 돼요. 아니,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죠.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을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네. 네.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네.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시는데 거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0: 비싸요.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30불에서 490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네.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요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 1위를
1: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예. 바퀴가 달려가지고 걸레가
0: 맞아요.
1: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0: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0: 바퀴가 어떻게
1: 바퀴가
0: 가요?
1: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0: 회전력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0: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0: 기계, 네.
1: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보디 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0: 네, 네.
1: 그 걔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0: 당연하겠죠,
1: 얘기죠.
0: 네.
1: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압이죠. 거기다가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0: 그렇죠.
1: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0: 놓치는 것도 없구나.
1: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0: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1: 들어보니까.
0: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1: 네.
0: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1: 그럼요.
0: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1: 꼭꼭.
0: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1: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0: 걔가 그 바닥을 닦아주니까
1: 맞아요.
0: 와,
1: 거기다가
0: 기술이.
1: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0: 네네네.
1: 버전인데
0: 네.
1: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0: 기계.
1: 잘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0: 아,
1: 기술력입니다.
0: 본체 기계 본체의
1: 그렇죠.
0: 높이가.
1: 그래서 이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0: 네.
1: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0: 공간
1: 소,
0: 공간 밑에 공간
1: 침대 일단
0: 아, 침대
1: 낮은 서랍장이나 소파 밑 요런데
0: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장
1: 맞아 맞아
0: 그런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1: 쏙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막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0: 네네네,
1: 하는데
0: 네네.
1: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0: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1: 네.
0: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또 문제가
1: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0: 예.
1: 200분 엄청난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0: 3시간 더 한다는 거예요?
1: 네.
0: 우와.
1: 그러니까 위아래 층 뭐 우리 집이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0: 하다 꺼질 일이
1: 그리고
0: 없구나.
1: 회전력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0: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1: 네.
0: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1: 그렇죠.
0: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1: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네, 어느 정도
1: 도서관
0: 와.
1: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0: 아,
1: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0: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1: 네.
0: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1: 네.
0: 네모난 녀석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1: 요란하게.
0: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1: 네.
0: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1: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0: 네.
1: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얘가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0: 야.
1: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그렇죠.
1: 층간소음 뭐 콘도 같은
0: 또 캘리포니아 워낙에 또
1: 그렇죠.
0: 나무를 짓다 보니까
1: 맞아요.
0: 소리가 다 들리죠.
1: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0: 있어요.
1: 봤어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1: 그렇죠. 낙하,
0: 감지 그게
1: 그
0: 그러니까
1: 센서가 있어요.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0: 네.
1: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0: 네.
1: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0: 그냥 무슨 말 정확하게
1: 떨어졌대요.
0: 정확하게 졸기해도요.
1: 우당탕탕 딱딱 소리가 어, 나서 맞아요. 가서 봤더니 얘가 그래갖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량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낀 게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1: 그 뭘로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0: 어,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요.
1: 묻힐만
0: 해요.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뻔뻔뻔. 오히려 미끄러울 네. 정도로.
1: 네.
0: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전 돌리니까
1: 꾹꾹 눌러주면서
0: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1: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0: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어?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예전 모델이 있고
1: 맞아요,
0: 최신형
1: 맞아요.
0: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3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1: 네네.
0: 근데
1: 걸레를 또
0: 헬스쿨에서는
1: 말하시는
0: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1: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0: 탈부착되는 걸로.
1: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0: 그렇죠,
1: 바닥이.
0: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네, 뭐.
1: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0: 예.
1: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0: 네네.
1: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0: 파워루프 패드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네. 요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0: 네.
1: 7대 3 황금 비율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0: 7대 3이 소맥 황금 비율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1: 가지했기 때문에 이 네.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아, 이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 없이 그러니까 흡착 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네.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0: 맞아 기름 튀고
1: 그,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1: 이건 제 경험입니다.
0: 아,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될 고단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1: 하다
0: 하는데.
1: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0: 네.
1: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0: 아,
1: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네.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0: 아이고야.
1: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0: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봇 엣지입니다.
0: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1: 그럼요.
0: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1: 네.
0: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1: 네네.
0: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들어가요.
1: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0: 그러니까 두 세트 6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헬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0: 네.
1: 얘기하시면 요것도 세 장 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0: 꽤 비싸요. 50불인가요?
1: 네. 30불, 네. 50불 이럴 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0: 네.
1: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0: 12장 네 세트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1: 그럼 총 18장.
0: 총 18장.
1: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두 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0: 아, 지금 출시하신 지금 잠깐 반짝.
1: 잠깐.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곤
0: 시작됐으니까.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네네네.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잠깐. 야, 근데 7월 이거는 한 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0: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색을
1: 맞아요,
0: 돌리시고
1: 맞아요.
0: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에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1: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0: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1: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0: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1: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0: 석권
1: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0: 그게 산업용 최고로 추천해주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위에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네네네.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0: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1: 맞아, 맞아.
0: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1: 굉장히
0: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1: 매일 할 수 있어요.
0: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1: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0: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1: 리모컨으로 물 양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맞아, 자동 맞아.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그렇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봇.
0: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상 받을만 하네요.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있기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1: 네네.
0: 오, 근데 여기 보니까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1: 이거는 이제 조도 감지
0: 이거
1: 센서인데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게 그 배러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하면 잠들 때가 있다면 뭐 다른 무대 같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0: 맞아.
1: 일하다 그냥,
0: 그냥
1: 뭐 침대 밑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얘가 없어진 거야.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0: 저도 그랬어요.
1: 근데 그 클라즈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0: 침대 밑에 들어 있어.
1: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0: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한
1: 거야. 나 여기
0: 거야.
1: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0: 와,
1: 거죠.
0: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구나.
1: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0: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1: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와. 스마트합니다.
0: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에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달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쿨의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0: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1: 네.
0: 출시값입니다.
1: 정말
0: 출시값.
1: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0: 찾아보세요.
1: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0: 네네.
1: 지금 329불.
0: 329불.
1: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0: 네.
1: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1: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날 수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매장
1: 청소를 선물이 드립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0: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1: 그럼요.
0: 거고.
1: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0: 깨끗해지고.
1: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0: 네.
1: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0: 네.
1: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0: 리모컨 한
1: 번만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0: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보트리 스핀 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1: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코코호도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0: 예.
1: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
0: 인방앗간
1: 네. 인방앗간 떡집 바로요.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진짜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0: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보트리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 3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 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 돼. 불 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숨 쉬는 거에
0: 편이시다.
1: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는 안고 좀 뭔가 이상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네네.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0: 맞아, 맞아. 풀어줘, 풀어줘. 네,
1: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것처럼.
0: 저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돼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막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의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0: 한국 식약처에서
1: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눈에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받으면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1: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어, 그렇죠.
1: 말 뭐 바를 때도 네.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0: 눈 절대 몸 이상 손해보다 눈 비비지 말라고 그렇죠, 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네네.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네.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것만으로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세요.
0: 근데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네.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래도 뭐 이제 그것도 뭐 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네.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도 5가지 모드 네. 그러니까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네.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 3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이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 피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녹여줍니다.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네.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그렇죠. 원활해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그렇죠.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셔서
1: 사용도 너무 간단해요. 네.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촥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야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 너 숨겨놓은 애들이 몇 명이냐 근데 아이 한 명입니다 네. 그 아이가 네.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도 하루 종일 뭐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애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쵸.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한번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 때 눈이 좀
1: 심하신
0: 밝아지니까.
1: 분은 아침 저녁으로.
0: 아, 시간 되시고 심하신 네네. 분은 그러면 좋겠지만 맞아요. 아침에 할 때 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좀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 뭐 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 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1: 네네.
0: 아니 이분 어르신들.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시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 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뭐든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근데
0: 네.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만.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 돼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요,
1: 정말로
0: 맞아요.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이거 가정의 달 끝나고 안 해준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0: 그러니까요.
1: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는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이거는 먹는 영양제
0: 네네.
1: 중에서는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또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0: 예.
1: 중에서도 천호앤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제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촥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1: 아시죠.
0: 분이 없고
1: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0: 아.
1: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0: 그,
1: 계시고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는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그런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좀 최고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을 넘어서 갓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갓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라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라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체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라비티 하면 또 그라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1: 그라비티
0: 좋다.
1: 그라비티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네.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0: 48개월 무이자도 계속 갑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1: 또,
0: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근데
1: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0: 무조건
1: 보고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1: 네,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0: AS.
1: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네.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 중에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뭐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1: 좋아요.
0: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아유 저는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발색이 좋고 밝으면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1: 그러니까
0: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네.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저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많아.
1: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1: 이지 FM.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요거는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이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EG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신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신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네.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체형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카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0: 네네.
1: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해보세요.
0: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에브리버 스피, 스피, 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1: 그렇죠. 얼마나 청소를 잘하나.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1: 한우님.
0: 우리 헬스 아메리카노 할 거고
1: 당연히. 한우님. 네.
0: 네. 이훈님으로 적혀있는 쪽지들이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호스트님 네, 김원정 쇼 호스트님이랑
1: 뒷끝이 있으시구나
0: 뒷끝이 있죠. 네.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럼요.
1: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훈훈한 카페 2부는요 하루에 듣는 문학, 이번 주말의 작품은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근데 끝까지 듣고 나면 좀 굉장히 무서운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외딴 섬에 초대되었던 열 사람,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는 사람들. 이 작품은요 단순히 범인을 맞추는 추리소설이 아니라 고립, 그리고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추리소설의 정말 뭐랄까 교과서 같은 제품, 그런 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문학은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작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여왕, 퀸 오브 추리소설. 네, 별명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요 뭐 에르퀼 푸아로, 미스 마플 같은 전설적인 탐정 캐릭터를 만드셨고요, 평생 엄청난 숫자의 추리소설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특별하죠. 유명 탐정이 어떤 사건을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와 등장인물 모두가 같은 공간에 갇혀있는 채 끝까지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는요 제1차 세계대전 그때 병원 그리고 약국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약 그리고 독, 네, 그냥 약이 아니라 독까지 엄청난 지식을 익히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살인의 방식이나 세부 묘사가 매우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 속마음의 허점, 거짓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죄책감들을 아주 그냥 글로 끄집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작가죠. 그 작가의 여러 많은, 정말 수많은 작품 중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점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작품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흥미진진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저스티스 워그레이브라는 판사, 차갑고 논리적인 은퇴한 판사이고요, 베라 클레이손이라는 젊고 똑똑하지만 바다와 한 아이의 죽음에 얽힌 불안한 기억을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필립 롬바트라는 군인 출신으로 아주 대담하면서 냉소적인 인물이 있고요, 에밀리 브렌트라는 독실하고 도덕적인 척 하지만 아주 차가운 인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요 닥터 암스트롱, 신뢰감을 주는 듯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과거를 숨기고 있고요, 블로어라는 전직 경찰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직 경찰답게 뭔가 계산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맥아더 장군은요 전쟁 시절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토니 마스턴이라는 젊고 가볍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신호를 가장 쉽게 일찍 무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저스 부부, 특히 집사 부부는 불길한 저택의 공기를 처음부터 무섭고 무겁고 진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죠. 자, 요렇게 인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죠? 들으시면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저와 함께 마음 가볍게 들으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싹 그림이 넘어갈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1부, 외딴 섬에 도착한 10명,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각기 다른 이유로 한 외딴 섬에 초대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솔저 아일랜드. 이름부터 뭔가 불안하죠. 뭐 하와이도 아니고요, 제주도도 아닙니다. 타일랜드도 아니고요, 소울저 아일랜드, 그린 아일랜드도 아니고. 자, 실제로 이 섬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조택은요 아주 호화롭고요, 준비도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본인들을 초대한 주인 UN 오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름도 뭔가 좀 이상하죠, 오원. 네. 자, 초반에 중요한 장면이, 처음에는 그 10명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들 가볍게 살핀다는 점입니다. 그 전직 판사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유심히, 베라는 어딘가 자꾸 불안해하고 있고요, 룸바드라는 남자는 여유 있는 척합니다. 겉으로 예의 바르고 평범한 분위기지만 크리스티는 아주 조금씩 독자에게 신호를 줍니다. 잘 봐봐, 독자들 잘 봐. 우리 크리스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요, 요 사람들 모아놨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그죠? 뭔가 불편한 느껴지죠?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드디어 나옵니다. 갑자기 레코드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방 안에 열 사람 모두를 하나하나 고발을 합니다.
1: 당신은 과거의 사람을 죽였다, 또는 당신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0: 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레코드를 통해서 나오죠. 이 레코드 장면에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저녁 식사 초대한 10명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하다, 뭐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뭐지? 뭔가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는 뭐 심판의 자리인가? 이렇게 막 무겁게 이상하게 바뀌죠. 근데 이때 좀 특이한 게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반응이 다들 좀 이상해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훈이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코드에서,
1: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죽였습니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하겠죠. 뭐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잖아, 당황하잖아요. 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말 텐데, 여기 있는 10명 캐릭터들은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하고 과시성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화를 내고요, 방어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요. 그때 우리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알죠? 아, 여기 요 사람들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또는 이 소설 내에서 사회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속에 숨기는 게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죠. 자, 그날 밤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죽음이 벌어집니다. 토니 마스턴은 이 인물이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냥 훅 가는 거죠. 여기서 독자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죠. 뭐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정말 하나씩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때 나오는 방 안에 있는 동요, 병정 노래, 작은 병정 노래, Ten Little Soldiers 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 노래에 가사가 나오고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병정들 장식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꼬마 병정 장식 장면이 계속 독자의 시선을 잡아두게 되는 장치가 되죠. 요 노래는 제가 끝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첫 번째 죽음이 발생했죠. 첫 번째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때 공포를 느낍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배가 오지도 않고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이미 섬은 고립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누가 저 사람을 죽였는지,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범인을 몰라.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섬 안을 샅샅이 뒤져보죠. 혹시 누가 있을까? 그리 누가 이상한 정체를 숨긴 누군가 숨어서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섬을 훑어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범인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범인은 있다. 그죠? 이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조금 전까지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 그러세요? 아 전 판사세요? 아 경찰이셨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감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누구랑 단둘이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이런 심리 변화들이 그리고 아무도 없어 이 책에 진짜 숨어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뭐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게임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더 사실적이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자, 일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외딴섬에 초대된 열 사람이 있었죠. 처음엔 자기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저는 그것도 좀 웃겨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책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몰라도 왜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보면 막 이상한 초대장을 받아. 그리고 막 이상한 데로 오래. 그러면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은 또 가요 거기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꼭 누군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뭐 1등에서 상품 받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가는 겁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절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데로 오라면 안 가죠. 무시하지. 이거 뭐야? 스팸이네? 피싱이야? 그리고 버릴. 요새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요새 저희한테 이런 게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집안에 메일로 초청장이 왔다. 그럼 저희는 거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뭐야 이거? 스팸 정크네? 피싱이네? 사기네? 이러고 그냥 무시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소설은 모입니다. 10명이 모여서 저택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해요. 서로 왜 모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레코드에서 소리가 나와 음성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누군가를 죽인 건데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첫 번째 죽음을 겪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과거를 뭔가가 생각이 들고 내가 설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러면서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 그런 캐릭터들만의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 불안감 이게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 잠시 저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좀 틀어드릴게요. 가사에 보면 그 거친 생각과 그 불안한 눈빛과 그 불안한 눈빛 그 거친 생각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좀 어거지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잠깐 들으시고 전할 말씀 듣고 저는 2부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 사실은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들으셨고요. 이 노래를 틀은 이유는 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중간에 가사가 이 캐릭터들과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어거지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10명이 갇혀있는 데서 이제 막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그때의 감정이죠. 내 같은 생각과 그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누군진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노래 추천해드렸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였고요. 아,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앞에 설명드리다가 제가 그 꼬마 병정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설을 보신 분이나 또는 영화로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남으실 거고 이 소설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꼬마 병정이 뭐야? 이러고 넘어가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소설 속에 또는 영화 속에 그 꼬마 병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10개의 꼬마 병정이 있는데 노래가 있습니다. 벽난로 옆에 있는데 노래가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봐 드릴게요.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렸네. 그리고 아홉이 남았네. 아홉 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안 잤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여덟이 남았네. 여덟 꼬마 병정이 대번에 여행 갔네. 하나가 남았네. 그리고 일곱이 남았네. 일곱 꼬마 병정이 도끼로 장작을 폈네. 하나가 두동강 났네. 그리고 여섯이 남았네. 여섯 꼬마 병정이 벌통을 가지고 놀았네. 하나가 벌에 쏘였네. 그리고 다섯이 남았네. 다섯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를 했네. 하나가 법정에 갔네. 그리고 네 명이 남았네. 넷 꼬마 병정 바다 향해 나갔네. 훈제 청어가 잡아먹었네. 그리고 세 명이 남았네. 셋 꼬마 병정이 동물원 산책 갔네. 큰 곰이 잡아갔네. 그리고 두 명이 남았네. 두 꼬마 병정이 볕을 쬐고 있네. 하나가 홀랑 탔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한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섬뜩하죠. 이 노래가 꼬마 병정 10개의 꼬마 병정이 있으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한국말로 드시면 좀 생뚱맞죠. 뭐야 열 꼬마인데 뭐 바다에 나갔네. 뭐가 청어에 잡아먹었네. 뭐 불에 탄. 그러니까 왜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갔다 아홉이 남았는지 그 벌통을 가지러 올때 다섯이 남았는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역 작가의 엄청난 힘입니다. 이 크리스티가 쓴 원래 원본 영어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n little soldier boys went out to dine. One choked his little shell, one choked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잘 들어보세요. 다음 건 Nine little soldiers boy sat up very late.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eight. Eight little soldier boy traveling in divan. One said he'd stay there, and then there were seven. 자, 이게 뭐냐면 끝에 음률이 탁탁탁 맞게 쓴 거예요. Ten little soldier boy went out to dine. 식사하죠. Dine 하러 갔다. One choked himself. There were nine. 아홉이 남았네. Dine, nine. 그 다음은 nine little soldier boy sat up very late. 늦게까지 앉았다는 거죠. Very late. 그 다음에는 and there are eight. Very late, eight. 음률을 맞췄죠. 그 다음 eight little soldier traveled to Devon. Devon. 그리고는 one said he stayed there and there were seven. Devon, seven. 이런 식으로 끝자리 음률을 다 맞추는 거예요. Seven little soldier boy chopping up sticks. One chopped himself in half and then there were six. Sticks, six. 그 다음에 six little soldier boy playing with a hive. 벌꿀이죠. 꿀통, hive. A bumblebee strung up and there were five. Hive and five. Five little soldier boys going in for law. 법이죠. 법정. For law. One got in trash and then there were four. For law, four. Then four little soldier boy going out to sea. 바다에 간 건데. Red herring swallow one and then there were three. See three.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률이. Three little soldier boy walking in the zoo. 동물원에 간 거죠. zoo를 갔는데 a big bear hugged one and then there were two. zoo하고 two하고 two little soldier boy sitting in the sun. 태양의 밖에서 볕을 쐬고 있는 거죠. one got frizzled up and then there was one. sun하고 one. One 마지막 거. One little soldier boy left all alone. He went and hanged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one. Alone, none.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다. 이게 음률이요. 원본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저는 여기서 되게 소름을 쫙 머리 번쩍. 근데 그러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열 꼬마 병장이 식사하러 나갔네. 하나가 살해 들렸네. 그리고 아홉이 남았네. 아홉 꼬마 병장이 밤이 늦도록 안 잤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여덟이 남았네. 이렇게밖에 번역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음률을 탁다 뭐 soldier, don, don, don, one, 뭐 six, six.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들어왔고요. 잠깐 지금 어쨌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야 되니까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남은 소설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학은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이제 10명의 그 고립된 인원들이 이제 서로가 의심을 하면서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서로 막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거기서 넘어가 볼게요. 자,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우리를 속이고 여길 데려왔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이 나은가? 범인이 저 사람 아니야? 쟤 아니야? 쟤 수상한데 저거? 응?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왜 여기 와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작품은 추리소설인과 동시에 아주 강한 심리 스틸러가 됩니다. 자, 중요한 좀 장면 하나가요. 남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포가 점점 논리를 이겨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뭐 집안을 조사하고 섬 곳곳하게 막 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뒤져보고 서로가 알리바이를 따져봅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당신 언제 뭐 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서로 알리바이. 왜?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 둘 더 죽어가면서 점점 저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이성은 잃고 공포가 커집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도 무섭고요. 왜? 이 사람이 범인일지 모르니까. 혼자 있어도 무섭소. 왜?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아무리 졸려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베라 클레이손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베라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장 예민하게 무너져버리는 캐릭터입니다. 바다에 대한 기억, 시렐이라는 아이의 죽음, 자신이 정말 그거에 대한 아무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되살아나는 그런 캐릭터죠. 이 작품이 단순한 퍼즐이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범인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각자만의 죄책감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네. 아무튼 또 다른 캐릭터인 메가다 장군, 이 장군의 체념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이 캐릭터는 오래전 전쟁하던 중에 한 부하를 사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과거를 안고 있는데 이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 점점 올 것이 왔다, 그래 어차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라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반대로 에밀리 브렌트는요 끝까지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아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는 절대 죄가 없어, 내가 생각한 나의 도덕은 옳았어, 그 차감 때문에 한 젊은 여성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런 대비, 캐릭터들의 대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미 뭐 소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는 영화로서 접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중간중간에 그 캐릭터들의 어떤 완벽한 심리적 변화라든가 어떤 죽음을 어떻게 막 이거를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재미없으실까봐. 이게 사실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물론 뭐 결론을 말씀드린 순간 스포일러가 오픈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아, 이 자체 작품을 안 보시게 될까봐 제가 좀 많이 스킵했습니다. 이번 일부러 좀 많이 넘겼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장면들이 캐릭터가 서로를 전혀 절대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어쨌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 일단 나는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너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동맹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동맹을 맺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총을 챙기죠. 누군가는 내가 공격당하기 전에는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리소설들을 보다 보면 보통 이런 때 어떤 이제 탐정이라는 또 하나의 또 이 특이한 존재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아는 탐정이 누가 있을까요? 뭐 셜록 홈즈라든가 만화 같은 경우는 뭐 소년 탐정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친구분들이 나와서 뭔가 질서를 회복하고 정리를 막 해줄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는 그 그런 장면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점점 혼돈으로만 가죠. 아까 노래 제가 알려드렸던 그 병정 장식 있죠. Ten Little Soldier. 그 병정 장식이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이 아주 이 소설과 영화의 그 핵심적인 묘미죠. 사실은 그냥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장치인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식탁 위 그 벽난로 위 장식 하나가 병정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남은 살아있는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 반복적인 모습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소설을 영화로 접하시는 우리 시청자에게도 시계 초처럼 초침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알려주는 장치가 되죠. 마침내 제목 그대로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물이죠. 뭐 그냥 스릴러 공포물로 끝났을 텐데 마지막에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섬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설계를 하고 이 모든 거를 행동을 취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 책을 보시고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영화를 못 보시거나 소설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은 아 사실 여기서부터 완벽한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만에 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재밌겠는데 훈이가 추천하는 정말 고전적인 이런 추리물이다 나 볼래 내가 꼭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죄송하지만 듣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일러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제가 이제 범인과 스포일러를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알면 알수록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한 5분 10분 동안은 좀 함께 안 해주시고 잠깐 뭐 화장실 가서 세수하시거나 좀 더 간식을 드시거나 뭐 다른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까 우리 10명의 캐릭터를 말씀을 드렸죠. 등장인물 그 중에 하나죠.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전직 판사였던 워그레이브 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다루면서 법의 손길을 교묘히 피해나간 죄인들을 증오를 했고 스스로 판사이지만 나아가 더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워그레이브가 결국에는 판사로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판결문을 내릴 때 이게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교명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 스스로 어떤 법의 테두리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의 집행을 하겠다 정의 실현하겠다 라고 해서 워그레이브 판사가 모든 걸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떠한 미치광이의 그런 광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동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광기에 있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질서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justice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심판하려는 이런 욕망 법을 넘어선 본인이 법정 최고인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선 사적인 처벌 죄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응징해야겠다는 그런 쾌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쭉 같이 읽다 보면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히 그래서 결론은 누구야?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라는 범인을 찍어줘봐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군가 제3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라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캐릭터도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극도의 공포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이 범인 누군지 이제 알지만 그 범인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덫 속에서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단순히 칼, 뭐 독 이런 걸로만 사람을 죽이는 소설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포, 마음속에 있는 죄, 자기를 주어 감는 그런 사슬, 자음 스스로 가져 있는 그런 사슬의 공포와 그런 두려움만으로도 사람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심리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거죠. 아, 근데 이 소설이 진짜로 그 책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네, 굉장히 영화로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꼭 제가 한번 추천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비록 스포일러를 해서 범인이 누군지 밝혔지만 뭐 범인이 누군지 알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엊그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보시고 뭐 영화로도 접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요, 뭐랄까요, 서로를 의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인간이 죄책감과 공포에 쌓였을 때의 그런 심리적인 모습, 결국엔 범인의 의도대로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소설이 사건 자체의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사건이 사람 심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지켜보게 만드는 아주 흡입력이 강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딱 한 줄 정리 요약. 외딴 섬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너무 이상한가요? 동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숨겨진 죄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공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적 소설이다 라고 아마 쉽게 표현하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소설이 원래 영국에서 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그래도 저희는 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공감하는 거니까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 텐 리틀 솔저라고 아까 병정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가 막힌 그 음률 맞추는 단어. 거의 뭐 요새 말로 랩이죠. 랩. 뒤에 라임을 착착착착 맞추는. 근데 그 텐 리틀 솔저가 원래 그리고 이 원 제목도 이 소설 제목도 지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원래는 텐 리틀 니거스였어요. 텐 리틀 니거스. 그러니까 10명의 흑인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텐 리틀 니거스였다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원제가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책 표지도 찍혀 나와요. 이미지가 텐 리틀 니거스에서 아가타 크리스티라고 찍혀 있는데 그게 텐 리틀 인디언스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동료 그 텐 리틀 인디언 원 리틀 투 리틀 트리 리틀 인디언스 그 노래 제목에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종차별적인 오해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장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영어로 미국판 버전입니다. 이거는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게 미국판 제목이고요. 요새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책 제목이 Ten Little Niggers예요. 첫 원판 영국에서 나온 건 1939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근 100년은 좀 안 돼요. 90년? 8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는 1949년 영국 출판본에는요 Ten Little Niggers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게 Ten Little Indians로 바뀌었다가 미국판 버전으로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고 영문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가타 크리스티의 정말 유명한 1930년도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정말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문학으로 뽑히는 우리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아주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노래를 제가 정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께 들리는 곡도 이번 소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분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왠지 이 노래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오! 역시 훈이는 음악 선곡이 탁월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겠네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저희
입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추리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독특한 소설들을 좀 많이 여러분과 공개를 하고 싶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전 문학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외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추리소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은 SF소설이나 아니면 판타지 소설 쪽도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겉돌기식으로만 한번 쓱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들어보시고 어? 이런 소설이 있었구나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SF 같은 소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도 얘기가 길어서 저도 아마 좀 시리즈로 나눠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추리소설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려고 하고 더운 여름에는 남량 특집으로 좀 무서운 소설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무서운 거 해봤자 제가 겁이 많아서 너무 무서운 건 못하고요. 적당히 조금 흥미진진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뭐 카톡방이나 저희 또 유튜브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적극 반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저희가 들으시면서 훈이 함께 했던 훈훈한 카페는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소설에 딱 맞는 노래. 왜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물어봐야죠. 거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거기 누가 없어? 한영의 누가 없어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

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건국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 제1차와 제2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세자, 방석도, 개국공신들도 그리고 형제들까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벌써 두 번째의 피바람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 속 승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방원이 이겼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방원은 승리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아버지와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고 형제들과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왕좌는 과연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방원은 아직 태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는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든 군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는 순간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종 하면 강한 왕, 무서운 왕, 결단력 있는 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1400년,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8년이 된 나라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자리를 잡아야 했고 신하들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왕조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나라의 중심에는 정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사실 정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무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왕좌에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신하 정도전을 잃고 총애하던 아들 방석을 잃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아들 이방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아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던 둘째 아들 이병과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가 정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자신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왕이 아니라 혼란을 잠시 멈추기 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정치의 중심에는 이미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도, 군대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정종이지만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종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종은 성격이 온화하고 신중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왕위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권력은 한번 손에 쥐면 쉽게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00년 음력 11월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우리가 태종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 왕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도전 같은 최고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자들끼리도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태종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군대였습니다. 누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왕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언제든 또 다른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태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조선에서 왕자의 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왕보다 강한 무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 결심은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군사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사병혁파. 오늘날까지도 태종 최고의 개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칼끝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했던 공신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든 칼, 사병혁파가 왜 조선 500년의 운명을 바꾸는 개혁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6: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병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권력자의 군대인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개인이 수천 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군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대통령도 개인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지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력은 국가만이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귀족이나 장군, 왕자들이 모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에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입했고 홍건적이 쳐들어왔으며 지방에서는 반란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병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힘이 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정치적 발언권도 커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는 시대였으니까요. 태종 이방원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왕자가 되기 전에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도, 2차 왕자의 난도 모두 자신의 사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가장 먼저 그 사병을 없애기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힘이 무엇입니까? 사병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누구보다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병으로 왕이 되었으니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도 사병으로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태종의 정치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해준 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 그 도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군대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00년 전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왕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힘 있는 무장들도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우리의 군대를 빼앗느냐?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의 군대만 있어야 한다.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대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병사를 해산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혁파는 군사개혁인 동시에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군대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종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병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태종을 성군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앞에서는 자신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 말처럼 권문세족이 사병을 거느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왕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권을 강화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답게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세운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원칙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처가를 제거해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선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적이라면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역사 속 권력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왕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태조의 곁에서 권력을 얻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원경 왕후입니다. 태종의 왕비, 그리고 이방원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사극에서는 강인한 성격의 왕비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도 매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원경 왕후와 그녀의 집안인 민씨 가문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민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씨 가문은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원경 왕후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민무율과 민무회는 이방원의 핵심 측근들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씨 집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조정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민씨 형제들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태종은 또 하나의 위험을 발견합니다.

잠시 태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정도전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그것이 나라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힘이 커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처가입니다. 태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도 몰려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처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태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을까요?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왕입니다. 친정은 왕을 도와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였습니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 왕실의 일에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 하지만 민씨 형제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왕도 되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와 국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것과 나라를 계속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세자 문제까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후계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태종은 그것을 보며 크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이 바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적, 권문세족,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가문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 태종은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기로.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씁쓸합니다. 칼을 든 사람은 태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어쩌면 원경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잃을 수 없고 친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원경왕후는 이후에도 태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지만 친정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태종 역시 괴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보다 큰 가문은 없다. 왕보다 강한 외척은 없어야 한다. 조선은 혈연이 아니라 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가족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국가 권력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왕조국가 안에서 국가를 사적인 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태종을 평가할 때 늘 두 가지 얼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 군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가장 뛰어난 국가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두 평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태종이라는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흔들리면 자신이 겪었던 왕자의 난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생애 마지막 정치적 과업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장남 양녕이 아닌 충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간강 목적살인 혐의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1: 경북 경사대 낮 기온이 무려 39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선 폭염 속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몽골과 추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이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1: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공모가보다 13% 높은 가격으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됐으며 기업 가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가 대미 투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처벌이 더 센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기환 기자, 경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요?
3: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주광산경찰서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 대해 단순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정황은 고려되지 않은 셈인데요. 이 때문에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수사팀은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경찰이 장윤기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리얼도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광산경찰서장이 현장 인근에 머물면서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이나 형사과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일단 광산경찰서장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반대하지도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장윤기 부친의 진술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모 경감은 경찰 2차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부인했습니다. 장 경감은 리얼돌 등이 장윤기 자취방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치워도 되는 줄 알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장 경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던 당시 사건 팀장과 등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봤지만 녹음 파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광주경찰청 윗선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단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아 경무관급으로 격상됐고 수사인력도 14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1: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 앞서 검찰은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월요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확대 편성된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세 곳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5: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6: 죄송합니다.
4: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네,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2: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9: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7: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0: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7: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11: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7: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안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여권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네, 최근 장마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충청권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와 씨름하며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2: 덤프트럭에서 흙더미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굴착기가 마대에 담긴 흙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임시 제방을 만듭니다.
6: 지난 장마로 호우 경보까지 내려진 충청권에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응급 복구에 나선 겁니다. 하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하천 곳곳엔 쓸려 내려간 구조물과 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천 곳곳엔 유실된 구조물과 풀들이 엉켜있는 상황.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작업의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옹벽...

0: 갈라지니까 네. 이제 작물을 접어야지 이 찾기를.
1: 한성수 국무총리는 200mm가 넘는 비로 학교 운동장이 잠긴 청주 모충동 일원을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막을 키고 간 충청권에선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 네, 장마가 물러나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3: 경북 경주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읍 금랑리에서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멈추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경북과 대구, 광주, 전남, 부산 등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특히 경상권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찜통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어 나타나는 열돔 현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 때문입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규정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경북 포항과 경산,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열대야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4: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3: 찜통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다음 주 수요일 15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네, 올해도 비닐하우스 집에서 뜨거운 여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 잡음이 이어지면서 꿀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모여있는 동네, 도심 속 소외 지역인 꿀벌 마을입니다. 찜통더위에 집안에서는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걱정에 선뜻 켜지 못합니다.
6: 더울 때 밥 먹을 때 저는 뭐 이런 때 뭐 에어컨 잠깐 틀지 선풍기 가지고 사는 거.
5: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일주일을 치열하게 달려온 여러분의 주말. 여기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잠시 쉬어가는 곳,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면 숫자를 떠올리고 골치 아픈 공식이나 복잡한 그래프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넣는 주유비,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의 갈등까지 알고 보면 경제는 인간의 선택과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다락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0: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다락방의 비밀상자는 지구상에서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장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지난 6월 17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과 귀는 모두 미국 워싱턴으로 쏠렸었죠. 연준의 사령탑이 바뀐 이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새롭게 연준 의장 자리에 앉은 케빈 워시 사령탑은 첫 공식 무대부터 시장에 아주 강렬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현재 연 3.5%에서 3.7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론은 그 뒤에 이어진 새 의장의 기자회견과 점도표라 불리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었습니다. 새 의장 케빈 워시는 단호한 표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며 아주 매파적인 긴축을 선호하는 매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 점도표를 열어보니 연준위원회 19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당황했죠.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왜 이렇게 새로운 연준 의장은 취임 초부터 잔뜩 긴장하며 채찍을 휘둘렀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잡힌 줄 알았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최근 들어 다시 눈을 뜨고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다시 3%대 중반으로 들썩이고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너무 탄탄해서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중 의장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유령을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여행을 떠나 1970년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치솟는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물가가 아주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자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4%가 넘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암흑기였죠. 그 뒤를 이어 이 지옥 같은 불을 끄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였습니다. 볼커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기준금리를 무려 연 20%대까지 올리는 무시무시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연준 건물 앞에 트랙터를 몬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빈사 상태로 만들고서야 겨우 물가라는 괴물의 목을 꺾을 수 있었죠. 지금 2026년 7월 새롭게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보여주는 이 타협 없는 단호함은 바로 아서 번스의 실패와 폴 볼커의 고독한 결단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물가와의 전쟁에서 발을 뺐다가는 후손들이 수십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공포가 연준 위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돈의 고삐를 쥔 연준의 이 매서운 눈초리가 앞으로 우리 지갑과 전 세계 정기예금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걱정 켈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결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선을 조금 돌려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먼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다니는 지구 경제의 가장 가느다란 목줄, 바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동 지역에 임시 휴전 체제가 잡히나 보다 하는 안도감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대화가 무색하게도 바로 이번 주 초인 7월 6일과 7일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상선 세척이 이란 군사 세력의 기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는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선들이 불타오르고 유엔 국제 해사기구가 즉각 죄 없는 선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한 공격을 중단하라며 최고조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평화 기류에 베팅했던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세로 돌아섰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인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준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지도 위에서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이 좁은 바닷길 뉴스 하나에 왜 전 세계 증시가 얼어붙고 당장 우리 동네의 주유소 기름값이 들썩이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의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왕복 항로는 고작 2해리, 그러니까 3에서 4킬로미터 남짓 좁은 골목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에서 캐낸 원유가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좁은 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대문 앞에서 대포가 오고 가고 배가 침몰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체할 수 있는 우회로나 파이프라인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호르무즈의 비극을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바닷길이 막혔을 때 인류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아랍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를 무기삼아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4배가 넘는 1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뒤이어 1979년 이란혁명으로 터진 제2차 오일쇼크 때는 유가가 40달러 선을 돌파했죠. 당시 전 세계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자동차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물가는 수직 상승을 했고 세계 경제는 수년간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과 글로벌 경제연구소들의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숨이 깊어집니다. 이들은 최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자칫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글로벌 물가를 다시 4%대로 끌어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어세가 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연료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합성 섬유,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농부들이 쓰는 비료와 비닐하우스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물건이 석유라는 물질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꽃은 내 지갑 속에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바닷길의 긴장감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우리가 이번 주 터진 중동 소식을 결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앞선 두 뉴스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라는 다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야말로 돈의 기운이 폭발하는 뜨거운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탑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가트너 등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 지표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특허, 소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 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사상 최고로 연간 1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 자산 투자의 압도적인 지분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이 차지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 천문학적 돈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지혜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발표한 분석을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대규모 IT 인프라 기업들이 오직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짓기 위해 올해 지출하는 자본은 무려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반도체 칩을 사고 대형 전력망을 깔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올리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기 위해 초고속 그래픽 메모리와 초고용량 SSD 공급망을 수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소식이나 글로벌 빅텍 기업들이 전력 공급이 원활한 캐나다 캘거리 같은 북미 지역에 모여 대규모 인프라 부지를 선점하려고 침을 흘리는 현상들이 다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 글로벌 AI 열풍이 정확히 170년 전 골드러시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AI 서비스가 대중에게 대박을 터뜨려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지는 아직 빅텍 기업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전쟁 중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AI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하며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장치와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막대한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즉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은 AI라는 금을 캐기 위한 최첨단의 곡괭이와 삽, 그리고 청바지를 만드는 인프라 공장에 7,500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돈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버텨내는 핵심 원동력이 바로 이 AI 신세대 건설붐이라는 분석은 우리가 왜 매일 아침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 바다 건너 일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그야말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외환 시장의 전광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1달러를 바꾸기 위해 일본 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62엔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일본 경제 역사상 약 40년 만에 처음 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불과 몇달전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자국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 수조엔을 시장에 쏟아부으며 더 이상 엔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방어선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공격 앞에서 허망하게 뚫려버린 셈이죠. 흔히 경제 뉴스에서 환율이 오르면, 즉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보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도요타나 소니 같은 거대 수출 대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엔화 기준으로 역대급 환차익을 누리며 사상 최대 흑자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도쿄, 교토, 오사카의 길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펑펑 쓰니 겉보기엔 내수 경기가 화려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네온 사인 뒤편, 일본 서민들이 살아가는 진짜 민생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비명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일본은 국토의 특성상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식량의 상당수와 공장을 돌리고 불을 밝히는 에너지를 거의 100%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을 사오기 위해 일본 수입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엔화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고스란히 서민들의 막힌 물가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산 고기와 밀가루 가격이 뛰자 라멘 한 그릇,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무섭게 올랐고, 최근에는 수입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일본인들의 주식인 쌀 가격마저 마켓 매대에서 폭등해서 일시적인 쌀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마켓 가기가 무섭다. 차라리 외국 나가서 달러로 외화를 벌어오고 싶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관광객들이 엔화가 싸다고 명품을 쓸어 담는 동안 정작 현지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생존을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외환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 플라자 합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너무 잘 나가던 일본의 수출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모여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두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엔화가 너무 비싸지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어하려다 부동산과 주식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대급 엔저 현상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30년의 트라우마가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겨우 살아나려는 불씨가 꺼질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엔화의 날개 없는 추락은 엔화 표시 자산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글로벌 펀드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아시아 전체 외환시장의 거대한 도미노 긴장감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과 원화 가치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올지, 이 깊은 엔저의 늪을 우리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방송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은 왜 AI에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닷컴 버블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회사 이름 끝에 닷컴만 붙어도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인터넷은 진짜 혁명이었지만 그 당시 투자 열풍은 너무 앞서갔습니다. 수익도 없는 회사, 매출도 없는 회사, 사업 모델도 불분명한 회사까지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2000년 버블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거품은 꺼졌지만 인터넷 혁명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아마존,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서비스는 모두 그 이후에 성장했습니다. 요즘 AI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닷컴 버블 같은 것 아닌가?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특히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불과 몇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도 모두 AI 투자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돈이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언젠가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AI 서비스를 통해 AWS 매출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글도 검색과 광고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실제로 AI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즉, AI는 아직 성장 초기이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시대에는 도로를 만들기 전에 자동차부터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는 먼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하나 답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AI는 생각보다 엄청난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그리고 곳곳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엔비디아 GPU, 그리고 한국의 HBM 메모리, 전력 설비, 냉각 장비, 광 케이블, 이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자동차 회사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도 생겼습니다. 주유소도 생기고 보험회사도 성장했습니다. 타이어 회사도 성장하고 철강 회사도 성장하고 자동차 정비업도 성장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회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력 회사, 냉각 장비 업체, 광통신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회사가 성장하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기술 하나가 여러 산업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버블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 혁명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도 진짜였습니다. 철도 혁명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철도 버블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혁명도 진짜였는데 자동차 회사 가운데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I 혁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AI라는 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라는 말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가? AI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 매출이 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한 변화입니다. 시장이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여기 한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ChatGPT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글처럼 거대한 AI 플랫폼도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HBM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한국을 자주 찾는 이유죠. GPU만으로는 AI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AI 열풍은 한국 경제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제도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AI 플랫폼 이런 분야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AI는 과연 버블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산업혁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주가는 버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도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는 어떤 산업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없애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전기가 보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확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도 결국은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연준 사령탑 케빈 머시가 던진 단호한 경고 메시지부터 다시 불붙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박한 바닷길 상황, 연간 7,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대륙을 건설 중인 AI 인프라 투자 대환기, 그리고 일본 서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적인 162엔 돌파 뉴스까지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평양 건너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나온 한마디와 중동 해협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당장 다음 주 우리네 지갑의 두께와 은행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의 계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일의 날씨를 미리 읽고 마음의 우산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겠죠. 나른한 주말 오후 다락방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본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강강 목적살인 혐의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1: 경북 경사대 낮 기온이 무려 39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선 폭염 속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몽골과 추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이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1: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공모가보다 13% 높은 가격으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됐으며 기업 가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가 대미 투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처벌이 더 센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기환 기자, 경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요?
3: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 대해 단순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정황은 고려되지 않은 셈인데요. 이 때문에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수사팀은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경찰이 장윤기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리얼도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광산경찰서장이 현장 인근에 머물면서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이나 형사과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일단 광산경찰서장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반대하지도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장윤기 부친의 진술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장모 경감은 경찰 2차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부인했습니다. 장 경감은 리얼돌 등이 장윤기 자취방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치워도 되는 줄 알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장 경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던 당시 사건 팀장과 등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봤지만 녹음 파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광주경찰청 윗선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단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아 경무관급으로 격상됐고 수사인력도 14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1: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 앞서 검찰은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월요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확대 편성된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세 곳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의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5: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6: 죄송합니다.
4: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네,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2: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는 여론 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9: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7: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0: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7: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11: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7: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안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여권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네, 최근 장마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충청권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와 씨름하며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2: 덤프트럭에서 흙더미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굴착기가 마대에 담긴 흙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임시 제방을 만듭니다. 지난 장마로 호우 경보까지 내려진 충청권에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응급 복구에 나선 겁니다.
6: 하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하천 곳곳엔 쓸려 내려간 구조물과 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12: 쉴 새 없이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천 곳곳엔 유실된 구조물과 풀들이 엉켜 있는 상황.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작업의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옹벽이 무너지고 흙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톤백이라는 그 마대로 지금 싸서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든 점은 있습니다.
12: 인삼밭을 바치던 지지대가 쓰러져 있고 옥수수밭도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와 보은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멀쩡한 작물을 찾아볼 수 없고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게 납니다.
14: 뭐 박스 뭐고 다 주저앉고 냉장고도 막 그냥 물 차가지고 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단기 다 내렸지. 다 갈라지니까.

0: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경북 경주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1: 찜통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는 다음 주 수요일 15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네, 올해도 비닐하우스 집에서 뜨거운 여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 잡음이 이어지면서 꿀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모여있는 동네, 도심 속 소외 지역인 꿀벌 마을입니다. 찜통더위에 집안에서는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걱정에 선뜻 켜지 못합니다.
4: 더울 때, 밥 먹을 때 저는 뭐 이럴 때만 에어컨 잠깐 틀지. 선풍기 가지고 사는 거.
3: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서 있어도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평론가 또 지금 이곳 라디오 서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기인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6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면 아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주제로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0: 근데 네. 이번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보니까 각 세미나마다 이 토픽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는 그 은퇴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했었어요. 네네네. 다섯 개 교회에서 했는데 7월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먼저 7월 11일 바로 토요일이죠. 네네. 내일인데요. 상속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0: 아, 샌디에고에서.
1: 예, 저희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있잖아요. 네네. 샌디에고 지역 분들이 사실은 LA까지 올라오셔서 변호사님을 만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 자꾸 미루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꾸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상속 준비 못 하시게 되고 나중에 마음의 짐만 더 커지게 되고

0: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내려가서 아. 저희 오피스에서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네. 상속 워크숍이 있고요. 16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나팔마트 저희 오피스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네, 네. 그 에이전트 모집
1: 제가 지라는 모집.
0: 네. 아, 예, 그래서 예. 재정 전문가로 다시 한번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게 미래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인지 직종인지 네.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서 사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자신합니다.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드릴 것인지 어떻게 에이전트로 키워드릴 것인지
1: 네.
0: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16일 목요일이네요. 그
1: 네네.
0: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세미나가 부동산과 은퇴인데
1: 아.
0: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퇴가 될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1: 네네네.
0: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1: 그렇죠.
0: 아 부동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집값은 올라도 내 인컴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렌탈 인컴이 오를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실제로 뭐 빠지는 비용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HOA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택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1: 네네.
0: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1: 아.
0: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0: 네.
1: 하게 되네요.
0: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1: 아.
0: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1: 네네.
0: 탑 브로커 하고
1: 예,
0: 계시는
1: 예, 예, 예,
0: 그분과
1: 예.
0: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뭐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0: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0: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1: 네네.
0: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1: 아,
0: 아니면 안경을
1: 그렇죠.
0: 쓰신다든지
1: 네네네.
0: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못
1: 그럼요.
0: 하시게 될 거고요.
1: 곤란하죠.
0: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신체가 네. 건강하고
0: 그렇죠.
1: 의욕이 있고
0: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1: 아.
0: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취직을 할 수가 있고
1: 네네.
0: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1: 아, 예.
0: 어찌 됐건 라이센스를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1: 그렇죠.
0: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1: 네네.
0: 그것도 괜찮고요.
1: 네.
0: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1: 아, 그러시겠네요.
0: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0: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1: 네네.
0: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1: 네네.
0: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면은 아마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1: 네,
0: 신분이라든지
1: 네, 네.
0: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1: 네.
0: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런 분들만 아무래도. 아니면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0: 네.
1: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0: 네.
1: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1: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0: 네.
1: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0: 네.
1: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0: 뭐 이런 거죠.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1: 그렇죠.
0: 그 돈이
1: 예.
0: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1: 그렇죠.
0: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에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실제로 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그렇구나.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1: 네네.
0: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1: 그러시네요.
0: 네,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1: 네네네.
0: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부동산을 해결하고
1: 네네.
0: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자,
0: 만약에 세미나 네.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1: 네네네.
0: 그 전화번호
1: 626-827-9599 네.
0: 626-827-9599이고요.
1: 네.
0: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1: 네,
0: 혹은
1: 네.
0: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치셔도
1: 네.
0: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기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0: 네.
1: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0: 네.
1: 재산이면
0: 네.
1: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0: 아, 그럼요. 맞습니다.
1: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0: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 네네네.
0: 저희는 이제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에 은퇴가
1: 예.
0: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개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재정 플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물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집은 나의 재정과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그 재정은 은퇴로 귀결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은퇴와 상속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고 나중에
1: 예.
0: 다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다가 물려주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1: 네네네.
0: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에이전트
1: 그렇구나.
0: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믿고 있어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1: 네.
0: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1: 네네.
0: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1: 네네.
0: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1: 네.
0: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1: 네네.
0: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1: 예, 예.
0: 인컴을 찾았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1: 네.
0: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하신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1: 그렇구나.
0: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1: 네.
0: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1: 그렇죠.
0: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1: 예, 예.
0: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요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난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0: 하죠.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1: 알죠, 예.
0: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아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1: 아...
0: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1: 그렇지.
0: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1: 그렇지.
0: 교육받아서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1: 네.
0: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 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 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거꾸로 오히려.
0: 네.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가능할까요? 해서 이제 부모님을 또 보내시거나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한 가족에 그리고 또 정말은 사실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어떤 재정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 자, 개인적인 질문 간단하게.
0: 네.
1: 제가 은행에 집이 있어서 에퀴리가 50만 불 있고 지금 401K가 50만 불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0: 네네.
1: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401K를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0: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1: 오케이.
0: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401K를 뽑게 된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이
1: 그렇죠.
0: 좀 있어야지 예를 들어 70은 안 됐지만 은퇴 플랜에서 401K는 내가 찾아 쓰는 돈이거든요.
1: 그렇죠.
0: 또 하나는 401K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브라켓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바이 상황이다.
1: 왜냐하면 401K는 세금을 내는 대신 내 돈이고
0: 이자는 없고
1: 여기는 이자를 내야 되고
0: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또 그리고 또 그만큼 페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지.
0: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또 401K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된다면 현금 유통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퇴 플랜이 또 이제 뭐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직접 그런 손님들과 마주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그럴 때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군요.
0: 네. 전화번호는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자, 7월에 5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0: 아, 네.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네.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멋진 말입니다.
0: 네. 네.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에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1: 아,
0: 시간을
1: 그렇군요.
0: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0: 네, 건강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웅과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에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꼬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술적으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되면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champ.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앙일보가 오늘 기업구조 개선작업, 즉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이 오늘 오후 협의회를 열어서면 결의를 진행했고,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서 워크아웃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는 석 달간 유예됐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중앙그룹 경영위기의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에는 신규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반납, 그리고 보유부동산 매각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토지 매각 등으로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경영권 매각입니다. 중앙일보는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홍정도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일보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어제 남부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코나라크 해군기지가 발사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시스템과 해군자산 등 90개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전날에도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기지를 향해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강대강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제5항이 자국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 안전 항행 의무를 접